나도 아름다운 자태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모든 걸 할 수 있는 바로 난데 이제와 너와 난 그만 멈춘다면 난 패 하늘은 덥지 파래 홀리 자승 위에 파

7월 24일 금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패닉 로신한테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잠깐 외출할 때도 가방에 한가득 짐을 갖고 다니는 사람을 바리바리 바리스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바리바리 바리스타를 맞는 것 같아요. 네. 막 이것저것 뭘 막 넣고 다니는 게 많아서 그리고 막 에어컨 바람을 잘 못 견뎌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외투는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고 선블록 있어야 되고 핸드크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립밤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간 뭐가 많아요. 네.

0: 근데 막상 여행을 가보면은 뭔가 이런 걱정 때문에 한가득 챙겨온 짐이 정말 짐일 뿐 생각보다 쓸모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여행 갈 때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여행의 짐을 줄이는 것만큼 마음의 짐을 줄이는 것도 필요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버릴 건 버리고 비울 건 비우고 가볍게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가까운 곳에 우리 황 PD도 좀 버릴 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련이 있잖아요. 네, 미련이 많은 분이어서 여러 미련이 있거든요. 손절하지 못하는 미련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정리할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네.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 네, 우리 미진 작가도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 3, 4분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취향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개네 창탄 개치타 함께 할 텐데요. 러블리 도블리 김동 기자님은 이따 10시에 모셔볼게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전운님께서 회사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휴가 사용해도 된다는데 출근을 할까요? 아니면 휴가를 쓸까요? 너무 고민스럽네요. 휴가요. 왜냐면 우리나라 날씨는 뭔가 쉽지 않아. 또 그 사무실은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휴가. 100% 휴가. 네. 뭐 이런 기회가 있다면 휴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라면 휴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스타세일러 포투더 플라워.

0: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몇 주 전 주말,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위해 검색하다가 국가유산 야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명한 유적지에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낮이 아닌 밤에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아내도 아들도 너무 좋다고 해서 늦은 오후에 가게 됐는데, 우와 아빠, 여기 석탑 진짜 멋지다. 아들, 저기 닭강 정도 판다. 우리 저녁으로 먹을까? 생각보다 훨씬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저도 덩달아 신나더군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가족 퀴즈 대회가 열린다는 걸 발견한 아들이, 아빠 엄마, 우리도 저기 가서 나가보자. 우승하면 귀여운 인형도 준대. 어? 우리 한번 해보자. 제안을 했고, 내향적인 저는 좀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다고 싫다고 했다간 아들이 크게 실망할 것 같아서, 그래, 딱 저거까지만 하고 집에 가는 거다. 알았어, 우리가 꼭 1등하자. 민망함을 무릅쓰고 퀴즈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순위권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참가팀에게는 기념품으로 엽전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아들은 그 엽전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아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 우리 내년에 또 오자. 그래, 그럼 내년에는 꼭 1등해서 인형 타가자. 아니, 나는 인형보다 이 엽전이 더 좋아. 옛날 사람들이 썼던 돈 맞지? 구멍도 뚫려 있고 너무 신기해. 너무 흥에 겨운 나머지 잔디밭을 막 뛰어다니다가 그만 철푸덩 넘어졌는데요. 아들이 너무나 크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왜 울어? 어? 어디 다쳤어?
1: 아니, 엽전 떨어뜨렸어. 안 보여, 어떡해, 엽전.
0: 그렇게 아들은 엽전을 못 찾으면 집에 못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휴대폰 플래시에 기대어 드넓은 잔디밭을 엉금엉금 헤매기 시작했는데요. 와, 무려 2시간을 기어다닌 끝에 겨우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저는 군대 훈련소에 다시 입대를 했고, 잃어버린 단피를 찾기 전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단피를 찾아 헤매며 식은 땀을 흘리는 꿈을 꿨다니까요. 내년에도 이 악몽이 되풀이되면 어떡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늘 사연의 제목, 내 엽전 내놔, 내 엽전 내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크라잉너 밤이 깊었네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성우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이럴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걸 잃어버렸다고 이렇게까지 대성통곡한다고 한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이 꼭 하나씩 있죠. 네, 내년에는 정말 대회 나가셔서 인형 꼭 타셨으면 좋겠는데요. 1부 끝곡으로는요, 아이유 네모의 꿈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춘천 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가입니다. 저는 평소에 청소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집에서 청소하고 정리하곤 하는데요, 깨끗해질 나만의 공간을 상상하면 조금 힘들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나를 위한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덥고 습한 여름일수록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코요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여름 바다에 가 있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백가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치즈 무드 인디고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가 갑니다. 3828님께서 남편이 뭐에 꽂힌 건지 갑자기 아침마다 클래식을 틉니다. 저는 아침 차리고 애들 챙기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혼자 클래식을 듣고 있는 걸 보면 꼴보기가 싫어요. 남편이랑 애들 다 보내고 봉디 목소리 듣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네. 근데 약간 제 목소리 자체가 약간 클래식한 면이 있지 않나요? 왜 그러실까요? 남편분은 뭐 어떤 무언 계기 어떤 계기 때문에 클래식을 듣게 되신 건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갑자기 그것도 아침에 말이죠. 네. 아니 근데 아침에 이렇게 바쁠 때는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왜냐면 정말 바쁘거든요.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서. 네. 오사나님. 6개월째 다이어트 중입니다. 어제 한 끼 먹고 동네를 1시간 동안 걸었는데요. 어째서 200g밖에 안 빠진 걸까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어우, 200g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는 어쨌든 좀 길게 보시고 조금씩 체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제일 건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시거나 그러면 요요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00g이면 그래도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3540님께서 남자친구 집으로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부모님께 첫 인사드리러 갈 때 이쁨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너무 긴장됩니다. 와, 근데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거라. 이건 그 어른들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라 이게 팁이라고 할 건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 네 우리 어르신들 뭘 좋아할까요? 궁금하긴 하네. 뭔가 잘 웃고 그럼 좋아하지 않을까요? 밝은 거? 기본적으로 밝은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누굴 데리고 올까요? 궁금하네요. 재밌긴 하겠네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 놀려주려고 막 어렸을 때는 코감기 되게 자주 걸리잖아요. 아기 때는 그 콧물 흘린 것만 다 모아놓고 그랬거든요. 네. 결혼식 때 틀려고요. 아빠가 준비한 선물 하면서 저는 슬픈 편지를 읽는데 알죠. 뒤에 배경은 그런 사진들. 그런 아이들의 굴욕 사진들. 아이들은 모르겠죠? 네. 노래 들어야겠다. 데이브레이크 넌 언제나.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우리 봉글애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봉현님께서 여자친구랑 같은 회사 비밀사내 커플인데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사택에 살아서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곧 퇴사 예정이라 곧 이사를 가는데요. 메일보다가 떨어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허전해요. 근데 이거 이름 밝히셔도 되는 거예요? 비밀사내 연애인데? 네. 아니 뭐 근데 뭐 퇴사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겠죠? 네. 김봉현님 연애한대요! 근데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만날 때 더 애틋함이 생기고 하니까 또 그 연애는 해보신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연애도 해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봉현님. 네. 어우 이 라디오 듣고 계시는 그 회사분들 중에 봉그레가 있다라고 한다면 깜짝 놀랄 수도 있겠는데요. 보라미님께서 이번 주부터 5살 아이 미디어 줄이기 실천 중입니다. 아침부터 봉디 라디오 들으면서 역할극 놀이 중이에요. 일어난 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9번째 역할 중이네요. 아빠 역할, 엄마 역할은 기본이고요. 자동차, 아기 공룡 등등 웬만한 배우보다 더 다양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진짜 못했거든요. 오히려. 예, 저는 진짜 이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예. 근데 미디어 줄이게 되면 처음엔 어떡하지 하면서 아이도 막 어색하고 부모님도 어색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이들은 혼자 놀 거리를 찾긴 찾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리고 적응력이 생각보다 빨라서 아마 금방 미디어 없이도 아마 잘 놀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진희님께서 히피 포함한 지 네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삼각김밥 같다, 나폴레옹 같다 하면서 놀리더니 이제야 좀 봐주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은 좋아요. 김범수의 지나간다 듣고 싶어요. 그거 엄청 잘 된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 같고 삼각김밥 같은 거면 왜냐하면 컬이 진짜 잘 들어갔다는 거잖아. 원래 히피펌이 예뻐 보이려면 좀 뭐라고 할까요? 아, 그 꼬리빗으로 뭐 넣은 것처럼 이게 참 방송에 적합한 용어가 아니라서 후 땡땡 넣은 것처럼 뭔가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바글바글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각김밥 같다, 나폴레옹 같다라는 말이 놀리는 게 아니라 칭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범수의 지나간다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0: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0: 광고 듣고 왔습니다. 2부 끝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8824님의 신청곡입니다. 아이들 학교가 방학을 했어요. 가족끼리 계곡 갑니다. PH1의 인생영화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드디어 이제 방학 시즌이네요. 네, 모든 학부모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8824님까지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오늘 커피도 완판입니다. PH1 정지소의 인생영화 들으시고요.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동남아에 가면 5가지
13: 육수,
12: 30가지
13: 소스,
12: 90가지
13: 재료에
12: 봄을 담았다.
13: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4: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13: 보글보글
12: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15: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9년에 불시착한 태교, 도훈이에게 작은 귤을 내밀었다.
1: 오, 봉태규 무슨 일이야? 혹시 네가 될 그거야? 몰래 챙겨주는 친구?
0: 널 닮은 작은 귤을 준비해봤어.
1: 이렇게 나오시겠다. 나는 널 닮은 작은 방울토마토를 준비했어.
0: 나는 그럼 쬐끄만한 몽당 연필을 선물로 줄게. 이거 만들기 어려운 거 알지?
1: 나는 지우개 똥을 선물로 줄게. 나도 이거 힘들게 모은 거다.
0: 누가 더 쓸모없는 선물을 주는지에 집착하게 된 태규와 도훈이었다. 여기서 문제. 학창시절 한 번쯤 해봤던 추억의 놀이죠. 친구들끼리 서로 짝을 정해놓고 정체를 숨긴 채 몰래 챙겨줬던 이 놀이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2: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0: 솔리드 나만의 친구 듣고 왔습니다. 학기 초에 많이 하던 놀이였어요. 정답은 마니또입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동기자님 마니또 아세요?
1: 알죠.
0: 그 시대예요? 마니또를 하던 시대?
1: 나중에 지식으로 익힌 겁니다. 저는 80년대였죠. 그때는 마니또라는 게 없었습니다.
0: 그때는 뭐예요?
1: 뭐 그런 이런 섬세한 놀이들은 없었어요. 뭐 간첩
0: 동무
1: 잡으러
0: 그런
1: 가자.
0: 거 아니에요? 동무.
1: 뭐 간첩 잡으러 가자. 뭐 북한이 뿌린 뭐 삐라 뭐 주스로 가자 이런 거 했었어요 저희는.
0: 아니 근데 이 마니또가 뭔지는 아는 거잖아요.
1: 알죠.
0: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짝사랑하던 친구에게 은근히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1: 아, 은근히가 아니죠. 아주 대놓고지? 직설적인 거죠.
0: 아니 근데 이거를 요즘도 하더라고요.
1: 아, 초등학교 돼요?
0: 해요. 초등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저희 아이들도 최근에 이걸 하더라고요.
1: 네. 네.
0: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이거 나 필요 없는 건데 왜 줬지?
1: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0: 그러면서
1: 겁니다.
0: 자기가 네.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를 단정해. 이거 걔네. 이거 준 거 보니까 뭔지 알죠? 그럼 만약에 기자님은 마니또가 있다. 네. 어떤 마니또가 있었으면 하나요?
1: 저는 그냥 뭐 만났다가 헤어졌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바지 뒷주머니에 한 10만 원씩 탁탁 꽂아주는 그런 네, 친구 좋죠. 네.
0: 네. 광고 듣고요. 내가 볼 때는 마니또를 공부로 익혔다고 했는데 아직 이해를 못했다. 네. 광고 듣고요. 개인의 책 탱캐치타 김동 기자님과 함께 할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0: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현장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번호
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3: 번호
5: 세상의 모든 것은 취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에 대해 쓸데없는 수다가 펼쳐지는 시간. 본격 취향 존중 토크쇼 개취다.
6: 아주 사소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개인의 취향타임 들여서 개취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천명의 귀여움. 러블리 더블리 김동 기자님 어서 오세요.
5: 아 오늘은 지천명의 귀염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지각해서 일찍 빨리 달려오느라고.
6: 괜찮습니다. 뭐 기자님 한 주 잘 보내고 오셨죠?
5: 아 그럼요.
6: 1983님께서 개치타로 김도훈 기자님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기자님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인가요? 너튜브인가요? 영화관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디죠?
5: 집이죠.
6: 그러니까 주 활동 무대는 집이고요.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인별그램 아니에요?
5: 인별그램에서 거의 뭐 이야기들을 토해내고 있죠. 네. 네. 거기에 제가 뭐 무슨 글을 썼다, 뭐 활동을 했다 이런 것도 다 올리거든요.
6: 다 올리고 기자님의 뭐 생각이라든지 네. 지금 이제 어떤 거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최근에 가장 기자님이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5: 역시 최근에 개봉한
6: 호프.
5: 호프죠.
6: 호프 어떤가요? 아, 호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진단한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5: 네.
6: 영화와 관련된 전문가들은 약간 응원을 해주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분위기. 하지만 일반 관객들은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5: 그렇죠.
6: 어떤가요?
5: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한 지난 10년간 많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골이 깊어진다고 해야 되나? 비평가와 이제 관객들 사이에. 근데 워낙에 기대치가 컸던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서사가 없는 영화예요. 사실은 달려가는 에너지로 이렇게 끝을 내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전에 이제 나홍진 영화 예, 어떤 숨은 의미 이런 걸 기대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당황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6: 그러면 약간 일반 관객들하고 이제 기자님이 전문가니까 전문가들하고의 네. 괴리는
5: 네.
6: 그거는 약간 일반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5: 그 사실 뭐 평론가라는 어떤 직업이 등장한 이후부터 대중과 평론가의 괴리는 항상 있어왔고 그리고 서로 싸우기도 많이 해왔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은 그냥 그 영화 하나가 얼마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예시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오히려 건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네. 달리는 악플은 쏙쏙 지웁니다. 아니 제가 너무 칭찬을 했더니 너무 악플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6: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악플도 달리고 어떤 평론가분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평을 썼는데 그 좋은 평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던가
5: 그 네. 뭐 최근에 한 평론가 선배가 네. 이렇게 저는 나홍진과 감독과 아무런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심지어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평론가들은 아 감독들이랑 친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감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평론가예요. 그래서 만날 일이 저희 별로 없습니다.
6: 왜냐하면 언제 칼을 겨눌지 모르기 때문에
5: 그러니까요.
6: 지금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 평론가가 다음 작품에서도 호의를 베풀지는 모르기 때문에
5: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분이라는 건 사실 평론가와 감독의 친분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네.
6: 근데 이제 뭐 기자분들이랑은 뭐 친분이 있을 수는 있죠.
5: 그쵸.
6: 네. 근데 어쨌든 최근 화제작 호프 에 대한 호불호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일반 관객들은 약간 어떤 판단을 내린 것 같기도 하고요.
5: 그렇죠.
6: 네. 네.
5: 뭐 그냥 2시간 반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는.
6: 근데 이제 롤러코스터가 계속해서 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건 아니니까
5: 중간
6: 감안하시고요.
5: 중간, 네. 아니 중간에 왜 코스가 이렇게 가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
6: 뭐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 좀 느리게
5: 그렇죠.
6: 답답하게
5: 그렇죠.
6: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맨디 무어 온니 호프.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김동 기자님과 개인의 창단 개치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코너 기자님의 소개로 만나볼까요? 기자님 준비되셨죠?
1: 네, 준비됐습니다. 이 사람을 제거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하고 특이함, 그래서 때로는 제외 저러지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개취타로 제보해주세요. 소개되시면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려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침봉 홈페이지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셀프 제보부터 사돈의 팔촌 이야기까지 모두 모두 환영하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0: 기자님의 사연 소개도 바로 해주세요.
1: 012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낯을 정말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도 남편 아니면 오래된 친구들 딱 그 정도인데요. 제 친구는 사교성도 좋고 아는 사람도 많고 하여간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타입이거든요. 늘 저랑 약속을 하면 지금 가는 중, 10분 뒤에 도착해. 아 맞다, 나 회사 후배랑 같이 가. 같이 저녁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한 명씩 꼭 데리고 나와요. 아니 이미 다 와간다는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저는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거의 한마디도 안 하다가 둘이 이제 아는 사이 됐으니까 번호 교환해. 그럴까요? 하면서 모르는 사람, 앞으로 볼 일도 없는 사람이 연락처까지 받게 된다니까요. 딱 봐도 제가 불편해하는 게 티가 날 텐데 제 친구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네버.
0: 나와의 약속에 늘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친구를 제보해 주셨는데, 사연 속 친구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끼리 다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기자님 주변에는 그런 분이 왠지 많을 것 같은데.
1: 꽤 있습니다. 네. 아니 무슨 약속을 하면 단둘이 만나는 줄 알고 얘기거리도 생각해 나갔는데 가면 꼭 누군가가 있어요. 깜짝 게스트가 있습니다.
0: 어떠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1: 전 너무 당황스럽죠. 저는 사실 뭔가를 사실 머릿속으로 조금씩 계획을 하고 사는 타입인데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스럽죠.
0: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1: 뭘 짚고 넘어가지 마.
0: 계획을 하신다고요?
1: 계획처럼 보이진 않겠지만 네, 대충 이렇게 분위기 파악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하죠.
0: 예를 들면 이런 거 불규칙도 규칙이라면 규칙이라 하겠지만 뭐 이런 건가요?
1: 아유 그런 좋은 억구를 또 어디서 이렇게.
0: 아니 근데 나도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1: 너무 많아.
0: 아 근데 불편하긴 해.
1: 너무 불편해. 갔는데 갑자기 뭐지? 한 명이 나와야 되는데 쟤는 누구지?
0: 아니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근데 그렇게 만난 내가 모르는 낯선 누군가가 다행히 되게 사람도 괜찮고 나랑 대화도 잘 통하면 되는데
1: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죠.
0: 안 그럴 경우가 많아. 네. 그러면은 막 신나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막 그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1: 심지어 저는 그 자리에서는 어쨌든 뭔가 제 자신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많이 하고 엄청 웃깁니다. 근데 제가 막 웃기는 얘기인데 내 친구는 하하 그런데 옆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러면 너무 기분 나쁘거든요.
0: 여기서 더 최악은 뭔지 알아? 사람이 계속 불어나. 그 뭔지 알죠?
1: 마이갓, 저 너무 압니다. 아니 3명으로 시작했는데 7명이 되어 있어 나중에 3차에는.
0: 와 근데 한 명 말고는 다 몰라.
1: 서로 전혀 몰라요.
0: 그리고 서로도 몰라.
1: 이게 와.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서로의 세계가.
0: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는 우리가 맨날 보니까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근데 새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면 새로운 얘기 들을 수 있고 그럼 대화가 끊이지 않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1: 둘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한 사람 이렇게 씹으면 10년은 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씹을 수 있잖아. 우리 둘이서는 그잖아요. 재밌다니까.
0: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못 씹어.
1: 못 씹죠.
0: 절대 얘기할 수 없잖아.
1: 검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0: 그러면 이미 그 순간부터 뭔가 내가 대화 주제라든지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양이 큰 폭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너무 재미가 없어.
1: 그 자리는 이미 재미가 없어진 거야.

0: 어, 막 거기다가 또 어떤 얘기를 내가 딱 하나 던졌는데 뭔가 약간 이런 반응 있지. 뜨끔미지근한 반응.
1: 하, 제일 싫어요. 그것도 어, 저는 처음 만난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해야 될 어떤 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너무 재밌다. 박수도 좀 잘 쳐주고 그러니까. 웃기도 좀 잘하고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좀.
0: 근데 예를 들어 호프 얘기를 꺼냈어. 뭐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 나 별로던데? 약간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할 얘기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1: 그리고 저 제 딴에는 재밌다고 얘기를 막 풀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냥 시계 막 핸드폰 보면서 아 이러고 있으면 정말 저의 분노 게이지는 정말 하늘을 칩니다.
0: 아니 그때 진짜 있어. 핸드폰 보면서 왜 한숨을 쉬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어. 아니 왜 한숨을 쉬는 거지? 너무 뭐, 신기하죠.
1: 뭐 하이닉땡 많이 떨어졌나 보다, 그렇죠?
0: 예.
1: 뭐
0: 그럴 순 있죠. 아니 그리고 인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인맥은 관리를 하고 그 인맥을 넓혀야 된다고 보세요?
1: 인맥을 넓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맥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나이가 들면 인맥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겼던 인맥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사람은 그냥 계속 인맥을 어느 정도 내 바운더리 안에서 보충해가면서 사는 것 같아요.
0: 저는 각질 같은 것 같아요.
1: 각질?
0: 그거 알죠. 피부 각질. 많은 피부과 의사분들은 각질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각질을 강제로 제거하면 오히려 피부가 약해진다고 하거든요.
1: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탈락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난 인맥도 그런 거라고 봐.
1: 맞아요.
0: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뭐 누군가를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 알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 알게 되고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뭔가 각질 제거하듯이 쳐내고 합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30년째 때를 베끼지 않고 있어요 지금.
0: 거기까지 가나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각질과 이제 기자님이 얘기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뭐라고 네. 할까요? 어, 괴리가 있네요. 아유, 약간 평론가와 일반 관객들의 괴리처럼 큰 괴리가 있는 것 같네요.
1: 우리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0: 네?
1: 있죠.
0: 네. 어 이거 기자님 추천곡이에요.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추천곡입니다. 송골매 모여라.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디니
1: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뭐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월급 날이면 제일 먼저 통장부터 확인하게 되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시간당 1,700원인데요. 물가 부담을 걱정하는 노동계와 인건비 부담이 큰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특히 의견이 크게 엇갈린 건 배달기사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한 달 월급을 계산하면 약 223만 원으로 올해보다 8만 원 정도 늘어나는 셈인데요. 해마다 달라지는 최저임금, 우리 삶의 좋은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4부 문을 열었고요. 김동 기자님과 KNN 창타인 개치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아침봉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자의 취향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캐릭터 소품, 취미, 음악 등등 아주 소소하고 세세한 여러분의 취향들 사연을 보내주세요. 김동 기자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아침봉 홈페이지는 늘 열려있고요.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께 쑥 인절미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첫 번째 사연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2: 1039님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뷔페에 갔어요. 대게랑 새우가 있길래 함께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득 포운 뒤 자연스럽게 제가 새우 껍질도 까고 대게살도 살살 발라서 친구들 접시에 놔줬더니 야 너 아직도 이러냐? 우리 그만 챙기고 너 좀 먹어 이러더라고요. 이때 생각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별명이 향단이었다는 걸요. 택시 탈 때도 제일 불편한 가운데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MT 가면 꼭 설거지는 제가 다 해야 마음이 편해서 허드렛일을 자신해서 하는 편이었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저희 취향이에요.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요. 그냥 샛내를 믿고 맡기시라고요. 샛내는 이게 좋습니다요.
1: 정확하게 김동훈 기자님과는 반대되는 취향이에요. 제가 살 때 도련이 입장에선 이거를 이해 못할 이미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요. 본인이 향단이가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손가락

0: 이렇게 따끔따끔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새우랑 게살을 다 깐 것처럼.
1: 어, 근데 새우랑 게살을 다 까지는 않으시잖아요.
0: 저는 제 것만 까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1: 그죠?
0: 그럼요.
1: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도련님 향단이 스타일도 아닌데 껍질째 먹어요.
0: 게를 껍질째 먹어요?
1: 게는 아니죠.
0: 네.
1: 게는 안 먹어요. 그냥 뷔페 가면 아, 너무 귀찮아. 손에 묻는 건 저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야. 안 먹는 선택을 하는. 어. 그걸 야. 까서 먹을 바엔 난 안 먹는다. 저는 안 먹어요.
0: 제가 도련님이라면 그쪽은 뭐 왕실에 계세요?
1: 아니, 저는 그냥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그냥.
0: 애들이 안 까줘요?
1: 애들은 까달라고 하면 애들 건 까주죠. 근데 제 것까지는 안 먹어요.
0: 아, 그 희생정신이구나, 일종의.
1: 희생정신은 모르겠는데. 어. 그러니까 애들 까주는 건 애들 거니까 그냥 까주는데 그냥 제 것까지는 굳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새우도 껍질째 먹어요. 까서 안 먹고.
0: 그 껍질에 키토산이 많아가지고 건강에 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 네. 그래서 굳이 먹으면 그렇게 먹지 저는 뭔가 이렇게. 기자님은 어떠세요? 기자님은 본인 거는 까도 남들 건 이렇게 까서 주는 스타일 아닐 거 아니에요?
0: 한 번도 제 인생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1: 그러면 이건 어때? 택시 타야 돼.
0: 네.
1: 세 명이 뒷자리 타야 돼. 가운데 자리 타는 스타일인가요? 자진해서?
0: 저는 앞에 타죠. 네.
1: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회식할 때 모이잖아요. 그때 고깃집 갔을 때 내 기억에 기자님 고기를 한 번도 안 뒤집었던 것 같아.
0: 아니 제가 고기 뒤집을 라인 아 이런 말 하면 완전 꼰대가 되는 거지 그지? 저 고기 많이 뒤집었습니다. 저
1: 거짓말 하지 마.
0: 회사 다닐 때 신입사원일 때 고기를 맨날 제가 뒤집었는데 금방 못 안 뒤집게 됐어요.
1: 신입사원을 몇 년이나 했다고?
0: 제가 너무 못 구우니까 다 뭐 굽지 말래요.
1: 이거
0: 그래서
1: 알죠?
0: 일부러 못 구워요. 다른 데 가면
1: 고기 안 뒤집는 사람들의 가장 뻔한 핑계 고기를 못 구워서요.
0: 아니 고기가 이렇게 속이 촉촉하게 구우라는데 제가 속이 촉촉한 건지 만 건지 제 눈으로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1: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독특한 것 같기는 해요. 남들이 귀찮아하거나 조금 약간 꺼려하는 부분을 자기는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잖아요.
0: 전 이런 친구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꼭 한 번씩 있었어요. 제 곁에.
1: 그래요?
0: 예. 그리고 이런 친구들한테 제가 정말 잘해요. 그래서 대신 고깃값을 제가 낸다거나.
1: 아, 그 정도는 해야죠.
0: 그럼요.
1: 근데 그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향단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친구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0: 아, 그 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연락은.
1: 그 바뀌는 거는 왜 바뀌는 거예요?
0: 글쎄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 친구도 바뀌고 그러는 거죠. 아, 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런가? 아니, 그래도 같이 뷔페 가면 제가 네. 개를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갖다 주긴 해요.
1: 뭐 까라고
0: 어차피 깔 거니까. 어, 되게 나쁜 놈이다, 그죠?
1: 와,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산더미처럼. 근데 알죠, 그 대게 까는 거 도구 써야 되고 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 너무 조금 나오더라고. 막상 까면
0: 아, 조금 나오죠. 그래서 네. 진짜 쌓아놓고 먹어요. 뷔페 가면 개의 산을 만듭니다, 이렇게.
1: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여행 갈 때는 어떠세요?
0: 여행 갈 때는 어. 제가 항상 길을 찾거나 목적지를 정하거나 그런 걸 되게 제가 잘하는 편이에요.
1: 그럼 나머지 거는 다 그런 친구들이 다 해주고?
0: 어, 해줘야죠. 역할 분담을 해야 되죠. 예. 각자 잘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행을 가면 모든 걸 다 하는 걸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1: 아니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 뭔가 내비게이션이랑 이런 지도가 잘 돼 있어서 굳이 그런 역할을 하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0: 지도 따위 안 믿습니다. 제 감을 믿고 가는 거죠, 항상.
1: 아, 노래 들을게요. 이 노래도 굉장히 기자님과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예요.
0: 아, 그런가요?
1: 모자이크, 왕자와 병사들.

0: 개인의 취향타임 개치타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사연도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1: 3467님입니다. 저는 숫자가 0으로 딱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덕분에 생긴 저희 취미는 노트북 영상들 중에 조회수 가장 마지막 자리가 9로 끝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클릭했을 때 조회수가 0으로 바뀌는 거 보면 도파민이 마구마구 터지거든요. 이런 취향 덕분에 저는 늘 뭘 할 때도 2시 전각부터 해야지 시계를 쳐다보고요. 출근할 때도 8시 땡 하면 나가야지 하면서 멍하니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들지만 뿌듯함은 가장 큰 자랑스러운 저의 취향이에요. 이 사연도 10시에 소개되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될 테니 다시 듣기를 오늘 밤 10시에 할게요.
0: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는 취향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0: 네, 너튜브 조회수가 9로 끝나는 영상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회수가 엄청 빨리 바뀌기도 하니까요. 네, 방법 나름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겠죠. 이런
1: 그렇겠죠. 예. 네. 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룹은 빨리 클릭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방법이 있겠죠.
0: 예전에 이제 댓글 문화가 지금

0: 거와는 다르게 이제 초창기 때는 1바염 뭐 약간 이런 건가요?
1: 아, 1바염 진짜 많았죠. 2바염, 네. 3바염, 4바염이었고. 저도 네. 달아본 적 있어요. 예전에 그 뉴진스 뮤직비디오 처음 공개됐을 때 7바염? 아, 굉장히 빠르게. 네.
0: 아, 7바염?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0: 오, 그것도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야, 뉴진스 7바는 진짜 빠른 것 같은데, 그죠?
1: 맞습니다. 네.
0: 오, 기자님은 어떠세요?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시나요?
1: 숫자에 대해서는 딱히 저는 뭐 큰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수학을 워낙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0: 그럼 좋아하는 숫자도 없으세요?
1: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1: 평범해요. 7. 행운의 럭키 7.
0: 어, 나도 7.
1: 저 모두가 좋아하는 숫자 좋아해요. 어, 그냥.
0: 싫어하는 숫자?
1: 싫어하는 숫자? 4.
0: 4.
1: 죽었어.
0: 나도, 얼마나 싫어. 어, 너무 싫어. 한때 그런 적 있어요. 오. 아니,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버튼을 딱 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자꾸 4가 눈에 보이는
1: 돼.
0: 거야.
1: 안 돼. 누르면 안 돼.
0: 그 뭔지 알죠?
1: 누르면 큰일 나는 거야.
0: 전자시계 봤는데도 계속 4 보이고.
1: 영화 데스티네이션 보셨죠? 그런 신호도 피해야 돼요, 여러분.
0: 나 그거 개봉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
1: 오. 안 돼, 안 돼.
0: 너무 무서운 거야, 나. 그리고 그때는 건강 염려증 막 있을 때고 그랬죠. 그래서 나 병 걸린 줄 알고.
1: 아, 그럴 수 있어. 요즘은 F라고도 안 하고 그냥 요즘 4라고 하잖아요, 그냥.
0: 근데 우리 때는 그 아주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4층을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F층이라고 해요.
1: F층이라고 있어서 포스라고 어, 해가지고.
0: 네. 아니면 4층을 아예 없애고 1, 2, 3, 5층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1: 네. 전 국민이 아, 미신에 시달리던 그런 시대였죠.
0: 저희 막내 작가가 왜? 하고 놀래는데요. 예,
1: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얼마 되지 않았어. 나의 젊은 날이야.
0: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1: 없죠. 요즘은 네. 뭐 그런 숫자에 대한 미신의 사람들이 이제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더는. 네.
0: 그러면은 뭐 이렇게 딱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으면은 그런 것도 없겠네요.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TV 볼륨을 몇에 맞춰놓고 듣는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1: 아니 요즘 TV가 볼륨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막 조용히 뉴스를 듣다가 아 뭐 불이 산불이 났고 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자마자 갑자기 볼륨이 너무 높아져 광고 나올 때.
0: 왜? 그럼 왜 그런 거예요?
1: TV가 볼륨 조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케이블 TV들이 특히 이렇게.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0: 오.
1: 안 보시는구나?
0: TV. 전혀 안 보여. 아. 네.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1: 예전처럼 이렇게 볼륨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 올렸다 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해야 돼요.
0: 네, 황 PD 말로는 지역 광고 나가거나 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1: 맞습니다.
0: 하네요.
1: 맞습니다. 근데 안 조용히 이렇게 뉴스 듣고 있는데 갑자기 뭐 국밥집 막.
0: 아니
1: 싱싱한 뭐 소고기로 왔는 막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기 시작해. 그러면 아이고 갑자기 이러면서
0: TV 맞아요?
1: TV 그거 맞습니다.
0: 내가 봤을 때 TV 아닌 것 같은데.
1: 왜냐면 이게 사장님들 사장님이 나와서 직접 또 말을 하거든.
0: 또 황 PD가 의견 하나 주셨는데 저희 라디오로 치면은 기자님 웃음소리랑 비슷하겠네요.
1: 아 PD직이 영원하는 건 아닐 텐데 그죠? 어. 게스트에게 이렇게 게스트를 이렇게 해요.
0: 면박 주고
1: 봐.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0: 아니 근데 너무 제가 살 때 아침봉 듣는 분들은 아 하고 뭔가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 기자님 웃음소리랑 그 지역광고 빵 하고 나올 때랑 비슷하다.
1: 바로 그거긴 하다. 네. 납득 인정. 네.
0: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샌드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5: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페르디.
4: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6: 발효식초 광고.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0: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9: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0: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9: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와 함께
10: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1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2: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13: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2: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3: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2: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3: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2: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13: 광고 듣고 왔고요. 김동 기자님 어떠셨나요?
14: 뭐가요?
13: 오늘 방송.
14: 아, 오늘 방송이요? 뭐 네. 다음 주 또 녹음 때는 좀 더 유능한 PD가 와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하면서 네, 즐거웠습니다.
13: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마칠 시간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데이빗 보이의 Let's Dance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우리말 중엔 띄어쓰기가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0여 년이 흘렀네요 라는 문장에서 10여 년은 어떻게 띄어써야 할까요? 한 글자처럼 붙여쓰기 쉽지만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10여와 년은 띄어서 적어야 합니다. 여기엔 기억해두면 좋은 맞춤법 규칙이 있는데요.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연, 월, 일, 명과 같은 단위 명사는 앞말과 띄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0년처럼 숫자와 어울려서 쓸 때는 붙여 써도 되는데요. 숫자 뒤에 그 수량을 넘어섬을 뜻하는 접미사 여가 붙을 땐 띄어서 써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요즘 가장 핫한 작품이죠. 영화 호프에서 외딴 시골 마을 호포항에 괴 생명체가 나타나고요. 순식간에 마을이 통째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신작 영화니까 스포일러 없는 선에서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괴물을 향해 쉴 새 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괴물은 자동차든 문짝이든 닥치는 대로 집어던집니다. 보통 이런 영화라면 괴물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으면 끝나겠죠. 그런데 호프는 다릅니다. 괴물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사납게 날뛰던 것도 실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잔뜩 가시를 세우고 있다면 어쩌면 그건 겁을 먹고 있단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저는 스페셜 DJ 전석호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 영화 아바타 물의 길에서 위켄드의 Nothing is Lost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셜 DJ 전석호입니다. 캔디가 휴가를 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러분과 시네타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영화는 나홍진 감독의 최신작 호프였습니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출연을 했죠. 비무장지대 호포항의 출장 소장 범석이 호랑이 출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가 상상조차 못한 조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250만 관객을 돌파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비하인드를 소개해드리면 촬영차 한국에 온 마이클 패스벤더가 간장게장에 푹 빠졌고요. 귀국할 때 소주를 몇 병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아, 네. 이건 챙겨야죠. 네, 아마 서비스로 양념게장도 챙겨갔을 겁니다. 그거 좀 매운데. 그리고 소주에 입문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는데 정예원님께서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 더 반갑습니다. 호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님 모자에 선글이 올리는 건 밀고 계시는 패션 센스인가요? 제가 패션 센스가 아예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최종희님 텀블러에 물 담아 오신 건가요? 귀염 뽁짝한 텀블러네요.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네. 긴장이 돼서 뭐라도 계속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1부 끝곡은 늘 큐시트 비워놓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 1077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에 유료 문자로

0: 보내주시고요. 4254님께서 오늘 성우님들과 어떤 연기를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되네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성우님, 아, 제가 그 어렸을 때 이 성우님들이 더빙했던 영화를 보면서 자란 씬의 키즈입니다. 그래서 저야말로 예, 설렘 밤, 기대 밤, 걱정 반입니다. 2부에는 릴스 무비가 있습니다. 하지영, 문유정 성우와 맷 데이먼,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굿윌 헌팅을 짧은 한 편으로 꾸밉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세트, 한식의 맛을 더한 온유가에서 참기름 들기름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투명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패드, 토마스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원유를 만든 진한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제주화장품 삼다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크림, 백화점의 꽃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를 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배우 정호연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전 11시엔 무조건 시네타운, 그냥 라디오 딱 켜서 시네타운 들어요.

0: 영화는
1: 방울방울.
0: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

0: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837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난 초복, 처가에서 삼계탕 모임을 했습니다. 동서랑 나란히 앉아 삼계탕에 넣을 밤을 치고 있는데 글쎄 동서가요.
1: 형님, 제가 어제 어벤져스를 다시 봤는데요. 나 이 어벤져스는 볼 때마다 막 신금을 올린다니까.
0: 아, 그죠? 어벤져스 재밌지. 나는 그 토르 망치가 진짜 폼나는 것 같아.
1: 토르 망치 맞아요. 폼은 좀 나지.
0: 아, 그럼.
1: 근데 그래도 최강의 무기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 아니겠어요? 그쵸?
0: 그때부터였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냐 토르의 망치냐를 두고 어지간한 학술 토론회보다 더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에헤이, 당연히 망치가 이기지. 신의 무기잖아.
1: 답답해. 형님, 지금 비브라늄 무시하세요 지금?
0: 아 참.
1: 지구가 아니고 전 우주에서, 에? 우주에서 제일 귀한 금속이라니까요. 와카나 보헤나.
0: 에헤이, 원래 창과 방패의 싸움은 무조건 창이 이겨요. 방패는 공격이 안 되잖아.
1: 방패를 그 던져서 맞추면 되잖아요.
0: 삼계탕이 보글보글 푹 구워지는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는 단 한 번도 쉬질 않았습니다. 아 진짜. 무기는 결국 쓰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토르 팔뚝 봤어? 캡틴보다 훨씬 굵잖아.
1: 쓰는 사람 중요하죠. 그쵸 형님. 그래서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캡틴 쓰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캡틴이죠. 토르보다 캡틴이 더 주인공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0: 봐봐. 망치로 내려치잖아. 방패도 못 버틴다니까.
1: 그 망치로 내려친 거 방패가 흡수한다니까요.
0: 한참을 듣고 계시던 장모님이 결국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유, 저게 하루 종일 뭐라고 떠든 일이냐.
2: 엄마, 랩도 원래 저래. 지난번에는 아주 데스노트에 이름 쓰면 동명이인도 같이 죽는지 가지고 2시간 넘게 싸웠잖아.
0: 아이고, 그건 또 뭔 소리야.
2: 그냥 쓸데없는 소리야.
0: 뭐 인정합니다. 별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구는 둥글고 토르의 망치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보다 셉니다.
1: 아니라니까요 형님.
0: 형님이라고도 하지마.
1: 방패가 훨씬 세지.
0: 말만 형님 하고 있어.
1: 다 흡수한다니까.
0: 아 됐어 그만해.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알란 실베스트리의 디 어벤져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화는 방울방울은 하지영 성우와 함께했고요. 하지영 성우님은 잠시 후 릴스 무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냐 토르의 망치냐 삼계탕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던 8372님과 동서의 논쟁 영화 어벤져스

마스와 함께한 사연이었습니다. 아, 방패냐 망치냐 이건 뭐 거의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망치입니다. 뭐 사실 뭐 뭐가 더 강하다 이런 것보다 망치는 또 이렇게

얘기는 또 술자리에서 하면은 또 제맛이죠. 파리 오사님께서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신 건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태어나서 처음 뵀습니다. 네. 뭐 연기를 하는 게 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하고 어떻게든 친해져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과 책임감과 그리고 거짓 웃음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우님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혜련님께서 헐 스페셜 DJ가 번팔이라니 반가워요. 방금 라디오 켰다가 목소리 듣고 설마 했습니다. 네. 네, 그 사람이 맞습니다. 아, 이렇게 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에 얽힌 다양한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스타이즈 보내서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정조 이산의 불명과 악몽을 소재로 한 팩션 사극 뮤지컬 해몽과 초대권을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0131님께서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진행을 잘하시네요. 딕션도 귀에 꽂히네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86님께서 어제보다 조금 더 편해 보이세요. 맞아요. 서커님은 보통 새로운 일을 할 때 이건 연기다.

라고 생각하고 임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오늘도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연기다라기보다는 사실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즐거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예, 고민을 하죠. 1부 끝곡은 5145님이 신청해 주신 라라랜드 OST죠. A Lovely Night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we stumble on a view that's tailor-made for two. What a shame.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 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예측하고 댐 방류를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유입량을 모두 댐에 가둬서 홍수를 막아내기도 했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기술. 우리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12시엔 뭐 해라. 점심 먹고 잠 솔솔 올 땐 12시엔 주현영 뜰러 쫄라. 지금 당장 뜰러 쫄라.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영국.

0: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생활정보.
7: 정체전선이 북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이제 비보다는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는데요. 폭염특보지역은 더 늘었습니다. 서울 서부권을 비롯해서 경기 북부지역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3도, 광주가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면서 비나 소나기가 내려 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무덥겠고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가 지나고 나면 장마도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유명한데 못 본 영화,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영화, 우리가 사랑한 그 수많은 영화에서 고르고 골라 짧은 한 편을 선물해드립니다. 릴스 무비. 영화 같은 목소리의 하지영, 문유정 성우와 맷 데이먼,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굿 윌 헌팅을 짧은 한 편으로 펼쳐볼게요.

0: 최고의 명문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윌. 겉보기에는 평범한 청년이지만 사실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인 수학 재능을 지니고 있다. 어느 날, 윌은 수학교수 램보가 칠판에 남겨둔 난제를 몰래 풀어버리고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램보 교수는 윌을 수소문한 끝에 싸움에 휘말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 아, 진작. 누군데 유치장까지 찾아온 거죠?
0: 안녕, 윌. 난 램보야. 네가 일하는 학교의 수학과 교수지.
1: 그래서요?
0: 판사님이 내 보호 아래 널 석방하는 데 동의하셨어. 대신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첫째, 매주 날 만나야 해.
1: 뭐하게?

0: 네가 칠판에 풀었던 수학 증명을 검토하고 좀 더 어려운 수리조합과 요한수학을 공부하는 거야.
1: 재밌겠네요.
0: 두 번째 조건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야. 치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거든.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남은 복역 기간을 채워야 해.
1: 수학은 얼마든지 좋지만 정신과 치료는 필요 없어요.
0: 뭐 선택은 네 몫이야. 하지만 감옥보다는 훨씬 낫잖아.
2: 램버, 갑자기 찾아와서 정신과 상담을 하라니. 학생들 가르친 것만도 바빠서 안 돼.
0: 숀, 동창 좋다는 게 뭐야. 정말 이런 천재는 처음 봤다니까. 근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 그걸 열어줄 사람이 필요해.
2: 아, 그게 나야 왜?
0: 당신이랑 같은 동네 출신이야.
2: 보스턴 남부 출신? 응? 개천에서 용났군. 나한테 오기 전까지 몇 명한테 상담을 맡겼어?
0: 다섯.
2: 다섯이나 포기했다면 보통 녀석은 아니겠군.

0: 안녕 윌. 기분이 어때?
1: 션 교수님? 네, 뭐 방 분위기가 마음에 드네요. 저 그림요. 쪽배탄 사람이 혼자서 노젓는 그림. 직접 그린 거예요?
0: 그래. 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1: 아니요. 근데 이 그림은 완전 별론데요.
0: 그래? 어떤 점이 별론지 솔직하게 말해봐.
1: 인상파 스타일을 베꼈네요. 그림 구성이 엉망이고. 그리고 교수님의 위태위태한 심리가 담겨 있어요.
0: 어째서?
1: 그림 속 파도는 사납고 눈은 부러질 것 같죠? 이 남자는 너무 놀라서 젖먹던 힘을 다해 항구로 가고 있네요. 어쩌면 교수님은 힘든 현실을 피하려 정신과 의사가 됐는지도 모르고.
0: 빙고. 그래. 그러니까 직분을 다해야지. 얼른 상담 시작하자.
1: 그림을 보니까 잘못된 짝과 결혼했나 봐요.
0: 입 조심해. 조심하라고. 알았어?
1: 내가 맞힌 거죠? 부인을 잘못 만났네. 어떻게 된 거예요?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아니, 뭐 딴 남자랑 눈 맞아서?
0: 나도 내 아내를 모욕했다간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어?
1: 상담 시간 다 됐어요.

0: 왜 공원으로 불렀어요? 뭐 분위기 잡고 뭐 하게요?
1: 지난 시간에 네가 내 그림을 두고 한 말 오래 생각했어.
0: 그래서요? 답이 나왔어요?
1: 넌 그저 어린애야. 네가 뭘 짓거리는지도 모르고 있지.
0: 네, 알아줘서 고맙네요.
1: 너한테 미켈란젤로에 대해 물으면 온갖 정보를 줄줄 외우겠지. 근데 그의 그림이 걸린 성당의 냄새는 모를걸? 한 번도 성당의 아름다운 천장화를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사랑을 물으면 어려운 시를 읊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은 없을 거야. 죽어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병상을 지키는 게 뭔지, 진정한 상실이 어떤 건지 너는 몰라.

0: 내 눈에 넌 오만에 찬 겁쟁이 어린애로 보여. 그래, 네가 천재인 건 맞아. 그건 부인할 수 없지. 그렇대도 딸랑 그림 한 장 보고 내 아픈 삶을 잔인하게 난도질했어. 너 고하지? 그 삶이 어땠는지 올리버 트위스트 몇 장 읽는다고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네 이야기를 들려줘. 그럼 나도 널 제대로 알아보지. 네가 선택해, 윌.
1: 폐부가 찔린 듯한 윌. 쇼은 교수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한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그날 이후 윌은 상담에는 빠짐없이 찾아오지만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마치 스스로 마음을 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찾아온 상담 시간. 긴 침묵을 깨고 윌이 먼저 말을 꺼낸다.
2: 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0: 이제 보니 아마추어였네.
2: 걔는 정말 예쁘고 똑똑하고 재밌어요.
0: 그럼 연락을 해.
2: 그러다 실은 똑똑하지도 않고 재미없는 여자란 걸 알게 되면요,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완벽한 것 같아요.
0: 그게 아니라 완벽한 네 이미지를 망치기 싫어서겠지. 평생 그런 식으로 살면 아무도 진실하게 사귈 수 없어. 내 아내는 긴장하면 방귀를 끼곤 했어. 자면서까지. 어느 밤에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개까지 깼지.
2: 아, 진짜요? 개까지요?
0: 그러니까. 아내가 떠나고 나선 그런 사소한 추억들이 제일 그리워. 아내도 내 소소한 버릇들을 다 알고 있었지. 뭐 남들은 그걸 단점으로 보겠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사이엔 그 반대야. 왜? 넌 완벽하지 않아. 미안하지만 네가 만났다던 그 여자애도 완벽하지 않아. 중요한 건 서로에게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거야.

0: 윌과 션 교수의 상담이 거듭될수록 윌의 마음을 감싸던 여러 겹의 덧문도 하나씩 열린다. 윌은 션 교수의 조언대로 좋아하는 스칼라와 가까워지지만 사랑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다.
1: 스칼라, 지금 뭘 했어?
0: 윌, 나랑 캘리포니아에 가서 함께 살자.
1: 함께 살자고? 그러다가 내가 싫어지면 그땐 나 반품할 거잖아. 아, 난 못 가. 직장도 여기 있고 사는 것도 여기니까.
0: 있잖아, 날 사랑하지 않는 거면 솔직히 말해줘.
1: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야.
0: 왜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1: 아,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아니, 어차피 잠깐 즐긴 거잖아. 결국 넌 스탠퍼드를 졸업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부자랑 결혼하겠지.
0: 그렇게 돈에 집착해. 나는 13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상속받았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그 돈 다 돌려줘도 좋으니까 하루만이라도 아빠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 두려운 건 자기면서 괜히 나한테 퍼붓지 마.
1: 자꾸 내가 뭘 두려워한다는 거야?
0: 두려워하잖아. 내가 널 사랑하지 않을까 봐. 나도 두렵지만 노력하고 싶어. 적어도 자기한테는 정직하고 싶다고. 대체 가족 얘기는 왜 숨겨?
1: 도대체 알고 싶은 게 뭔데? 뭐 내가 빌어먹을 고아라는 거? 어릴 때 양부가 날 담뱃불로 지진 거? 정말 이따위 것들을 다 알고 싶은 거야?
0: 너를 사랑하니까 함께 있을 거야.

0: 하고 싶을 뿐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면 그렇다고 말해. 그럼 영원히 떠나줄게.
1: 너를 사랑하지 않아.

0: 선생님, 저 왔어. 그건 뭐죠?
1: 네 서류야. 판사에게 보내서 평가를 받아야 하거든.
0: 어떤 자료들이죠? 혹시 거기 제 과거 법원 기록도 있나요? 양부가 절 폭행한 사진들? 왜요? 표정이 왜 그래요? 선생님도 저 같은 경험이 있어요?
1: 그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술에 취해서 때릴 사람을 찾고 있으면 난 엄마랑 동생을 지키려고 먼저 덤볐지.
0: 그 남자는 늘 탁자에 렌치와 허리띠를 늘어놓고는 고르라고 했어요. 저는 늘 렌치를 택했죠. 할 때까지 해보란 심정으로요. 제 평가 결과는 어때요? 애정결핍 같은 건가요? 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뭐 스카일러와 헤어진 걸까요?
1: 헤어진 줄은 몰랐어. 털어놓고 싶니?
0: 아니요.
1: 왜? 이 모든 건 말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윌. 네 잘못이 아니야.
0: 네, 알아요.
1: 아니야, 몰라. 네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0: 네, 알았어요.
1: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0: 제발 성질나게 하지 말아요. 아무리 선생님...
1: 네 잘못이 아니야, 윌.
0: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1: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잊어버려.

0: 웰, 램보 교수가 소개한 곳 중에 어디 입사할지 정했니?
1: 네, 맥닐사요.
0: 네가 진짜 원하는 일이야?
1: 네, 그런 거 같아요.
0: 그래, 잘 됐구나. 축하한다. 시간 다 됐구나.
1: 이걸로 끝인가요? 뭐 치료는 끝난 거예요?
0: 그래, 끝났어. 넌 이제 자유야.
1: 아, 저기 그 선생님께 정말
0: 말 안 해도 다 알아. 네 마음을 따라가렴. 그럼 괜찮을 거야. 행운을 빈다, 윌.

션 교수의 네 마음을 따라가라라는 말은 윌의 인생을 바꾸는 이정표가 된다. 윌은 첨단 기술기업에 입사를 뒤로한 채 스카일라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향한다. 길게 이어진 도로를 달리는 윌. 그 앞에 션 교수의 말대로 행운이 가득하길. 굿윌 헌팅.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 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레노.
9: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10: 굿딜 헌팅을 짧은 한 편으로 펼쳐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연기했는데 어떠셨는지.
11: 아니 오늘도 문유정 성우가 울 줄 몰랐는데.
12: 아니 제가 또... 진짜 NG를 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 연기에 너무 두 분 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울컥울컥하는 바람에 눈물이 차올라서 그래서 중간에 눈물이 가득 차서 틀릴 뻔했어요. 몇 번이나.
11: 그 처음에도 조금 틀리시는 것 같은데.
12: 초반에 기분이었나? 두 분의 연기에 너무 감동이 몰입해서.
11: 성우님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12: 아, 예, 죄송합니다.
11: 자 우리
10: 눈물이 차오르네. 그러면 눈물이 이제 빠졌으니까 네, 반응 문자 한번.
12: 아, 네. 김라인님께서 와 댓글 처음 씁요.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는데 라디오에 집중하느라 일이 안 됐어요. 연기에 소름 돋아요. 아,
11: 우리 오늘 또 전석호 배우님께서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10: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역시. 성우님들 따라서 아유 아닙니다. 엄청 또 사연.
11: 네, 신기철님은. 아, 윌은 어쩌면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위로를 듣고

0: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1: 아 맞아요. 그쵸? 이 맞아요. 이 단어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맞아.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눈물 잘못이에요.
2: 나도 한번 틀렸네. 네 잘못이 아니야.
3: 어, 그래. 내 잘못 아니야.
1: 또 강나연님께서 와 진짜 예전 라디오 드라마 듣는 것 같아요라고. 저희 딱 그 네. 얘기하고 있었어요.
0: 맞아요. 네, 라디오 드라마 듣는 것 같으시죠.
1: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네.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면서 자랐었는데 또 성우님들께서는 또 이런 라디오 드라마를 또 하시고도 계시고.
0: 아, 그렇죠. 네. 또 여기서 매주 시네타운에서 또 찾아뵙고 있고. 아, 너무 좋아요.
1: 저도 정말 엄청나게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3: 아, 근데 네. 너무 진짜 성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신지 또 다시 한번 네. 예, 소리로만 들으니까 그쵸?
0: 아니 그럼 또 아니 남자 네. 또 배역이 또 필요할 때 뭐, 아, 우리 게스트. 캔디가 그대로 계시고 또 게스트로 또 스페셜 DJ 말고라도 오실 수 있으니까.
1: 안 돼 안 돼. 저 자기 관리 못 해요.
0: 11시에는 오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1: 아니에요. 한창입니다.
0: 한창이에요. 아, 예, 예.
1: 아, 오늘 진짜 성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굿윌 헌팅에서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성우님들 진짜 감사드리고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0: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3: 오늘도 영화처럼
0: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너무 침묵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네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6: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름철 회사의 실세는 팀장님, 이사님 아니고요. 집안의 실세도 아빠, 엄마 아니에요. 진정한 권력자는 바로 에어컨 리모컨을 쟁취하는 자. 요즘 집이나 사무실에서 제일 치열한 신경전 바로 희망온도 눈치싸움이잖아요. 사람마다 체감온도가 달라서 한쪽에선 가디건 끌어안고 벌벌 떨고요. 옆에선 손부채질하며 슬쩍 온도를 내리려 하고요.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에어컨 온도를 찾기는 힘들어도 딱 하나 누구에게나 기분 좋게 맞춰지는 온도도 있죠. 바로 금요일 낮 12시에 착붙 텐션. 오늘도 12시엔과 함께 신나게 가보자고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금요일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디바의 왜 불러 듣고 왔습니다. 사람마다 체감 온도가 달라서 에어컨 온도 26도만 돼도 어우 시원한데 딱 좋은데 하는 분들이 있고요. 24도까지 낮춰놔도 어우 덥다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에어컨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요. 사실 그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전 이수지 언니예요. 수지 언니는 겨울에도 수지 언니가 있는 곳에는 촬영장에는 항상 에어컨이 파워냉방으로 이제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얼음골 같아서 안 춥냐고 하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는 식으로 굉장히 또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동그랗게 뜨고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6도가 정말 딱 시원한 온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잘 때가 참 이게 온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즘에 제가 선택한 거는 28도로 한 다음에 바람 세기를 가장 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선풍기를 살짝 그 발쪽으로 틀어놓고 은은하게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간에 막 깨더라고요.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우리 4563님은요. 저는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 편인데요. 아이들은 열이 많더라고요. 제 온도에 맞춰 재우면 아들 뒷머리가 땀으로 흠뻑 젖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은 늘 아들한테 맞추고 저는 한여름에도 극세사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하셨어요. 또 우리 9057님은 우리 집도 에어컨 켜면 엄마는 긴팔 입으시고 아빠는 우통까지 벗고 계세요. 어쩜 저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데 지금까지 같이 사시는지 신기할 따름이라니까요. 다 똑같구나.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은 오히려 엄마가 열이 많으시고 아빠는 열이 없으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우통을 다 그렇게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광경이에요. 자, 오늘 2, 3부 메리 시트콤 매콤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박소영씨와 어느새 매콤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종규씨 아니고 SS501의 김규종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시크릿 주주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완벽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FM。
1: 쉿, 너랑 나랑 비밀 얘기 시크릿 주주.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맨날 뭐 먹을 때 자기 거는 안 시키고 자기는 안 먹는다고 큰 소리 쳐놓고 꼭 내 거 한 입만 하면서 뺏어 먹는 사람들 있지 않아? 어우, 날씨 무슨 일이니? 진짜 야, 후덥지근하다. 아, 그래서 다들 뭐 시킬 거야? 나는 무조건 아, 언니도 아지? 우리 희준이는 아이스크림일 거고 아빠는?
2: 아, 앉아서 먹을 것도 아니고 들고 나갈 거 아니여? 그럼 나는 됐어, 현영아. 나는 됐다. 나는 뭐 안 먹어.
1: 어우, 아버지 그러지 말고 시원한 거 하나 드셔.
2: 아이, 됐어. 난 안 먹어도 돼. 아버지 안 먹는다. 절대 시키지 마라.
1: 저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소프트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3: 어, 아이스크림. 희준이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해요.
1: 그래, 우리 희준이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
2: 야, 희준아, 그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여름에 막 먹다가 탈난다. 배탈나. 그러니까 저 그 할아버지 한 입만 줘봐라. 딱 저기 한 입만. 어? 한 입만. 어이, 그래. 야.
3: 할아버지가 이준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요. 아, 할아버지 내 아이스크림 돌려줘요.
2: 아이고 참, 이 할아버지 입실 병수가 큰 걸 어쩌냐. 딱 한 입만 먹은 건디.
1: 우리 아빠 매번 본인 건 안 시키고 옆 사람 거 꼭 한 입만 뺏어 먹고

0: 말이야. 우리 회사에는 본인 걸 시키긴 하는데 꼭 한 입만 하면서 남의 거 다 뺏어 먹는 사람이 있거든. 안녕하세요, 롯데리아입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1: 자자 얼른들 주문하시죠. 다들 뭐 드실래요?
2: 나는 그냥 기본 버거만 할게요. 프렌치프라이나 소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모두 알다시피 내가 다이어트 중이라.
1: 저는 그럼 예, 저 간장에 조리고 조린 데리야끼 소스가 올라간 데리야끼 버거 하나 하겠습니다.
0: 저는 그러면 치즈버거에 시즈닝 감자튀김에 사이다요.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2: 근데 현영 씨는 치즈버거. 오마이갓. 나 한 입만 맛봐도 돼요?
0: 한 입만. 네네 그러세요.
2: 오마이갓 so delicious. 괜찮다 이거. 현돌씨는 사이드로 윙을 시켰어요. 어머 윙이 세 개나 나오네. 세 개면 나 하나만 먹어봐도 돼요? 목이 막히네. 현영씨 나 솔다 한 모금만.
1: 예 그 정도면 그냥 세트 하나를 추가로 더 드셨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이 예 참 오늘도 나야 한 입만.

현지님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중간에 여러분 사연 들으시다가 또 갑자기 낯선 목소리에 또 깜짝 놀라셨죠? 그 지난 5월에 우리 선넘넘 참견에 나와주셨던 이재율 씨께서 이 롯데리아 감자튀김 다된 소리를 이제 차승원 선배님 버전으로다가 또 이렇게 선보이고 가주셨는데 네, 또 우리 재율님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잖아요. 한번 또 나와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한입만 금지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우리 부장님 아침마다 제가 커피를 사가면 꼭 하나 다 마실 자신은 없고 이 과장 저 한 모금만 따라줘 하며 본인 텀블러를 내미시는데요. 거기다가 어떻게 한 모금만 따라드리냐고요. 매번 제 커피 절반씩 나눠드리는데 이 정도면 부장님도 한 번쯤 커피 사오실 때 되지 않았나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우리 수주님께는 또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보내드리고요. 아, 만약에 제가 사연자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부장님 그럴 거면 하나 사세요. 이렇게 약간 뭔가 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좀 돌려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 같기는 해요. 뭐 쉽지 않겠지만 우리 4763님은요. 우리 커플은 여름에 1인 1빙수가 국룰인데요. 제가 망고빙수를 시키고 남친이 팥빙수를 시켰는데 나 망고 한 입만 하더니만 제 망고를 4분의 3은 남친이 먹은 거 있죠. 아우 진짜 남친이지만 때리고 싶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콩 꿀밤 하나는 박아주지 그랬어요. 또 우리 8032님은요. 왜 꼭 남이 시킨 메뉴가 더 맛있어 보이는 걸까요? 이거 저만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남이 시킨 거 한 입만 먹어볼게 하면서 많이 뺏어 먹는데 괜히 찔리네요. 반성합니다. 쩝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너무 알고 계시네요. 많이 뺏어 먹는다고 본인 입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적당히. 또 우리 0708님은요. 이 분야 최고봉은 밤중에 끓여먹는 라면이죠. 제가 밤에 라면 먹겠다고 하면 어우 이 시간에 라면을 미쳤어 하면서 저를 야만인 보듯하는 우리 언니. 그래놓고는 제가 라면 끓이면 제 라면 다 뺏어 먹는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죠. 저희 이제 언니가 집에 놀러와가지고 자고 가게 됐는데 갑자기 그 야식에 먹는 그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김치랑 해가지고 그래서 라면을 끓이려고 나 라면 먹으려고 언니도 먹을래? 했는데 언니가 아 나는 근데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 좀 그런데 그래서 그래? 일단 두 개 끓일게 했어요. 근데 언니가 아 뭐 두 개야 나는 배불러. 아니야 일단 두 개 끓일게 라고 하고서 끓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로 정말 반반 잘 나눠 먹었어요.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자 그리고 또 우리 홍세희님께서는요. 주디 저 오늘 아주 은밀하게 PC에 고릴라 설치하고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밖에서만 듣다가 사무실에서 들으니 또 새롭네요. 아 그리고 저 오늘 월급날이에요. 월급날 기념으로 저녁 메뉴 뭐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세희님이 어떤 스타일이신지를 모르니까 이게 제가 추천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월급이 들어오면 저 마라탕을 먹거든요.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사실 먹기는 하는데 약간 자기한테 그 보상푸드 같은 거 있잖아요. 살이 막 쪄도 뭔가 오늘은 내가 이런 거 먹고 싶다 하는 거 뭐 매운 떡볶이도 있을 거고 심지어 매운 떡볶이는 그 토핑을 여러 개 막 추가해서 정말 부자처럼 그렇게 먹으면은 굉장히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세트로 막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피자에다가 뭐 이렇게 사이드 윙봉에다가 또 그 스파게티 있죠. 그런 거 쫙 세트로 시켜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또 우리 유영애님은요. 휴가 내고 집에서 김치 부침개 부치고 있습니다.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부침개 먹으니까 캬 완전 꿀맛. 주디도 먹고 싶쥬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나요. 진짜 적당히 그 겉에 살짝 타가지고 바싹 구워진 그 김치 부침개에다가 막걸리랑 해가지고 또 그렇게 먹고 싶네요.
자,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메리스트콤 매콤 박소영씨 SS501의 김규종씨와 함께합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고릴라.
5: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6: 휴가철에 잘 지켜야 하는 공중도덕 뭐가 있을까요?
7: 요즘 차박을 자주 하는데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요. 쓰레기는 다시 잘 챙겨서 가져가요.
8: 밤에 잘 시간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고성방가하지 않는 거요. 아무리 휴가철이고 관광지라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7: 관광지에 놀러가서 낙서를 하거나 뭔가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면 되죠.
6: 휴가철 지켜야 할 공중도덕. 소음 예절뿐만이 아닙니다. 주차 질서 지키기, 바른 줄 서기, 자연 훼손하지 않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죠. 조금씩 배려하고 주위를 살피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하하임.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내가 회사에 갔다 오면 오피스물이 뚝딱.
1: 데이트하고 오면 한편의 로맨스가 짜잔.
2: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트콤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메리 시트콤 매콤. 요즘 초심을 살짝 잃었어요. 자, 말실수도 덜 하고요. 약간 스마트해져서 아쉽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우리 매콤의 안방 요정 박수영 씨. 자, 그리고 어떤 역할이든 참 세상 열심히 살려주는 매콤의 종규 왕자 기업. 할아버지 더블스 501 김규정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아유, 할아버지. 네.
0: 할아버지 전문 배우세요.
2: 아, 맞아요. 아직 젊으신데.
0: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완전 오빠인데 목소리 네. 이제 헤드셋으로만 들으면
2: 헤드폰이랑
0: 헤드셋이랑
2: 비슷한 거 아니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0: 나 초심 안 잃었죠 지금 보니까.
2: 어 약간 잃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네, 조금 네.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러니까요.
2: 네.
0: 요즘 이제 집에서 브라운관을 많이 보다 보니까
2: 야,
0: 조금 똑똑해졌어요.
1: 브라운관이요?
0: 네, 브라운관을 네.
2: 집에서 집에 브라운관이 있구나.
0: 아 있지 있지.
2: 너무 좋다 네. 진짜. 아니 일단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0: 아 요즘에는 또 이제 막 비도 오고 이랬어가지고
2: 맞아 습하고
0: 에어컨이랑 좀 그냥 붙어 살았던 것 같아요.
2: 에어컨이랑 친하게 지내고
0: 친하게 지내고.
2: 그럼 우리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 소영 씨는 몇 도가 가장 딱 적정 온도예요? 우리
0: 제가
2: 소영 씨한테
0: 22도 정도로 맞춰놓고.
2: 아유 진짜 안 추워요?
0: 어 그거 추운 거예요? 저 사실
2: 이렇게 다르다.
0: 그래요?
2: 저는 저는 26도에서 27도거든요.
0: 오,
2: 딱 그 정도.
1: 저 24, 5.
0: 아 여기도 네. 되게 차갑게 입는구나. 어쩐지 제가 그 19도에 한번 맞춰졌던 적이
2: 그거
0: 있었어요.
2: 그거 19도면 파워 냉방이잖아.
0: 파워 냉방.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너무 추운데
1: 너무 추워,
0: 이불 속에서 그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약간 한 30분 정도 즐기다 끄긴 했거든요.
2: 겉에는 춥고 그 이불 안에서 따뜻하고,
0: 따뜻하고
2: 그거? 아, 그것도 내 나름 괜찮지.
0: 그쵸. 아 그쵸? 22도가 좀 차가운 거였구나.
1: 좀 많이 쌀쌀하죠.
2: 많이 쌀쌀하죠.
0: 아, 네. 이제 그럼 한 적정 온도 25도 정도
2: 해야 돼. 메리 추워.
0: 아, 그니까. 어쩐지 추워서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거든.
2: 안 돼 안 돼. 그거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한때 그 에너지 절약도 광고 모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웠던 게 26도가 딱 적정 온도예요.
1: 26이요?
2: 예.
0: 오늘부터 바꿔놔야겠다.
2: 그래.
1: 좀 더운.
2: 아니야 네. 그것도 적응할 수 있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더워요.
1: 제가 잘 때 너무 더워서 오늘 왜 이렇게 덥지 했는데 26도였어요.
2: 그러면은
0: 25도로 가자.
2: 25도.
0: 25도로 가자.
1: 그게 차이가 좀 나죠. 그래도 전기세.
2: 아, 1도 차이. 전기세가 전기세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이 에너지. 되기 위해서는 26도가 적정 온도라고
1: 제가
2: 하더라고.
1: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절약하고 있어요.
1: 에너지 그 뭐라고 하지?
2: 에너지 뭐야?
1: 캐시백 무슨 페이백 뭐 이런 게 있어요. 절약을 할수록 뭔가 해주는 그런 게 나라에 사는 게 있더라고요.
0: 네. 진짜요?
1: 전날보다 아꼈으면 뭔가가 이렇게 좋은 게 이루어지는.
2: 있었어요?
0: 꿀팁이다.
1: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아 우리 다 신청하자.
0: 신청하자.
2: 꿀팁 감사해요.
0: 네.
2: 아니 우리 종규 씨는 뭐 네. 이슈 없었어요 한 주 동안?
1: 저요? 전 늘 무탈하게. 이슈를 만들어 올까요?
0: 네.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좋은 이슈로.
2: 근데 제가 매콤이 매콤 코너다 보니까는
0: 네.
2: 뭐 만들어와도 좋기는 해요.
0: 아 그건 그렇지.
2: 그렇죠.
1: 하나 만들어 올게요.
0: 아 기대된다. 도대체 무슨 이슈일까?
1: 오늘 길을 펴려고 왔는데
2: 네.
1: 바로 잡혔습니다.
0: 아니요. 네. 오늘 앞머리가 네. 지금 길을 탁 펼치려고 그렇죠.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있어요.
2: 아 진짜 더듬이가 이렇게 너무 네.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1: 네. 미간에 힘주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주름 생겨요.
2: 진짜 너무 카리스마 있고. 이렇게 카리스마가 진짜 이렇게 있을 수가 없고
0: 무서워.
2: 자 그러면 또 오늘도 시작해 볼 건 아니 네. 9668님이 헐 내 인생 첫 덕질 아이돌 김규정
1: 오호
2: 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2: 또 우리 표권양님은요 근데 김규종이 그 SS501 김규종이에요.
1: 네.
2: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대박.
0: 맞아요 권양님. 아,
2: 그러니까
0: 맨날 물어보세요.
2: 규정 씨가 네. 요즘 매주 또 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0: 그렇죠.
2: 네. 그렇죠. 우리 또 4062님은요 왜 이 귀한 오빠가 이렇게 야생 같은 매콤에 계신 거죠? 라고 아, 주셨는데 네.
1: 아닙니다. 전 귀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0: 아 그리고 네. 지금 매콤해져서 그런지 날로 네. 되게 그 거세지고 있어요. 약간 처음에 왔을
2: 거세지고
0: 때
2: 거세지고 있다.
0: 약간 완장님의 완자는 말고요.
2: 고기 완자 맞죠?
0: 왕자님의 이미지에서 요즘에 약간 네. 터프가이 느낌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2: 아니
1: 아,
2: 저는 터프가이라기보다는

0: 할아버지 전문 배우로서 조금 더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계시거든요. 자, 아니 왜냐면 어떻게 규종 씨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네. 약간 좀 훈련하고 가시는 거예요.
1: 그래,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네. 자, 좋습니다. 아니 금요일에 처음 라디오 듣는 청취자분들은 네. 이렇게 좀 종종 놀라신다고 해요.
1: 네.
0: 네, 그 SS501의 따라다다 김규종 씨 맞습니다.
1: 맞아요. 네, 따라다다 오늘도
0: 맞습니다. 네. 우리 정혜윤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소영님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기는 사랑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순산하세요.
0: 감사합니다. 소영 씨를 응원하고
2: 계세요.
0: 또 우리 5799님께서는요.
1: 네. 소영 언니, 네 출산이 곧 라고요. 네. 말도 안 돼. 너무너무 축하드려야 할 일이지만 소영 언니 없는 매콤은 상상이 안 가는데.
0: 맞아.
1: 아기 낳고 금방 돌아오실 거죠? 약속해줘요라고 하셨습니다.
3: 그럼요. 진짜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 달려오죠. 아기 낳고 그 아니면은 그
0: 당분간은 안 되잖아.
3: 전화 통화로라도.
1: 아 바로 바로.
0: 그래 전화 연결이라도. 네,
3: 전화 연결이라도.
0: 어 소영 씨 지금 상태 어때요?
3: 아 지금 회복 중입니다.
0: 그러니까.
3: 메리 한마디에 그럼
0: 해주고
3: 이렇게 울고.
0: 아, 우리 한번 전화 연결 합시다. 소영 언니 없어서 너무 보고 싶으면
3: 네, 맞아요. 전화 좀 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파이팅입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0: 아니 그리고 아 맞아요. 지난주에 또 의리 있게 우리 매콤 패밀리가 네. 제 주디가 출연하는 연극이죠. 더 컴어펀스를 다 같이
1: 나이스,
0: 보러
1: 나이스,
0: 와줬어요.
1: 나이스, 나이스.
3: 너무 재밌어요.
1: 아, 너무 아니, 재밌어요.
0: 진짜?
3: 아니 근데 진짜 왜냐면 저 임산부여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0: 맞아.
3: 그 시간이 좀 그래도
0: 2시간
3: 정도여서
1: 어,
3: 근데 저는 이제 거의 그 2시간 됐을 때 이제 거의 갑자기 싹 나가면 암전되죠. 그때 어. 아 이제 2부가 시작하는 또 이렇게
0: 에이
3: 진짜, 아니, 진짜로
1: 에이, 진짜로
3: 그죠
1: 네,
3: 진짜로
1: 맞아요.
3: 이 근데 진짜로 다, 진짜로 아니 나와서 진짜?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1: 저
0: 시간 빨리 갔어요.
1: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 이제 그 엔딩 딱 그게 하면서 아 이제 뭐가 나오겠구나.
0: 어. 했는데 다
1: 어?
0: 끝났어.
1: 이랬어요. 아, 이 시간이 다 됐다고 이랬어요.
0: 그만큼 시간이 이게 되게 극 자체가 휘몰아치잖아 사실은.
1: 네.
0: 그쵸. 재밌게 보셨어요?
1: 너무
0: 그,
1: 재밌어요.
0: 진짜.
3: 진짜 뭔가 이렇게 막 샥샥샥 그 에피가 팍팍 바뀌고.
0: 그래.
3: 막 밝았다가 갑자기 막 이게 막
0: 그치. 이렇게 웃겼다가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가 웃겼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1: 진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강추드립니다. 제가 네. 어제 저희 네. 이제 고또 5원에 9월 네. 이제 일본 투어가 있어서.
0: 네.
1: 콘서트 회의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 얘기를 했어요.
0: 어머 진짜
1: 야,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공연을 봤다.
0: 어머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럼 다른 멤버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1: 네 알고는 있는데 어, 네. 갈지는 모르겠지만
0: 그러게 언제 오신대요? 라고 하려 했는데
1: 멤버분들과 네. 또 스태프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봐야 된다. 이게 또 저희는 공연하는 입장에서 와 그쵸? 이런 아이디어들과 이런 내용들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울 게 많은 공연이고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0: 어머야
1: 진짜로.
0: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씨. 네,
3: 그리고 또 끝나고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0: 아, 끝나고 메시지.
3: 그걸로 네. 이제 또 사람들이랑 어. 다 같이 토론을 했어요.
0: 얘기도 네. 할 수 있고 뭐 좀 열려 있죠 사실은.
3: 그쵸?
0: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1: 맞아요.
0: 그런
1: 저희가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답이 좀 안 나와서 AI에게도 물어봐봤어요.
0: 이거는
1: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니?
0: 이거 무조건 AI한테 그래, 물어봐야
3: 맞아.
0: 돼요.
3: 예.
0: 네, 아무튼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1: 아유, 아, 너무 네. 잘 봤습니다. 아, 정말.
0: 자 좋습니다.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사연 심사 들어가 볼 건. 네요.
2: 네, 2부에서 짧은 사연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짧은 사연에서 최고 높은 별점을 기록한 분에겐 기존 선물에 호텔 100개까지 얹어서 보내드리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그러면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핵심은 뒤에 있어요. 님의 사연입니다.
0: 오, 무슨 핵심일까?
2: 우리 부서 김대리. 말이 좀 느려서 그렇지 사람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며칠 전 출근 시간에 전화가 와서는
4: 저기 과장님 제가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3: 아 그러니까
0: 답답해, 답답해.
3: 아니 그 교통사고가 났다고. 아우 김대리 몸은 괜찮나? 어우 이게 무슨 일이야?
4: 아니요. 제 옆 옆에
3: 뭐냐
4: 저 접촉사고가 조금 나서
3: 그래서
4: 구경을 조금 하다가 정신이 팔려서
3: 그래서
4: 좀 늦을 것 같습니다.
2: 사람을 깜짝 놀래키더니요 어제는
4: 과장님
0: 아 나 미치겠다.
4: 제가 어머니를 급히 병원에 모셔다 드리느라
3: 왜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셔? 어디가 편찮으신데 어디

0: 그게 아니고 그 우리 그 어머니가 그 오전 건강 검진인데 그 조금 늦잠을 주무셔서
1: 미치겠다 나 진짜 체할 것 같아.
0: 좀 늦을 것 같습니다.
1: 그냥 김 대리는 습관성 어그로의 프로 지각러인 듯합니다. 잠깐만 끝났어.
2: 야 이거 뭐야?
0: 이거 큰일 방송 사고 날 뻔했습니다.
2: 이거는 지금 그냥 네. 이 김 대리님은 그냥 방송 사고가 사람으로도 태어나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나 읽고도 깜짝 놀랐네.
2: 야 이렇게까지 갑분싸가 된다고? 갑분싸 점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2: 그러니까 이거는 매콤하다. 매콤 모르겠어 난. 소영 씨 어때요?
1: 저도 매콤이 아니라 뒤통수 느낌인데요.
2: 아, 뒤통수 느낌. 나도 뒤통수 맞은 것 같아.
0: 핵심은 뒤통수에 있어요.
1: 아 맞네요. 뒤통수네.
2: 핵심은 뒤에 있어요. 맞네. 핵심은 네. 뒤통수에 있네 지금.
0: 아 근데 진짜 네. 저는 안 돼요. 이거는 알려줘야 됩니다.
2: 어떤 거를?
0: 이분께.
1: 어떻게요?
0: 이거 안 이렇게 하면 왜냐면 상대방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차라리 제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이유를 말을 하든지 왜냐면 업무를 보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모두에게 시간을 빼는 상황인데 또 이제 어쨌든 큰 단어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교통사고 때문에. 구경은 늦게 얘기하고 또 어머니가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늦잠을 주무시는 거 늦게 말씀하시는
2: 그치.
0: 편이잖아요.
2: 그쵸.
0: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상대방이 이렇게 되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하다 네. 보면 믿지 않잖아요.
2: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되죠.
0: 네. 그렇게 됩니다. 진짜.
1: 그래서요.
0: 네?
1: 핵심은 뒤에 있나요?
2: 핵심은 그래서 핵심 점수는 몇 점인가요?
0: 제가 어쨌든 이 김대리님은 네. 매콤하지 않지만 이 당한 사람은 매콤할 수 있거든요.
1: 매콤하지. 그렇죠.
0: 네, 일 시간 다 뺏기고 이렇게 맞아. 하니까 핵심은 뒤에 있으니까 약간 뒷자리로 가볼까요?
1: 뒷자리. 높은 점수.
0: 네, 전 저 그리고 이제 베개로 바뀌었잖아요.
2: 네. 내 호텔 베개. 네.
0: 이분 진짜 이 사연 보내신 분 잠 못 자요.
2: 아 맞아.
0: 네, 숙면하셔야 됩니다.
2: 숙면해야 돼. 그치. 네. 잠이라도.
1: 그래서 몇 점인데요?
0: 점수요? 네. 자, 점 좀 들어볼까요?
1: 아 잠깐만 이
2: 얘기하면서 고민을
1: 하나. 캐릭터랑 비슷한 거 같아.
2: 아 지금 울면서 지금 김 대리님한테.
0: 김반장님.
2: 대리님한테. 저 울었다 지금 우리. 안 돼.
0: 예, 사연이 있다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2: 아, 네. 네.
1: 그래서
2: 네.
1: 몇 점이죠?
2: 그래서요.
0: 저는 자, 4점 드릴게요. 4점.
2: 4점. 네. 4점.
1: 이제 밥 먹은 게 좀 내려간 것 같아요.
2: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네. 너무 공감하는 게 우리 규종 씨 말에.
0: 네.
2: 참 이분은 지금 너무 태평한데요.
1: 그렇죠.
2: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이게
0: 네, 죽어요.
2: 아유,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냐 하면서 막 뭐라고 팍 이 분노를 표출할 수도 없고.
0: 네.
2: 근데 너무 답답해서 지금 숨은 막 지금 숨차고. 그래서 이분한테는 굉장히 지금 매콤하다. 우리가 마치 매운 음식을 먹고 막 하듯이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이분한테 매콤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연 자체라기보다는 이분에게
1: 네.
2: 굉장히 매콤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0: 맞습니다.
2: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1: 4점. 네. 아, 높다. 저는 마지막 한 줄이 좀 아쉬워요. 여기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말을 듣고 으아하고 막 하면서 자판으로 진짜 그 열받음을 표시를 하셨더라면 뭔가 조금 더 이 마음을 탁 받아들여가지고 점수를 높게 드렸을 텐데 프로 지각러인 듯합니다. 쩝 여기서
2: 이게 조금 아쉽구나 지금.
0: 아쉬워. 별 말이 아쉽다.
1: 약간 맞아. 표출이 좀 덜 돼서.
0: 네, 그 뭐야 연극 보고 오세요. 저기 주연님 보시면.
2: 보시면 네. 좀 풀리실 거긴 한데.
0: 엔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실 수 있습니다.
1: 풀리시켜야지.
2: 부끄럽습니다.
1: 그래서 네. 아쉬움 점수 3.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그러니까. 매콤은 하니까.
0: 네.
2: 약간 결말이 좀 사이다였으면 좋겠었는데.
0: 맞아요.
2: 지금 꽉 막혀가지고. 자 그래서 핵심은 뒤에 있어요 님의 사연은요. 평균 점수 4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해볼게요. 내 사랑 님의 사연인데요. 얼마 전 야심한 밤 우연히 남편 폰을 보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연락처에 제가 원조 내 사랑으로 저장되어 있는데요. 최근 통화 목록에 요즘 내 사랑이 생긴 겁니다. 일단 불 꺼진 거실로 나와서 후 심호흡을 하고 결연한 마음으로 원조 내 사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 아이고 우리 VIP 오셨단께. 무뼈닭발에 주먹밥 추가 맞지라?
2: 전 너무 당황해서 네 늘 먹던 걸로 할게요. 그날 밤 저 혼자 남편 몰래 닭발 파티를 벌였고요. 그 뒤로 제 폰에는 완

0: 또 내 사랑이 추가됐답니다. 너무 맛있어.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진짜 요즘 내 사랑. 사실 저도 근데 뒤에 부분이 예상이 안 되긴 해서 네. 요즘 내 사랑이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그러니까 원조 내 사랑이었는데 이게 이 주주님을 요즘 내 사랑으로 바꾼 건가?
1: 그치.
0: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 저는 뭐 따님이실까 약간 이 생각까지 했는데
0: 그러니까
2: 전혀 다른
0: 닭발 사장님이었었구나. 요즘 내 사랑
3: 너무 그런 걸 많이 보나요? 저 왜요? 요즘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약간 탐정분들 나오시는거나 재연 이런 걸 그쵸? 많이 보는데
0: 뭐 탐사 이런 거
2: 재밌죠.
3: 네. 닭발집에 누가 계신 건 아니겠죠?
0: 잠깐만.
2: 이게 끝까지 의심을 놓칠 수가 없네.
0: 이거 좀 매콤하다. 이거는 의심 지금 이거 보이는 그대로가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3: 두둥
0: 그런
2: 이것도 메시지가 열려 있는
0: 메시지가
2: 거지.
0: 메시지가 우리 연극처럼 열려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닭발집 이 사장님이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에 뭐 직원분이라든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야.
2: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 사랑 닭발도 아니고
0: 요즘 내 사랑이라고 한다는 게 나는 왜냐면 원조 내 사랑 이거 자기 아내한테만 쓰는 어떤 그런 느낌인 거죠. 애칭인데 이거를 그냥 고작 닭발집에다가 내 사랑이라는 걸 붙였다라는 게
2: 그러니까
0: 나 지금 이거 의심해 볼 만한데
3: 그게 어떨 것 같아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맛집에? 이렇게.
2: 좋아하는 맛집에? 절대 안 되죠. 저는 요즘에 그냥 뭐 찜을 눌러놓겠죠.
0: 이름으로 그쵸? 그냥 아니면 저장해놔도 이름으로 해놓겠죠. 그냥
3: 맞아요.
0: 저는 그래서 살짝 의심을 굳이 해보려고 해요. 정말 굳이
2: 그렇죠.
0: 가정의 어떤 평화를 저는 굳이 한번 금이 가보도록 하겠어요.
2: 왜냐면 우리는 치즈가 매콤이기 때문에
0: 매콤이라서
2: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0: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2: 맞아.
0: 자, 그래서 저는 가정의 평화를 깨는 금 점수. 네, 금이 가는 금 점수 4.5점 드립니다.
2: 높다.
0: 네.
2: 근데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그 예상도 못했던 반전이긴 하지만 의심까지 가는 반전이에요.
0: 그러니까
2: 요즘 내 사랑? 이거 근데 아무리 와이프 입장에서
0: 심상치 않아.
3: 그치? 심상치 않아요.
2: 그 닭발집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이제 눈으로 확인해야 제대로
0: 돼.
2: 이게 될 것 같아서 확인하시라는 점수 4.5점 드리겠습니다.
0: 한번 확인해봐라.
2: 확인해봐라.
0: 우리 규종 씨는요?
3: 네, 저도 맞습니다. 한 번쯤 가봐야 합니다.
0: 맞아요.
3: 그리고 탐정분들이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2: 탐정분들이요.
3: 저희가 어쨌든 매콤이니까 이렇게 그쵸?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2: 그래요.
0: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
2: 네. 맞아.
3: 어쨌든 진짜 모르는 거야. 사랑하시니까 4점에 그리고 보시고 4.5점.
2: 5점.
0: 놀래라. 이렇게서 내 사랑 님의 사연은 평균 점수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와우, 높아요. 자, 다음은 우리 규종 씨가 또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이웃집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님의 사연입니다.
0: 네.
3: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아래층에는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사셨고 주택은 층간소음이 덜하겠지 싶어 아주 편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틱틱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랫집 어르신이 스위치를 끄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내 소리도 다 들려겠구나. 그리고 며칠 뒤
4: 자고로 사람은 장이 든든해야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도 요 정도만 들어봤지. 자네 방귀는 무슨 천장에 진동이 울려.
3: 아랫집 어르신이 유산균 음료를 건네시더라고요. 저 이제 이웃 배려차 밤마다 강제 산책 나갑니다.
0: 지금 이거 방구 소리 좀 아쉬워요.
2: 왜요? 너무 좋았는데?
0: 아, 뽕은 너무 괜찮았거든요. 네.
2: 괜찮아요?
0: 이거 갔어야 되는데.
2: 이거는 나 무슨 그 가스인지 알아요? 그 이게 좁은
0: 좁은
2: 데서 확 시원해지는.
0: 하다가 갑자기 뭐 눈치 볼 사람이 없어져서 힘을 다 놔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야, 근데 천장에 진동까지 울린대. 야,
2: 방음이 잘 안 되는구나.
0: 근데 휴대폰 소리도 사실은 휴대폰 소리 때문에도 진동 때문에 울리는데.
3: 울려요.
2: 그쵸?
0: 이런 북북 소리라면 이건 안 울릴 수가 없지. 야, 진짜로. 자, 소영 씨 어때요?
2: 저는 근데 이분 강제 산책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거 네. 굉장히 좋아요. 원래
0: 오히려 맞아요. 더 좋지.
1: 오히려 좋아요.
2: 이게 그 방귀 산책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0: 맞아 맞아.
2: 식사하신 뒤에 한번 이렇게 좀

0: 동네 한 바퀴 돌면서
1: 혈당도 좀 내리고
0: 그러니까
1: 당구도 좀 끼고
0: 소화도 좀 시키 자기 전에 좀 시키고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2: 맞습니다.
1: 맞아요.
0: 이제 또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좋은데 그 할아버님은 또 얼마나 매콤하셨을까요?
1: 할아버지는
0: 그쵸. 왜냐면 이제 또 식사하실 때 또 타이밍이 또 안 맞으면은 또 그게 같이
1: 그 들리고
2: 부르륵
1: 그치 그치
0: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매콤하고 또 심지어 부끄럽고
2: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좀 높은 점수 갑니다. 4.2점 아이고, 드릴게요.
1: 아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뭐랄까 그냥 너무나도 훈훈한 사연이죠. 매콤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아진 거죠. 우리 그쵸. 주주님은 이제 나가서 방귀 산책까지 하게 되셨으니까 오히려 건강에 더 좋아지는 네. 그런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높은 점수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몇 점이죠?
1: 3.7점 드립니다.
0: 나쁘지 않아요.
1: 네, 중간 정도.
2: 저도 이 사연은 너무 그냥 즐겁고 좋은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그 옛말에 어르신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어른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이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 이 방귀술을 들으셨겠습니까?
1: 들어보고 들어보고 얼마나 다양한 게 오셨겠어요.
2: 그리고 이분은 시끄러워서 오신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진짜 걱정돼서 오신 거잖아요.
1: 우리 젊은이의 장건강을 위해서 오신 거야.
2: 저런 소리는 내 인생의 처음인데 하고 오신 거예요.
0: 그렇네.
2: 이거 장이 튼튼해요.
1: 따뜻하다.
2: 네, 유산균까지 가져오셨잖아요.
1: 그렇지.
2: 그리고 이제 강제 산책 나가시니까
1: 훈훈해.
2: 건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집 사시니까 2.2점 드리겠습니다.
1: 아이고 네. 3층이었으면 3점이었을 텐데
2: 맞아요.
1: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웃집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님의 사연은요 평균 점수 3.4점입니다
2: 네.
1: 자 오늘 사연 심사는 여기까지고요. 짧은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짧은 사연 중 최고 별점을 기록한 분은 바로 내 사랑? 내 사랑? 뭐? 내 사랑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자, 이분께 호텔 베개까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여러분의 사연을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리고 구두 상품권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4: 시원한 잠, 누잠.
5: 어제는

0: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됐습니다. 메리 시트콤 멜컴. 개그우먼 박소영씨 SS501의 김규종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1: 우리 2314님 문자 좀 소개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규종오빠 신곡 심플리 뷰티풀 듣고 귀가 녹아내린 사람 여기 있어요. 너튜브에서 리어카 타고 라이브한 영상도 봤는데 리어카를 타도 그저 완자님 사랑합니다.
1: 아니 우리 아유 모니터를 또 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
2: 아니 하지 마세요.
1: 아니 리어카 타고 라이브를 어떻게 하다가 리어카를 타고 하셨어요?
2: 아, 그 너튜브에 그런 콘텐츠를 하는 채널이 있어요.
1: 네.
2: 네, 그래서 그 리어카를 타면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서.
1: 어머 진짜. 네. 어디를 돌면서 했던 거예요?
2: 거기가 물레동.
1: 아, 네. 물레동 저기 신도림 쪽 거기.
3: 그렇죠. 아이고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2: 네,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3: 너무 좋겠다.
1: 이거 꼭 끝나고 우리 챙겨봐야겠어.
3: 맞아요.
1: 네, 꼭 볼게요.
2: 감사합니다.
1: 우리 6599님은요. 규종 오빠 폰으로 게임 나오자마자 다운받아서 하는데요.
2: 네.
1: 맞아 이거 어려워.
3: 저 진짜 나름 어렵더라.
1: 게임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규종 오빠도 게임 해봤나요?
4: 네.
1: 아니 쉽게 되던가요?
2: 다 해결했습니다.
1: 진짜?
2: 네.
1: 아니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사실 포기했어요. 네, 그냥 들을래. 다른 데서 들을래.
2: 제가 이 팁이 있습니다. 제가 6599님께 알려드릴게요.
3: 어떤 거예요?
1: 잘 들어보세요.
2: 저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제가 막 넘어지고 부딪히고 쓰러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욕심을 버리고 한 길만 간다.
1: 한 길만 가라.
2: 레인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양쪽 길이 필요 없습니다. 한 곳만 가는 거예요. 내가 오래 걸려서 더 천천히 점수를 올리더라도 앞에만 보고 가다가 길을 가로막으면 여긴 못 가잖아요.
3: 그쵸?
2: 그때 옆으로 옮겨요. 그럼 또 그 길만 가세요. 막았다 이렇게 오고 여기만 가면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이 유혹이 와도 먹지 마시고 쭉 가세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클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 욕심 부려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하려 그러면
2: 점프해서 힘들다. 먹다가 아다당 되니까
1: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저의 어떤 감이 저의 짐작일 수도 있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게 뭔가 규종 씨의 어떤 규종 씨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느낌 같기도 해요.
2: 그래요?
1: 아 뭐가 그 규종 씨의 삶의 태도일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 뭔가 욕심 내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뭔가 성실하게 한 길만 쭉 가다가 가끔 조금 이렇게 막히면 그럼 옆길로 가보고 약간 그런 느낌 뭔가 그 얘기하시는데 그게 착착 이렇게 붙어가지고 들렸는데 아 제가 혹시 틀렸나요?
2: 맞아요.
1: 그래요?
2: 네.
1: 나도 그게 좋아가지고.
3: 맞아. 최고지.
1: 알겠습니다. 저 꿀팁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1: 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심플리 뷰티풀 규종씨의 솔로 앨범이 이 휴대폰 앱 마켓에 들어가셔서 이 심플리 뷰티풀을 검색하시면 게임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도 즐겨주시면 됩니다.
2: 네.
1: 자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규종씨께서 2부에서 얘기해주셨던 그 에너지 캐시백 있잖아요. 이걸 저희가 방금 또 정보를 좀 더 찾아봤거든요.
2: 어허.
1: 근데 이게 예전보다 전기를 1%만 절약해도 아낀 만큼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몰랐던 분들은 한번 또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시면 또 야무지게 또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2: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L2CN 주현영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들을 저희가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릴 건데요. 재미있는 사연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구두 상품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0: 자, 그러면 아, really headache 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첫 사연은 제가 소개해 볼게요.
1: 우리 회사 과장님은 소위 외국물을 좀 드신 분이십니다.
2: Oh my god, 소영 씨, 이런 일은 아메리카에서는 never ever happen.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1: 그 과장님이 지내시던 맨하튼에서요?
2: 맨하튼 아니고 맨해튼.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 교정이 일상이고요. 무엇보다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일상 대화를 할 때 한글 대신 과하게 영어 단어를 사용하세요.
2: 소영 씨, 이 report 너무 so long해요. Summary만 briefing에서 메일로 share 부탁해요, please.
1: 저는 영어가 약한 편이라 그러니까 뭔 머리? 써머리? 거머리는 익숙한데 진짜 처음에는 진짜 알아듣기 힘들었거든요.
2: 소영 씨,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 정말 굿이었고 나는 윈도우 쇼핑 좀 하려고 저 샵 앞에 드롭해주고 소영 씨 바로 컴백해가지고 오피스 클로징만 좀 부탁해요, 플리즈.
1: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듣다 보니까 이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장님 위에 뛰는 부장님이 있다고. 우리 부장님은 반대로 또 한자를 너무 사랑하세요.
3: 허허,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1: 부장님, 점심 드시러 안 가세요?
3: 허허, 실로 지당한 말씀일세. 어? 위장이 이토록 공허하니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있나. 공복은 만사의 적일세. 오찬 들러 나가게나.
2: 역시 부장님 good idea. Lunch time right now. Start 하고 니즈에 맞게 메뉴 select한 다음에 빠르게 office come back 가실게요. Let's go.
1: 오늘도 혼란하다 혼란해 싶은 우리 사무실. 한 분은 영어 자막이 필요하고요. 한 분은 천자문이 필요하고요. 아무쪼록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한글을 사랑하는 우리 팀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0: Oh my god, really headache.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와우. 이분께 구두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 No.
0: 야, 이렇게 주변에 영어 막 섞어 쓰는 분들 혹시 계세요?
4: 있어요.
0: 누구요?
4: 저희 회사 대표님.
0: 대표님이야. Nice. Oh my god, 대표님 어떻게
4: 하고? 제가 어릴 때 대표님 뵙고 영어 너무 잘하시길래 외국 어디 살다 오셨어요? 영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0: 그랬더니.
4: 나 이태원.
0: Oh my god, 이태원. 약간 우리 백가 선배님처럼 이태원 토백이시구나.
4: 네, 근데 영어는 진짜 본토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0: 진짜요?
4: 기종아, 우리 프로파일 뭐 하면 뭐요? 무슨 파일 뭐 찾으세요? 프로필 찍을 거야.
0: 진짜 약간 교포 느낌이시다.
4: 네.
0: 근데 그가 외국에는 다녀오시진 않은 거예요?
4: 그 뒤로 다녀오셨고 그 전에는 정말 이태원에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과 음악을 하면서 옛날이니까 어쨌든 그 외국에 업로드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았잖아요.
0: 예전에는
4: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소통을
0: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구나.
4: 영어를 배우셔서 영어 너무 써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막 그런 거 있죠. 막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소영 씨랑 얘기를 하면 소영아 뭐 그랬어? Let's go, baby.
0: Oh my god.
4: Let's get it. What?
0: 약간 뭐랄까 또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고 뭐랄까 조금 더 약간 자유로운 개포 느낌이네요.
4: 그래서 기분 좋 뭐 할 때 그 막 리액션도
0: 실제로 보고 싶다.
5: 그러니까
0: 나 진짜 규정 씨가 얼마나 똑같이 따라 했는지.
5: 오늘
0: 이렇게 하실 것 같아.
4: 진영
0: 박진영 선배님 아니에요?
5: 그런 느낌이든가.
0: 박진영 선배님 느낌이구나.
4: 조금 더 진하게 하십니다.
0: 진짜요? 난 실제로 규정 씨가 얼마나 똑같이 따라했는지 나 듣고 싶어요.
5: 그러니까
0: 실제로 이렇게 인사하면 나 웃음 나올 것 같아요.
4: 저 완전 빅 팬이에요.
0: 진짜?
5: 이렇게
0: 그럼 나도 영어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4: 진짜
0: oh my god.
4: 이 SBS 라디오 진짜 저 너무 진짜 좋아하거든요.
0: Oh my god. Thank you so much.
5: 너무 잘한다.
4: 왜 이렇게 하십니다.
0: 근데 저는 은근 이렇게 영어 섞어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시면 저는 오히려 되게 좀 신나는 건 있어요.
4: 맞아요. 하이 텐션이
0: 기본적으로 하이 텐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약간 그 막간의 어떤 영어 수업도 할 수 있어.
4: 맞아요.
5: 그렇네.
4: 말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주 써야 잊지도 않고 계속 이제 영어를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친구면 괜찮은데 저희는 이제 대표님께서 곡을 또 만드시고 제이 심플리 뷰티풀 이렇게 말하면 또 심플리 뷰티 뭐 이렇게 하잖아요.
0: 심플리 뷰티풀.
4: 영어 버전도 있단 말이죠. 녹음할 때
0: 덜덜덜덜덜덜. 야, 그러니까 네. 엄청 그 엄청 얘기하시겠다. 네.
5: 그러니까.
4: 그래서 결과물은 좋아요.
5: 근데 심플리 뷰티풀을 그 본토 발음으로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저는 잘 못하죠.
5: 아.
4: 근데
0: Silly.
4: 너무 잘하시던데.
5: 뭐라고?
0: 뭐라고?
4: Silly.
0: Simply.
4: Simply
0: beautiful.
4: Simply.
0: Simply.
5: 이게 그렇게 한글이랑 섞어서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거야.
4: 특히 그런 분들 이제 피자 피자라고 안 하잖아요. 피자.
5: 아 피자. 아 오마이갓 또 이렇게 하잖아. 오마이갓이.
4: 뭐 쉬어.
5: 오마이갓.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0: 그렇지. 오마이갓.
4: 근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0: 저요? 네. 저 미국 드라마 많이 봤어요.
4: 외국에서 공부하신 건 아니에요?
0: 아 근데 나 너무 지금 창피해요.
4: 네. 왜요?
0: 그냥 내가 지금 뭔가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하고 오마이갓 계속 이렇게 해놓고 아 저 미국 드라마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게 너무 창피해요.
4: 아니요 지금. 너무 멋있어요. 아,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5: 춤도 잘해요. 지금 따라하는 것도 잘하고
0: 나 진짜 그냥 뭐 한번 할리우드 진출해봐야지.
5: 아 그냥 진짜로.
0: 맞아요. 아니 만약에 아니 이분은 이제 상사분이 네. 막 되게 어렵게 되게 오늘 오전 안으로 드래프트 하나 올려주시고요. 오후에 싱크 맞춘 다음에 얼라인해서 팔로업 후 픽스하는 걸로 가시죠.
4: 무슨 말이에요,
0: 이렇게 한다고 이거. 하면은 네. 두 분은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게 오늘 오전까지 초안 올리고 오후에 회의해서 수정한 뒤 후속 작업하고 최종 확정할게요 라는 말이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지.
5: 저는 그냥 녹음기 들고 다닐 것 같아. 왜냐면 아, 그러자. 상사분이니까 갑자기 예? 드래프트요? 아 뭐 저기 온라인이요? 뭐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녹음을 죄송한데 녹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4: 그쵸.
5: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찾아보는 거지. 드래프트.
4: 아니면 번역기에 올리던지.
5: 번역기에.
0: 그러니까 파파땡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 GP땡 같은 애한테
5: 그러니까.
0: 만약에 얘기하셨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녹음 버튼 못 눌렀다 그러면 아 정말 죄송한 잠시만요. 띡 누르고 뚝뚝 아 됐어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 그렇게 할 것 같아.
5: 나도 맞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
4: 왜냐면 이게 저라면 실수예요. 저라면 생맥을 하나 왜 올려달라고 하지? 이렇게 할 것 같아.
0: 아 드래프트.
5: 아 드래프트. 네.
0: 드래프트.
4: 맥주 한 잔을 지금 올려드리나?
0: 지금
4: 이렇게.
0: 낮술 끓이시는구나.
5: 그치 그치.
0: 생각했구나.
4: 야,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0: 진짜 난리법석이네요. 네. 어쨌든 소중한 우리 한글이 최고입니다.
5: 맞아요.
4: 맞아요.
0: 그러게요. 정말 난리법석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우리 서러운 느크크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6: 같은 팀 후배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참으로 청각적입니다. 현영씨 이 기획안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서 그 예시 두세 개 정도만 추가하고 일정도 다시 정리해서 올려줘.
7: 아 네.
6: 제가 업무 지시를 하면 앞에서는 그냥 네 네 대답은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자리로 돌아가자마자
7: 아 진짜 미치겠다. 아우
6: 다닥 다닥 딱 다닥 딱
7: 딱딱딱딱딱딱
6: 진짜 키보드를 때려 부실 기세로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듣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죠. 현영씨 그러다 키보드 망가지겠어. 그 타자 좀 살살 치지.
7: 선배님 이거 키보드 아니어서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킥킥 키링이에요.
6: 아무리 유행이라도 사무실에서 좀 시끄럽지 않나 싶은데.
7: 선배님 그 업무 효율 높이면 스트레스 관리가 사실 필수잖아요. 이게 제 스트레스 조절법이라서요.
6: 너무나 당당하고 진지한 태도에 그냥 제가 이어폰을 끼는 걸로 타협을 받죠.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또 업무 지시를 했더니요. 현영씨 많이 바빠?
7: 아 네네.
6: 팀별 자료 취합해서 하나로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7: 네.
6: 계속되는
7: 오지지.
6: 왁 소리에 참다 못한 저는 또 찾아가서 물었죠. 현영씨 그건 뭐야? 그것도 최신 유행이야? 탱탱볼 뭐 그런 건가?
7: 잠시만요. 탱탱볼? 선배님 혹시
0: 늘 크크
7: 이거 요즘 유행하는 왁부볼이에요.
6: 늘 크크?
7: 네.
6: 왁부볼? 그게 다 뭐야?
7: 아 이게 아니 뭐 그런 게 있는데 아 근데 일단 제가 지금 좀 스트레스 받아서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상태여서 근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혹시 지금 말 안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6: 그 뒤로도 제가 조금만 복잡한 업무 지시를 하면 후배의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다닥닥닥닥닥 이

0: 미친 키보드 소리나 부지지직 빡빡 꽉꾸벌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데요. 아 진짜 이사님 친척이라 뭐라 말도 못하고 제 스트레스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푸냐고요.
1: 네, 서러운 늘크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야. 구두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니 일단 우리 87년생 동갑내기 두 분, 우리 소영 씨랑 규종 씨는 겉보기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지만 네.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네. 세대 차이 느껴본 적 있나요?
2: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이 사연에 늘크크 뭔지 알아요?
1: 근데 사실은 네? 저 요즘에 영크크 늘크크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건 알고 있고 그 코르티스 분들의 영크크란 노래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해한 것은 영 그러니까 젊은 사람 젊은이들은 영크크크 이런 느낌이고 늙었다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사람들한테 늙었다 늙은겨 크크 해서 늘크크 아닌가
2: 키키키키키가 같이 들어간
1: 약간
2: 거구나.
1: 약간 비웃는 느낌이어서 크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맞나요? 아니래요.
0: 근데 영크크는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코르티스 분들을 칭하는 약간 별명 같은 약간 그런 호칭이 있었더라고요. 뭐 영 크리에이티브 뭐
1: 진짜로?
0: 크리에이터 뭐 그런 게 있어요.
2: 아, 줄임말이었구나.
1: 그럼 늘크크는 뭐예요? 근데 올드 크리에이티브 뭐야? 네,
0: 근데 약간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자연스럽게
2: 반대로
1: 늘크크로 그냥
0: 크크크 이렇게.
1: 그러니까.
0: 영크크는 그 의미가 맞고 우리는
1: 잠깐만 나 이거 설명하고 우리가 막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도 너무 지금
0: 근데 이 얘기를
1: 너무
0: 하는데 PD님 정말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얘네가 무슨 얘기하는 걸까?
1: 아니 영크크 늘크크 몰라 이걸 뭔가 이렇게 된 이유랑 네. 그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유행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0: 이게 뭐 헐 이런 건 알았지 뭐.
2: 헐은 너무 오래됐지.
1: 아니 OTL 뭐 이런 거는 알지. 안습.
2: 그래 안습 알지. 안구했지.
1: 안구했지. 지상현 선배님이 또 만들어진 거잖아.
2: 그렇죠.
1: 브렉 이런 거.
2: 브렉.
1: 이런 거.
2: 너무 빨리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
0: 우리가 만듭시다 차라리.
2: 어떻게 만들까?
0: 뭐 하나 만들어 보죠.
3: 지금 그러면은
1: 뭘 만들어 볼까요?
2: 뭐 만들어 보자.
1: 잠깐 만들어 보자.
0: 크크가 약간 놀린 느낌이잖아요. 놀리는 거 말고 우리도 좋은 우리가 자꾸 제가 현영 씨를 보는 게 아니고 소영이를 봐야 돼. 우리도
1: 아니에요. 저도 지금 같이 한 배를 탔어요 우리.
0: 이게 약간 놀리는 톤 말고 우리도 약간 좋은 그런 걸 좀 만들죠.
2: 그래 한번 그 중간 세대들이 만들어 보자.
1: 늘 근데 힘이 없어 우리가.
2: 그러니까 이거를 막 전파시키고 해야 되는데
1: 우리가 뭘 뭐 그런 거 인터넷에서 막 뭔가를 퍼나르고 열심히 막 그렇게 우리가 영향력이 있냐고. 우리 힘이 없어서 이미 그냥 피곤해.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그래도 같이 우리 함께 이렇게 끼워주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1: 감사해요.
2: 너무 빨리
1: 빨리 해세 전환을.
3: 그러니까.
1: 아니 요즘에 키키키링이나 왁부볼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0: 너무 재밌어요.
2: 왁부볼도 해봤어요?
1: 나도 두 개 다 해봤어.
2: 진짜 나 키링은 해봤는데 그 왁부볼은 아직 한 번도
0: 저는 조카가 있으니까 같이 이게 뭐야 해서 이제 또 요즘에는 문방구라고 안 하고 문구점이라고 하죠.
1: 비슷하죠.
0: 제가
1: 문방구.
0: 조카가 뭐 사러 저기 문구점 문방구 갈까 방구 하고 묻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1: 문방구라고
0: 모르더라고요. 문방구를 잘
2: 문방사우였으니까 문방구 아니에요.
0: 그 의미에서 온 건가?
1: 문방사우
0: 거기서 온 거예요?
2: 서예를 잠시 어렸을
0: 이선은 뭐예요?
1: 문방사우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잖아.
0: 우리 청취자들께 보여드리고 싶어. 이따 사진 하나 찍죠. 이거 뭐야?
1: 갑자기 이거
0: 지금 이거 뭐예요?
2: 예전 만화 같은데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이런 캡틴 플래닛 뭐 이런 거 할 때
1: 뭐라고 하는 건데
0: 캡틴 플래닛
2: 애들이 변신할 때 이런 거 많이 했던 그 캡틴 플래닛을 몰라요?
1: 90년대 만화인가? 80년대 만화인가?
2: 80년대 거야, 그지?
1: 진짜?
0: 그 80년 아무튼 돼.
2: 네, 그때쯤 파워레인저 뭐 이런
1: 그래.
2: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1: 어머.
2: 땅, 물, 바람,
0: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이 하나로 뭉치면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2: 이거 몰라요?
1: 전 모르고 그 대신 하나 내가 낄 수 있는 거 하나 있긴 해요. 나는 그래도 그 나라라 저거
2: 슈퍼보드?
1: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차축인 묘진사오미 뭐
0: 드로그이롱이 맞춰
1: 미진사오미 이거 누구지? 이거 뭐지?
2: 호랑이 수비대
1: 그거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낄 수 있어.
2: 그리고 나도 그 달 거기를 다 외웠어. 그걸로 외웠어.
1: 맞아 차축인 묘진사오미 뭐 신유술에
0: 근데 이 차축인 묘부터 안 나오기 잘 안

0: 나오더라고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어. 항상 이제 적어요. 또르기 떡이
1: 맞춤이면서 진사오미
0: 이렇게 어. 이렇게 적어요.
2: 나 거기까지밖에 몰라. 아,
1: 그러니까
2: 뒤에는 그것도 몰라요. 봤네. 어, 봤어. 어. 봤었어요.
0: 좋아요. 우리 영크 큽니다.
2: 영크 크지. 그렇지.
1: 우리 중크크 중크크
2: 중크크 그래 중크크 하자.
3: 중크크 합시다. 어. 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매쿠홈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2: 네.
11: 오늘 어떠셨나요?
13: 아, 오늘은 또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배우고 네. 뭔가 조금 약간 조금 한층 젊어진 느낌이랄까?
12: 네.
13: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2: 맞습니다
11: 진짜요? 저는 오히려 한층 젊어진 느낌보다는
13: 그렇죠
11: 오히려 더
12: 아, 저희 쪽으로 온 느낌이에요
11: 더 내 나이를 내가 느낀 날이긴 했었는데
13: 네. 아 근데 중간 그 노래 나가고 이런 중간에 저희가 네. 그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다 같이 다 좀 비슷하게 네. 겪어보긴 했어요
11: 맞아요 네.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뭔가 그 이제 언니 오빠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좀 겪었었고
13: 네.
11: 제가 또 친언니들이 8, 9년생이다
13: 맞네,
11: 보니까
13: 맞네, 맞네.
11: 좀 여러모로 좀 많이 그 문화적으로 좀 네. 제가
12: 딱 아날로그 딱
11: 그때까지 네. 경험한 것들이 네. 있죠.
13: 우리는 저기 초등학교 국민학교였다가 초등학교 바뀐 그 세대니까
11: 아,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12: 맞아요,
13: 초등학교
12: 맞아요.
13: 한 5, 6학년 때쯤에
12: 입학을 국민학교 로 하고 네, 졸업을 초등학교로 했습니다.
13: 맞아요. 맞아요.
11: 정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12: 저요?
11: 네.
12: 뭐 좀 제가 아는 얘기 다 했는데 뭐 문제가 될 게 있나요?
11: 아니요, 아니요. 어떠셨어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잖아 오늘.
12: 너무 재밌어요.
11: 그렇죠. 네. 네.
12: 저는 뭐 아는 얘기 계속 하다 가니까
11: 네. 네.
12: 소영 씨는 좀 새로웠겠지만 저는 즐겁게 있다가.
13: 아 젊은이들 그 영어를 다 알고 있네 그래도.
11: 그러니까.
12: 저는 네,
11: 아이돌이시니까.
13: 아 역시 달라.
12: 중크크가 만들어진 게 너무
11: 그래.
12: 기분이 좋고요.
11: 중크크 결성. 네. 그래 이거 한번 우리.

0: 한번 공부하자.
1: 우리 포즈 이걸로 딱 해서. 아, 그래. 네.
2: 진짜 영향력이 우리가 네.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우리 12시 몰라. 12시에 세계관 안에서라도
0: 그렇지.
2: 열심히 활동해 보자.
1: 정크크.
0: 아, 이거 화이팅. 공감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그 SNS에다가 네. 사진 올릴 때 그 밑에다가 같이 나 중크크 이렇게 좀 써 주세요.
2: 중크크인 분들은 댓글 네. 한번 저희 모여 주세요.
1: 모여라 중크크.
2: 모여라 중크크. 네.
0: 눈물 하나도 없는 거야.
2: 눈물겹다 눈물겨워.
0: 그러니까 부탁 좀 네. 드릴게요. 예.
2: 자, 그러면 저희는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는 에타트의 Say It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안녕.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4: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3: 돈 워리 비 하겐
4: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3: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매일 아침 일기예보를 체크하게 되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덥지근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중요한데요. 이럴 때 시원한 우유 한 잔을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수분 보충은 물론 단백질과 칼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품질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데요. 덕분에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간단한 영양 보충이 필요한 때도 올여름에는 시원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수분과 영양을 함께 챙겨보세요.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는 3415님이 콧구멍에 머리카락이 자꾸 들어와 너무 간지럽다며 지금 코를 계속 파고 있다는 진짜 TMI를 전해왔습니다. 이 시각 안주미님은 오늘 처음 입은 린넨 흰바지에 오렌지 주스를 시원하게 들이부었다고 합니다. 주미님은 워터밤에 따로 갈 필요가 없다. 오늘 더웠는데 시원하고 상큼해서 오히려 좋다며 어떻게든 긍정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주디가 출연 중인 연극 더 컴어펀스를 관람하고 온 서주희님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디가 그 많은 대사와 동선을 어떻게 외우고 또 얼마나 연습했을지 감도 안 온다며 연극을 보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데요. 결국 주희님은 주디의 120분 연기 체력수를 한 번 더 보겠다며 추가 예매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감사해요.
0: 오늘 신원식님이 조금 작아진 바지를 어떻게든 꾸겨 입고 출근했다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결국 바지 단추가 버티지 못하고 꽉 터졌다는 소식입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단위에 이어서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주님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7월 29일 개봉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주주님들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변준성님께서는요. 친구가 잠깐 내려와 보라고 전화해서 나가봤더니 맛있는 조각 케이크를 사온 거 있죠. 지나가다 내 생각이 나서 사왔다는데 뭘 좋아할지 몰라서 네 가지 맛 전부 사왔대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고맙다 친구야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준성님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성공한 인생이다. 그쵸? 뭔가 그 준성님도 그렇고 친구분도 그렇고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또 우리 박가연님께서는 주디 저 요즘 드라마 작가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요. 공모전에 낼 대본을 쓰고 있는데요. 장르는 멜로고 여자 주인공은 우리 주디를 생각하며 쓰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쓰면서도 스토리가 너무 가슴 아파서 울면서 쓰고 있다고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언젠가 우리 가연님이 쓰신 이 대본에 주디가 연기하게 될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온다면 너무 꿈 같을 것 같아요. 우리 가연님 지금 또 쓰시는 과정은 창작의 고통은 또 굉장히 또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연님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파이팅! 저도 너무너무 내용이 어떨지 기대되네요.

또 우리 김진님께서는 고2 아들이 아킬레스건 수술받고 벌써 10일째 병결 중인데요. 이제 방학까지 시작되니 본인은 세상 행복하다네요. TV는 독점, 태블릿 하나에 휴대폰 두 대까지 번갈아 만지며 아주 샬판이 났어요. 아이고 두야, SES의 달리기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이렇게 또 수술까지 받고 이런 또 아드님 모습 보면서 가슴 아프시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은근히 아프길 바랄 때도 많아요. 은근히 다치면 그 순간만큼은 서럽지만 이럴 때 좀 학교 빠질 수 있고 그럼 또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드님이 이 시간을 좀 잘 즐기면서 회복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다 회복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시작인 거죠, 다시.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주주님들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SES의 달리기 듣고 오실게요.

SES의 달리기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주주님들은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강나영님께서는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 대표님이 집에서 직접 키우셨다며 누런 노각 오이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사실 노각 오이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잠깐 레시피를 찾아봤는데요. 노각 오이로 무침을 해

먹으면 여름에 이보다 좋은 반찬이 없다네요. 오호라, 오늘 저녁 반찬으로 도전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마트 그 시켜서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노가구이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한번 찾아보려고요. 저도 만약에 있으면 GP땡으로 레시피를 좀 찾아봐야겠어요. 자, 노각오이. 자, 있나 볼까? 아,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제 동네에 있는 반찬 가게 노각무침이라고 하는 거는 파는데, 아, 이게 또 저기 배달로 되는 데는 그냥 105이 뭐 이런 거, 뭐 미니오이 이런 거밖에 없네. 반찬 가게 가면 있으려나? 반찬 가게 나 저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는 했었는데, 그건 내가 만들면 안 되나 보다. 이거는 그냥 시켜 먹어야 되나 보다. 근데 이거 저 옛날에 어떤 뭐 한정식집이나 이런 데서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 오랜만에 반찬 가게에서 한번 사 먹어봐야겠네요. 노각무침. 자, 그리고 또 우리 4779님은요. 주디, 엄마가 이틀에 한 번씩 삐져서 어이구 너무 힘들어요. 8순이 넘으면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운 7살보다 더 잘 삐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깨톡에 바로 답장 안 했다고 삐지고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삐졌는지 연락도 없고 아흐. 주디는 엄마가 삐질 때 어떻게 해요? 비법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흑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이걸 아는 자식들이 있을까요? 이걸 아는 분들이 계실까? 저도 어려워요. 특히 아빠랑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특히 제 딸이다 보니까 엄마랑 뭔가 이렇게 싸우거나 이랬을 때 푸는 방법이 따로 있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엄마 미안해 막 애교 부리는 거죠. 미안해, 사랑해 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엄마 그런 기분을 내가 헤아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까지 생각 못해가지고 진짜 아 미안해 엄마 화 풀어 하면서 그냥 애교로 밀어붙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뭐 또 엄마들은 화가 그렇게 또 오래가지도 않잖아요, 사실. 왜냐면 또 열심히 아이들 챙기고 또 막 살아내느라 막 바쁘다 보니까는 이렇게 길게 또 삐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따님이 이렇게 애교 부리면서 이렇게 치대고 같이 데이트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그런 방법을 또 이용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8: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0: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5: CJ
4: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6: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엔 최원영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7: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8: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S501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7: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9: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0: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7: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9: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0: 디퓨저는 나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7: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9: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0: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7: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9: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10: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7: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되겠으니 다닥닥 그대여.
1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9: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2890님께서 신청해 주신 권진아의 몬스터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핑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아 닥터피아.
2: 안녕하세요.
3: 이세영,
4: 정용화,
5: 도겸,
6: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1: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5: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

0: 도시 탄청
1: 타이크 쇼.
0: 와,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달팽이관 절친 고막배 보청민의 유상윤 균디와 함께 오늘의 그 방청객들 텐션이 높네요.
1: 아, 그러니까요. 아, 좋습니다.
0: 아, 오늘 아, 기분이 막 그냥 텐션이 올라가네. 나까지 에너지가 막 쏟네 아주. 방청객들이 아주 그냥 외향인들만 온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예. 자, 오늘 저와 함께 금요일 파트너는 어김없이 이남자입니다.
1: 컬투쇼 금요일 남자 위너 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또 승윤이는 또 이렇게 완벽하게 서울마야시를 잘 구사하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근데 부산 사나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부산에서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았지?
1: 18살까지.
0: 그때 이제 올라와서 수숙회 한 거죠?
1: 예, 수숙회 하면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0: 약간 고향병 이런 거 있어요?
1: 고향병?
0: 고향의 향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부산병 예, 이런 게 있다는데.
1: 이게 저는 없는데요, 사실.
0: 아, 없어요?
1: 네, 저는 오히려 뭐 그렇게 크게.
0: 저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부산병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1: 아, 이게 부산을 여행한 분들 있잖아요.
0: 아.
1: 그 여행을 한 뒤에 그 도시가 다시 그리워진 상태를 부산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예.
0: 아니, 부산 말고 딴 데 가서도?
1: 부산을 여행한
0: 사람들. 부산, 그죠?
1: 부산을 여행한 사람들 있죠. 대만,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여행자들이 SNS상에서 신조어처럼 이 부산병을 많이 쓴다고
0: 부산이
1: 해요.
0: 부산이 너무 좋아서.
1: 네.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이 193만 명을 넘겼다고 하거든요.
0: 부산이. 아,
1: 대단하죠.
0: 야, 부산이 네. 라이징하고 있네.
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가 늘었다고 합니다.
0: 와. 부산이 좋지?
1: 부산이 좋지? 부산 지기입니다.
0: 아, 지기.
1: 아, 부산 좋지.
0: 부산 특이 어디지? 우리가 다 아는 건 뭐 저기 광안리하고 광안리 해운대.
1: 뭐
0: 이 정도만 아는데.
1: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0: 어디가 좋나?
1: 뭐 남포동도 좋고.
0: 남포동.
1: 요즘 뭐 기장, 송정, 뭐 일광 뭐 다 좋습니다.
0: 야, 일광 어디? 일광
1: 동부산 지기입니다, 마.
0: 와, 네. 일광 못 들어봤는데.
1: 일광 이제 기장 쪽으로 좀 가시면 조금 더 좀 조용한 그런 바닷가가 있죠.
0: 네. 그거 뭐 바다 위에 있는 절이 있다 하던데.
1: 바다 위에 있는 절은 저도 못 들어갔습니다. 네. 어디지?
0: 아, 그래? 되게 유명한 가던데.
1: 아, 예. 야. 저도 부산에서 가본 곳이 별로 없어서.
0: 바다 위에 바위 위에 이렇게 지어진 그 절이 있다 그러는데. 바다 되게 절경이라고. 해동 용궁사 그래.
1: 해동 용궁사.
0: 그래, 기다 기다 그. 네 한번 가봐라. 네 부산 내면 그것도 못 가봤나 왜?
1: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0: 아, 근데 진짜 뭔가 그 도시인데.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지만
1: 네.
0: 대도시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부산 광역시.
1: 아무래도
0: 아, 부산 가면 진짜 막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1: 그 약간 여행, 저도 이제 여행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0: 아, 그래?
1: 부산 갈 때마다.
0: 그래, 그러니까. 네, 컬투쇼를 한번 듣고 방청을 왔다 가면
1: 네.
0: 컬투쇼 병에 걸립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또 오고 싶어가지고 네. 또 오고 싶어가지고 이 현장이 아주 생동하고 지금 들을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
1: 음흠.
0: 자, 오늘도 컬투쇼 병에 걸리신 분들 다 오십시오.
1: 네, 여러분
0: 생동감 있게 재밌게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 첫 곡은요 시원한 우리 해변이 생각나는 노래 하나로 가시죠.
1: 네, 오늘의 첫 곡은요 비치 보이스의 Surfing USA.
0: 나이스 듣겠습니다.

0: 네, 비치보이스의 Something USA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아, 지금요 컬투병을 컬투쇼병 뭐 이걸 언급했는데 문자가 네. 게시판에 그냥 맞아요. 아, 저도 컬투병이 걸렸어요. 마리카 또 방청 가고 싶어 하는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네 진짜. 네. 아, 78337님 맞아요. 방청 가서 균디 보고 와서 컬투쇼병이 걸려갖고 아니에요. 균두병이 걸렸어요. 또 보고 싶어요 균디. 일단 문자가 또 도착을 했군요.
0: 아, 그 7837님.
1: 예,
0: 7837님. 네, 7837님이시군요.
1: 예, 예, 예.
0: 자, 5609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컬투병 걸려서 1년째 출근 중.
1: 아,
0: 아 컬투쇼로 출근 중이라시란 얘긴가?
1: 아, 컬투쇼에 1년째 오는 것 같아요.
0: 아 대단하십니다.
1: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분은 균디병이 아니고 깡디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0: 아,
1: 예 그럴까? 매주 금요일 날 오시는 분 같아요. 1년째 예, 그런 것 같죠. 깡디병. 예.
0: 아, 뭐 고맙습니다.
1: 예, 예. 뭐 누구라도 관심을 가져주. 컬투쇼 안에는 다 한 가족이니까.
0: 아, 그럼요.
1: 자 1부는요 선곡 대결쇼가 있죠. 깡대균 여러분이 보내신 사연을 소개한 뒤에 그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깡디와 균디가 선곡을 했는데 선택받은 노래만 들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선택은 누가 하냐? 방청객 중에 한 분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1: 예, 그러면 그 노래를 듣게 되는데 아, 그 희열이 엄청납니다. 이야! 지난주 아, 내가 이겼지?
0: 아, 계속 요즘에
1: 아, 그래? 아, 내 승률이 좋아.
0: 제가 요즘 승률이 좀 안 좋아서 자, 2부에는요.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미리미리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정보. 컬투쇼에서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 웃기고 싶어! 개그 10명이 가장 강하신 분이죠. 신유진 변호사님 오실 거고요.
1: 네, 3, 4분은요.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망구고 남호연 이재율 씨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신 망해본 사연을 묻고 듣고 맛보고 즐겨보는 곳단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물까지 드려버려요. 살다 보면 누구나 이렇게 망해본 사연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있죠.
1: 창피하지 마시고 보내시고 나서 툴툴 털어버리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 데이득.
1: 자, 이제 문자 보낼 번호를 외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러 오신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깡디한테 집중.
0: 포커스. 포커스 온 미. 포커스. 자 가겠습니다. 샵에 1077.
1: 50원.
0: 깨 문자.
3: 100원.
0: 합쳐서.
3: 100원.
0: 고릴라는.
3: 100원.
1: 이야 정말 잘합니다.
0: 좋은데요?
1: 아, 전문방청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돈을 이따가 다 좀 드려야 되나?
1: 예, 예. 오, 진짜. 어, 이분들 진짜 텐션이 좋으신 분들 같아요.
0: 좋습니다. 아, 아주 외향적인 분들이에요.
1: 자, 광고 듣고 선곡 대기실 깡대균으로 갑니다. 광고요. Here we go.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7: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자, 우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격렬하게 싸울 겁니다.
1: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치열할 겁니다.
0: 김태균, 강승현 두 DJ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1: 선곡 대결 쇼!
0: 강대 큐! 박수는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치세요.
2: 나도 많이 쳐야지.
0: 예. 박수를 오늘 잘 치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분명히 황금똥을 쌀 수 있을 겁니다.
3: 아, 박수조차도.
0: 예, 그럼요.
3: 예, 그게.
0: 건강이 진짜 좋아요.
3: 영향이 있군요.
0: 한의학 박사들이 연구한 연구 논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0: 여기 혈자리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3: 많이 쳐야겠다.
0: 자, 쇼다런들이 보내신 사연을 불쑥이 삼아서 열정을 불태우면서 선곡 대결을 펼쳐봅니다. 균디와 강디 중에 어떤 곡을 과연 오늘 선택을 받게 될지. 자, 선택받은 노래만 들을 수 있다는 거.
3: 네.
0: 저희한테 떨어지는 선물은 없어요.
3: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0: 그 노래만 들을 수 있는 희열만 존재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오늘 방청 오신 쇼라는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실 건데요. 듣고 있는 쇼라는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가 선택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히신 분들 중 1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샵의 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럼 오늘 선곡을 의뢰하신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음악 줘버려라 이 방송놈들아.
1: 이동욱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깡디끼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분명 바지가 열어버리는 대로 매일 입게 되는 애착 바지가 있어요.
0: 아, 있지. 그런 바지 있지.
1: 아, 있죠 있죠 있죠. 예. 옷을 챙겨 입으러 옷방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 바지가 눈에 보여서 입고 나오는데요. 아내는 잔소리가 또 늘어집니다.
0: 아하.
4: 또 바지가 그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그것만 입는 건데? 어? 내가 저 바지를 언젠가 갖다 버릴 거야. 보는 내가 다 지겨워.
0: 아내분이 상당히 앙칼지네요.
1: 앙칼진 분이시네요. 네. 말은 그렇게 해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직 버리진 않았는데 하루는 그 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온 집안을 뒤지면서 돌아다니다가
4: 그 바지 빨래해서 건조기에 돌렸어. 어휴 정말.
1: 결국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그 바지를 입었습니다.
0: 아유, 이 사람도 대단하다 이 사람도.
1: 뭔가 똥꼬 부분이 똥꼬 부분도 적당히 끼고 허리도 적당히 여유 있게 잘 맞고 그 바지만이 주는 편안함이 진짜 예술이거든요.
0: 있지.
1: 혹시 애착 바지에 집착하는 저에게 들려주실 만한 노래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0: 아,

0: 바지에 집착하는 그딴 노래는 없는데 혹시.
1: 아니 뭐 이런 별것도 아닌 걸로 선곡을 해달라 그러지. 예. 아, 어떻게 선곡을 해야 되지.
0: 저 사실은 진짜 이런 애착이 가는 그 아이템들이 있죠.
1: 아 있죠 있죠 있죠. 어,
0: 저는 사실은 이제 머리가 많이 크기 때문에
1: 아니, 이런 반응하시면 뭔가 뭐 나처럼 그 보이잖아요.
0: 힘든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머리가 힘든
1: 그런 식으로 그렇기
0: 때문에
1: 반응하시면...
0: 애착 모자가 있어요. 왜냐면 맞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1: 아 예. 저도
0: 웃기지 마. 네가 볼 때.
1: 아 저도 애착 모자가 있습니다.
0: 어, 애착 모자도 있을 수 있지.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아, 갈아지면 어떻게 할까.
1: 그러니까 이 애착템이라는 게
0: 혹시라도 빨게 되거나 어, 그쵸. 빨리면 좀 작아질 수 있어. 그러면 뭐 그래서 빨지도 못하고.
1: 아 들어온대.
0: 네, 들어온대. 아껴서 막 한 번씩.
1: 아니 근데 이 애착템이라는 게 진짜 뭔가 사람의 이 마음을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어, 애착 스튜디오에 저는 여기 앉아있으면 편해요. 너무 편해. 어,
1: 그냥 집보다 더 편하죠.
0: 집보다 훨씬 시원해요 여기가.
1: 아 그건 정말 인정입니다. 아 저는 이게 그 애착템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 우리 아내분께서 계속 잔소리를 하시지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0: 그래요.
1: 이 애착템을 함으로써 아니 뭐 우리가 옷 입고 하는 거 그냥 내가 좋으려고 편하려고 입는 건데 네,
0: 그냥 저는 선곡을 했어요 아까부터.
1: 어 그래요?
0: 예 그냥 즐겨주세요 이걸 뭐.
1: 아 즐겨라.
0: 아내의 잔소리를 뭐 그러지 말고 딱 애착 바지 입고 해질 때까지 입는 거야. 아. 그냥 입고 그냥 신나게 딱 자리 입고 자신감 있게 엉덩이를 흔들어 주세요.
1: 아 엉덩이 흔들어.
0: 엉덩이 흔들어 주세요. 머리에 머리 다리에 다리 자 엉덩이 흔들어 주세요.
1: 엉덩이로
0: 원투에
1: 네, 엉덩이로
0: 자 자엉덩인가 엉덩인가
1: 자 엉덩이 자 엉덩이
0: 자 엉덩이에요 자 엉덩이
1: 자 엉덩이,
0: 자 엉덩이. 왜 이거 입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보.
1: 아 저는 그러면은 뭐 엉덩이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비슷한 의미로 괜찮아. 괜찮다. 애착 바지 계속 입어도 괜찮다. 애착 바지는 뭐예요? 애착 사랑입니다.
0: 예.
1: 괜찮아 사랑이야.
0: 괜찮아 사랑이야?
1: 네.
0: 그 누구 노래야 그거?
1: 다비치의 괜찮아 사랑이야.
0: 아.
1: 애착 바지 입어도 괜찮아. 이건 사랑이야. 라는 의미로.
0: 그렇지 그만 입어. 딱 애착 바지를 입고.
1: 아니지. 그러면 이제 아내분에게 괜찮아. 이건 내 사랑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거죠.
0: 예. 예. 저한테 해당되는 또 머리가 들어가 있고 노래가 엉덩이도,
1: 엉덩이도 들어가 있고
0: 예. 여러 가지로 뭐 그냥 아주 좋은 노래.
1: 괜찮아요. 애착템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저 깡디의 선곡은 다비치의 괜찮아 사랑이야고요. 균디의 선곡은 원투의 자 엉덩이를 골랐는데 오늘 어떤 곡으로 왕곡으로 또 들을 수 있을지. 오늘은 오늘 오신 컬트쇼 쇼나는 중에서 부부 혹은 남친 여친이 같이 오신 쇼나는.
0: 이거 좋다.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오신 분이나 네. 아니면 남친 여친이 같이
1: 어느 분에게 같이 한번 오신 분? 들어볼까요?
0: 한번 손 들어볼까요?
1: 자, 한번
0: 아 저기다 저기 어, 아하 예 부부 같이 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부부죠?
2: 네.
1: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간단하게.
2: 아, 저희는 고양시에서 온 와이프 노유미 남편 이영교입니다.
0: 예 아.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 21년 차입니다.
0: 와 21년 차면 이
2: 2005년도에
0: 2005년에 결혼을
2: 네.
1: 컬투쇼와 함께 하신 거 아닌가? 21년
0: 전
2: 함께 했죠.
0: 2006년에 컬투쇼가 시작이 됐고
1: 아...
0: 2005년에 결혼하셨죠.
2: 네.
0: 제가 2005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는 뭐 감사해요.
1: 운명처럼
0: 제가 결혼했는데 뭐가 감사해요.
1: 아니 균디와 운명처럼 같이 결혼해서 감사하는 그런,
0: 그런 같은 해에 결혼해서
1: 같은 해에 결혼한 게 감사하다는
2: 네, 네. 네네.
0: 어 괜히 또 감사하다니까 뭐라도 모르게 몸들 빨려 모르겠네요. 예. 몇 월 달에 결혼하셨습니까?
2: 10월 달에 했습니다.
0: 어 나도 10월인데.
1: 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0: 며칠?
2: 어. 16일 내.
0: 아 저보다 4일 먼저 하셨네.
1: 우와, 와. 멀지도 않네.
0: 저는 20일에 결혼했네.
1: 이야 4일 차이. 이야.
0: 아직도 잘 살고 계시군요.
2: 그럼요.
0: 아내분이 뭐 혹시 애착바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잔소리 듣고 이런 거 있으십니까?
2: 저는 있죠.
0: 그거 좀 그냥 버려라 뭐 이런 좀 어. 그런 거 있어요?
2: 전 있죠.
1: 뭐 어떤 거?
2: 뭐 속옷부터 뭐 바지나 운동복 뭐 이런 거.
1: 아 괜찮아요. 그건 사랑이에요. 예. 괜찮아요. 그건 사랑입니다.
0: 이게 약간 부적 같은 거야.
1: 네, 그렇죠. 네,
0: 그럼.
1: 심신의 안정과.
0: 그렇지. 그런 네. 거 입었을 때 뭔가
1: 그리고 약간
0: 기운이 나고.
1: 진짜 부적처럼 행운의 부적 같은 느낌.
0: 편안하고.
1: 네.
0: 그럼 그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요, 아내분. 이제
1: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지금.
0: 예, 결혼 동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
1: 동기 말 잘 들으세요.
0: 네. 아내한테 한마디 하시죠 마이크 잡은 김에.
2: 이런 거 하면 좀 쑥스러워서 항상 저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0: 이름 부르면서 사랑했다 이렇게.
1: 유미야 사랑해.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정말 매사에 감사한 그럼요. 일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아,
2: 그러니까
0: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2: 엄청 좋은 습관이에요. 감사합니다.
0: 방청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예. 모든 걸 감사해요.

0: 같이 선택했는데 균디의 좌 엉덩이.
1: 또 졌네, 또 졌어.
2: 결혼 동기 화이팅!
3: 자, 균디가 선곡한 원투의 자 엉덩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곡을 선택한 셔라는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10분은 선곡표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세요. 자 엉덩이.
2: 야,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엉덩이 한번 흔들어볼까요?
1: 흔들어!

0: 신난다. 오.
1: 아우 신나.
2: 신나네요.
1: 선곡 잘했네 결혼 노래. 네,
2: 선곡 잘했네. 아. 사실 이 시간대에는 이런 노래가 나오는 게 맞긴 네? 해요. 네. 저도 그냥 의미를 맞추다 보니 선곡이 예. 그렇게 가는데 아, 맞습니다. 자 깡대균 우리 균디가 선곡한 원투의 자 엉덩이 듣고 왔습니다. 아, 문자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47111님이 471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중학교 동창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뒤풀이도 있다길래 가서 적당히 이미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빠져나오면서 제일 눈 여겨본 괜찮았던 분 성함을 동창한테 쓱 말하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올까요? 제가 너무 소심했을까요?
1: 아, 그냥 이름만 얘기하고 온 거라고? 어, 저 친구 마음에 뭐 들어 예뻐 뭐라서 이름만 얘기하면 어떻게 연락이 와?
2: 이거 무슨 얘기인 거지?
1: 전해달라는 어떤 네, 정확히 그 얘기를 해야지.
2: 정확히 얘기를 하시면 되지. 너무 소심하시지 않았나.
1: 예, 네. 그렇게 돼갖고는 인연을 못 만들어요.
2: 그렇죠.
1: 예,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2: 용기가 있어야
1: 그래도 모자라요.
2: 네, 그럼요, 그럼요.
1: 사칠일님 저 적극적으로 대치하시길 바라면서.
2: 네, 그럼 자, 노래 또 한 곡 더 듣겠습니다.
1: 자, 우리가 뭐 이제 부산병 얘기했으니까.
2: 아, 그러니까요.
1: 예, 부산 노래 하나 가야지. 썰핀 네. USA는 그 미국 얘기잖아요.
2: 네, 그죠.
1: 부산에 네, 관련된
2: 부산,
1: 노래 하나
2: 관련된 노래 하나를
1: 하나
2: 가야
1: 하나 들읍시다. 예, 예, 예.
2: 스컬앤하의 부산
1: 강수, 강수, 강수.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아입니다. 매일 대본을 들여다보며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 일상인데요. 하루는 마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책 한 권, 영화 한 편에 오롯이 시간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아, 오늘 정말 잘

0: 잘 쉬었다, 잘 살았다 그런 느낌과 함께 뿌듯함 그리고 활력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쉼이 있었기에 오히려 작품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버리니까요. 이번 여름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과 함께 잠시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이나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자, 언젠가 쓸데있어 지는 시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노래 가사를 몇 줄을 꺼내서 화두를 꺼내 신나게 떠들어보면서 깨알 같은 법률 상식까지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1: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0: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언젠가 쓸데있어 지신 지혜 상식 지식 다 줄 교양.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 뿐인 방송국 놈들이 뭐라도 하나도 더 챙겨주겠다고 1년 만에 만든 코너. 그렇죠.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우리 깡디가 함께할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시죠.
2: 혹시라도 컬투쇼에서 억울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3: 나도 아는 변호사 있어.
2: 궁금한 건 이분에게 물어보세요. 신유진 변호사님
4: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컬투쇼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2: 들을 때마다 놀라는 건데 발성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4: 마이크를 조정해 주시는데 되게 띄우느라고. 네, 김현자 쌤 창법. 야. 안녕하세요.
2: 아 이게 되게 어려운 발성인데.
0: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 극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 우리 전국에 계신 아이 여러분 힘내세요.
0: 힘내십시오. 예,
2: 용기를 내세요.
0: 생활 밀착형 극아이. 예,
4: 생활 밀착형.
0: 예, 9381님 변호사님 요거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2: 네. 변호사님 읽어주시죠 한번.
4: 네, 제 방송 활동 블로그가 생겼다고 또 안 이렇게
0: 아, 알고 계시네.
2: 그러니까
4: 너무 지금 9381님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게시한 글이 컬투쇼 방송 활동이라고 요거까지 좀 찝어주셨어요.
0: 블로그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4: 저희 회사에서 요즘에 저한테 일을 많이 시켜요. 제가 컬투쇼 나가가지고 너무 신나게 몰아제끼니까 회사에서 그럼 그것도 일해.
0: 블로그 그럼 만든지 얼마나 됐습니까?
4: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정말 일주일도 안 돼.
2: 아 진짜?
4: 신상 블로그인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저는 이게
2: 아니 이분이 개인 활동 게시판도 하나 파주세요. 서초동 맛집 승소를 위한 패션 꿀팁 이런 것도 올려주세요.
0: 괜찮네.
4: 블로그를 또 지켜봐 주신다니까 또 컬투쇼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야겠구나.
0: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가서 이제 하트도 눌러도
2: 그러니까
0: 댓글도 달아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뭐. 패밀리니까.
2: 궁금하긴 하네요. 서초동 맛집 승소를 위한 패션 꿀팁. 승소를 위한 패션 꿀팁.
4: 하루 다음 오기 전까지 한번 블로그에 올리도록
2: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그럼 줄 수 있는 게 교양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떠들어볼 오늘 노래 가사. 자 들어있는 노래를 줘버려라.
2: 주세요.

0: 하시는 몇 분이 계시네요. 무슨 노래지 하시는 분. 자 이거 에이티즈 노래 아니에요?
1: 네, 노래는 에이티즈의 배드이고요. 나도 몰라 허우적대라는 가사가 들리는데 어떤 상황일지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춤출 거야. 문제 나갑니다.
2: 똥똥땡또똥따똥땅똥땅.
1: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 옆에서 허우적대던 사람이 내 수영복 바지를 벗겼을 경우.
0: 나
1: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내 수영복 바지를 잡고 벗겼을 경우에
0: 아하.
1: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0: 아하.
1: 1번 공공장소에서 하반신 탈의라는 수치심을 안겨줬으므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2번 고의성이 없는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0: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2번을 생각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고의성이 없으니까.
1: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닌가? 자,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법적인 문제는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하니까 반대로 허우적허우적 되던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다가 문득
2: 허우적
1: 그래서 우적우적 씹어먹는 맛이 좋은 선물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누룽지 과자를 보내드리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이게 좀 봤을 때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2번을 생각하는데
3: 그러니까요. 쉽죠 오늘 왠지.
0: 왠지 그런데 여기에 또 맹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허우적 이런 것 자체가 의도적일 수 있다.
3: 네.
0: 허우적 되는 하면서 이렇게
1: 뭔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0: 고의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3: 만약 고의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된다.
0: 되겠지. 당연히 되겠죠.
3: 그럼 고의성이 있는 걸로 해서 명예훼손이 된다 안 된다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의성이 있어. 허적 되는 척하면서 쓱. 명예훼손이 된다. 안 되지. 안 된다.
0: 저는
1: 저는 될 거 무조건 될 것 같아요.
0: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이 있으면? 수치심을 느꼈고. 예를 들면 뭐 단둘이 있었다 그러면 그래도 수치심을 느꼈고
1: 그죠.
0: 그 나쁜 의도잖아요. 사실.
1: 나쁜 의도죠.
0: 그거를 이렇게 쓱 내리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그 왜 그래?
1: 그거는 법적으로 처벌해야지 그런 거.
3: 처벌을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할까요?
1: 알겠습니다. 예, 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3: 처벌했는데 명예훼손으로 할까?
1: 이제 명예훼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0: 사실 바지가 내려갔다고 해서 명예가 훼손될까요?
1: 아니 그냥 수치심이 들면 뭐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 수도 있죠.
3: 아니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
1: 자,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죠? 명예훼손이라는 포인트가 자 1번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3: 네.
1: 2번이 명예훼손으로는 형사처벌이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0: 이게 수치심을 느껴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떤 심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지 같은 상황이 돼버리면 약간
3: 힘들겠죠. 힘든데.
1: 근데 저는 약간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렇죠. 약간 성범죄 관련
0: 경범죄 같은 거
1: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3: 성범죄
1: 쪽으로.
0: 성범죄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의도적으로 남을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뭐 드러나거나 이렇게
3: 하반신을
0: 느끼는 건데 이게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지 거를 허우적대다가 짓게 내려갔을 때
1: 그건 풍기불안 그런 거 아니야?
3: 그게 그것도 의도적인지에 따라서
0: 의도적이면 되게 큰 범죄잖아요.
1: 그렇죠.
0: 그것도
1: 근데 수영복이 진짜 가끔 이렇게 잘 안 묶어놓으면 이렇게 물속에서 싹 나오다가 벗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3: 맞아요.
0: 그 의도적이 아니잖아요.
1: 그건 의도가 그러니까. 아니죠.
0: 근데 이제 그걸 순식간에 물 밖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하면
1: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
3: 이게 이건 예를 들면은 정말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자 막 전과자가 되려면은 고의는 최소한 있어야 돼요. 고의는 있어야 돼. 정말 의도하지 않게 물 밖으로 확 나오다가 이렇게 수영복 갑자기 훌렁 내려간 경우는 이걸 처벌할 수 없잖아요.
1: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으면
3: 전제하고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1: 자 그러면 이쯤에서 뭐 한번 쓸 발표를 해봅시다. 자 정답을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토크를 하면서 조금 살짝 문제가 바뀌었는데 자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 옆에서 허우적대면서 의도적으로 내 수영복
0: 의도적으로
1: 바지를
0: 했다.
1: 내 수영복 바지를 벗겼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1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2번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물론 명예훼손입니다.
0: 네. 아, 그렇게 자꾸 집어주시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4: 그러니까요.
0: 명예훼손은 아닌 것 같다.
1: 아, 명예훼손이 포인트라서.
0: 네. 저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로 갈게요.
1: 불가능하다.
3: 불가능하다. 명예훼손으로는 안 된다.
1: 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명예훼손은.
3: 그렇죠. 예,
1: 다른 문제인 거.
0: 당신이 바지를 내렸기 때문에 내 명예가 훼손됐어.
4: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건 별로. 그죠? 네.
3: 정답은?
1: 자, 정...

0: 2번.
1: 아, 네.
2: 아니다.
0: 명예훼손은 아니다.
1: 네. 명예훼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2: 예,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을 줬어. 아주 나를 창피를 줬어. 네. 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문득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요거는 명예훼손 쪽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 쪽으로 네. 갑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일단은 터치가 됐잖아요. 터치 네. 내 몸에 네. 옷을 입고서
1: 남이 터치. 몸에 터치를
2: 했어요. 터치가 되면 이거는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1: 아, 일단 강제추행이 네. 들어가는구나.
2: 그리고 이제 하반신이 전부 노출이 되게 됐다. 네. 그럼 이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난 그렇죠. 피해자지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3: 네,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면 이거는 공연 음란죄라고 해서
1: 맞아, 그게 공연 음란죄죠.
2: 네. 맞아.
1: 그 본인이 본인 거지를 내려도 공연 음란죄가 되고.
2: 근데 타인 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공연 음란죄를 이제 본인이 저지르게 됩니다.
1: 아. 네.
2: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또 누군가는 뭐 찍고 있어. 사진을 그럴 경우 또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 촬영
3: 그렇죠 그렇죠
1: 아, 네. 그런 여러 가지가 다양한
0: 상황이 벌어지겠군요.
2: 네,
0: 아.
2: 그럼요.
0: 어쨌든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이게 다 다른 걸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2: 그렇습니다.
0: 얘기죠.
2: 네. 네,
0: 의도가 있으면.
2: 네, 의도가 있으면.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같은 공인 연예인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네. 그딴 걸 당했다고 봐요.
0: 아 그럼 고의적이지 않고.
1: 고의적이지 않아
0: 의도 아 이거 좀 궁금합니다.
2: 고의적이지 않은데
0: 그러니까 아는데 저희는 이제 약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어서
1: 그러면서 거기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김태균은 그냥 반 어떻게 되니 계속 나는 보게 됐는데 뭐 애기
0: 뭐 근데 내린 사람은 고의성이 없어
2: 없어
1: 근데 나는
0: 근데 나는 내 명예가 실추됐어
1: 내 명예가 실추됐어
0: 실추됐어
2: 그럴 경우에는
1: 애기
2: 내 실추된 내 감정 이거를 위자료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네. 나 그래갖고 그 당시에 너무 막 위축이 돼갖고 네. 막 그래갖고 나는 방송에 제대로 못했다.
2: 네.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의도가
0: 있어야 되고
2: 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의도가 없고 실수를 해도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 물건을 깨뜨렸으면 네. 풀어줘야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망신을 이게 됐으면은 물어줘야죠.
1: 물어줘야 어떻게 네. 물어줘?
2: 돈으로.
1: 아, 돈으로 환상해도 애매하다.
2: 예, 근데 참 법을 하다 보면은 참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1: 아,
2: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다 돈으로 환산됩니다.
0: 아, 이게 돈으로
2: 이혼할 때도 돈으로. 모든 게
1: 그치.
2: 돈으로.
1: 처벌도 어차피 벌금형이 있잖아요.
2: 그렇죠. 아, 형사처벌은 약간 다른데 왜냐면 형사처벌은 자유형이라고 실형 선고받으면은 아예 이제 자유로 박탈되니까
0: 네.
2: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크죠. 근데 형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모든 거는
0: 다 돈으로.
2: 돈으로
0: 결국엔 다 돈으로
2: 해결이 안 된다.
1: 아.
2: 네. 그래서 우리가 금융치료라고 하잖아요.
1: 그러면 뭐 잘 놀다가 바지가 벗겨진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
2: 그러니까 이게
0: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2: 봐야 돼요. 이게 사람이 그때 어느 정도 모여 있었고 그리고 진짜 공인인지
0: 그렇지.
2: 예, 유명인인지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건 형사처벌도 받지만
0: 네.
2: 실수였어. 그럼 실수인데 본인이 피할 수 있는 실수였는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1: 그럼 어떻게 다시 보는 거야? CCTV를 돌려볼 수도 없고
2: 봐야죠.
1: 봐야 돼 또.
2: 네, 그럼요.
1: 수영장 CCTV를 또 봐야 돼. 네. 아하.
0: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진짜 이렇게 바지가 내려와서 엉덩이가 다 이렇게 탁 노출이 됐는데
2: 네.
0: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좀 이미지로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한테 아주 큰 타격일 거고.
2: 그럼요.
0: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고
2: 그런
0: 아마
2: 반드시 고려해야
0: 예,
2: 됩니다.
0: 고려가 되지 않을까.
2: 네, 왜냐면은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활동하는데도 위축되고
0: 맞아요,
2: 항상 그런 막 기사도 나오고 이러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입는 피해가 더 크잖아요.
1: 맞아요.
2: 예. 만약에 아주 꼬마애였어요. 그럼 꼬마애는 이제 아직 많이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꼬마애한테는 아무래도 걔도 너무 놀랬고 와.
0: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만
2: 이제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이 적겠죠.
1: 아, 예. 상황에 따라
0: 예. 상황에 따라서
1: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상황에
2: 예.
1: 따라.
2: 아.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제 수영장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수영장에서도 좀 사람 관리를 했어야지. 이거 사람이 너무 이게
0: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2: 사람이 아까부터 이상한 행동하는데 그런 거 제지 안 하고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수영장이 예를 들면 정원 초과 너무 사람을 많이
1: 너무 많아.
2: 너무 많이 밀어넣어가지고 그냥 누구나 손이 잘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수영장에게도
1: 책임이 갈 수가 있다.
0: 책임을 묻게 할 수 있군요.
2: 네.
1: 아니 이제 그 저기 어디 큰 우리 에버랜드 같은 데 있는
0: 네. 네. 에버랜드
1: 그 파도풀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네, 네. 네.
1: 파도풀은 막 기뻐하고 파도가 이렇게 몸 진짜 막 호흡도 되잖아 사람들이. 네. 그런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데는 수영장 책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예견 가능하잖아요. 네. 허우적 될 수가 있다. 그냥. 근데 사실은 뭐 허우적 되다가 실제로 이제 수영복을 탈의시키기는 어려워요.
3: 그렇죠. 네. 사실 그거는 사실
2: 제가 그 파도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바뀌는 파도가 있습니다. 예, 예. 한번 몰려오는 파도가 치다가 쫄렁이는 파도가 오거든요. 그렇죠. 자세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세를 안 바꿔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계속 물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진짜로 계속 물을 너무 먹고 있으니까 안전요원이 던지면서 잡으라고
4: 잡으라고
2: 잡으라고 안전요원이 당신 그러다 죽어.
1: 그러면 안 되니까.
2: 그래서 안전요원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 근데 이게 그 그냥 수영장도 수영장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워터파크에 있는 기구를 타다가도 사실 벗겨지는 사고가 종종 슬라이드. 발생합니다.
1: 슬라이드를 타다가
4: 슬라이드 하다가 그 슬라이드 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턱 걸려가지고 이게 내려오면서 한다던가.
2: 저는 슬라이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1: 재밌죠. 너무 재밌지.
2: 너무 막 스릴 넘치는데.
4: 근데 이거는 워터파크에
2: 슬라이드
4: 할 수 있나?
2: 탈 때 그래서 어떤 자세로 하면은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면 그걸 안내해 줘야 돼요.
4: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2: 아, 그렇게 헐렁한 거 입으시면 안 됩니다. 벗겨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내를 해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해줬는데 괜찮아요. 내가 벗겨줘, 당신이 벗겨줘요.
4: 그럼 못하지.
2: 한다. 그러면은 이제 못 책임 못 물죠.
1: 그래요. 그 네. 남자들이 수영 팬티가 벗겨진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바로 타야 되는데.
4: 네. 그제 거꾸로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2: 아, 여성은 비키니.
4: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비키니 여기 풀린다거나 네,
2: 네. 비키니가 네.
1: 재밌으니까 이렇게 네. 막 야!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 봤는데 바지가 없어. 네. 그거는 공연 음란죄인가요?
4: 그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 공연 음란죄네 그럼. 말을 안 들었으니까
2: 완전 의도한 것이었다면은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이게 물이 팍 올라오잖아요.
1: 예.
2: 비키니가 위에가 탁 탈의가 될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사고 종종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4: 맞아요.
2: 저도 많이 목격했어요.
4: 목격을 다. 잠깐 목격에서 지금 조금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2739님이 네.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균디처럼 실수로 벗겨진 사람을 직접 보게 된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1: 본 사람이 수치심
4: 어떻게?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벗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2: 안 벗는 삽니다. 네. 거의 그 정도잖아요.
4: 네, 이거 어떻게
2: 그러니까 이거를 책임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발생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 워터파크 측에서도 그렇게 타면은 벗겨질 수 있다고 얘기해도 굳이 그렇게 내려갔어.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벗겨져서 내가 그걸 봤다.
1: 나는 보기 싫었는데 봤다.
4: 그때 할 수 있군요.
2: 그럼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1: 네. 어디 가서 기억을 좀 지워주고 그런 건 안 되나?
4: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해서 네. 발생이 됐을 때는
1: 그 사람이 보상해.
4: 벗겨진 사람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1: 나 수치심을 느꼈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
2: 금액은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금액 산정하는 게 그렇게 사실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연예인들도 이제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걸로 뭐
1: 고소하지
2: 예예 하잖아요. 네. 하는데 사실상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네.
1: 근데 이게 좀 명분상 하는 거지.
2: 그렇죠.
4: 그리고 어쨌든 이게 죄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2: 네네네. 네.
1: 뭐 얼마인데요? 막 1,000원, 2,000원 뭐 이래요?
2: 아닙니다. 행위. 반복성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나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실수로 했는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그 행위를 반복해서 했는지 예를 들면은 뭐 흔히 뭐 댓글을 달았는데 악성 댓글
1: 계속 달아
2: 막 계속 달아 반복적으로 누적적으로 이런 건 금액이 커져야겠죠.
1: 아 그렇지.
2: 네, 이런 건 실형도 나옵니다. 실형.
1: 실형이 나와야 돼요.
2: 네, 요즘에 실형 나옵니다.
1: 그냥 대놓고 그냥 악의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네. 진짜로
2: 요즘에는 막 몇 년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1: 진짜?
2: 네, 그래서 실형 나옵니다. 구속되고요.
1: 네. 뭐 댓글도 조심해서 달아야 돼요.
4: 그러니까요. 함부로 막 달면 안 됩니다.
2: 네.
4: 이게 명예훼손죄랑 모욕죄가 네. 또 따로 있잖아요.
2: 맞아요.
4: 요 차이를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2: 명예훼손죄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 앞에서 어머 세상에 그 사람이 불륜을 했대. 거기서 불륜을 저질렀어. 이러면서 이제 불륜 사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명예훼손.
4: 사실이든 거짓이든.
2: 네, 그렇죠. 네.
4: 사실이든.
2: 그런데
4: 거짓이든.
2: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불륜? 그러더니 아우 인간 쓰레기네 완전 나쁜 거네 이렇게 바로 그냥 그냥 바로
4: 워딩을 해버리면
2: 네, 워딩만 나오면은 모욕.
1: 모욕죄가 되는 거구나.
2: 네.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명예훼손.
1: 명예훼손.
2: 네. 그리고 그냥
1: 욕설이나 비하하는
4: 그냥 욕설이나
2: 욕설만
4: 비하.
2: 바로 나오면은 그건
4: 모욕.

0: 모욕죄가 되는 거구나.
1: 네.
0: 아.
2: 그럼 이거 두 가지가 다 섞일 수도 있겠네요.
1: 섞일 수 있죠.
2: 네, 섞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0: 아, 그러면 뭐 두 가지 다 해당되면 좀 금액이 좀 나오겠네요.
1: 그럼요, 그럼요. 예. 크니까 그 행위 잘못이 크니까.
0: 그러니까. 네. 아,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서로 네. 이제 좀 칭찬해주고
2: 서로 칭찬해주고
0: 인정해주고 네. 우리가 선풀 달아주고 얼마나 그래요. 좋습니까?
2: 얼마나 좋아요.
0: 예. 자,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네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상상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번호.
4: 자, 변호사님과 또 함께 했는데 네. 아, 다음 주에는 한 주 쉬게 되겠습니다. 예예. 네. 예. 다음 주에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요것도 노영주 쌤과 그렇죠, 함께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5: 한 달에 한 번씩 또 돌아오기 때문에
4: 그렇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하나 들으면서 보내야죠.
5: 네네. 오늘 변호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그럼 우리
6: 감사합니다.
5: 네, 우리 변호사님 또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의 노래 80s의 Bad 들으면서 신윤지 변호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6: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노래만

0: 자, 여러분의 친구들 스타트업 가운데서 3부의 문을 엽니다. 자, 3부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 아우, 아쉬워.
0: 네, 열심히 잘 챙겨 들으실게요. 방청의 현장에 오니까 어때요? 즐거워요? 생동감이 막 넘쳐 흐르죠.
2: 그렇죠.
0: 예, 실제로 보니까 뭐 어때요?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1: 좋아요.
0: 예. 자, 이렇게 현장에 와야지 또 즐겁고 컬투쇼 병에 걸립니다.
2: 그럼요, 그럼요.
0: 예, 한 번만 오는 방청객들은 없습니다. 다 두 번씩 이상씩 오게 됩니다.
2: 맞아요.
0: 또 오고 싶어지죠.
2: 재방문 하게 되죠.
0: 물론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2: 아, 맞아요.
0: 한 번 오고 나서 10년 있다 오시는 사람도 있는데. 장수 방송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2: 네, 네.
0: 예, 여하튼 한 번 온 사람은 없다.
2: 그렇습니다.
0: 나이스.
2: 나이스.
0: 자, 방청 와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세요.
2: 네, 방청 신청 문자 번호는 샵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는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샵 1088번이고요. 이번 주 주말 컬투쇼를 잠깐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컬투쇼 청취율이 평일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2: 네, 네,
0: 주말 컬투쇼를 들으시면 어디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2: 그렇죠.
0: 사랑의 컬센터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요. 7월 22일 미니 4집 앨범 오리지널 린으로 돌아온 야, 썸머 퀸이죠. 시원시원한 가창력의 효린. 예. 야, 효린이 나오는데 이미 녹음을 해놨습니다. 어저께 녹음했는데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고
2: 그렇군요.
0: 노래 장난 아니고 너무
2: 기대된다.
0: 신나요. 텐션이 떨어지신 분들은 꼭 3, 4부를 들어보실게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고막을 털어내는 2011년 슈퍼스타 K 시즌 3에 출연했던
2: 제 후배군요.
0: 혼성 듀오 2개월 김예림 씨.
3: 요즘 난 alright, alright.
0: 아시죠? 자, 림킴입니다. 새로운 음악을 들고 돌아왔어요. 주말에도 컬투쇼랑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2: 부탁해요.
0: 자, 그리고 일요일날 1, 2부에는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이 있는데
2: 개털지야 뭐.
0: 개털에 요즘에 핫한 우리 이선민 씨가
2: 어머 예. 어머
0: 곽범 씨랑 함께 호흡을 한 시간 동안 재밌겠다. 맞춥니다.
2: 재밌겠다.
0: 나이스. 우리 리센의 연수 아저씨.
2: 예, 연수 아저씨를 하시면서 이제 아주 그냥 네. 뜨거웠죠.
0: 그러니까 네. 아, 재미난 시간 또 많으니까 주말도 함께 하실게요.
2: 네, 함께 해주세요.
0: 컬투쇼 야호 야호.
2: 아, 이제 조금 지나긴 했는데
0: 예.
2: 그래도
0: 뭐, 하더라.
2: 예, 다들 하더라고요.
0: 자, 이쯤 되면은 전 국민 제일 중요한 운동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농구가 급동이 찾아왔을 때 처참하게 급동 앞에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똥꼬의 근력을 챙겨놔야 됩니다.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2: 막아야 돼요.
0: 급동을 말이죠.
2: 막아야 돼요.
0: 박자에 맞춰서 다 같이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시작.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다 같이 하세요.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다 같이 하셔야 돼. 진짜 좋아. 몸에 이게 코 운동도 되면서 케겔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일명.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엉덩이 힙도 애플 힙이 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 빼. 엉덩이가 빵빵해진다니까 다 같이 해보라고요. 창피한 게 아니야. 자, 이 운동을 하면서 상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줬다 뺐다 줬다 자동 주문 태성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4: 끝카드표 매트리스 베스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4: 에몽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0: 자연치안을 지키는 닥터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4: 베베스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0: 바르웨데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에
4: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클리닉에서 백화점 상품권
0: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4: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4: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 줬죠 뺐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4: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0: 기분 좋은 배부른 배꼽 환상에서

0: 공주알밤 양념육 밀키트,
1: 편안한 휴식 휴술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0: 꽃배달 전문 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똥꼬의 힘을 줘다 뺐다 줬다가 뺐다 줘줘. 아, 소중한 내 똥꼬 나이스. 광고요. Here we go.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스톱!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왔어요. 기회가, 에? 찬스가 왔어요.
1: 주식 투자, 다이어트, 소개팅, 사업, 쇼핑, 실패담 다 삽니다.
2: 이용만 당하는 팔랑귀, 덤벙대는 허당, 되는 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담 모조리 다 삽니다.
3: 몸으로 부딪혀던 애, 짠내 나는 데이터, 망해본 사연.
1: 하고
2: 팔고
1: 망고고.
4: 자, 여러분들의 망해본 사연들을 여기다 보내시고 엿바꿔 드시기 바랍니다. 비싼 값에 매입해 드릴 테니까요. 자, 망고고 사연들을 비싼 값에 매입해 주실 우리 고물상 사장님들 소개해 주시지요.
5: 네, 망고고 고물상의 이씨 아저씨입니다. 너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떠다니겠다는 말에서 입을 담당하고 있는 조롱재롱둥이입니다. 개그맨 이재윤.
6: 예, 안녕하세요.
5: 이재윤입니다. 야. 자, 망고고 고물상의 남씨 아저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기는 나랑 어머님이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라는 여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한 컬투쇼 애견남 개그맨 남호영!
4: 야, 아,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5: 아, 예, 바로 들어갈게요.
7: 시작부터 위기가.
8: 어, 자기는 나랑 어머님이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5: 대답은요?
9: 나 엄마를 구하지.
5: 오.
9: 여기 너랑 같이 죽을 거야.
5: 와. 뭐?
4: 어? 얘 남아 계신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9: 아니 그렇게 또 왜? 아니 그렇게 또 반응하시면 안 돼요.
4: 얼마나 허무할까요?
9: 아니야.
5: 그 남자인 사람도 생각을 하셔야지.
4: 아들도 좋고 며느리도 눈앞에서 죽었어요.
5: 그럼 어떻게?

0: 너희 살릴 거야. 그럼 엄마랑 같이 내가 흥할 거야.
1: 그럼 남아 있는 형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0: 아니.
2: 아 이재열 씨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1: 아 저는 뭐 당연히 어머니죠.
0: 네. 어.
3: 아, 지금 여자친구 없어요.
1: 예, 예, 예, 없으니까.
0: 예.
3: 아, 네. 이제 남원 씨는 결혼한 여자가 있단 말이죠. 예, 예, 예, 10월 그렇죠. 20일에 말이죠.
0: 10월 20일이요?
3: 예, 정해졌잖아요.
0: 예, 여기서 정해졌죠. 컬트쇼에서. 예, 예. 예, 컬트쇼 정해졌죠. 예.
2: 아, 근데 그래서 두 분 앞으로 질문 문자가 또 왔어요.
0: 아, 그래요? 네.
2: 5839 님이 아, 남원 씨 이미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3: 네. 어, 이미 그쪽까지 갔나 해야지.
2: 아, 이미
0: 하도 이제 컬트쇼에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예, 진짜 날짜를 잡으신 줄 알더라고. 예. 네,
1: 한 달이 건너면 이미 했다고 아시는 분들이 와. 이 퍼지니까 좀
0: 컬트쇼가
3: 날짜 잡은 거는 제주 씨한테 얘기했나요?
0: 네.
3: 날짜요?
2: 아, 당연히 얘기했겠죠.
1: 그런 거 빨리 얘기해야 돼요.
2: 결혼이 한 사람만 하는 게 두 사람이서 하는 건데.
3: 아 그러네.
2: 네, 아니, 안 했을
0: 컬트쇼를 계속 듣고 있어서.
3: 아 알고 있네 그러면.
0: 네. 본인도 10월을 준비해야 되나 지금. 네. 얼마 안 남았는데.
1: 벌써 다이어트 시작하시고.
3: 네. 어, 드레스 골랐어요? 드레스 안 골라.
0: 이제 드레스까지 해주시네요.
1: 드레스 저희가 골라줘요?
0: 컬트쇼 스드맨을 다 해주시네요 지금.
3: 스드맨.
0: 네, 스드맨 다 해주시려고.
1: 컬트 스드맨.
0: 어 2942님이 또 문자 네. 보내주셨네요. 재율 씨, 어 패티 아니고 PT 받는 거 맞죠? 가장 최근에 운동한 부위 어디예요?
3: 아, 지금 PT 받고 있죠, 네, 참.
0: 네, 어 PT 받고 있다고.
1: 받은 지 꽤 됐습니다.
3: 아, 지금
1: PT는
3: 그래. 아,
1: 예. 끊었고
3: 혼자에
1: 한 20회 정도 이제 받았었고 이제 혼자 집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3: 네. 홈트.
1: 예, 네, 홈트 합니다.
3: 와.
0: 어딜 위주로 조금 해요?
1: 요즘은 이제 볼.
3: 어쩌지? 아, 볼 근육이 막 늘어난 것 같아.
2: 볼은 어떻게 운동하죠?
0: 아니 어깨 뭐 이런 게 있는데.
3: 볼 어떻게 하죠?
2: 볼은 어떻게 운동하죠?
1: 이렇게 입을 넣었다 뺐다가 줬다 뺐다를 입으로 하면 돼요.
0: 아,
3: 줬다 뺐다.
0: 아, 볼 운동은 네.
1: 볼근.
0: 아,
1: 볼근입니다.
2: 아, 볼근.
3: 볼근.
0: 어.
2: 아, 근데 뭐 최율 씨는 볼근이 또 가장 또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니까.
3: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적당히 있어야지 남 조롱하기 좋아 보여요.
1: 맞아.
2: 이게 조롱 주머니라서
1: 조롱하는데 여기가 패여 있잖아요. 그러면 네. 비난 같아요.
2: 아, 맞아.
1: 있어야지 조롱 같지.
0: 조롱 주머니.
2: 중요해. 자, 계속해서 우리 남원 예. 이재율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네. 한간에 떠도는 목격담, 미담 같은 게 있다면 여러분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A공제 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1: 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0: 네. 저한테는 50원이에요. 네.
1: 저는 100원이에요.
3: 그 넷플땡에서 하는 그 코미디 쇼 리그는 결과가 나왔나요?
0: 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어 아직 12주 차를 네. 아, 찍어야 돼서
3: 티땡이구나. 넷플이 아니고.
0: 네, 티땡에서 지금 12주인데 3주차 때 또 컬트쇼에 힘입어서 저희가 1위를 한번 했거든요. 네. 네, 우리 투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3: 용호상박이
0: 네, 용진 씨랑 하는 저희 팀이
3: 이용진 씨, 남호연 씨가 팀이에요.
0: 네, 1위를 했는데
1: 맞아요.
0: 이제 아직 좀 갈 길이 머니까 예, 한 9월 달까지는 그래도 예, 봐야겠죠. 아,
3: 야.
1: 매주 순위가 나오는데 또 용호상박이 한번 1위를 했었고
0: 그렇죠.
1: 방송국도 한번 1위를
3: 방송국 1등 한번 했어요?
0: 아니 방송국은 계속 2등.
1: 아
0: 2등만 하고
2: 만년 2등
0: 네 계속 2등만 하시더라고요.
3: 결국에 마지막에 최종 1등을 한 팀이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는 거예요.
0: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3: 야.
0: 예, 티땡에서. 예.
2: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0: 아, 많이 좀 도와주시면.
2: 도와주십시오.
0: 예.
3: 패밀리 여러분들이 티땡에서 코미디 쇼리그를 그렇죠. 많이 보시고
0: 네.
3: 여기 용호상박에 투표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예, 고맙습니다. 아,
1: 용호상박에서 또... 1등을 해서 새롭게 만드는 콘텐츠로 티땡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때요?
3: 어, 예, 괜찮아요.
1: 네.
3: 아, 괜찮네.
2: 좋다.
3: 결혼식 준비 과정 막 이런 거 다 해 갖고 결혼식 딱 하면서 끝.
1: 다큐멘터리
2: 요 코미디 쇼리그는 여러분 로그인 안 해도 됩니다. 결제 안 해도 되시기 때문에 네. 그냥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0: 네, 네 아,
1: 많이 해주세요.
2: 투표해 주시고
0: 제가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2: 여러분 우리 네. 호연이 형의 결혼을 위해서 네. 네.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아, 말로도 고맙습니다.
3: 그래요. 우리 뭐 다 같이 신혼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 거
0: 네.
2: 그러니까
3: 어. 다 같이 가
2: 가는 김에 우리 같이 다 가는 걸로잖아요.
0: 네. 네.
1: 주소를 찍어드릴 테니까
2: 하와이
0: 예예 예, 뭐든 뭐 컨디션 정해진 대로 예. 다
3: 아,
0: 뭐, 지금
3: 아, 여행사 협찬 들어오겠지. 네,
2: 들어오지. 예.
3: 남호연이 결혼하는데
2: 아니, 제작을 했는데 들어오지. 다. 예.
0: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3: 예. 가고 싶은데 있어요? 어디 뭐 신혼여행으로?
0: 어, 아니요. 제가 예.
3: 몰디브 어때요? 몰디브.
0: 몰디브요?
3: 응.
1: 오.
0: 아시는 분 있으세요?
3: 아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뭐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0: 어, 그렇게까지. 예.
1: 아, 요즘 또 예. 숙소 같은 거 협찬 많이 해주잖아요.
3: 맞아.
1: 요즘 또 차승원 선배님이 저기 어때 광고하시거든요.
0: 아~
1: 네, 결혼할 땐 저기 어때.
0: 너?
2: 아 역시.
0: 아 이거 아, 다들 이렇게 심심한 도와주시려고 예. 하니까 아우, 너무 든든합니다.
3: 망고도 많이 하고 그러면 승원 형이 할수록 예. 야, 아. 거리가 많아지잖아요. 네가.
1: 그렇죠, 그렇죠. 예. 아. 항상 응원합니다.
3: 예, 차승원 화이팅.
2: 네, 화이팅, 화이팅. 예.
3: 자 이제 코너 들어가 봅니다. 망해본사연 생각하고 망구고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는 선물 하나씩 무조건 드리고요. 최고의 네. 똥망고 사연으로 뽑으신 분께는 특별한 선물 하나 더 드리는데요. 괴짜들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그노벨상. 자 2009년 수의학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젖소의 얼룩말처럼 줄무늬를 그려 넣었더니 파리에 물리는 횟수가 50%가 줄었다 그럽니다. 어? 그러니까 젖소에다가 그냥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2: 아.
3: 얼룩말처럼 네, 줄을 네. 그려놨더니 파리에 물리는 횟수가 50% 줄었어요. 오? 줄무늬를 그리고 다니면 모기를 피할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컬투쇼에서는 그런 노력도 없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2: 어? 아.
3: 자 아무리 잽싼 모기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집 와이어 이용권.
2: 와 진짜 좋겠다.
0: 야
2: 와.
0: 이거는 뭐 모기가 물레야 물 수가 없을 텐데.
2: 물레야 물 수가 없죠.
0: 스피드가 있어서.
2: 손사에 같이 가기 때문에. 뭐
3: 어디에서 아무데나 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남이섬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사비로 직접 가셔야 네. 됩니다.
2: 그렇죠. 그리고 편도라 가지고요. 네. 돌아오실 때는 따로 또.
3: 야. 여기로 넘어가는 동안에는 모기가 물 수 없어요.
0: 네. 아 불과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 80만 원 상당해.
2: 그렇죠.
3: 예. 네.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네. 드렸는데.
0: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네. 드렸는데. 아.
1: 편도로 드리니까 들어갈 때는 와이어 이용권으로 들어가시고 나올 때는 수영으로 나오셔야 돼요.
2: 네. 편도로에서 예.
0: 아 좋은 거예요. 여튼 여름이라 지금.
3: 어, 그럼요.
0: 네, 예, 좋은 거예요.
2: 모기를 피할 수 있어요. 시원해요.
0: 그럼요. 시원하게.
2: 모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3: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줘버려.
2: 양성봉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야심찬 부산, 다이나믹 부산.
3: 양성봉 씨는 괜히 뭔가
2: 어떤 분이신가?
3: 양봉 사업을 할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1: 성양봉 씨.
2: 자,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입니다. 며칠 전 사랑하는 저의 피앙세가
4: 자기야 이번 달에 결혼하는 내 친구 알지? 걔가 셀프로 웨딩 촬영을 했는데 엄청 잘 나왔대. 요즘 폰이랑 카메라가 워낙 좋잖아. 우리도 해볼까?
2: 조금의 비용을 아껴보고자 저와 여친은 셀프 웨딩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3: 아하.
2: 저와 예신 단둘이 삼각대 하나 들고
3: 아하.
2: 부산 해운대 바닷가로 갔는데요. 하필 그날따라 바람이 태풍급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3: 안돼 안돼.
4: 오빠 어떡해.
2: 부산의 강풍을 맞은 우리 예비 신부가 머리에 쓰고 있던 베일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당연히 머리는 산발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죠. 그래도 우리는 사진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부산까지 왔는데 뭐라도 건져 가야지.
4: 아 오빠 이쪽으로 삼각대 두 봐. 어때? 어때 나 잘 나오지? 오빠 나 어떡해?
2: 우리의 다짐이 무색하게.
3: 아 우리 수인이 열심히 한다.
2: 제가 이 날을 위해서 목 그 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예.
3: 공연이 아니고요.
2: 예, 우리의 다짐이 무색하게 삼각대가 어머나. 파도에 휩쓸려 휴대폰이 바닷물에 잠겨버렸습니다.
3: 아~
2: 한참을 고생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해가 떴고 급하게 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숙소로 돌아와 결과물을 보니 처참했습니다.
4: 오빠 내 다리 왜 이렇게 짧게 나왔어? 오빠 우리 바다 잘 나오게 찍기로 했잖아.
2: 싸우다 지친 우리는 결국 해운대 유명 국밥집에 가서 한뚝배기에 반주하고 셀프 웨딩 촬영은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 추억이네요.
2: 여러분 진짜로 전문가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0: 맞아요. 네. 전문가가요. 괜히
3: 그래도 망했지만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컬투쇼에까지 보낼 정도로.
1: 맞아요.
2: 그럼요.
3: 근데 이게 웨딩 촬영을 이제 안 해보셨잖아요.
0: 네.
3: 곧
0: 네.
3: 하실
0: 네.
3: 거니까.
2: 네. 네.
3: 근데 사실 힘들어요 웨딩 촬영.
0: 그럼요.
3: 너무 네.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촬영을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웨딩 촬영한 걸 보지를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아.
3: 네. 잘 안 봐요. 보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결혼 동기는 보시나요? 결혼 촬영 했다가 안 보게 되죠. 안 보게 된다니까.
0: 아 그래 이게 뭐 뭐 기념일 때 같이 이거
3: 안 봐요 안 봐요.
1: 항상 그거 촬영하시는 분들이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사진이다. 평생 볼 거다라고 하는데 잘 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3: 예, 안 보게 되고 그냥 최근에 찍은 뭐 우리 가족 사진이나 이런 거 그냥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이렇게 보게 되지 안 보게 되더라고요. 힘들기만 하고 차라리 좋은 추억을 만드신 거예요.
0: 아 차라리 그러니까, 기억나게
2: 기억에 나는 게 에피소드가 생겼어요.
3: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망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2: 네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사진 잘 찍잖아요.

0: 이렇게 찍다 보면
1: 아, 우리 또 포토그래퍼 아닙니까? 네,
0: 작가요, 작가. 이 의외로 또 너무 날이 좋으면 사진 찍기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막 햇빛을 어쨌든 광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 햇빛 쪽으로 어쨌든 몸을 틀고 있어야지 사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눈이 따가워가지고 눈을 제대로 못 떠요 일단.

0: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진에 감각이나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찍는 거지 본인이 하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 오, 아니 뭐 살인?
2: 어느 정도 이제 찍어놓고 후반 작업을 좀 잘하면 돼. AI한테 맡기는 건 어때요?
0: AI로 아, 사실 요즘 너무 기술이 좋아서 그 AI 그 어플들이 엄청 좋게 만들어주긴 해요. 근데
1: AI에 맡길 거면 안 찍고 맡겨도 돼요, 그냥.
0: 그러니까 안 찍고 만들어 달라면 되지. 왜 굳이 그 고생을 하냐고요.
1: 아까 있는 사진 만들어줘.
2: 얼굴만 잘 찍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번에 결혼 그 웨딩 촬영은 우리 깡디가 해주는 건 어때요?
0: 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2: 남호연 씨. 예?
0: 공짜로 공짜로.
2: 이야.
0: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2: 야 다 됐다 다 됐어.
1: 이야 이런. 호화스러운 웨딩이 어디 있습니까?
3: 아, 예.
0: 제가 해드릴게요.
3: 축가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0: 예, 예, 다 해드릴게요. 아, 축가 부르면서 웨딩 촬영도 같이 해드릴게요. 노래 한 손으로는 마이크, 한 손으로는 카메라. 이렇게.
3: 어, 승희 씨, 아, 예.
4: 2739님이 호연님 남이섬에서 결혼했어요. 예?
2: 그래, 이야 입장을 지바이어 타고 지바이어 타고 들어가는 거야.
0: 입장하는 거야.
2: 신랑 입장 지바이어 타고 쫙.
0: 아, 멋있게.
3: 아,
0: 아, 진짜 멋있겠다.
3: 어, 컬트쇼에서 거의 저희 제 결혼식에 많은 지금 너무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2: 근데 어, 결혼식 장소는 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컬트쇼 네. 스튜디오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0: 아, 네.
2: 예, 예. 남이섬으로 신혼여행을 가면 되죠.
1: 그렇죠. 남이섬에서 하면 입장을 지바이어로 해도 저희가 편도니까 네. 행진을 수영으로 가야 돼요.
3: 네, 아, 저야 뭐 해주시는 거는, 예, 어, 좋네요, 예.
2: 어, 그나저나 아, 이런 와중에, 예. 213님, 어디 계십니까?
3: 어디 계세요?
2: 213, 방청객.
3: 2213, 방청객. 예.
2: 저 결혼 동기인 저분이 같은 연도에 저랑 결혼하신 부부거든요.
3: 아, 진짜요? 예.
0: 같은 연도, 같은 달에 결혼하신 그런 예. 동기분.
2: 네. 저분이 이딴 문자를 보냈습니다.
3: 어, 문자를?
2: 근데 남호연 씨, 처음 네. 봤는데요. 네. 어디에 출연하셨어요? 궁금해. 아니 동기.
3: 아니요.
2: 아 여기저기 진짜 많이 나왔는데.
3: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0: 아 우차사 몰라요? 우차사?
3: 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SBS 우차사로 데뷔해가지고. 예.
0: 남명근 모르십니까?
3: 예 예. 아 예. 아, 예. 이제 아시면 되죠. 예.
2: 아니 동기 나는 알아. 나는. 나는 알아. 아 다행이다.
3: 아 시집도 아시면 되죠. 예. 아 너무나 아. 해맑게 그러셔서.
2: 아. 아니 그 우차사에 진짜 멋진 코너가 있었고.
0: 예. 아, 예. 유행어 한번 해주세요.
2: 그리고 코빅에서도 아주 꽤. 예.
3: 아 유행어까지는 아니고.
1: 예. 우차사를 지금 한 40년 가까이 했는데.
3: 40년이요 제가? 예.
0: 유행어 하나. 예. 제일 유명.
2: 왕 예. 코너가 아, 제일 유명한 코너가 있어.
5: 어 변성기 아니야 고민이다.
1: 어 아시는 것 같은데.
2: 어디서? 아,
3: 잠깐만 지금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5: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2: 어 그러면 동기는 이재율은 알아요? 이재율은 안 돼. 와.
3: 아 재율 씨, 아 그럴 수 있어요.
2: 아니 한참 선배고
3: 너튜브를 좋아하시면은
0: 재율 씨가 한창 후배인데.
2: 심지어 이재율의 롤모델이 남호연이에요.
1: 뭐 저도 언젠간 잊혀지겠죠.
3: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튜브를 또 좋아하시니까. 아. 그렇죠 재율 씨.
2: 너튜브는 아, 안 보는데 어떻게 알지?
3: 너튜브 안 보는 재율 씨
1: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너튜브에만 나와요.
3: 에?
1: 아 컬투쇼?
2: 아 서영락대리.
0: 서영락대리 이것 때문에.
2: 그래. 근데 너도 유명한 사람 흉내 안 하네.
3: 제주에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예,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
1: 어, 네, 이수삼님도 그냥 네이땡에 검색해 보면 되실 거를 만난 김에 물어보신 거네요. 예.
3: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얼굴 이제 트는 거잖아요. 얼굴 서로 알아가는 거.
1: 알아가는 거죠.
3: 예. 감사합니다.
2: 아, 어, 남호연 씨가 지금 실시간으로 망구구 사연이 나왔네요.
0: 어, 오늘.
3: 아 그러네요, 라이브하게.
0: 어, 지금 마이어 연구.
3: 네, 바로 나왔네요. 어. 바로 어, 나왔네요.
1: 이일삼님께서 노래를 하나 신청해 주셨나 봐요.
2: 아 예, 이걸 네. 남호연 씨한테 바친다고 합니다.
3: 네, 그렇죠.
1: 거미의 미안해요.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태국 여행 중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주문했다가 판매 시간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은 태국 여행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주류 판매 제한 규제가 54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태국의 주류 판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2025년 말부터 6개월간 오후 시간에도 주류를 판매하는 시범 운영이 진행됐고 올해 5월 29일부터는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중단 없이 술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현지 맥주 한 잔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모든 사연 마을 사고팔고 망고고 남아연 이재일 씨와 함께 사부가 시작됐습니다.
1: 예.
0: 자 이제 제 결혼 동기가 오늘 과연 이분은 어디에 출연했는지 궁금해하는 이분의 능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남아연 씨의 사연 소개가 있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2: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문제는 고도가 아니라 태도이다. 10년 전쯤 아버지께서 등산 동호회에 나갔을 때 일입니다. 지방으로 일출 산행을 다녀오셨는데요. 새벽 4시에 모여서 헤드랜턴을 켜고 등산을 하는 코스였는데 안타깝게도 산 중턱쯤 갔을 때 배에서 신호가 왔답니다.
3: 나이스.
4: 잠깐만 이거.
2: 그런데 사방이 깜깜한 산속에 화장실이 어디 이런 씨.
0: 야, 잘했어야지. 오늘 좀 제대로 좀 선보이는데 지금.
3: 213님이 보고 있는데.
2: 이래야 더 기억이 남으니까. 산속에 화장실이 어디 있겠었습니까?
3: 예?
2: 어디 있었겠습니까? 환장 어겄네.
3: 아 웃겨.
2: 게다가 하필 그날 아버지가 꼭 눈도장 찍고 싶어했던 상무님이 오셨는데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일출 시간 맞추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제가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선배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안 돼. 제가 갑니다. 이건 혼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깜깜한 새벽에 등산로 확인을 왜 혼자 해야 하는 일입니까? 하다하다 입으로 똥을 쌌구나 싶어 후회하던 찰나 상무님께서 역시 산을 좀 타본 사람 다르다.
0: 여기까지 좋았어.
2: 이라며 엄청 칭찬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는 재빨리 산 위로 올라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수풀에서 후딱 거사를 치르고 나오려는데 순간 밟은 낙엽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본인 결과물을 밟고 말았답니다.
0: 똥 밟았네.
2: 냄새가 어마무시했는데 일단 뒤처리를 최대한 잘하고 다시 일행들에게 돌아갔대요. 이쪽 길이 맞습니다. 상무님이 직원들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상무님이 컹컹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똥 냄새야 이거? 이건 죄 뭐가 있나 본데 이거? 혹시라도 본인이 결과물을 들킬까봐 아버지께서는 급하게 머리를 굴리셨습니다. 바람의 방향으로 봤을 때 내가 맨 뒤에 서서 가면 냄새가 전부 뒤로 빠진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일출 시간 늦습니다. 서두르시죠. 거의 다 왔으니 제가 맨 뒤에서 일행 챙기겠습니다. 자네 희생전신이 대단하구만. 아닙니다. 그런데요 산바람이라는 게 그렇게 의리가 없습니다.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바람 방향이 확 바뀌더니
0: 나이스.
2: 뒤에서 앞으로 불기 시작한 거예요.
3: 나이스.
2: 아버지가 밟은 그것의 냄새가 대열 전체를 관통해서 선두까지 특급 배송된 겁니다.
3: 아 로켓 배송.
2: 앞서가던 상무님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이상하네 이거. 아까 그 냄새가 따라오나. 그 순간 일행 전원이 헤드랜턴으로 자기 신발을 비춰보기 시작했고 아버지도 살기 위해 같이 신발을 비추는 연기를 하셨답니다. 와.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제일 큰 소리로 아우 누구야 이거 냄새 이거 어떻게 이거 누구야 이거
3: 연기
2: 화까지 내셨답니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정상에서 아름다운 일출도 보고 안전하게 하산을 했는데 아버지 머릿속에는 온통 아

0: 이 신발 신고 어떻게 운전하지 이거?
1: 아 맞네.
0: 생각뿐이었고 하산에서는 주차장 쓰레기통 등산화를 조용히 벗어버리고 아. 양말바람으로 운전해서 오셨답니다.
2: 아유 잘하셨네. 잘하셨어.
0: 그날 엄마께 멀쩡한 등산화 버렸다고 엄청 혼나시고요. 아유.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등산 갈 때 꼭 속을 비우고 가세요.
1: 아. 아. 좋네요.
0: 아 신발을 버리셨어요.
2: 아. 예. 아. 어우 뭐 등산을 잘 버리셨긴 버리셨네요.
0: 예.
2: 속이 많이 안 좋으셨고
0: 어느 정도 냄새가 심했으면 그 그걸...
2: 전날 뭘 드셨길래 그렇게 냄새가 그렇게 거지 같았을까?
0: 아. 닦아도 안 됐나? 그 낙엽에 좀 닦아도 그게 아, 그렇죠. 됐나 봐.
2: 중간에 계곡 같은 거 없나? 이제 물로 이렇게
3: 모래에 닦아도 이게 안 되려나 이게.
1: 계곡이 오염되잖아요, 그럼.
2: 아, 그런가요? 예. 네. 아. 어차피 동물들의 배설물도 있고 하니까.
3: 예. 예. 예. 물고기들에게는 뭐 좋은 또 식량이니까. 예. 예.
0: 이렇게 등산 좋아하세요? 새벽 등산 이런 거?
3: 어 새벽 등산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2: 아니, 네. 등산은 좋아합니다.
0: 아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2: 등산은 이제 요즘 안 간지가 좀 꽤 됐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등산을 좋아하셔갖고.
0: 아 같이 가시는구나.
2: 예, 같이 이제 다녔었었죠.
0: 너무 좋다.
2: 근데 워낙에 등산이 너무 좋아서 네. 막 등산 갔다 갔다 내려와서 이 또 먹는 그 도토리 묵과 함께
0: 막걸리.
2: 아 그 운동 한 게 다 예 도람으로 돌아가는 그 네. 막걸리 한 잔 딱 먹으면 네. 예.
0: 아, 장인어른도 되게 좋아하셨겠네.
3: 그러니까요.
0: 새벽 등산이 되게 그게 좋대요.
2: 기운이.
0: 예, 새벽에 딱 올라가면서 네. 이제 아침에 이제 일출 딱 이제
2: 보면서
0: 기운이. 근데 올라가기까지가 무서워.
3: 아, 그죠.
2: 어두워서.
0: 어두우니까. 어두워서.
3: 아, 그죠.
0: 이게.
3: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들 랜턴을 켜고 이렇게.
1: 진짜 깜깜하죠.
2: 헤드랜턴.
1: 진짜 깜깜해. 진짜 깜깜해요.
0: 엄청 무서워서.
1: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2: 이게 좀 또 뭐 등산하면은 또 레전드 사연이 있죠. 이 급동과 관련된. 예, 이렇게 산을 올라 아주 오래된 레전드 사연인데 이렇게 딱 올라가다 급동이 온 거예요. 아, 그냥 막 찾다가 막 저 사람이 드문 곳에 가고 막 일을 본 거예요. 해결을 하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1: 어떻게 하지?
2: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돌들을 네. 모아갖고 이렇게 돌로 덮어놓은 거야 이렇게 아. 이게 돌로 아,
1: 돌무덤을 만들었군요.
2: 이게 네. 돌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야. 그래서 네. 그러고서 이제 올라갔어요. 네. 네. 올라갔다가 야호 하고 다시 내려와서 그 돌무덤 있는 데 봤더니 거기가 탑이 쌓였더래요. 이렇게 탑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거기다 하나 올려놓고 막 소원 빌고 똥탑 위에서 사람들이
0: 본인 건데
2: 본인 너무 웃겨 이거
3: 대통에 소원 빌고 사람들 다
1: 레전드가
2: 이 레전드 사연입니다.
0: 예. 대박이다.
1: 좋네요.
2: 아. 사람들을 위해서 예, 혹시나 급동을 보이면 안 되겠지만 예. 돌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0: 만약에 산에서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1: 삽을 챙겨와야죠. 삽을
3: 그렇죠.
0: 삽을 갖고
1: 아 왜냐하면 저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훈련을 산에서 하니까. 무조건 이제 삽이 있어야 됩니다.
0: 아 삽으로 이렇게
2: 행군하다가 그런 일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장관입니다 장관. 막 진짜 행군하다가 화장실 들어갈 수 없잖아. 왜냐면 며칠을 행군을 하니까 그건 아침에 일어나갖고 생겨 가다 보면 막 아침에 그냥 다들 그렇죠. 여기저기서 그냥 막 땅 파고
1: 맞아.
2: No!
1: 그 군장의 기본적인 세팅에 삽이 들어가 있어서
3: 무조건 이제
2: 그리고 덮어버리고
3: 덮어서 친구 중에 예. 육군이 있는데 이렇게 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삽을 가지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변이 마려워서 가는데 네. 이제 선임이 야 삽 가져가 삽으로 해결해 해서 삽을 가지고 갔대요.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삽에다 싸서
2: 설마 미쳤네.
0: 아 모르면 그럴 수 있죠.
3: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
2: 일단 싸기 싼데 이거 어떡합니까?
3: 어떡합니까? 하고 왔습니다.
2: 저런 고문관이 있나?
1: 아 근데 아니 산만 주면은 뭘 하는지 모르지.
0: 그렇지.
3: 어떻게 해야 돼?
0: 땅을 파라고 해야지.
1: 파라고 해야지.
3: 삽 피자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0: 피자 만드는?
3: 화덕 피자 화덕 피자처럼 삽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
0: 화덕동이에요? 예. 예. 아. 모르면은 그럴 수 있네.
2: 삽이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어요.
1: 삽을 할 수 있죠.
0: 예. 대단하시다 군인분들 진짜.
1: 한만 있으면.
2: 아. 여러분들도 이딴 일이 벌어졌으면 보내주십시오.
0: 예.
2: 삽에 1077. 50원입니다. 50원. 예.
1: 긴 문자 100원이고요.
3: 예. 짧은 똥은 50원, 긴 똥은 예. 100원입니다. 예.
2: 자,
3: 지릴라는 무료입니다. 예.
1: 지릴라.
0: 지리는 라디오 뭐야?
2: 지릴라는
1: 이제 고릴라
3: 지릴 라디오.
2: 지릴라. 예.
0: 아, 지리네요.
2: 지릴라는 소변을 얘기하죠.
0: 예.
2: 자, 다음 사연 갈까요?
1: 노래 주세요.

0: 자, 여자분이 보내셨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제목은 빈병이에요. 빈병.
1: 빈병. 저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했던 터라 골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2: 하면서 배우면 돼요. 예, 골프를 직접 칠 건 아니니까 모르는 건 그냥 대충 아는 척 끄덕이면 되고 나한테 그때그때 예?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성실하게만 해줘요
1: 라고 하셔서 바로 출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알바 3일째쯤 제 걱정이 현실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나가신 방을 치우고 있는데 큰 페트병이 빈 채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뭔가를 담아와서 나눠 드신 것 같더라고요. 방 정리하면서 당연히 페트병도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리고 데스크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전화가 울리길래 받았어요. 네, 땡땡 스크린입니다.
2: 좀 전에 5번 방에서 스크린 치고 나갔는데요.
1: 아, 네네.
2: 우리가 거기 그 퍼트를 두고 나온 것 같은데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1: 그때 저는 퍼트가 뭔지 몰랐습니다. 알바 3일차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손님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요령껏 아는 척은 해야겠어서 되물었어요. 네? 어떤 거요?
2: 아, 퍼트요. 퍼트.
1: 손님에게서 다시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2: 어떻게?
1: 페트병! 버렸는데 어떡하지? 퍼트를 모르는 저는 그걸 페트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어쩌죠? 제가 그걸 버렸는데.
2: 네? 퍼트를 버렸다고요? 아니, 스크린 골프장에 퍼트를 버려요? 네?
1: 솔직하게 말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페트병 비어있던데요? 어쩌죠? 손님은 당연히 안심이 되면서도 화가 난 목소리로
2: 아이, 페트병은 무슨 아, 퍼트야, 퍼트. 아씨, 깜짝 놀랐네, 진짜. 퍼트, 골프채, 퍼트!
1: 어찌나 민망하고 부끄럽던지 퇴근하고 나서 부모님이랑 남친에게 말했더니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음수 처리기 받고 싶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아, 엄청 웃었으니까 똥만 구고 될 수 있겠죠?
0: 아, 이것도 망했네.
3: 이것까지 망해버렸네.
0: 한 주 전에 왔었으면 되는데.
3: 아, 음수 처리.
4: 아, 끝나는 게 완벽하네요. 아,
0: 예, 한 주 늦어서 예, 당신은 예, 지와이어 이용권 후보가 되셨습니다.
3: 네, 퍼트 이제 골프 안 치는 사람들 사실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5: 그럼요. 골프
3: 마지막에 퍼팅하는 이제
0: 그렇죠.
3: 골프 차를
0: 마지막에 이제 다 이제 드라이버 치고 아이언 치고 이제 그린 동그란 위에서. 그린 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홀에 집어넣는 그 채를 네. 아. 퍼트라 그럽니다.
4: 아, 그게 퍼트구나.
3: 아, 근데 그리고 전화로 더군다나 얘기를 하니까 퍼트.
2: 야, 퍼트 나도 간대. 퍼트.
3: 약간 들을 수
2: 있어. 퍼트. 페트.
3: 페트병을 치웠잖아. 어. 그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4: 야,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버려요.
3: 예. 아 근데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어떤 뭐 저희는 이제 방송 용어 같은 것들이 네. 있는데 이런 거 막 데뷔했을 때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4: 이게 이제 개그맨 막내 시절에는 선배들이 자꾸 이제 소품을 갖고 오라고 시키니까. 이런 거 옛날에 레전드 썰이 아는 선배 중에 조충현 선배라고 있는데
0: 아 조충현 씨
4: 조충현 씨가 이제 윗 선배가 빨리 줄자 좀 갖고 와 줄자 갖고 와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서 줄이랑 자를 갖고 온 적이 있어요.
0: 줄자를 갖고
4: 줄이랑 자를
0: 줄이랑 자를 네. 갖고 왔어요.
5: 긴장해서
4: 네, 긴장해가지고
0: 헷갈린 적 많죠.
3: 근데 네. 보통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거 찍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이제 현장에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0: 그렇지 안 해봤어
3: 용어를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막 모르 이게 뭐예요 하는 게 조금 약간 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너무 부끄럽잖아요.
0: 뭐 무슨 용어?
3: 막 OS.
0: 뭐, OS.
3: 뭐 이런 것들.
0: 오버더 숄더 샷이죠.
3: 네. 어깨를 걸고 네. 상대방의 어깨를 걸고 제 얼굴을 찍는
0: 오버더 숄더 샷. OS.
3: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제 모르니까 알아듣는 척하고 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딱 갔는데. 너 뭐해? 막 이런 경우들이
0: 있지.
3: 어렸을 때 있었는데. 와.
4: 방송 장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미집 같은 그런 거는 그렇지. 이제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3: 맞아요.
4: 저도 이제 막내 때 지미집 감독님한테 이거 물도 좀 드리고 해.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감독님이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님 성함이 지미집인 줄 알았어요.
5: 미집 감독님.
4: 네. 지미.
2: My name is Jimmy G.
4: Jimmy G.
2: Come on.
3: 지미집 감독님 막 이러니까.
5: 네. 아,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

0: 수민씨
1: 뭔지 모르시는 이렇게 막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기린처럼 그래서
2: 길다랗게 생겼습니다.
3: 움직이면서 찍는 카메라가
0: 이거를 전문용어로 부감이라고 있는데 부감을 카메라. 찍는 어떤 그 긴 네. 그 크레인같이 생긴
3: 네. 네. 네. 맞아요,
0: 그런,
3: 맞아요.
0: 그런 카메라를 지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2: 네. 네.
3: 어. 많죠 이런 거 카메라도 네. 용어가
0: 어, 지미집도 많고
3: 달리 카메라도
2: 그런 거 있어요? 혹시 만약에 사람들 뭐 외국인이나 네. 아니면은 뭐 좀 약간 좀 나보다 상식이 뛰어난 사람 만났을 때 네. 대화할 때 약간 좀 알아들어야 된 그러잖아요. 아. 그때 그랬을 때 못 알아듣는데
3: 알아듣는
2: 척. 알아듣는 척. 약간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좀. 예.
1: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알아듣는 척하고 그냥 문자 보내는 척하면서 이제 찾아보죠.
3: 아, 맞아. 그러면서 맞아.
2: 그러네.
3: 아, 그렇죠.
0: 이런.
2: 어, 그렇구나.
0: 다들 사는 방법이 있어.
2: 예.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예, 노래 후에 최고의 똥방구구 사연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오마이걸의 던던댄스 듣겠습니다.
2: 던던댄스 던던댄스.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프리셋 업!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2: 자, 마이본 센상 팔구 만구고 오늘 센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을 하나씩 무조건 나눠드립니다. 밖에 있어도 말이죠.
3: 네.
2: 특별 선물 남이섬에서 가면 탈 수 있는 집 와이어 이용권을 받으실 똥만구고 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4: 아, 아무래도 좀 우리 호련 씨가 소개하신
2: 똥이죠. 예. 예. 아무래도 똥이죠.
5: 아무래도 똥만구고 사연에.
4: 똥만구고 사연은 똥이 이제 예.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제목 문제는 고도가 아니다 태도이다.
5: 빠빠빠빠.
4: 아, 또 우리 혼 씨가 또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5: 아, 또 예. 아, 저 앞에서 계속 쳐다보았고. 예.
4: 부담감을 엄청.
5: 부담이 너무 됐어요 지금. 예. 신경 안 쓴 척했는데. 예. 아.
6: 야, 지바이어 타실 때는 속을 비우고 타셔야 됩니다.
4: 예. 그럼요.
2: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세 분 고생하셨고요.
4: 아유, 너무 고생하셨고요.
2: 네, 여기 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들어주신 쇼다른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놈들, 니들도 고생했다.
4: 고생했어요.
2: 자, 오늘 끝곡은 뭡니까?
4: 오늘의 끝곡은요,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듣겠습니다.
2: 예, Better Together. 함께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네, 얘기예요.
4: 좋죠.
2: 함께해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4: Thank you. Yeah.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삼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삼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삼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삼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재성.

가끔 제가 스튜디오에 안 들어가고 미적대고 있으면 우리 제작진들이 바퀴 의자에 앉은 채로 저를 쭉 밀고 스튜디오에 넣어주곤 합니다. 정말 개구쟁이 DJ의 개구쟁이 제작진이죠.

회사에서도 이렇게 바퀴 달린 사무용 의자로 장난 좀 치시나요? 내일 토요일 우리나라 사무용 가구 회사에서 재미난 경기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의자 레이스. 사무용 의자를 타고 신나게 달려보는 경주라고 하는데 아깝게도 이미 신청은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사에 이런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지 뭐 안 그러면 무슨 낙으로 일하겠습니까? 다들 바퀴 의자로 레이싱은 못해도 의자 살살 밀어보면서 황제 파워 하는 동안 리듬 타보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아이콘 리듬타 듣고 오셨습니다. 의자 레이싱. 아, 요거 좀 탐나네요. 아, 요거 아, 100% 이거 참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0: 아, 이거 너무 아쉽다. 우리 또 그 뭐라고 하죠? 이 노젓는 거 뭐라고 합니까? 경정? 경, 그거 뭐 있잖아요. 이거 막 호수에서 이렇게 젓는 거. 그 뭐라고 하지? 아, 어쨌든 여러분, 우리 지금 SBS 이 스튜디오에 바퀴 달린 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의자 하나랑 수트만 제대로 입고 딱 가면은 약간 봅슬레이 수트 입고 가가지고 헬멧 쓰고 장비는 오살나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가서 아 이거 코미디언으로서 빠질 수 없는 경기인데 아니 이런 이색 대회가 있다니 영국의 치즈 굴리기 대회 같은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이색 경기는 무조건 참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주 훌륭한 콘텐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이거 좀 널리 널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나라에 그것도 있을 텐데 마트에 카트 가지고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점프하는 그좀 위험하기는 한데 아 이거 너무 혹시 우리 빵댕이들 중에도 있습니까 여기 참가하시는 분? 아 제발 있어라 한 두세 명 있으셨으면 좋겠다. 아 여러분 있으면은 좀 후기 좀 알려주십시오. 아자다 자기 그 필살기 의자 갖고 갈거 아닙니까? 아 의자는 그 회사 제공이에요. 아 그건 조금 아쉽다. 아, 하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주최를 했겠지. 돈을 들여서. 아니, 사실 의자가 중요합니까? 그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의의와 추억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 우리 팡댕이들 꼭 참가하시는 분 있으면은 어떤 성적을 거두었건 꼭 후기 부탁드리고요. 자, 간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 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잠자리채 들고 있는 황제도 보이는데 잠자리채 안에 잠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1번 잠자리 있다. 2번 잠자리 없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컴온.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0: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속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출제 오트포 첫사랑으로 출발!

다음 곡은 H.O.T. 캔디로 정했습니다. 출발!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일 텐데요. 잠자리채 들고 있는 빵도 보일 겁니다. 잠자리채 안에 잠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1번 잠자리 있다, 2번 잠자리 없다.

0: 김완이네요. 저희 와이프가 마늘을 왕창 넣고 닭을 삶고 있네요. 야호.
1: 야, 이 마늘 넣은 닭은 이거 못 참지. 어제 야호 이후로

구정미우님. 노래가 너무 신나서 이유식 먹이다가 숟가락 돌리며 춤추니까 둘째가 신기하게 봐요. 아마 엄마가 신난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네, 우리 조카야 그냥 즐겨.

퇴사하고 다른 분야에 도전합니다. 도전 분야는 성공하면 알려줄게요. 아, 제발 여러분, 이 성공과 실패는 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그냥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리스펙 할 일입니다. 저도 좋습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세영이 뭔지 모르겠지만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성공빔 쏴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성공빔!

0: 식색이 고치는데 20 가까이 들었습니다. 미쳐 미쳐. 아니 뭐가 나갔길래 20만 원이라 들었어요? 어, 이거 뭐 메인보드가 나갔나?
1: 왔다 수민님, 이 정도면은 거의 이츠 액땜스.

부유정님, 그리고 강원경님, 황헌웅님. 불같은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이 금요일 날도 황겨파워를 찾아주셨군요. 오늘은 신나게 노는 날인 거 아시죠?

초석으로 너무 피곤하고 졸려요. 황제 파워로 각성. 네. 사실 우리 황제 파워가 부작용이 전혀 없는 각성제죠. 어서 오셔요 한나님.

0903님, 회사 야유회로 등산 4시간 때리고 백숙 먹고 퇴근합니다. 아, 그러니까 4시간 등산이면 굉장히 고됐을 것 같지만 그만큼 또 백숙이 겁나게 맛있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있어. 아직 오늘 왜 백숙들이 이렇게 그냥 난리야. 자, 주정희님 어서 오십시오. 조은지님 반갑습니다. 윤정민님도 어서 와요.

아, 노래 좋은데요. 약간 그 당시 이제 랩의 특징인지 몰라도 항마력이 좀 딸리네요. 제가 그 이게 귀요미 랩이 고우경 씨가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거 너무 좋은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들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장르를 제가 많이 이제 부끄러워하고 약간 이런 거니까 이런 귀여운 여성분들 못 만나봤냐고요. 아니 왜냐면 주변에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코미디언들이 가만 놔두질 않기 때문에 이제 뭐 개그우먼분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관심을 끌기도 하고 고기 좀 잘라줄 수 없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고기 대신 손가락을 집어서 이렇게 구우려고 한 적도 있고 그런 장면도 제가 봤고요. 그만하라고. 이거는 그러면 우리 그 아까 제작진들이 잠깐 얘기 나왔던 카피머신에 한번 이게 남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 여자 모조리 다 해서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진짜. 그날 너무 현기증 날 것 같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신 우리 윤정빈님 네 부침 요리명가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잠자리 치하는 잠자리 있냐 없냐. 1번 잠자리 있다. 2번 없다. 정답은 2번 잠자리 없다. 당첨자 명단 황제포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1부 끝곡은 파라나 사인님께서 황태와 양미리 소구 신청해 주셨습니다. 요거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에 캠핑 가는 분들 많으시죠? 장마철에 캠핑을 떠날 땐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댐 하류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할 땐 댐 방류 경보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댐 수문 개방처럼 방류로 인한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방송이 나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대비와 실천이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chicken.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전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6: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관우,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관우.
12: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겠습니다. 1452님, 황디 지하철 타고 퇴근 중인데요. 미스테리입니다. 다른 자리는 여러 번 바뀌었는데 제 앞자리만 왜 안 내려요? 종점까지 가시려나? 히용. 이거 그 예전에 한참 이제 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 학교로 이제 다닐 때가 있었죠. 등교할 때가. 그때 보면은 아,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곧 내릴 사람은 그 약간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거지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예. 약간 등받이에서 등을 좀 뗀다든지, 그러니까 등을 좀 떼고 앞자리로 앉는다든지, 조금 더 앞자리로 땡겨서 좀 앉으신다든가, 뭔가 듣고 있던 핸드폰, 이어폰을 빼가지고 가방에 갑자기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그 무의식 중에 나오는 이런 행동 패턴들을 좀 잘 눈여겨보셔가지고, 곧 내릴 사람 앞에 앉는 것이 어떤가, 1452님. 이 주변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래 가시는 분들은 그냥 아주 보면은 자기 방입니다. 거기가. 네, 푹 그냥 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말고 그 내릴 사람 옆으로 네, 가시기를. 자, 이 강현님. 빵디 마흔 넘어서 이제야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빵디는 챙겨 드시는 영양제가 있나요? 저는 뭐 비타민이죠.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 뭐 요 정도?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좀 그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그 양이 확연히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인터넷에 서칭해보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그 인간의 몸의 그래프가 35부터 꺾이기 시작한대요. 이제 내리막길로 서서히 우리들의 세포들이 노쇠하고 죽어가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많이 보충을 좀 해주시고 건강 잃지 마시기를. 강현님이 지금 벌써 힘이 나버리죠. 자, 그리고 특별 안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에 황제파워 오픈 스튜디오를 엽니다. 게스트들과 함께 재미나게 꾸며볼 예정스. 오픈 스튜디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 말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야, 공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오픈 스튜디오를 저희가 열어버립니다. 많은 신청 바랄게요. 그때 또 봐요. 자, 오늘 2부 방송 이후에 뒷이야기까지 챙겨드리는 AS 센터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전화 연결이 돼 있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이유미님의 신청곡 조이 폴킴 좋을 텐데.

자, 오직 빵댕이들만을 위한 애프터 서비스, 목동 SBS 11층에 위치한 AS 센터 빵댕이들의 맞춤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도 100% 고객 만족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좀 자주 좀 했으면 하는 코너 중에 하나가 이 AS 센터입니다. 네, 별거 아닌 것도 다시 추적해서 전화 연결을 하면 참, 아, 뭐 안타깝게 끊긴 전화였다든가, 네, 아주 재밌게 틀려버렸다든가, 아주 허접한 실력으로 뭔가 문제를 틀렸다든가, 이런 느낌의 분들을 다시 추적해보는 거. 자, 황제 파워.

0: AS센터. 황제파워에는요 하루에 몇천 통이 넘는 사연이 쏟아집니다. 신병수 AI가, 신병수는 SBS의 약자죠. 적립 시스템으로 모든 사연을 입력하고 있다가 뒷얘기가 궁금한 문자 미처 소개 못하고 넘어간 문자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 자, 오늘 AS 해드릴 사연 바로 이겁니다. 3098님 분홍이방 황석봉 최다 출연함 하지만 실패. 이를 갈고 기다린다. 7월 집념의 빵댕이죠. 집념의 빵댕이. 야, 이 한 달에 한 번 좋은 문구를, 좋은 문구와 명언을 받아보는 분홍이방 황석봉. 지난달에 이 코너에 유독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3098님. 자, 이분이 보내주신 명언 몇 개인지 살펴보자면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네, 출근요. 출근을 하면 쾌감이 들어요. 불쾌감. 이 회사에 뭘 보고 입사한 거예요? 잘못 보고요.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문자들이. 꿈의 직장은 어디인가요? 제 꿈에선 직장을 안 다녀요. 받아들일 수 없을 땐 들이받으세요. 아! 이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직장인의 한과 분노를 담은 명언들을 쏟아내주셔서 소개는 정말 여러 번 됐었고 지금 읽으면서도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쉽게도 아침이 상쾌하다면 그날은 지각 확정이다. 이 명언에 밀려서 장원을 차지하지 못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신 문자가 이거였습니다. 분홍이방 황석봉 최다 출연함 하지만 실패. 이를 갈고 기다린다. 7월. 이게 이제 기회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 실패하면은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는. 코미디언 공채 시험은 1년에 딱 그 방송사별로 3개가 있죠. 거기 떨어지면은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네.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일을 바득바득 깔고 계셨는지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컴온!
1: 아, 예, 저는 인천 사는 박노비라고 합니다.
0: 아, 박노비님?
1: 네.
0: 이게 개인적으로 실명이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름이 별명이죠?
1: 네, 그렇습니다.
0: 아, 혹시 그 회사 노비인가요?
1: 아, 그렇죠.
0: 아, 회사 노비여서 박노비를 지으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회사 명언을 많이 보내셨군요.
1: 네, 아무래도 제가 직장인이니까 네. 이제 네, 노비의 입장에서 좀 많이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0: 아니, 진짜 이게 너무 공감이 되고 아, 이게 이가에 미소가 절로 번지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좀 애띈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1: 나이가 지금 서른 중입니다.
0: 아, 서른 즈음이세요?
1: 네.
0: 아, 이제 뭐 사회 초년으로 봐도 되겠네요. 초년에서 네, 한 걸음 뗐다.
1: 그렇죠. 네, 그렇죠.
0: 네, 아니 보내주신 문장들을 보면은 은근히 이 회사의 힘듦을 표현하면서도 좀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뭐 애증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0: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네. 그 드립이
1: 네.
0: 이게 제법 어디서 갖고 온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좀 창작한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창작도 있고 좀 가져온 것도 있고 응용한 것도 있고 합니까?
1: 뭐 다 약간 반반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반반 정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네. 뭐 메모를 좀 해두시나요? 황석봉을 위해서?
1: 보통은 이제 좀 전부는 아니고 가끔씩 네. 이제 한두 개씩 생각이 나면은 네. 이제 메모를 좀 해두는 편입니다.
0: 그럼 지금 회사 생활은 몇 년 차세요?
1: 지금 6년 차 정도 됐습니다.
0: 6년이면은 적응은 한참 전에 끝났겠네요.
1: 네, 그렇죠.
0: 오늘도 네. 출근하셨죠?
1: 네, 아쉽게도 지금 출근을 해 있습니다.
0: 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셨네요.
1: 아,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0: 지금은 어디서 전화를 받고 계십니까?
1: 지금은 잠시 이제 차 안으로 피신해서 전화를 네.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저희한테 그 문자 보낼 때의 그 문자의 인격과 현생의 네. 인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어떤 분이세요?
1: 회사에서는 이제 최대한 조용하고 그냥 묵묵하게 할 일만 하는
0: 우직한
1: 그런 캐릭터. 네, 우직하게.
0: 지금 이 명언들을 보면은 회사를 분리시키고 싶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그냥 제조업 회사에서 네. 이제 연구 개발하고 품질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0: 그래도 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예, 그렇죠. 꼭 필요한 절차기는 합니다.
0: 네. 아니, 지난달에 보내주신 명언 중에 혹시 좀, 이 명언은 좀 내가 아꼈는데 라는 명언이 있을까요?
1: 가장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았나 생각했던 거는,
0: 네.
1: 이제

0: 꿈의 직장이 어디인가요? 제 꿈에서는 직장 같은 건 다니지 않아요.
1: 아, 그걸 1등으로 뽑으셨구나.
0: 네네.
1: 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땐 들이받으세요가 이 중에서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이게 지금 0점 조준을 지금 잘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 장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0: 네.
1: 아, 이 결과를 좀 확인하고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0: 사실 좀 많이 아쉽기는 했는데요.
1: 네.
0: 이게 요즘에 이제 다른 청취자분들의 폼이 너무 좋아서
1: 네.
0: 이제 요즘 약간 벽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요즘 진짜 그 드립 클래스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번 네. 달 장원이 아침이 상쾌하다면 그날은 지각 확정이다로 꼽혔잖아요.
0: 네.
1: 이 명언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이 명언에 대해서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제가 왜냐면 오늘 아침에 좀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1: 오늘 지각했어요?
0: 예, 조금 지각했습니다.
1: 상쾌했습니까?
0: 너무 상쾌했어요.
1: 이 명언이 오늘 아침이 상쾌하다면 지각 확정이다를 몸소 체험하셨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혹시 그러면은 우리 또 7월을 또 노려야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제 곧 다가오는데 혹시 7월 달도 준비 중인 명언이 또 있나요?
0: 아쉽게도 일을 좀 바득바득 갈았어야 되는데
1: 네.
0: 이번 달에 좀 바빠서 많이 갈지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1: 뭐 잠깐 그러면은 뭐 준비한 게 혹시나 있으면은 소스라도 뭐 회사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0: 약간 이번에도 회사 좀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1: 저 회사 좋아해요. 네, 회사 좋아해요. 당장 지금 다음 주거든요.
0: 네네.
1: 뭐 물량으로 승부하실 거예요? 아니면 질과 양이 있잖아요.
0: 되도록이면 이제 좀 좋은 걸로 네. 선택을 하고 싶은데
1: 네네.
0: 일단은 지금 좀 준비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혹시 뭐 후보 중에 탈락한 것 중에 있으면 하나 좀 스포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좀 약한 걸로 그냥 하나만 좀 스포를 네네. 하자면
1: 아주 약한 걸로.
0: 네. 회의가 끝나갈 때쯤 도달한 내 결론은 점심은 제육으로 먹어야겠다다.
1: 회의가 끝나갈 때쯤 도달한 나의 결론은 점심은 회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0: 그렇죠. 이미 정신은 이제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죠.
1: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풀어주시기 바라겠고 잘 탈락시킨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일단 당장 다음 주입니다. 우리 3098님.
0: 네.
1: 네, 3098님. 오늘 통화 너무 인상 깊었고요. 인천 박노비님에게 회사란?
0: 아무래도 저에게 있어서 회사란 족쇄가 아닌가.
1: 족쇄. 벗어나고 싶습니까?
0: 언제든지 벗어나고 싶습니다.
1: 지금 그 민심이 도착을 했는데 대량으로 좀 준비를 해달라고 사람들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회사원들만 건져 올릴 수 있는 찐 명언이라고. 이거 다녀본 사람만 아는 것 같다고.
0: 네.
1: 네. 정신머리 없니 점심머리가 없니 약간 이 느낌으로 이걸 또 변형시켜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회사란 저녁까지 먹고 퇴근하기 싫은 곳이라고 맞나요?
0: 그렇죠. 맞죠.
1: 네. 재육 얘기 지금 너무 와닿는다고 너무 웃기다고 반응들이 좋네요. 일단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달에 네. 저희에게 큰 웃음 주셨으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저희가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또 이거 받았다고 또 분홍이방 황석봉 포기하지 마세요.
0: 언제든지 열심히 준비하고 네. 도전 계속 하겠습니다.
1: 7월달 저기 덤비십시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네. 신청곡 있으시면은 저 말해주세요. 신청곡 뭐 틀어드릴까요?
0: 저는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신청하고 싶습니다.
1: 끝까지 회사를 나가고 싶어. 적성에 좀 안 맞으시나요, 회사가?
0: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1: 네.
0: 다니고 싶지가 않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약간 안 힘든 일이 없으니까 참 제 꿈이기도 한데 그 기왕 전화 연결됐으니까 그리고 한 말씀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0: 이제 전국에 계시는 직장인 분들께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1: 네, 시원하게 하십시오.
0: 네. 전국에 계시는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힘들어도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1: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
0: 그렇죠.
1: 네. 회사 사장님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1: 회사 사장님한테도.
0: 회사 사장님이요?
1: 네.
0: 그냥 월급만 많이 주시면은
1: 네.
0: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뭐 초지일관 한결같은 모습 박노비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7월달에 한번 붙읍시다. 오케이?
0: 네, 열심히 네. 준비해보

0: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힘 좀 내요. 아셨죠?
0: 네, 알겠습니다.
1: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 되는데 저기 비타민 하나 까 드시고 힘 좀 내세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안녕.
0: 안녕.
1: 아, 마지막 사장님께 하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리네요.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를 생각하라. 사장님, 혹시 직원 중에 지친 친구가 있다면 인센티브와 네, 보너스로 치료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확실하게 AS를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AS가 필요한 사연들 끝까지 추적해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진 자주 좀 AS 센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노비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신청해주신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0: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FM 황질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빵디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에 사는 S맘이에요. 지난주에 신랑이랑 베트남으로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황제 파워의 자랑 문자도 보냈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좋은 추억을 잔뜩 아는 채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도착해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맡은 채 집에 가는데 글쎄 빵디가 6382님의 사연입니다 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 웬일 그 타이밍에 제가 보낸 문자 사연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한 신랑 옆에서 신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빵디 이번 여행은 시작부터 끝까지 빵디와 함께한 기분입니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이유도 빵디 덕분 아닐까요? 빵디를 여행 요정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우리 앞으로도 자주 여행 다니자. 신청곡은 쿨의 운명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S맘님의 신청곡 쿨의 운명 듣고 오셨습니다. 맞아요. 시간 될 때마다 두 분이서 좀 여행을 다녀오시는 거를 강추, 세 번 강추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두 분이서 해외여행 가신다고 베트남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선물 드렸다고 선물 드렸던 기억이 좀 있네요. 베트남이 참 좋죠.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경기도 다낭시와 경기도 호치민시

0: 위치. 그리고 음식이 무엇보다, 그러니까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음식이 너무 잘 맞으니까 베트남이. 거기도 또 쌀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유? 쌀국수가 기가 막혀 버리니깨니 아마 이제 아셨을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 이제 막 그 삶에 치이고 바쁘고 뭐 겨를이 없어가지고 못 갔지. 한번 다녀오시면은 아, 왜 내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아, 왜 내가 이런 시간을 몰랐지. 아, 이 앞으로 많이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삶이 이렇게 2D에서 3D로 아주 입체적으로 변해버린다. 이게 좀 여행도 가고 이게 뇌가 약간 쉬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냥 도시, 복잡한 도시와 이렇게 생업을 좀 떠나서 한 번쯤 이렇게 힐링을 하고 오시면은, 그리고 이제 뇌가 한번 쉬니까는 이게 이제 앞으로 받아들이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 약간 컴퓨터 청소 같은 느낌이죠. 이 컴퓨터도 이렇게 많이 하면 버벅대는데 이 저장 쓸데없는 거 지우고 막 이렇게 디스크 정리 같은 거 하고 하면은 빨라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컴퓨터의 디스크 정리가 우리에게는 여행이다. 우리 에스맘님 앞으로 뭐 자주는 우리가 갈 수는 없어도 시간 날 때마다는 꼭 가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자, 여기까지 신바타 만나보겠고요. 3부 손끝의 감각으로 간식을 쟁취하는 터치바이터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다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 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만져라, 설명하라, 그리고 맞춰라. 그래야만 간식을 먹을 수 있다. 터치 바이 터치! 방송 중에 간식을 걸고 한 판 붙는 코너입니다. 문제를 맞힌 자에게만 음식이 허락되는 코너 터치 바이 터치, 줄여서 터바터 시간. 잠시 후에 제가 방댕이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하면서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30초 동안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방댕이가 제 설명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추면 제가 간식을 먹고 못 맞추면 간식을 못 먹습니다. 전화 연결된 방댕이가 정답을 맞추면 큰 선물, 틀리면 막대사탕 딸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선물을 얻어서 명예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절 쫄쫄 굶기면서 조롱할 것이냐. 오늘 전화 연결된 빵댕이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담겨있는 거죠. 자, 간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간식 뭔가요? 그렇습니다. 라면탕! 야, 여러분 저 이거 처음 봤습니다. 와, 이거 그 라면탕 여러분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어? 이 단짠단짠의 끝판왕이라고 하고요. 바삭하게 튀겨낸 면발 위에 달콤한 설탕과 매콤 짭짤한 이 마법의 스프가 아주 빈틈없이 코팅이 되어 있다. 와, 이 지금 얼핏 냄새만 맡았을 때는 약간 케찹을 잔뜩 뿌린, 매콤한 케찹을 잔뜩 뿌린 핫도그 냄새가 싹 나는데, 제작진이 먼저 먹어본 결과 정말 맛있고, 그 옛날 학교 앞에 떡꼬치 양념이 발라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게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들 아시네. 핫소스랑 갈릭 소스도 좋고. 아, 커피 가게에서 파는 거죠. 맛있겠다. 아, 이거 저는 왜 한 번도 동네에서 먹어본 적이 없죠? 전 라면탕 그냥 생라면 부셔 먹는 거였는데. 자, 이게 이제 하나씩 집어 먹다 보면은 어느새 빈 봉지만 남게 되는 아주 마성의 간식이라고 합니다. 냄새가 아주 죽이고요. 네, 그리고 빛깔이 라면의 이 옐로우라고 해야 되나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옐로우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색깔 자체가 보통 녀석이 아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꼬불거리는 파마가 돼 있지. 아, 정말 맛있겠네요. 정말로 맛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 간식 라면땅 먹는다 아니다 못 먹는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뽑아서 정답 맞추신 분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전화 연결해서 바로 설명할게요. 노래는 7178님께서 신청해 주신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듣고 올게요.

0: 처음 보는 음식인데. 어? 아, 방송이 시작됐군요. 터치 바이 터치. 자, 그럼 오늘 퀴즈를 맞춰주실 방댕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방디예요.
1: 아, 안녕하십니까?
0: 자기소개, 그만!
1: 아, 의정부 사는 마빈 박사입니다.
0: 아, 의정부 마빈 박사님?
1: 네.
0: 어, 왜 마빈 박사예요?
1: 저희가 두치에 뿌꾸와 나오는 그 마빈 박사가 와이프가 닮았다 그래가지고.
0: 아, 아내분이?
1: 예.
0: 아, 지금 오늘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1: 예.
0: 아, 그 약간 좀 개구쟁이 느낌. INTP가 어떻게 되십니까? MBTI가?
1: 저 ISTP입니다.
0: 어, 아, ISTP예요?
1: 네.
0: 어, MBTI를 제 걸 얘기해 줘. ISTP. 아, 굉장히 네. ISTP면은 그래도 S가 있으니까.
1: 네.
0: 아, 그나마 너무 좋고. 저희 그 룰 아시죠?
1: 네.
0: 이거 맞추면 큰 선물, 틀리면 막대사탕.
1: 네, 알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그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안 하신 겁니까?
1: 어떤 마음의 결정이요?
0: 그냥 뭐 오늘 전체적인 그 방향 있잖아요, 방향.
1: 아, 그거는 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0: 아, 의정부 마방님. 어, 그러면 퀴즈를 임하는 자세는요?
1: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아, 퀴즈는 또 최선을 다한다. 좋습니다. 네. 어, 30초간 제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준비됐죠?
1: 네.
0: 시작. 오, 이거 어디 갔지? 어, 자, 일단 어, 소용돌이 모양의 이 과자 같은 느낌인데 이 잘 부서질 것 같고요. 어, 이게 그 알죠? 소용돌이 모양이 끝에 불 붙이면은 뭔가 나쁜 거를 쫓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까슬까슬하고 이게 두 개들이 한 세트여가지고 네, 이거를 펼치면은 스프링처럼 길게 늘어난다. 네, 아마 해충을 쫓는데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용돌이 모양. 마빈 박사님.
1: 네.
0: 아, 목소리가 뭐 아름답네요.
1: 아, 감사합니다. 뭐 네. 진행시켜야죠.
0: 네. 아, 이건 뭐 진행 안 시킬 수가 없죠.
1: 아,
0: 아, 이 물건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언제 뭔지 아시겠죠?
1: 아, 말이 아, 알까 말까 한데.
0: 지금 장난치지 마세요, 마빈 박사님.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가 배우는 건데.
1: 네.
0: 네. 이거 뭐 캠핑장에서도 많이 쓰고 알죠?
1: 아, 네, 네.
0: 자, 갑니다. 정답은요?
1: 옥양.
0: 옥양 정답!
1: 실행시켜!
0: 좋았어!
1: 좋았어!
0: 네, 어, 우리 마빈 박사님 때문에 결국 제가 간식을 먹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그 마빈 박사를 닮았다고 한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하시죠.
1: 아, 집에 가서 맛있는 밥 해줘.

0: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1: 저요? 제육볶음 좋아합니다.
0: 야, 이거 뭐 제육은 진짜 이 한국인에게 대체 남자들에게 어떤 음식인지. 네.
1: 소울입니다, 소울.
0: 아, 소울푸드죠? 라면
1: 네.
0: 덩어리 이거 드셔보셨나요?

0: 입니다. 일단 덕분에 저기 간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1: 빠이.
0: 아, 얘 또 비인이 오셔가지고 와 이거 뭐 아 야 어허 야 이거 입맛이구나. 우와 너무 맛있다. 이거 그냥 라면을 튀겨가지고 양념만 발랐을 뿐인데, 이야! 아니, 보통 라면보다 훨씬 씹기도 좋고, 식감도 너무 좋고, 야, 이거 그냥 떡꼬치에다가 이 양념 발라먹는 거하고 아예 차원이 다른데요? 이게 장르가 아예 다른 친구네. 제가 봤을 때 방송이니까 제가 지금 젓가락으로 먹고 있지 이거 그냥 손으로 먹고 쭉쭉 빨고 그냥 그렇죠 언수리님 손으로 먹어야죠. 손가락 쭉쭉 빨면서 킹받게 먹는다요. 빵지 저도 한 입만 소리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다. 아 여러분 그 과자 있잖아요 뽀빠땡 그 별사탕 들어있는 거 걔랑 식감이 진짜 걔를 안 부서뜨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매콤하게 양념을 하면은 아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먹을게요. 아 이러려고 돈 벌지. 이런 거 먹으려고 여러분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아 너무 맛있네요. 자, 저는 오늘 정답을 맞춰서 간식을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모기향이 정답이었고요. 일단 어차피 이 코너는 여러분 먹으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룰이 그렇기 때문에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당첨자 뽑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터치바이터치 열심히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노래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자이언티 노래.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보고 있으면 오싹해지는 공포영화 좋아하시나요?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장르인데요. 공포물엔 이런 말이 붙기도 하죠. 바로 남량특집. 그렇다면 남량은 무슨 뜻일까요? 흔히 무서운 이야기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남량은 서늘함을 드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량은 청량음료의 청량처럼 시원함을 뜻하고 납은 납득하다, 용납하다 할 때처럼 받아들인다는 뜻인 거죠. 서늘함을 드린다는 남량. 올 여름 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일. 공포영화 말고 또 어떤 걸 해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한국이 하면 하하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금융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5: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6: 안녕하세요. 임수향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향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황재성의 황제 파워.
9: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8: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9: 2026년 7월 24일
8: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탑처럼 쌓인 빙수를 조심조심 파먹고 계시는데요. 네, 빙수 산이 무너질까봐 손 달달 거리시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한유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오늘 아침 출근길이었어요. 만차인 지하철 문이 닫히려는 찰나 한 남성분이 간신히 뛰어오셔서 몸을 구겨지듯 밀어넣으셨습니다. 겨우 타셨나 싶었는데 그분이 사람들 사이에 중심을 잡고 천장 손잡이를 딱 잡으시는 순간 그분의 후끈한 겨와 저의 코가 박치기를 했습니다. 빵디, 저 오늘 하루 종일 커피를 마셔도 점심을 먹어도 아침에 그 갱렬한 존재감이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빵디, 이 기억을 씻어낼 수 있는 상쾌한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겨와 코가 하이파이브를 하신 한유나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지하철에서 이 작은 해프닝이 좀 일어나서 PTSD가 오셨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에픽하이 우산. 네, 이 모든 기억을 씻으려면 하늘에 내리는 비로 씻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비 올 수 있으니까 우산 잘 챙겨 다니시고요. 어우, 이 스튜디오에서도 어딘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유나님, 제가 이 감성 있는 노래로 이 기억을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픽하이 우산.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어서 퇴근하고 시원한 우리 집 가서 그냥 들어눕고 싶다. 어서 퇴근하고 시원한 생맥 한 잔 쫙 들이키고 싶다. 자, 일단 월미패부터 들려야죠. 와우!

전화드리고 나왔어요. 오늘 AS 센터 분홍이 방 황석봉 장원을 노리는 빵댕이의 사연이었습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분의 닉네임 박땡땡. 땡땡은 뭘까요? 힌트는 추노. 노예랑 비슷한

형님, 빵디 오늘도 안전 배송 중입니다. 파이팅 빔 좀 쏴주세요. 안 쏴드릴 이유가 전혀 없다. 안전 운전 파이팅 빔. 어, 불발이네요. 어, 처음으로 지금 불발이 났는데.

하더니 용화 아이디 오랜만에 보네요. 아니나 다를까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신나고 재밌습니다. 역시 결론은 빵디 정답. 불발하니까 불닭발이 먹고 싶어요. 불닭발의 줄임말이 불발인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오늘 불닭발에다가 생맥 한 잔 다들 어떠신가 모르겠네. 그럼 가버릴까요? 직화로 구우면 너무나 맛있던데. 오케이, 오늘 저 매출은 불닭발로 칭식해!

곡으로 넘어갑니다. 하이디 지니 퀴즈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AS 세터 분홍이와 황석봉 장원을 노리는 방댕이 사연이었습니다. 갱렬한 인상을 남긴 이분의 닉네임 박땡땡 땡땡은 뭘까요? 힌트는 추노 그리고 노예랑 비슷한 단어 여기까지. 아 저는 불닭발 뼈 없는 걸로 먹을 거예요.

0: 거 다 했으니 저는 프라이드 치킨이나 뜯어야겠어요. 오케이 인정. 발 있는 동물들은 다 인정. 자 어제 닭발 먹은 사람 불족발로 해도 돼요? 오케이 발 다 인정. 오늘은 족으로 갑니다. 이요
1: 오늘 월미패 끝곡입니다. 먹을 걸 좋아하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우린 어쩌면 천생연분 아닐까요? 솔리드 천생연분 찌끄릴게요. 내 라면 딱 남은 거 어딨죠?

나 얼음 잘 동동 뜬 그 식혜 어때요? 맛있겠지? 여섯 살 아들이랑 같이 입장합니다. 아름다운 방 강민준 이름 불러달래요.

아저부터 한마디를 안 하세요. 눈치가 너무 보이지만 입지. 네, 이럴 때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속편합니다. 네, 분위기가 어색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두고 반들었다가 그냥 서로 풀리면은 또 그게 더 당혹스러워요. 아니 그냥 계십시오. 알았니? 라면 땅 드시고 텐션 확 올라가겠네. 빵디는 역시 천생 염분이라고. 네, 이 나트륨 없이는 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홍이방 황석봉 장원을 노리는 방땡이의 사연 박땡땡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박땡땡 여기서 땡땡은 뭘까요? 정답은 노비였습니다. 자 노비 정답 맞춰주신 분들 황제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명단 확인하시고요. 내일은 여러분 어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버리는 토요일이죠. 내일 그냥 아침부터 혹은 아침에 실컷 자고 저녁부터 뭐 해버릴까? 뭘 하면서 흥청망청 내 시간을 그냥 잔인하게 보내버릴까라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절로 좋아지죠. 자 뭐든 좋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니까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고요. 남은 하루 무조건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0: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라.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름밤 캄캄한 하늘에 조명 하나가 켜지면 수많은 벌레들이 모여듭니다. 얼핏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벌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 불빛이 얼마나 신세계겠어요. 여기가 클럽이고 핫플레이스입니다. 지구 멀리서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역시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요? 짧아서 더 눈부신 여름밤의 낭만. 저마다의 불빛을 향해 오늘도 부지런히 날갯짓을 해봅니다.

0: 소코도모 회전목마 피처링은 자이언티 원슈타인이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밤마다 한강에서 러닝하는데요. 8396님 한강에서 치킨 드시는 분 너무 많네요. 집까지 가려면 아직 7km는 더 뛰어야 하는데 치킨 냄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아니 그 멀리까지도 치킨 냄새가 보통 엘리베이터에 탁 타면 누군가가 치킨이나 피자를 시키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냥 그 향이 확 나잖아요. 냄새가. 근데 이렇게 한강에서도 치킨 냄새가 멀리멀리까지 퍼지네요. 금요일 저녁 여름밤 예, 즐기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이대로 하루 마무리하기엔 많이 아쉬우니까 예, 여름밤 한강에 계신 분들 뭐라도 하나쯤은 즐길 수 있는 그런 저녁이길 바랍니다. 선물 가고요. 잠시 후 오늘의 영수증 여러분이 오늘은 어디에 어떤 지출을 하셨는지 소비 내역을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 4부에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합니다. 골든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하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김동률 오래된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1676님 아내가 부산 출신이라서 이 날씨에 집에서 돼지국밥을 끓이고 있네요. 밖이 더 시원해서 러닝하러 나왔습니다. 아, 오늘 러닝하시는 분 많네요. 그렇죠? 아니 이 날씨에 돼지국밥 끓이면 엄청 더울 텐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돼지국밥을 드실 것 같은데요. 러닝하고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예, 한 그릇 하면 또 천국이지 않을까요? 1676님께 선물 갑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름 휴가 때 가장 아끼고 싶은 비용은 숙소와 쇼핑. 반면에 절대 줄이고 싶지 않은 비용은 식비가 7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먹는 욕망 아무도 못 이기네요. 어떤 소비로 어떤 욕망을 채우셨나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우리 강아지 쿨링 스카프 주문했어요. 단돈 9,900원. 털이 복실복실한 우리 폼의 아기가 시원한 여름 보냈으면 좋겠네요. 7400님. 이 귀여운 강아지들. 예. 쿨링 매트 이런 데도 배를 탁 깔고 누워있는 강아지들 보면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5997님, 마트 다녀와서 열무김치 담그고 있어요. 도전 인증샷 올려주셨는데 영수증 길이가 엄청납니다. 길어요. 심지어 한 번 또 접은 건데도 그만큼 잘 드신다는 거죠. 열무김치 맛있게 담그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쉬는 날이라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집에서 먹고 자고 뒹굴뒹굴했어요. 0100님,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켰네요. 얼굴이 점점 동그랗게 변해가는 느낌이 들지만 행복합니다. 아, 행복하면 됐죠. 뭐 이 더운 여름에. 근데 푸짐하네요. 인증샷. 이거 혼자 드시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 대단합니다. 파이팅. 3338님 바디 프로필 준비합니다. 그때 입을 운동복 사서 집 가는 길입니다. 다음 주 촬영 예정인데 40세 도전하는 거라 떨려요. 남편이랑 함께 준비 중인데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이 제일 힘들어요. 먹고 싶은 게 수백 가지입니다. 아, 참 주변 사람들이 맛있는 거 챙겨 먹을 때 이때가 제일 고통스럽죠. 예, 그래도 남편이 같이 준비하셨다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버틸만 하셨을 거라 믿어볼게요. 40세 바디 프로필 멋지십니다. 나중에 또 인증샷 넣어주세요. 3338님께 선물 갑니다. 언니 저는 운동 한번 해보겠다고 필라테스 갔다가 담이 심하게 왔네요. 한의원 가서 부항 뜨고 퇴근하면서 약국 들려서 근육 이완제와 소염 진통제를 구매했어요. 0917님. 이야, 부항 자국이 인증샷으로 왔는데 예,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이렇게 갑자기 또 쓰려니까 또 이런 사태가 났네요. 빨리 낫길 바라면서 선물 갑니다.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아주 그만죠.
1: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마무였습니다. 일이 있어서 목동 SBS 갔다가 혹시나 라송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못 보고 와서 너무 아쉬워요. 6307님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목동 SBS에 오신 거 보면

뭐 우리 쪽 일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오다 가다 보면 혹시라도 마주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속삭이지 마시고 크게 당당하게 솔방울입니다라고 저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307님.

동생이랑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2박 3일 청소년 지도사 연수 끝나고 천안에서 원주 가는 길에 여주 휴게소에서 문자 한다고 김미림님. 운전 중에 방송 들으며 사연 쓰고 싶어서 조바심이 났지만 꾹 참고 휴게소 도착하자마자 보내요. 2시간 장거리 운전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규현 마음세탁소 이어드립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듯이 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저금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 옥상이나 마당에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아둔 빗물은 일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을 땐 식물이나 화단에 물을 줄 수도 있고요. 마당과 베란다를 청소할 때 활용하면 그만큼 소중한 수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0: C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가지.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29살 여름 친구들과 속초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1: 와, 바다다.
2: 얘 뭐해? 일로 와봐봐.
1: 아, 싫어 싫어. 신발 젖는단 말이야.
0: 친구들은 모두 신이 났는데 저만 심드렁했죠. 우선 숙소로 들어가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해가 다 지고 나서야 다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다들 잔뜩 멋을 부리고는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무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붉은색 구조대원 티셔츠를 입고 있던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2: 어머, 저희요? 저희야 뭐.
0: 하지만 여기서 제가 또 나섰네요. 죄송하지만 저희 바빠요.
3: 예? 아니 뭐 여기까지 놀러와서 바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 서로서로 친해지고 그럼 좋죠.
0: 그쪽이 누군지 알고 친해져요?
3: 아,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인명구조 일하고 있어요. 아, 혹시 압니까? 물에 빠지면 제가 구해드릴 수도 있는데 얼굴이라도 익혀두면 좋죠.
0: 저는 물에 빠질 일이

0: 이 없거든요.
1: 수영을 잘해요?
0: 아니요. 아예 물 자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만. 그리고 다음 날 우린 다시 바닷가로 나갔죠. 처음에는 발목에 물만 닿아도 비명을 질렀지만 친구들이 양옆에서 잡아주니 허리 높이 파도까지는 제법 재미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비치볼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물에 둥둥 뜨기도 했고요. 야, 나 이제 물 감각을 좀 알 것 같네. 네가 뜨는 게 아니라 공이 뜨는 거야. 착각하지 말고. 하지만 전 비치볼 하나만 믿고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그때 내 공! 무섭게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비치볼이 손에서 빠져 순식간에 멀어졌고 발끝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살려! 아무리 외쳐도 입안으로 짠 바닷물만 들어오고 허우적거릴수록 몸은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대로 끝이구나. 나는 물귀신이 되겠구나 하던 순간 힘 빼세요! 가만히 계세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 그제야 안심이 되어서일까요? 저는 긴장을 풀었고 정신도 놓았습니다. 뭔가 뜨거운 기운에 힘겹게 눈을 떠보았을 때 눈부신 햇살 사이로 어젯밤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내 말 들려요?
2: 들려요?
1: 아휴, 다행이다. 뭐 절대 물에 빠질 일이 없다더니 빠졌네요.
2: 지금 사람 놀려요?
1: 어허, 저 생명의 은인한테 아하 이름 쓰나?
0: 결국 보은의 차원에서 밥을 사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대학원생이었고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더라고요. 서울에서 다시 만나 밥을 사고 밥을 사니 그쪽이 커피를 사고 커피를 사니 이번엔 영화표를 끊고 영화를 보니 또 팝콘을 사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 시간이 2년.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했고요. 결국 결혼까지 했답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흔히들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물에 빠졌다가 사랑을 건져냈네요. 그때 끝까지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남자 만나지도 못했겠죠? 빠지세요 어디든. 그럼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펼쳐질 겁니다.

해변 무드송 윤종신이었습니다. 이 곡도 그렇고 오늘 러브스토리도 그렇고 여름날의 낭만이 느껴지는 그런 스토리여가지고 해변 무드송을 이어드렸어요. 0580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물에 빠져가지고 구해주고 예 사랑에 빠지고 예,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여러분 근데 사랑에만 빠지세요. 물에 빠지면 답도 없어요. 큰일 납니다. 예. 아, 물놀이 안전수칙 예, 이런 거 꼭 조심조심 준수해 주시고 참고로 결혼식 때 남편이 평생 잘 구조하겠습니다. 평생 안전요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드라마야 뭐야. 진짜 이런 현실이 있다고요. 세상에.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20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소파 받을 수 있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편안하게 예, 긴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해피엔딩, 새드엔딩 모두 받고 있고요. 뭐 첫사랑 이야기, 그리운 사랑, 추억의 사랑 이런 것도 좋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사랑 이야기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생김 권진아가 함께합니다. Everyday.

0: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1: 번호.
12: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1: 르노
13: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B2B 그리워하다 4509님의 신청곡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주세요. It's missing you.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몸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몸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움.
8: 운동할 때도
7: 뉴바움.
8: 장 건강에도
7: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원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키읔피읍.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란대요. 이것이 정말 많아서. 요즘처럼 꿉꿉한 날씨에는 에어컨 바람 빵빵한 여길 발견하면 반갑죠. 그래서 여름엔 시원한 여기로 피서를 떠나는 카강스를 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며 일상의 여유를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 이곳은 어디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키읔 피읍 정답 보내주세요.

0: 원몰 찬스 카페에 앉아 힌트송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카페였거든요.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단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디 어실 원스야

0: 전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서울에서 왔습니다
5: 경남서 왔어요
4: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원 지원
6: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 오. 대구 잡고 쓰리고
4: 9월 30일 마감

0: 차트.
1: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2: 차트.
3: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1: 차트.
4: 차트
1: 차트 차트 차트 차트.
5: 박수 하나요 러브게임. 금요팸 소개합니다. 원탑 예능돌 천재우리 갱얼지 골든차일드 장준. 네. 천의 얼굴 천만 배우 해자지.
6: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자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7: 내일 무슨 날이에요?
5: 장준씨 팬미팅입니다. 축하축하.
6: 드디어 와 시간 너무 빠르다.
7: 굉장히 기대 네. 긴장이 됩니다.
6: 아, 네. 아 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5: 그러니까 저도 와. 여기저기서 들리는 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팬 미팅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아니 근데 춤을 좀 추실 건가 봐요 이번에.
7: 아, 저 완전 댄스 타임이 완전.
5: 아니 그래서 와, 그래서 네. 연습을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저는 네. 뭐 이제 스포는 안 할 건데 네. 연습실을 여기저기 장준 씨가
7: 네, 연습을 열심히 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 네.
5: 깜짝 놀랐어 깜짝.
7: 게스트 분들도 이제 저희 멤버 동현 씨가 2부에 함께 하시고 예. 2부에는 웅 씨가.
5: 어? 네. 웅 씨.
7: 그렇죠 그렇죠. AB6IX의 웅 씨가 함께.
5: 웅 씨. 그러니까 웅 씨가 진행을 또 굉장히 잘하잖아요. 노래도 아, 잘하지만. 네.
6: 세상에 너무 재밌겠다.
5: 여러분 많은 관심. 혹시 관전 포인트 있습니까?
7: 관전 포인트는 이제 저죠. 아. 네.
5: 잘생긴 준.
7: 그럼요 그럼요. 네.
5: 근데 오늘 목을 좀 그럼 아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 아니요 절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6: 아니요 좀 네. 에너지 좀 아끼세요. 아니요, 내일을 아니요. 위해서요.
7: 아니요.
6: 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고요.
7: 미리 예열을 해야 됩니다.
5: 아 예열을. 아,
7: 네네네.
5: 아니 이러다 내일 또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7: 아니 절대 네버기버.
5: 아 네버기버. 예. 아, 어떻게든 일어나서 합니다.
7: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6: 굉장히 신나셨나 봐. 오늘따라 네. 더 업돼 업되셔가지고.
5: 왜냐면 에너지를 계속 쓰다 가 오니까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6: 그러니까,
5: 내일이 이제 최고로 예.
7: 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6: 더 서울 뒤집히겠다.
7: 아, 쉬워
6: 그냥 세상에. 네.
5: 어 그리고 해지대지 씨가 이제 연극도 하고 아, 네. 병원 간다 그랬잖아요. 아, 그쵸, 목을 그쵸, 쓰는 네. 방법을 좀 네. 들으셨나요? 아직, 어떻게 쓰면 좋은지.
6: 아직 제가 터득하지 못했지만 딱 하나 터득한 거 있습니다.
5: 예, 알려줘요.
6: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5: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목을 어디를 근육을 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첫 번째가 네. 술을 먹지 네. 말아라.
6: 목을 건조하게 하는 것이 제일 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진짜 먹으면 안 돼요.
5: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이 같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네. 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술을 저는 거의 안 하잖아요.
7: 맞아요.
5: 그래서 이 목소리가 유지가 됐나? 약간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6: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쵸.
5: 예, 보통 목 상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래도 꾸준한 편이라.
6: 그러니까 꾸준한 게 항상 always 이렇게 예. 똑같으시잖아요.
5: 그렇죠. 네. 그럼 장준 씨도 이제 금주 좀 하시고.
7: 아, 뭐 저는 네. 술을 태어나서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있습니다.
6: 어떻게 조금 지금도 좀 취하신 거 아니죠?
7: 아니, 아니죠.
6: 아니 좀 이상한데.
5: 어, 이상한 화법으로 또 이야기하는 네. 우리 장준 씨. 자 오늘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게요. 우리말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여러분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7: 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있다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5: 자, 첫 번째 차트 3595님이 보내주셔서 치킨 쿠폰 선물로 가고요. 어떤 주제로 꾸며주셨는지 함께 읽어드려요. Well.

0: 25일 토요일은 중복입니다. 내일이죠. 초복에 이어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핑계대기 좋은 날. 저는 점심으로 백숙을 먹고 저녁으로는 삼겹살을 먹을 계획입니다. 복날에는 이렇게 먹어야 할 것도 많지만 먹지 말라는 음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민간 속설이니까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복날 피해야 할 음식 탑5 지금 시작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혜정 동생 이혜지예요. 네, 오늘은요. 물냉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만들어 놓은 육수에 면발을 넣고 채소도 썰어서 넣고.
2: 선생님, 계란도 올려도 되죠?
1: 그럼요. 계란이 얼마나 고소하게요.
2: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그대로 끓이세요.
2: 에? 냉면을 끓인다고요? 왜요?
1: 복날에 차가운 냉면이 얼마나 안 좋게요. 예. 먹고 싶으면 부글부글 뜨겁게 이천장 다 까질 정도로 끓이세요. 네네.
2: 근데 쌤 이거 그냥 잔치국수 아니에요?
1: 얼마나 비슷하게요. 네.
0: 복날 피해야 할 음식 5위 냉면. 복날은 겉은 아주 뜨겁지만 반대로 우리 몸속은 찬 기운이 도는 시기죠. 이때 냉면을 먹으면 몸속에 남아있던 양기가 꺼져서 기가 약해지고 남은 한 해 동안 써야 할 기운까지 식어버린다는 민간 속설이 있습니다.
3: 맞아.
0: 민간 속설입니다.
3: 그쵸.
0: 내일이 중복인데 혹시 뭐 좀 드셔야죠.
2: 저는 이제 뭐 이제 팬 파티를 함께 네. 하면서 네. 네. 뭐 최대한 네. 한번 열심히 먹어봐야죠.
0: 아, 네. 근데 끝나고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전에 드시는
2: 하기
0: 거예요?
2: 하기 전에도 아마 먹고 응. 끝나고는 어머. 이제 또 어머, 아마 멤버들이랑
0: 아, 네,
2: 또 이제 도움을 주신 이제 우리 뭐 댄서 형님들과 네. 함께 아, 자리를 할 것 같습니다.
0: 아, 네. 혜지 씨는 혹시 보양식 뭐 또 흑염소예요?
4: 아니요, 이번에는 흑염소 네. 너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에는 좀 오리 백숙으로 좀 갈까 생각 중이에요.
0: 네.
4: 아. 저도 내일 부모님께서 올라오시거든요. 조카랑 그래가지고 모시고 계곡 가가지고 백숙으로 딱. 한번 몸보신하려고
0: 네. 네. 보통 나이 보통 한 50 환갑 좀 넘어야 뭐 그쵸, 드시는 그쵸. 보양식인데 네. 우리
4: 능이 들어가 있는 걸로
2: 작은가요?
4: 오셔요 선배님 오실래요?
0: 거기 올라가다 지쳐 저는 이미 계곡물에 발 담그기 전에 이미 지쳐요.
4: 올라가기 전부터
0: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4: 아,
0: 예. 자, 계속해서 복날 피해야 할 음식 4위 갑니다.
4: 네네네네. 최민식 환자분,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5: 야 이제 배가 아파서 왔다 아닙니까? 에? 이 배가 에? 이 밤부터 이 배탈이 나가 에? 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4: 혹시 뭐 날로 드신 거 있으신가요?
5: 에? 날로요?
4: 네. 에?
5: 제가 이 인생을 날로 먹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원입니까? 에? 이 내가 임마 에? 이 동생 실적도 가로 채고 에? 이 남이 부른 택시도 타고 에? 인생을 다 날로 먹었다.
4: 아, 제가 원인을 하나 찾았습니다.
5: 에이, 뭡니까? 선생님, 이 금병은 아니겠죠? 저 나을 수 있죠?
4: 불치병입니다. 그렇게 인생 날로 먹다가 훅 가요.
0: 복날 피해야 할 음식 4위. 익히지 않은 날 음식. 생선회처럼 날 음식은 음기가 강하기도 하고요. 불기를 닿지 않아 애군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몸속 양기의 흐름을 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2: 맞아요.
0: 날로 먹는 거는 좀 피해달라.
4: 아, 맞아요.
0: 근데 여름에는 근데 보통 조금 이제 음식이 또 금방 상하고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날로 먹는 거는 대부분 피하죠.
4: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0: 아무래도.
4: 최대한. 네, 맞아요. 예. 맞아요.
0: 계속해서 복날 피해야 할 음식 3위 갑니다.
6: 전하, 오늘은 오늘만큼은 칼국수 해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7: 누구인가? 누가 그런 헛소리를 내었어?
6: 전하, 허투루 듣지 마시옵소서. 오늘 칼국수를 먹으면 운이 잘려나가옵니다. 보십시오, 전하의 소개팅이 취소되었습니다.
7: 어허, 우연의 일치다. 어차피 나도 마음에 안 들었다.
6: 전하, 전하의 주식이 떨어졌사옵니다.
7: 어허, 주식은 어차피 바닥을 뚫고 있었다.
6: 아닙니다, 전하. 비가 와서 야구 경기가 취소됐다고 하옵니다. 보십시오, 이게 다 전하께서 칼국수를 먹어서 그렇사옵니다.
7: 저 여봐라, 이 칼국수를 당장 갖다 버려라.
0: 복날 피해야 할 음식 3위 칼국수. 면을 끊어 먹으면 복도 끊긴다는 속설이 있죠. 그래서 칼로 잘라 만든 칼국수 면을 먹으면 내가 받아야 할 복, 인연, 재물은 건강운이 함께 잘려나간다는 상징적인 해석이라고.

0: 같고 합니다. 이게 제가 민간 속설이에요. 그쵸, 예. 속설이죠. 옛날에 우리 뭐 시험 보기 전에 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뭐 맞아요. 이런 그런 느낌으로. 예. 아니, 두 분 혹시 못 먹거나 뭐 피하는 음식 있어요? 다 잘 드시나요?
1: 저는 근데 네. 살짝 회를 못 먹어요.
2: 그래요? 안 좋아해요. 진짜로?
0: 네. 날 것.
1: 근데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서 흰살 네. 생선 회는 먹는데 네. 아직까지 약간 연어 참치 이쪽은 좀 힘들어요. 붉은 생선 회는.
0: 그렇구나. 네,
1: 기름진 거는.
2: 근데 저도 의외인 게 회는 좋아하지만 옛날에 연어를 참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급성 간염에 한번 걸렸잖아요. 그 맞아, 이후로 맞아. 연어가 안 땡겨요.
0: 예전에는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네. 아.
2: 그래서 제가 급성 간염 걸리기 전에 연어를 한번 먹었었거든요. 시장에서 파는 연어를 네. 먹었었는데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뭔가 거기서 그 영향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네. 거들떠도 안 봐요. 연어는
0: 한번 아프고 나서는 또 그런 일이 있네요. 네네네, 신기합니다. 맞아, 맞아. 몸이 그걸 기억을 하나 봐요.
2: 그런가 봐요. 네. 머릿속은 먹고 싶은데 여기서 속에서 안 받아요.
0: 그러니까 술을 좀 줄여요. 그때 급성 간염 우리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2: 맞아요. 예. 맞아. 연어랑 술도 같이 먹었었죠.
0: 조심해, 맞아요. 조심해요. 네. 예. 계속해서 복날 피해야 할 음식 2위 갑니다.
3: 자기야 나왔어. 우리 장준이 아프대서 내가 전복죽 쪽으로 사왔어. 이거 따뜻할 때 먹고 얼른 낫자.
4: 뭐? 아니 전복죽? 아니 전복죽을 사왔다고? 오늘 같은 날에?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3: 무슨 날일까? 우리 뭐 기념일인가?
4: 아 자기야 진짜 몰라?
3: 자기 생일은 지났고 내 생일은 멀었고 우리 만난 지 450일 맞지 그거지?
4: 아니
3: 그러면 장준 어머니 생신?
4: 오늘 복날이거든? 어? 야 복날에 죽을 사오면 어떡해. 지금 나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당장 갖다 버려. 그리고 자기도 나가줘. 헤어져 끝내 우리.
0: 복날 피해야 할 음식 2위 묽은 죽. 단단하게 뭉쳐 있어야 할 내 기운과 복이 흐물흐물 죽처럼 다 흘러 나가버린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복날에 묽은 죽은 안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뭐 별의별 게 다 있네요.
1: 진짜
0: 네.
2: 이렇게 하면은 뭐 그날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그치?
2: 뭐 이렇게
1: 굶어야 돼요. 네.
2: 굶어야 돼요.
0: 이 정도
2: 밥도 만약에 잘된 날은 꼬돌밥이면은 약간 좀 뭐 겉돈다.
0: 그렇죠, 그렇죠.
2: 인생은 겉돌 것이다. 뭐
0: 맞아요.
2: 이렇게,
0: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내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삼계탕 정도 먹어야 되나 내일. 예.
2: 그러겠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네요.
0: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복날 피해야 할 음식 1위 갑니다.
5: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장혁동생 장준입니다. 제삿날이라 친척들 얼굴도 먹어. 얼마나 좋아.
6: 그래 장준아 잘 왔다. 이 제사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음식 나눠 먹자고.
5: 저는 못 먹습니다.
6: 왜 평소에 남긴 음식도 잘 먹는 놈이.
5: 오늘은 중복 아닙니까. 이런 날 남긴 음식 먹는 거 아닙니다. 남이 먹다 남은 건 먹으면 애군도 받고 얼마나 안 좋아.
6: 아니 이 조상님들한테 무슨 애군이 있다고.
5: 돌아가셨잖아요.
0: 복날 피해야 할 음식 1위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의 애군이나 탁한 기운까지 내가 고스란히 함께 받아들인다라는 속설 때문인데요. 몸 안에 음기가 강한 복날은 웬만하면 피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와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가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민간 속설에 의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그쵸. 그냥 재미로. 사실 이 차트대로 한다면 먹을 게 없어요.
2: 그렇죠. 없죠. 네. 네. 그냥 뭐.
0: 그 보통 이제 복날 하면 삼계탕을 많이 생각하고
2: 제일 많이 먹죠.
0: 그렇죠.
1: 당요리에.
0: 당요리. 맞아, 예. 맞아. 그리고 이제 앞서서 추천해 주신 그 오리백숙 뭐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예. 네. 장어구이 뭐 그치. 장어 덮밥 뭐 이런 것도 보양식으로 좀 많이
2: 맞아,
0: 먹죠.
2: 맞아, 맞아.
0: 장준 씨 혹시 추천하고 싶은 거나 뭐 생각나는 보양식 있어요?
1: 아, 보양식 네. 보양식까지는 아닌데 네. 지금 이렇게 또 약간 조류 음식 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메추리를 좋아합니다.
0: 메추리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메추리 어떻게 어디 가서 먹어요?
2: 저번에 다녀오신 베트남에서 멈춰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1: 저는 메추리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0: 그래요?
2: 어디서
1: 그래서,
2: 먹어요?
1: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어디 종로나 이쪽 가도 메추리 구이 파는 데가 있기도 하고.
0: 그래요?
2: 진짜요?
0: 네. 고기를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서 뭐 맛이 좀 많이 달라요?
1: 되게 짭조름하고 굵은 소금으로 딱 간해서 먹어가지고.
0: 그치.

0: 되게 맞아요. 맛있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 괴산 갈 때 가는 길에 용인 쪽에 네. 메추리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손질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거를 이제 픽업해서 괴산 내려가서 괴산에서 숯불로 구워 먹고
1: 구워 먹어요? 네, 네. 너 구칠 아니지?

0: 먹을 못하겠어. 이제 아 진짜 나보다 더 오래 산 분 같은데.
1: 며칠 꼭 드세요.
2: 아 예, 오라버니 알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하들처럼. 야, 이 제목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잘 읽어야 돼. 아.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하들처럼 듣겠습니다. 오호.

안녕하세요, 임수향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수향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친구 이번 여름방학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1: 저는 이번 방학에 댄스를 배워보고 싶어요. 평소에 학교 가느라 공부하느라 제가 배워보고 싶은 걸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댄스를 배워서 친구들 앞에서 춰보고 싶어요.
2: 저는 여행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오빠가 중학생이라 공부하느라 주말에도 가족여행을 자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가족들이랑 길게 여행가서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3: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하고 싶었던 걸 해냈을 때 더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학 가족과 함께 알차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박소연.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 게임 금요일 저녁은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합니다. 골든 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4부에는 음악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께 세정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2365님이 주셨는데 이런 글을 함께 남기셨습니다. TV를 보는데 배우끼리 도플갱어처럼 닮은 분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가인 제국의 아이들 김동준 씨가 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혈연관계가 의심될 정도로 닮은 꼴을 찾아봤습니다. 해서 연예계 대표 닮은 꼴 탑7을 차트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1: 오, 재밌다. 오.
2: 그러니까요. 네. 자, 과연 1위 가수는 어떤 가수일지 예상 문자 보내주세요.
3: 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2365님의 주관성이 100%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1위 가수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위 가수 힌트 갑니다.
3: 붐팔라 붐팔라 붐팔라 예 이빨 사이에 키스파이티
0: 아니 그렇게
1: 저 진짜 열정적으로
0: 힌트
4: 아니 저, 아니 지금
0: 난 노래 하나인 줄 알았어 하나인 줄
3: 어, 그래요?
0: 노래 다른 노래 다른 노래
1: 저 심지어 약간 바이브도 좀 다르게 했는데
0: 아 네 여러분 한 곡이 아닙니다 네.
2: 예. 심지어 이빨 사이 애는 없었는데
0: 없어.
2: 왜 애는 왜 드신
0: 거야? 왜는 왜 넣어요?
1: 사이 끼니보다 사이의 끼니 뭔가 문법상 맞는 것 같아가지고
0: 아.
2: 네 좋습니다 자
0: 아, 어렵네요 예
2: 자 처음 이 그룹의 이 멤버를 봤을 때 다들 수치 씨가 다시 데뷔를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0: 닮았죠.
2: 그래서 바로 미스의 수지 씨와 똑 닮은 이 가수가 누구일지 샵 1077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어? 무료고요. 네. 정답자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3: 그렇죠.
0: 네. 붐발라 붐발라 붐발라
3: 예.
0: 예, 이 팀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 연예계 대표 닮은 꼴 탑7 이분은 어떻게 차트를 꾸며주셨는지 궁금합니다.
3: 재밌어요.
0: 예, 읽어볼게요.

0: 연예계 대표 닮은 꼴 7위는요 배우 김무열 그리고 진우 션의 션입니다.
1: 닮았다.
2: 네, 진우 션의 말해줘가 흐르고 있는데요. 배우 김무열 씨와 션 선배님 얼굴이 형제처럼 닮았습니다.
1: 네, 또 김무열 씨와 션 씨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0: 뭐요?
1: 바로 두 분 모두 사랑꾼이라는 점입니다.
0: 아, 네, 그렇네요. 네, 사랑꾼.
1: 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호철 오빠 듣고 있지?
0: 안 듣고 있대요. 두 분도 만났을 때 서로 닮아서 깜짝 놀랐답니다. 션 씨의 아들도 인정할 정도로 닮았습니다.
1: 닮았어.

0: 그리고 박한길 씨입니다. 장준 씨는 기절입니다.
1: 네, 노래방 애창곡 천년의 사랑을 부른 가수 박완규 씨는요, 동물훈련사 강영욱 씨와 눈코입이 판박입니다.
2: 네, 너무 닮아서 머리카락이 길면 박완규, 짧으면 강영욱. 장모종과 단모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0: 아, 귀여워요. 생김새뿐 아니라 이마에 그 움푹 파인 위치까지 닮아가지고 얘 소름 돋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0: 네. 믿기 힘들겠지만 있지에 달라달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락 버전인가요?
0: 그죠. 네. 네. 류진 씨와 한소희 씨는 얼굴뿐만 아니라 오묘하고 시크한 분위기까지 닮았더라고요.
2: 그렇죠. 뭐 예쁜 사람은 예쁜 사람끼리 닮고 그러면 저는 누구랑 닮았을까요?

0: 씨는 예전에 있지 류진 씨하고 해지대 씨하고 닮았다고.
1: 네, 예. 진짜로 저 라이브 방송하는데
2: 류현진 선수 아닐까요?
1: 아, 맞아.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아, 네.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0: 류현진이랑 닮았겠지.
1: 아, 그쵸? 류현진 선수. 아,
0: 네. 류진이 아니고.
1: 그쵸. 아, 류현진 선수. 아, 닮았다, 닮았다. 네. 아, 이제야 또 맞춰지네, 퍼즐이.
0: 아유, 류진 씨는 한소희 씨뿐 아니라 배우 김지은 씨와도 닮아서 이 세 명이 자매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챌린지로 유명한 NCT 드림의 맛 흐르고 있고요. 재민 씨가 데뷔 때부터 남국민을 닮았고 남국민 닮은 꼴이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네.
1: 이후 두 분은 한 컨텐츠에서 직접 만났고 서로의 콘서트장과 촬영 현장의 커피차, 간식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2: 두 분의 도플갱어인연 응원합니다.

0: 네, 자 조이의 안녕이 흐르고 있는데요. 레드벨벳으로 데뷔를 했을 때부터 배우 김유정 씨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1: 아, 네. 특히 그 두 분이 활짝 웃을 때 눈매와 미소가 많이 닮았더라고요.
2: 네. 보는 사람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그 에너지도 그러니까, 닮았습니다.
1: 맞아요. 저도 닮았고요.
0: 장난치지 마세요.

0: 연예계 대표 닮은 꼴 2위는요 박세리 그리고 김종국입니다. 뭐지 그것만 생각.
1: 네, 아우 김종국 박세리 씨가 순위에 있을 줄이야. 네. 저 상상을 못했는데 두 분 생각해보니까 진짜 남매 같네요. 네.
2: 맞습니다. 네, 얼마나 똑같냐면은 얼굴 바꾸기 어플을 사용해봐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1: 한박입니다.
0: 박세리 씨가 처음에는 뭐가 닮았냐, 어디가 닮았냐면 부정했는데 직접 만난 날 본인이 봐도 너무 닮아서 웃음만 나왔다고 하네요. 아, 닮았...

0: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예계 대표 닮은꼴 대망의 1위는 바로 이분입니다.
1: 샤바.

0: 네, 르세라핌의 스파게티였고요. 카자 씨는 데뷔 초부터 수지 씨를 닮은 외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1: 네, 한 관상가가 말하길 두 분은 특히 송편 같은 눈이 닮았다고 하는데요. 그 송편 같은 눈이 미와 복을 가진 눈이라고 합니다.
2: 아주 자연스럽고 또 깨끗한 청순한 분위기까지 닮은 수지 그리고 카자였습니다.

0: eat it up.
1: 연예계 대표 닮은 꼴 탑7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뭐 누구 닮았다는 얘기 혹시?
2: 아 근데 진짜 사실 네. 지금 네. 오늘이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게 너무 아쉽게.
3: 왜요? 근데 저도 너무 아쉬워요. 네,
2: 저희 닮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3: 많은데.
2: 아, 일단은 뭐 저는 차은우 씨 뭐 네. 그리고
3: 근데 진짜 닮았어요. 아니, 원빈.
1: 닮은 사람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지연에서 말고 지금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2: 저 이병휘 네,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1: 아, 이병희.
3: 아, 아, 그래요? 네.
1: 그럼 닮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2: 연예계 쪽에서요?
1: 네네. 아, 연예계 쪽에서 있어요. 우리가 알죠. 어? 일반인 뭐 김병철 씨 닮았다는 우리가 아, 그쵸, 모르니까. 그쵸. 모르니까.
2: 저는 근데 약간 오히려 네. 미주 씨랑 좀 닮았다는 얘기, 남매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1: 아, 네. 근데 미주 씨가 엄청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근데 저도 기분이 나빠요.
1: 아, 왜요? 왜요? 왜? 아니,
2: 제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서.
1: 아, 네. 아니요. 미주 씨 예뻐요.
3: 예. 아, 근데 저도 좀
1: 혜진 씨는 유진 씨 닮았다고 알고 계셨는데 류현진 씨 닮은 걸로.
3: 아, 류현진 씨요.
1: 네.
3: 네,
1: 이렇게 됐습니다.
3: 최근에는 진짜 신동엽 선배님께서
1: 네, 누구?
3: 저 닮은 사람 누구 있어요? 물어봤는데
1: 네네.
3: 김아중 닮았다고 했어요.
1: 박선혜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노래 너무 좋죠.
8: 맞아요.
7: 아이브의 IM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브의 안유진 씨가 배우 정소민 씨하고 닮은 걸 이 정도 돼야 아 그래 하고 이제 좀 닮았다는 생각 하잖아요. 앞서서 막 배우 김아중과 헬세지 씨는 결이 너무 달라가지고
9: 달랐어요. 예. 아, 그런
7: 김어준 씨, 김어준 씨,
9: 김어준 씨,
7: 아니 김어준 씨, 뭐 요즘
9: 아 김아중 씨 말고 김어준 씨로.
8: 예, 예, 네네네. 어 닮았네.
9: 아, 예. 아 뭐 또 찾아보고 그래요.
7: 네. 두 분과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내일 팬미팅 잘하시고.
9: 네, 잘하세요.
7: 장준 씨 네. 네.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네.
9: 중복 몸보신 잘하세요.
7: 선배님도. 어 맞아요, 여러분들도 네. 안녕.
9: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2: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5: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6: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7: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8: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9: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0: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9: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9: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2: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11: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3: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끔씩 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버퍼링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일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피로가 잔뜩 쌓인 날에는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잖아요.

아마 금요일인 오늘 그런 현상을 겪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이 금요일에 오타를 제일 많이 낸다고 해요. 지금 영스 가족들은 어떤가요? 약간의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면 영스와 함께하며 새로 고침을 시도해 보시죠. 주말을 좀 더 가볍게 맞이할 수 있게요.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0: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피로가 잔뜩 쌓여있는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주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있고 칼로리 높은 거 중복 핑계 삼아 맛나게 드시고 기력 보충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170님, 저는 불판 닦는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지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불판이 뭐 눌러붙은 것 같은 거를 닦으면은 잘 안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뭐 노하우가 있긴 하시겠지만 힘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빡빡 닦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드실 것 같은데 날도 덥다 보니 네,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 선물로 네, 힘내시라고 커피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티켓 공지부터 해드릴게요. 9월 5일 그리고 6일 이틀간 인천에서 펼쳐지는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 2026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김준수, 지토마유 등이 출연하는데요. 오늘까지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티켓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선곡 플리즈! 새 디지털 싱글로 컴백한 백아연 씨와 함께합니다. 어떤 곡을 선곡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딸.

0: 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4: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5: 르노.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이유정님, 친구가 운영하는 쇼핑몰 피팅모드를 부탁해서 도와주고 왔어요.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했는데 색다른 경험이어서 재밌었네요.

와, 쇼핑몰 PT 모델이요. 우리 우정이 또 아름다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빌려서 촬영할 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또 친구분이랑 함께 하다 보니 뭔가 편안하게 촬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과물이 또 잘 나오셨길 바랍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완소들의 일상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불금 에피소드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주말 계획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오늘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엑소의 중독. 가면.

엑소의 중독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이야기들 바로 만나볼게요. 9063님, 분식집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이 가게가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곳이라 점심시간엔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거든요. 정신없이 일하다가 사장님이 해주신 저녁 먹고 숨 돌렸습니다. 사장님이 해주신 밥이 진짜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그 분식집이 또 워낙 맛집이니까 또 유명한 곳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장님이 또 밥을 해주시면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사연자님도 그렇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7899님, 자기 개발하려고 컴퓨터 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 끝나고 컴퓨터 배우고 집 가는 중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쉽진 않지만 제가 선택한 거니까 해내야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요 말, 제가 선택한 거니까 해내야죠. 네, 후회 없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쉽진 않을 겁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병행하는 게. 근데 시작하신 만큼 재미있게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424님, 지방에서 일하느라 집에 자주 못 가고 있어요. 드디어 내일 3주 만에 집에 갑니다. 기다리고 있을 두 딸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네, 내일 또 3주 만에 집에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아, 또 귀엽고 예쁜 두 따님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못다한 얘기들도 안 해보

분이랑 가족들과 같이 또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뭘 하며 영스를 듣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마이클 부블레의 Home.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볼게요. 유가은님, 부모님께서 치킨 가게를 하시는데 퇴근 후에 부모님 도와드리러 가게로 왔습니다. 주문이 끊이지 않네요. 가게 안에 영스 틀어놓고 박스 접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치킨 가게 맛있겠다. 네, 주문이 끊이질 않는 건 전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박스 접는 것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모님도 화이팅! 우리 가은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리유님,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 작업을 최종 몇 번이나 수정한지 모르겠어요.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처음에 작업한 걸 다시 봤더니 그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처음 만들었던 작업물로 제출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원래 처음이 제일 괜찮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정할 때 좋아질 때도 있지만 가끔은

과해지거나 뭔가 생각이 많아져서 이상해, 약간 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요즘 산업현장 화재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이전에도 화재 경보가 오작동한 경험 때문에 진짜 경보가 울렸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대신 또 오작동일 거라고 의심한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 불이 번진 후에 연기나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화재 감지기보다 화재의 시작을 감지하고 화재 신호와 비화재 신호까지 구분하는 불꽃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경보 없이 빠르게 작동할 때 진짜 안전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지역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생활정보.
5: 병뚜껑을 여는 순간 고소한 향이 가득 퍼지는 참기름. 한식에서 빠질 수 없는 양념이죠. 요즘엔 SNS를 보고 전통시장 방앗간에서 가짜낸 참기름을 사가려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는데요. 참기름은 언제부터 사랑받았을까요?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는 참기름을 진유라고 불렀는데요. 가장 귀하고 으뜸인 식재료에 붙이는 참진자를 쓸 만큼 특별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요리책에 기름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대부분 참기름을 뜻했다고 해요. 또 상추를 씻거나 육포와 어란을 말릴 때도 참기름을 발라 오래 보관하는 데 활용했으니까요. 참기름 한 방울이 맛도 살리고 음식도 지켜준 셈이네요.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 스트리트. 여러분이 선곡을 플리즈 하면
1: 영스가 다양한 플리즈를 만들어 드립니다.
0: 선곡 플리즈.
1: 선곡 플리즈.
0: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는데요. 오늘 선곡 플레이스는 오랜만에 컴백한 백아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아연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저도 아연 씨는 인연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2017년에 성냥팔이 소녀.
1: 네. 네.
0: 난 기획곡을 발표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기억나시나요?
1: 여자와의 듀엣은 그때 앨범으로 낸 게 처음이셔가지고 기억이 네, 그래도 꽤 생생하게 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그때 뮤비 저는 이제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네. 아 뮤비 촬영 현장이 같이 있었나 없었나 네. 할 정도로
1: 네 맞아요. 너무 따로 떨어져서 찍으신이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0: 희한한 게 뮤직비디오 나온 NCT 재현 씨는 기억이 네. 났는데 왜냐면 신이 계속 붙어 있었고
1: 아 맞아 맞아
0: 그리고 저희 회사에 친했던 심지어 데뷔 초니까 연습생 때는 안녕 안녕 인사는 했었어도
1: 정말요
0: 그렇게 마주 보면서 계속 찍고 이런 게 없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했었던 장면들은 너무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네. 아연 씨와 신들이 뭔가 없었던 것 같아서
1: 같이 찍는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0: 그쵸.
1: 아마.
0: 네. 아 그래서 내 기억이 잘못됐나?
1: 아니요,
0: 오늘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아하. 네.
0: 나 아쉽게도 그때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1: 네.
0: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우선 이것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연 씨가 2년 7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1: 와. 와.
0: 노래 제목이 들어봐
1: 네.
0: 어떤 곡인가요?
1: 들어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앞으로의 우리의 나날들을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노래 한번 들어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0: 작사를 또 직접 하셨더라고요.
1: 네,
0: 아이를
1: 맞아요.
0: 또 생각하면서 네, 쓰셨다고.
1: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고 항상 소개를 하긴 하는데 아이를 생각하면서 쓴 게 너무 티가 많이 났나 봐요. 저 빼고 모두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럼 개인적으로 또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있으시다면
1: 저는 첫 줄에 나오는 안녕 반가워를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아기 낳고 처음 인사한 게 안녕 반가워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벌써 처음부터 나오는 게 가장 마음에 듭니다.
0: 혹시 아이에게도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아니면 준비했을 때 들려주셨나요?
1: 준비했을 때도 들려주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이 봤는데 계속 막 엄마 엄마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노래만 들려주면은 엄마 목소리를 아는 건지 우연인지 이거 누구 노래야? 그러면 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0: 귀여워. 아니 들어보니까 음악 방송하는 데에도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0: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음악 방송에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1: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낯가리고 울까 봐 걱정했는데 애가 또 적응력이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이제 약간 관찰하는 시간 갔더니 막 대기실에 막 누워있고
0: 어머.
1: 저 엄마 아빠 없이도 막 다른 이모들이랑 놀러 나가있고 그러더라고요.
0: 어머.
1: 네. 그래서 그 대기실 밖에 나와가지고 막 다른 연예인분들이랑 인사하고 깜짝 놀랐어요.
0: 어머니의 피가 있네. 어머니의 피 물려받았네요.
1: 네, 너무 놀랐습니다. 네.
0: 아니 또 2년 7개월 만에 컴백이면 음악방송도 또 오랜만에 또 하셨을
1: 것 오랜만이었어요.
0: 같은데 어떠셨어요?
1: 일단 음악방송 대기실이 그 스튜디오랑 엄청 가까운
0: 네.
1: 1등 대기실을 주셔서 내가 벌써 이만큼이나 됐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무대를 서니까 이게 평소에 이제 막 행사나 뭐 축제 갔던 거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0: 그쵸.
1: 그래서 너무 떨려가지고 다음부터 약간 환 같은 걸 먹고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0: 그
1: 들었어요.
0: 정도로 떨리셨구나.
1: 네. 너무 떨렸어요.
0: 안 해봤던 거니까 너무 오랜만에
1: 네,
0: 하는
1: 너무
0: 거니까
1: 오랜만이라서
0: 그러면은 이제 또 음악방송 가면은 많은 아이돌분들이나 가수분들이 요새 챌린지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이런 것도 막 요청 안 왔나요?
1: 요청을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도 회사에서 만든 게 있어서 요청 해드리면 이제 상부상부 해야 되니까 대기 시간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0: 없죠.
1: 없어요.
0: 대기 시간이 없어요.
1: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실에 있는 의미가 없어요.
0: 없어요. 그냥
1: 들어갔다,
0: 밖에서
1: 수정하고 바로 나와서 또 챌린지 찍고
0: 그리고 SNS 올릴용 사진 찍어야 되지. 맞아요.
1: 맞아요.
0: 조정해야 되지.
1: 너무 바빠요.
0: 할 수 있는 게
1: 와 맞아요. 진짜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대기실에 있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음악 방송이 그렇죠.
1: 음악 방송 이제 앞두고 네. 계시네요.
0: 맞아요. 겁이 납니다. 열심히 해야죠.
1: 네. 네.
0: 아니 우리 4875님께서 아연님의 음색은 청량한데 슬픔이 한 스푼 정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번 신곡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한 소절 들으면 참 좋겠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1: 아 그러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 벌스 부분을 살짝 불러드려보겠습니다. 네.

0: 여기까지.
1: 아니 목소리 어떻게 변화라 그랬나? 네. 하나도 없으세요?
2: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저 많이 낮아져가지고.
1: 아 그래요?
2: 너무 고민이라 노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고민을 상담해야 되지 않을까.
1: 아, 아니 아니요.
2: 그런 아니, 마음가짐으로 왔거든요.
1: 저는 음원을 들었는데도 네. 음원을 들었을 때도 와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청량하고 그대로실까?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2: 너무 청량하고 시원한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1: 전 청량하지는 않고
2: 그러니까 시원?
1: 약간 힘 그냥 어. 힘 있는 근데 목소리 너무 그대로셔가지고
2: 감사합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실 때도 그대로이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
2: 진짜 텐션 많이 끌어올려야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1: 예전에는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괜찮은데 네. 이제는 한 몇 시간 정도
2: 밥 안 먹어도 그냥 노래가 그쵸. 쭉쭉 나왔는데
1: 밥 안 먹으면 이제 노래 안 되고
2: 안 돼요. 네,
1: 몇 네. 시간 동안 목소리 풀고 해야 되고
2: 맞아요.
1: 아이고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아이언 씨의 신곡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0: 네 정말 오랜만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잘 들어봐 주세요. 백아연의 들어봐.

0: 백아연 씨의 들어봐 듣고 왔습니다.
1: 네. 오,
0: 진짜 목소리가 네.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 있잖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청량하고 깨끗하고 뭔가 되게 맑아서 네. 그냥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뭔가 나의 모든 걸 다 씻겨내주는 그런 느낌의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목소리여가지고
1: 오래도록 잘.
0: 너무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네. 계속 또 시간이 되신다면 네. 또 이렇게 자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네. 이번을 네. 계기로 이제 또 열심히 내봐야죠.
0: 그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청취자들의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8229님. 아연 씨가 오디션 1세대 출신이시잖아요. 이제 심사위원 할 정도로 선배가 됐는데 만일 오디션 참가 아니면 심사위원 둘 중 하나를 나가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0: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바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대 심사위원 하나, 둘, 셋!
1: 참가자.
0: 오! 어? 저 심사위원 하실 줄 알았는데?
1: 심사위원이 오히려 약간 내가 이제 참가자들을 심사하는 거지만 또 심사하는 나를 보고 누군가가 또 심사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럴 바엔 차라리 하나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0: 그 생각 안 해봤는데.
1: 네. 왜냐면 심사평 하는 것도 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갈리죠.
1: 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심사하는 걸 또 심사를 누군가가 평가를 해준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내가 시원하게 노래하고 평가받는 게 낫지 않을까.
0: 근데 평가받는 건 괜찮아. 그 안에서 또 서바이벌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 아, 그게 진짜 힘들긴 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오디션 얘기만 나와도 제가 정말 학을 뗄 정도로
0: 그러니까.
1: 절대 안 나가고 싶다고
0: 그러니까.
1: 그랬는데 제가 또 엄마가 되고 나니까 되게 희한한 데서 나오는 그런 용기들이 생기더라고요.
0: 멋있다.
1: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힘이 생겼어요.
0: 역시. 아,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1: 네,
0: 멋있다.
1: 그래서.
0: 네. 요즘 또 오디션 프로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1: 네.
0: 그런 방송들을 좀 보시는 편이신가요? 예전엔 모르겠지만.
1: 저는 되게 재미있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감정이입도 되게 잘하고.
0: 그럼 문자 투표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문자 투표까지는

0: 안 해봤는데 근데 보면서 이제 계속 와 너무 떨리겠다 뭐 얼마나 힘들었으면
1: 그쵸,
0: 저렇게 막 끝나고
1: 그쵸.
0: 막 울까 뭐
1: 맞아,
0: 이런
1: 맞아.
0: 공감도 되고
1: 맞아요. 근데 그때 또 심사위원이었던 박지현 PD님은 최근에도 또 심사위원을 또 하셨는데 심사평 하시는 거본적 있나요?
0: 네. 거의 매년 하시는 것 같던데요.
1: 좋아하셔가지고 또
0: 네,
1: 그런
0: 네.
1: 거에
0: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1: 엄청
0: 한국
1: 좋아하세요.
0: 아니더라도 외국에서도
1: 아,
0: 꼭
1: 맞아요.
0: 항상 하고
1: 오, 다
0: 계시니까.
1: 알고
0: 네, 그래서
1: 계시구나.
0: 와, 이번에 또 어떤 오디션을 하시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래도 심사평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받았을 때랑. 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다르게 표현해 주시는 네, 그런 게 있어서.
1: 오케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들어봤습니다. 네.
0: 네.
1: 우리 티얼스님께서는 예전에 거미님이 감정 잡고 동요 부르면 아이가 운다는 얘기를 영세에서 한 적이 있는데 왠지 아연님도 동요나 자장가를 남다르게 불러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0: 저는 동요는 동요답게 불러주고요. 자장가도 자장가답게 불러줘요.
1: 예를 들면
0: 자장가는 제가 신데렐라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신데렐라 OST를 자장가로 항상 불러주고
1: 외국 버전으로
0: 네네네
1: 아 외국
0: 네. 그걸로 불러주고 이제 동요는 뭐 한국 동요나 뭐 외국 동요 다 그냥 약간 텐션 높여가지고 짱짱하게 불러주는 편이에요.
1: 그러면 한국 동요는 좀 되지 않나요? 네. 혹시 한
0: 한국
1: 소절
0: 오늘
1: 아기가 있다고
0: 아기랑 지금 보다가 온
1: 어머.
0: 노래가 있는데 뭐 돼지 꼬리 어디 갔나 꼬불꼬불 내 꼬리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약간 그 성우랑 되게 비슷하게 짱짱하게 불러줘야 아기가 막 춤도 추고 이러더라고요.
1: 나 우는 거 아니겠지? 네. 나는 나중에 아기 키울 때 돼지 꼬리 어디 갔나 될 것 같은데
0: 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1: 듣기 싫은 목소리가
0: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 와.
0: 네.
1: 아니 우리 유님께서는 워킹맘인데요. 요즘 진짜 딱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아연 씨는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없나요? 그리고 만일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은지도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 있으신가요?
0: 많아요. 네. 아기가 지금 이제 어린이집 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안 다녔을 때는 진짜 아기 낮잠 하루에 한 번 자고 하루 종일 이제 아기가 말을 못 하니까 약간 벽에다가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힘들어가지고 아 그냥 방에서만이라도 하루 종일 좀 자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어요.
1: 이제 육아 플러스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뭔가
0: 맞아요.
1: 하실 게 진짜 많으실
0: 네,
1: 것 같아요.
0: 네.
1: 그쵸?
0: 쉬는 게 아닌 느낌?
1: 그래서
0: 네.
1: 이번 앨범 준비도 어떻게 보면 뮤비도
0: 네.
1: 그렇고 뭐 노래 연습도 그렇고
0: 네.
1: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0: 근데 오히려 나와서 뭔가를 하니까
1: 아, 좋았다?
0: 조금이나마 해방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기분 좋게 촬영하고 그리고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음날부터 육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1: 그게 조금 더 힘이 되셨구나.
0: 네네.
1: 아하.
0: 네.
1: 또 다음 사연이 와 있는데요. 우리 아연 씨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세븐님께서 아연님 보컬과 래퍼의 조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앨범 수록곡 아직도 난 너야도 너무 좋아요. 언젠가 이 노래도 라이브로 부르는 모습 보고 싶네요.
1: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직도 난 너야는 어떤 곡인가요?
0: 네. 저희 회사 동생들 오라워즈의 멤버 현빈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해주고 피처링까지 해준 곡입니다.
1: 이 서로 의견을 좀 많이 나누고서 작업을 했나요? 작곡 작사 하셨지만
0: 아니요 그렇진 않고 회사에서 이 노래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보내줘서 저도 좋아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현빈 씨가 작업을 해준 곡이더라고요. 제가 연습생 때 CD에다가 뭐 나중에 꼭 같이 활동하자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랩 피처링 같이 해줘 뭐 이렇게 썼대요. 근데 그걸 정말 계속 기억하고 정말 이뤄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저도 흔쾌히 하게 됐습니다.
1: 의미 있는 그런
0: 맞아요.
1: 곡이 되었네요.
0: 네.
1: 와, 너무
0: 신기했어요.
1: 좋습니다.
0: 네.
1: 그럼 저희는 현빈 피처링 백아연의 아직도 난 너야 듣고 올게요.

0: Chicken.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4: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2: 오딸.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셀렉스.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8: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0: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0: 웬디의 영씨 광고 듣고 왔고요. 아연 씨와 선곡 플레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도 영씨 가족들이 선곡 플레이스 해주신 사연을 위해 저희가 플레이리스트들을 만들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네. 아연 씨와 함께하는 선곡 플리즈. 이 코너가 청취자분들에게 맞춤 선곡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아연 씨 플레이리스트 좀 궁금합니다. 주로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애들을 위한 네. 노래들이 좀 많이 있을지.
2: 지금 좀 많이 지배됐어요. 알고리즘.
1: 네. 뭐 운전 아이랑 같이 네. 차 타고 갈 때도 다 동요죠.
2: 동요 불러주고 애기 낮잠 시간 아닌데 자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쵸.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그렇죠. 제가 열창을 해줘야 돼요 차에서.
1: 그렇죠. 그래서 애가 잠들고 안돼 안돼 자지마 자지마.
2: 와 이 노래 나온다. 와 이 노래 뭐야?
1: 우리 같이 불러볼까? 이러면서. 네. 아 제가 너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다 낮잠 시간 놓치면 안 되니까.
2: 무조건 있어요. 네.
1: 근데 그 잠을 깨려고 하는 아이도 되게 불쌍하고 그걸 노력하는 부모님도 대단하고.
2: 맞아요, 맞아요. 아. 네.
1: 이제 본격적으로 또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래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Please 외쳐주시면 저희가 플리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아연 씨?
2: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다음 사연 아연 씨가 소개해 주세요.
2: 네, 007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이 많아 이럴 땐 차분하게 앉아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손으로 하는 것들을 도전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인내심을 갖고 할 수 있게 해주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1: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선물로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블록, 뜨개질 이런 것들 또 취미로 하는 분들이 많죠. 예전에 아연 씨도 비슷한 취미가 있었다고 하시던데.
2: 네. 저도 한때 블록을 진짜 많이 모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가지고 있고 다 맞춘 건 가지고 있고 맞춰야 할 것들도 이제 공간을 생각을 해서 한 번씩 맞춰보려고요.
1: 나중에 아이랑 같이 해도 너무 좋겠네요.
2: 네. 맞아요.
1: 어허. 근데 이런 취미가 어떻게 보면 집순이들이 좀 가지고 있는 맞아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원래 집순이 스타일이셨나요?
2: 완전 집순이 스타일이었어요.
1: 네. 지금도 어쩔 지금도. 수 없이 집순이. 네, 그렇죠? 네, 네. 아이 때문에 네. 또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0078님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연 씨는 혹시 머리가 복잡하다, 생각이 너무 많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2: 저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손으로 이렇게 손이 움직여야 조금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그 힘든 생각들을 좀 벗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계속 뭔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1: 그럼 스트레스 해소법도 뭔가 계속 손으로 움직이고 뭔가를 네. 해야지만 네, 네. 조금 해소를 하시는 네, 타입이셨구나. 네. 이제 또 저희가 노래를 추천해드려야 하는데요. 우선 아연 씨 어떤 노래를 가지고 오셨나요?
2: 네, 제 추천곡은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사실 좀 너무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 노래를 선곡을 할까 하다가 머리가 복잡하고 고민이 많다고 하셔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그래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1: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한 곡 추천해드릴 텐데요. 제 추천곡은 이적의 같이 걸을까입니다. 뭔가 이적 선배님 목소리를 들으면 차분해지면서 맞아요. 인내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목소리 맞아요. 톤이에요. 네. 근데 이 노래도 같이 걸을까? 뭔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드는 맞아요. 느낌? 뭔가 되게 위로도 되고 아, 나 뭐부터 해야 되지? 아, 나 해야 할 거 진짜 많은데 막 이러면서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이 노래를 들을

0: 땐 천천히 해도 돼, 나아가도 돼 이런 가사를 좀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노래를 또 선곡을 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네.
0: 너무 조급해 네. 하시지 말고 네. 천천히 나의 속도에 맞춰서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노래들 듣고 올게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이적의 같이 걸을까.

0: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그리고 이적의 가치거래가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아연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네, 6412님 요즘 너무 습해요. 빨래도 안 마르고 몸도 늘어지고 어디 아프지 않은 데도 없는데 이 습기를 날려줄 만한 노래 없을까요?
0: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즘도 너무 습할 때가
1: 너무 많죠.
0: 비도
1: 습해요.
0: 오고.
1: 맞아요. 네.
0: 아연씨는 날씨의 영향을 자주 받는 편이신가요?
1: 꽤 받는 편인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날씨는 어떤 날씨예요?
1: 저는 눈 오는 날씨?
0: 네.
1: 적당히 포근하고 막 너무 춥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0: 겨울을 좀 좋아하시는구나.
1: 네네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아, 여름엔 너무 습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0: 그럼 지금 계절이 제일 힘들 시기시네요.
1: 네. 아. 맞아요.
0: 그럼 혹시 비 오는 날씨는요?
1: 네. 비 오는 날씨 집에 있으면 괜찮아요.
0: 아, 밖에 나가면 다 젖으니까.
1: 네. 네.
0: 다 그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1: 계세요. 세탁실만 나가도 너무 습해서.
0: 아, 그렇죠. 습한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아예.
1: 맞아요. 네.
0: 근데 비 올 때 집 안에 있을 때 얘기인데 네. 감성적으로 좀 바뀌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아연 씨는 혹시 비에 관한 노래 중에 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1: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저는 아무래도 절친인 유나 언니의 아~ 우산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 솔로로 낸 버전이 따로 있어요.
0: 네,
1: 그 네. 버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0: 원래 네 번째 멤버라고 하시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그 정도인데 솔로 버전. 네.
1: 굳이 굳이.
0: 아닌데 아연 씨도 그 비 네. 관련 노래 같은 거 네.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1: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약간 달콤 씁쓸한 노래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곡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0: 모든 계절의 노래들 하나씩 해주세요.
1: 그래 볼까요?
0: 여름
1: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요?
0: 네, 노래 네. 아니, 노래래 저기 겨울 네. 그리고 뭐 가을은 좀
1: 네, 좀 너무 짧고
0: 비 관련된 거
1: 네.
0: 축가
1: 너무 좋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0: 너무 좋은데요?
1: 네.
0: 아니 우리 4775님께서 아연 언니는 왜 그대로죠? 언니도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뭐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는 아연 씨가 대답을 해주시겠지만 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그대로셔서
1: 아니에요.
0: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1: 아니에요.
0: 정말 이 빗밥이 있나요?
1: 아니에요.
0: 뒷밥을 오늘 좀 많이 알고 가고 싶거든요.
1: 많이
0: 네.
1: 조금 되게 톤도 목소리 톤도 많이 낮아지고 이게 하루하루 점점 더 약간 기력도 없어지는 것 같고
0: 기력은
1: 네, 그런 느낌이라 아, 그래도 나 나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 근데 얼굴이 너무 동안 페이스예요.
1: 오늘 화장해서 그래요.
0: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1: 진짜로.
0: 아니에요. 화장을 해서 동안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1: 요즘 너무 네, 잘 만져주시니까.
0: 아니에요. 그거는 다 티가 나요. 그리고 동안으로
1: 아니에요.
0: 만진 거는 요새는 뭐 다 티나요. 블러셔 엄청 하고
1: 그래요?
0: 막 여기 다 막 쉐딩하고 막 다 티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1: 그래요?
0: 비법이 없으신가? 그냥 타고났다?
1: 그냥 뭐
0: 타고났다.
1: 아, 근데
0: 보다.
1: 제가 중학교 때 네. 대학생이냐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0: 아, 진짜요?
1: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나이가 외모가 거꾸로 가는지 그때는 정말

0: 노안이었거든요.
1: 아 근데 어렸을 때 좀 나이 있게 좀 보면은 네. 커서 좀 더 나이 들면서 동안으로 네. 뭐
0: 그때 얼굴이 계속 가는 건지 아. 초반에 너무 이제 나이 들게 보시는 거니까.
1: 아. 근데 10년 뒤에도 이 얼굴이실 것 같아요. 네. 10년 뒤에도 그대로 오실 것 같은.
0: 네.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혹시 나이를 먹었거나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약간 기력이 조금 부족한 거 말고.
0: 저는 그 음악 방송 갔을 때 아. 제일 앞대기실을 주신 게 아. 제가 제작진보다 앞대기실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와, 이 정도라고? 와. 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 와. 네.
0: 와, 아직 나보다 선배님들 더 많이 계실 텐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제일 선배고
1: 그때 라인업이
0: 네, 맞아요. 아, 네. 활동할 때.
1: 네. 네. 이제 노래 추천 해드려야 합니다. 아연 씨 네.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0: 네, 제 추천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인데 이 노래가 그 전주부터 되게 희망차게 맞아요. 시작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꿉꿉함을 시원하게 날려줄 것 같은 비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와봤습니다.
1: 아유, 네. 좋습니다. 저도 추천해드릴 텐데요. 저는 베게린의 Square이라는 곡인데요. 너무 청량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원도 좋지만 네. 라이브 버전을 조금 더 추천해드려요.
0: 너무 좋죠. 네. 맞아요.
1: 그걸 들으면 그 바람이 살랑살랑한 게 다 그 네. 습기를 날려버릴 것만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고 해서 라이브 영상을 좀 추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베게린의 Square.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쓰제약. 약국에서 만나요.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 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순천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연 네. 씨와 선곡 플레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저와 이야기 나눈 시간 어떠셨나요?
2: 일단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처음부터 이제 친근하게 얘기도 먼저 꺼내주시고 그리고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저도 편하게 얘기하다가 간 것 같습니다.
1: 아유 너무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애기랑 같이 와주세요.
2: 아, 집도 진짜 가까워가지고.
1: 아 그래요?
2: 사실 오늘 애기 봐주실 분이 없으면 데리고 올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1: 애기를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2: 정말요?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꼭 데리고 올게요.
1: 그래서 피처링 해주면 되잖아요.
2: 좋아요. 네. 옆에서 엄마 어쩌고저쩌고
1: 이런.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요. 또 나와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1: 마지막으로 노래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제가 2년 7개월 만에 낸 신곡 들어봐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그럼 저희는 아연씨 보내드리면서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연씨 안녕히 가세요.
2: 감사합니다. 안녕히

0: 안녕하세요, 임소양입니다. 화제의 연극 타인의 삶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나무, 이동희, 정승길, 장승조, 우정원 그리고 저 임소양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9월 13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플러스 스테이지에서 14세 이상 관람가. 극장에서 만나요.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FM 107.7MHz.

0: 헬스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 정보.
2: 여름철 덤프트럭 기사님들 사이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태풍이 오는 날이면 거대한 트럭을 통유리 매장이나 비닐하우스 앞에 일렬로 주차하는 것인데요. 트럭의 커다란 몸집으로 강한 바람을 막아 유리창이나 비닐하우스가 훼손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태풍이 오면 일을 쉬는 트럭 기사님들의 따뜻한 배려심이 느껴지는 문화인데요. 특히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응급실이나 소아청소년 같은 의료시설 앞이 최우선 주차 장소가 된다고 해요. 온몸으로 거센 태풍을 막아주는 트럭이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파제가 되어주는 셈이죠. 바람을 막는 덤프트럭 뒤에 숨겨진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묵직하네요.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3988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아! 왜 때려! 너 손톱 물어뜯지 말랬지? 딸이 어느 날부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또 잘근잘근 손톱을 씹고 있었다. 아 원래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런 습관이 생긴 건지 물어뜯을 때마다 등짝 스매싱도 날려보고 밴드도 붙여보고 여러가지 방법을 써도 쉽게 고쳐지지 않아 걱정이 됐다. 아 안 뜯었어! 거짓말할래? 아유 피까지 나네! 딸의 손을 보니 빨갛게 부풀어서 피까지 나고 있었고 속상한 마음에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다. 야, 아, 우리 딸 진짜 어쩌면 좋지? 이거 해줘봐. 완복이도 이거 하고 나서 고쳐졌어. 어, 그래? 친구는 내 말을 듣더니 이것을 추천해줬는데 친구가 추천한 이것은

영 스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의 친구분이 추천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내일, 2번 매일.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코티스의 패션.

내일? 어, 나도 진짜 온갖 방법 다 써봤는데 내일이 최고야. 여자애라 예쁜 손톱 보면 기분 좋아져서 알아서 좋아질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이걸로 버릇을 고쳤다는 사례들이 많아서 기대를 하고 집 근처 네일샵을 예약을 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너 엄마 손톱 보고 예쁘다고 하고 싶다며 같이 하게. 미리 원장님께 슬쩍 사정을 말하고는 딸의 손을 잡고 네일샵에 갔다. 하고 싶은 디자인 있어요? 여기서 골라보세요. 딸은 처음엔 크게 흥미가 없는 것 같더니 막상 네일샵에 가서 알록달록 예쁜 네일들을 보니 관심이 생겼는지 원하는 걸 이것저것 고르기 시작했다. 엄마! 나 이거! 엄마! 나 이거 붙여도 돼? 딸은 이것을 붙이고 싶다고 말했는데 딸이 붙이고 싶다는 이것은?

영스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의 따님분이 붙이고 싶다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삐빅, 2번 큐빅.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엄마, 나도 큐빅 붙여도 돼? 딸의 네일샵 원장님의 손톱을 보더니 자기도 똑같은 걸 하고 싶다며 반짝거리는 걸 붙이고 싶다고 했고, 나도 비싸서 잘 못 붙이는 것들이었지만 처음이니 큰맘 먹고 원하는 걸 다 하라고 했다. 어, 우리 딸 너무 예쁘다. 그 손톱 막 만지거나 물어뜯으면 이거 다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해요. 네. 딸은 매번 짧고 못생긴 손을 보다가 예쁘게 네일을 한 손을 보니 제법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손만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어댔고, 어때? 마음에 들어? 어! 나 다음에 또 할래. 다음엔 곰돌이 할래. 손톱 안 물어뜯고 잘 유지하면 또 해줄게. 알았어. 딸은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손만 바라보더니 무의식 중에 손을 입에 가져다다가도 뭐가 잔뜩 붙어있는 손톱을 쉽게 뜯을 수 없어서 포기하곤 했다. 아니 그 당신도 비싸다고 네일샵 자주 안 가더니 뭔 일이래? 아휴, 어쩔 수 없었어.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앞으로 돈은 좀 들게 생겼지만 우선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게 먼저라고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렇게 오늘의 지도 손 떨리는 하루로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3988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네일과 큐빅이었습니다. 저 같네요. 저도 원래 손톱을 뜯고 긴장되면 손톱부터 막 뜯고 피도 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살들도 막 큐티클이나, 큐티클은 아니고 옆에 있는 살이 조금이라도 뜯어지면 워낙 건조해서 뜯고 피나고 막 이랬었는데, 데뷔를 할 때 이제 손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컨셉 때문에. 요새는 팁 같은 것도 많이 붙이지만 그때는 팁 같은 것보다는 이제 손톱을 하는 때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톱을 하고 나서 물어뜯거나 뜯는 게 다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몇 년 됐는데 하나도 뜯질 않고 바디라고 하죠. 네일에 바디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정말 작고 짧았거든요. 이게 10년이 지나고 계속 관리를 해주니까 손톱 모양도 되게 예뻐지고 뜯는 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졌습니다. 네. 영스 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지트 홈페이지 영스 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싸이의 뉴페이스 듣고 올게요.

0: 서울에서 왔습니다.
1: 경남서 왔어요.
0: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3: 대구 잡고 쓰리고.
0: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4: 시스팡

0: 1588 시스팜.
1: 제조 및 판매원 시스팜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완소들,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 모레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리트 마칠 시간입니다. 7371님, 차가 막혀서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3시간 만에 집에 도착했어요. 아, 힘들어서 치맥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근데 요새 비가 와서 더 막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전에 이제 이동해야 될 때가 있어서 이제 그냥 혼자서 이동을 하는데 분명히 택시는 20분이나 찍혀 있었거든요. 아, 50분 걸려요. 50분. 그래서 아침엔 출근 시간대도 있지만 비가 오니까 아, 이게 차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원래 걸리는 시간보다 2배에서 한 3배 정도의 시간을 잡고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요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가인의 Carnival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8: 세라하임.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0: 치즈, 그식까지
1: 재료에 봄을 담았다.
0: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2: 샤브샤브 봄 담아, 샤브샤브 봄 담아,
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 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 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아삭아삭 씹으면 스트레스 풀린대 1300억 수출 일본에서 얻은 K과일 참외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뉴진스 How Sweet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아삭아삭 씹으면 스트레스 풀린대. 1300억 수출. 일본에서 뜬 K과일 참외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과실류 수출액이 13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K과일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딸기, 포도에 이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대세의 K과일이 참외입니다. 코리아 멜론이라 불리는 참외는 특히 일본에서 인기인데요. 멜론보다 크기가 작고 저렴해서 혼자 먹기도 부담 없고 식감도 좋고 당도도 높고 거기에 아삭아삭 씹을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래서 스트레스 완화 효능을 갖춘 프리미엄 신선식품이라는 이미지로 뜨고 있습니다. 수분이나 비타민C 그리고 엽산과 칼륨이 풍부해서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만능 과일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고급 과일이니까 참외의 제철입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불금에 어울리게 불타는 논쟁을 펼치는 시간 티끌 논쟁 날입니다. 과몰입 주제가 나오면 입 터져서 폭주하는 아무 말 토커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요. 정예인 씨를 폭주하게 할 만한 재밌는 주제가 있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제보해 주세요.

0: 여러분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에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찾아 들어오셔서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어주세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시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인.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4436님. 썸이 갑자기 끝났어요.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보다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버린 게 더 허무하네요. 그쪽이 썸이라고 생각했는지 확인하는 게 더 급선무입니다. 예, 그러면 좀 덜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귀다가 헤어지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한번 겪어보시고요. 사귀는 거를. 1750님. 회사 동료가 40대인데 결혼에 골인했어요.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다 제 짝이 있나 봐요. 저는 늦가기 결혼

0: 결혼한다고 하면 베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도 저를 떠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추세가 있었으니까. 예. 근데 또 일찍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약간은 트렌드가 시간이 지나서 바뀌는 느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티끌같이 쓸데없는 논쟁도 일단 한번 찔러봅니다. 한 번쯤 궁금했던 이슈를 권위 없고 모순 가득한 저퀄리티 토크로 툭툭 건드려보는 시간. 세상의 모든 토론.
1: 티끌 논쟁.
0: 라디오에 나와서 하소연 쇼를 펼치는 분 정예인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0: 네. 어떻게 구독자 좀 늘었습니까? 팔로우 좀 늘었나요?
1: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0: 많이 안 빠졌나요?
1: 근데 이제 저를 믿고 엄탈하지 않고 계속 구독과 팔로우를 유지해 주셨던 분들이 자기는 유지했다라는 인증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0: 아, 네. 그때 그 외침 하소연 굉장히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거든요.
1: 근데 네. 저는 그냥 한 말이었는데 저도 집에 가서 저번 주 제 영상을 봤거든요. 아, 되게 속상해 보이더라고요.
0: 네, 네. 굉장히 저희는 그 때 정예인 씨의 문제 발언들이 좀 있어가지고 순화해서 don't go show.
1: 아, don't go show.
0: Don't go. Don't 가지 go. 마라. 아. Don't go show.
1: 어때 방송이 어떻게 나갔나 모르겠네요.
0: 예,
1: 네.
0: 방송에는 뭐
1: 아,
0: 날렸어요.
1: 날렸어요. 예, 예. 안 날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0: 듣다 보니까 예, don't go를 그때 순화했으면 어느 정도 내보냈을 텐데
1: 네.
0: 그때는 적나라하게 나갔기 때문에
1: 아, 알겠습니다.
0: 용접이 안 됐습니다.
1: 네, 아쉽네요. 네.
0: 자, 그 사이에 뭐 또 혹시 인생에 섭섭한 거 있었습니까?
1: 아,
0: 인생에 섭섭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보세요, 한번.
1: 아니, 없어요.
0: 왜냐면 연예인들도 그리고 누구든 섭섭한 게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막 털어놓지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1: 털어놓기 힘들죠, 연예인은.
0: 예, 연예인도 그렇고 뭐 일반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1: 네.
0: 마음껏 그 자기 아쉬운 소리를 어디 가서 하면은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막 되게 냉정한 얘기를 듣는 세상이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예.
0: 베테는 하소연할 수 있는 곳입니다.
1: 맞아요. 또 뭔가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베테에서 하소연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자, 여름이 이제 뭐랄까요? 한 중간 정도는 온 건가? 전반전 좀 지났나 모르겠는데.
1: 전반전 지난 느낌이에요.
0: 전반전.
1: 얼마 전에 막 장마라고 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0: 하프타임 정도.
1: 네, 금방 또 그치긴 했지만.
0: 예. 이러다가 이제 구름은 예뻐지면서 완전 쨍쨍한 더위랑 습도가 네. 엄청 높아지고 막 이 무더위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예, 잘 나셨으면 좋겠고. 자, 아릉아릉님. 예인 씨는 연애 초보자라고 스스로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정말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 나타난다면 먼저 티 내실 건가요?
1: 티 못 낼 것 같아요. 저의 진짜 완벽한 이상형이 나타나면. 근데 좀 어려운 게 저는 어쨌든 그 이상형이라는 게 외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당연히 저도 이제 용모가 굉장히 단정하고 멋지신 분을 좋아하지만 어떤 스타일로 잘생겼다 이렇게 명확한 그런 타입이 있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뭐 잘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이 먼저 나타날지 제가 누구를 먼저 막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0: 그럼 네. 뭘 보고 먼저 좋아하게 되나요?
1: 전 좀 시간이 필요해요. 대화도 좀 나누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럼 용모의 티어가 그리 높지 않은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익숙해지고 나랑 되게 성격이 잘 맞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열리기도 하나요?
1: 완전 열려요 저는.
0: 아, 열려요?
1: 네.
0: 그럼 어떻게 돼요?
1: 그럼 꼬시겠죠?
0: 아, 꼬셔요? 네. 스킬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1: 스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0: 유희관 솔깃이라고 하셨군요. 뻔한 멘트라고 하신 분 있어요. 방금 뻔한 멘트 한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진짜예요. 그냥 저의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0: 외모에 과락 없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1: 과락이요?
0: 예. 완벽한 이상형이 나타나면 막 티를 내고 굉장히 그 저자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꼬시고 감는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1: 아, 네. 그러려고 노력하죠. Try.
0: 갑의 연애를 하려고 하는군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잘 못 숨겨요. 왜냐면 좋아하면 보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가 잘 안 숨겨지는 편인 것 같아요.

0: 이제 정면 승부로 쟁취하는 스타일로.
1: 저는 네 그런 편인 것 같은데.
0: 어, 성공률은 꽤 높고.
1: 아 근데 성공을 못해서 중학교 연애가 이제 마지막이죠.
0: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의 코너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1: 티끌같이 소소하고 자잘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저희들이 토론해서 배틀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주제 받고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티끌 논쟁 주제 채택되면 선물 부스팅 앰플 보내드려요.
0: 네. 자 논쟁 사연 첫 번째 거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영화를 볼 때 가장 최적의 자리는 어디일까? 권기현님, 영화 볼 때 어떤 자리가 최적의 자리일까요? 스크린이 한눈에 들어오는 정중앙? 옆 사람 눈치 안 보이고 드나들기 편한 복도 쪽? 영화를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 명당 자리를 고집할지 화장실 급할 때나 끝난 뒤 칼퇴를 위해 복도를 선택할 건지 최고의 자리를 토론해주세요.
0: 네, 가장 최근에 영화관에서 보신 영화 뭐예요?
1: 토이스토리요.
0: 토이스토리 5?
1: 네.
0: 아, 저는 놓쳤어요. 지난주에 한번 그 월드컵 결승전이랑 4강전 사이에 하루 이틀이 비어가지고 네. 영화를 보려고 봤더니 토이스토리는
1: 끝났어?
0: 영화관에서 싹 내려가 있고
1: 아이고
0: 예, 아쉽더라고요.
1: 아, 재밌었는데
0: 곧 또 저기 OTT로 넘어오겠죠?
1: 그렇죠. OTT로 예. 금방
0: 그쪽 또. 그쪽 계열 그
1: 네, 빅땡
0: OTT가 저는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1: 아.
0: 생각보다 빨리 넘어오더라고요. 자 영화관 저는 마지막으로 간 게 뭐였지? 기억도 안 나네.
1: 정말?
0: 하도 오래돼가지고.
1: 오펜하이머?
0: 아, 그건 너무 옛날이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1: 아, 그대로 영화
0: 그 감독님이
1: 가셨어요?
0: 다음 작품지인지 그러니까. 개봉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1: 그대로 뭐 보셨는데?
0: 네?
1: 영화관에서 베디가 볼 만한 게
0: 아바타 그 물의 길 말고
1: 그 전 거?
0: 불쇼,
1: 그거 더 옛날
0: 불의 쇼가 아니라 뭐지?
1: 불쇼
0: 불쇼가 아니라 뭐지?
1: 불의 길?
0: 불과제.
1: 아, 불과제.
0: 불과제.
1: 그게 마지막이에요?
0: 네. 아 그거다.
1: 프로젝트 헤일메리.
0: 프로젝트 헤일메리인 것 같다.
1: 아,
0: 예.
1: 아
0: 프로젝트 헤일메리랑 왕과 사는 남자.
1: 아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0: 그렇죠,
1: 그게 좀 동시에 비슷한,
0: 비슷한
1: 시기에
0: 시기였습니다.
1: 나왔잖아요.
0: 예.
1: 저도 그거 두 개 다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 영화관 가면 어렸을 때부터 선호하는 자리가 복도 아일 시트.
1: 예, 네.
0: 복도석입니다. 끝자리.
1: 예. 중간에 끝자리? 아니면 맨 끝자리에서 끝자리?
0: 제가 요즘은 맨 뒤에 끝자리를 좋아하는데 완전 구석자리.
1: 네.
0: 그런데 그래도 끝자리면 가운데로 가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H열 쪽 중간쯤에 끝자리를 좋아했어요.
1: 근데
0: 요즘은 맨 뒤 쪽으로 갑니다.
1: 와, 저는 그냥 중간에서 그 뒷부분은 어디를 앉아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0: 중간에도 앉아요?
1: 네.
0: 가운데 자리?
1: 네, 가끔.
0: 어.
1: 근데 대부분 K열 뒤쪽으로 앉게 되는 것 같아요.
0: K열 정도면은 조금 한 앞에서부터 3분의 2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1: 맞아요.
0: 파이널 서드.
1: 네.
0: 네.
1: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좀 작은 영화관들도 많아서 그런 영화관에서는 어떤 열수와 상관없이 그냥 맨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약간 독립영화라든지 예술영화 하는 그런 관들은 되게 작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뭐 앞자리만 아니면 뭐 어딜 앉아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인기가 많은 큰 영화관이다. 그러면은 그냥 중간에서부터 그 맨 뒤까지 그 사이는 어디든 앉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 스크린이 너무 크니까.
0: 리클라이너 이런 데도 가나요?
1: 그건 어디죠?
0: 리클라이너 이렇게 편한 의자 있죠. 뒤로 제껴지는 의자.
1: 아, 가본 적 있죠. 뭐 있죠. 가본 적.
0: 가본 적 있는데.
1: 네.
0: 좋던가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아요. 그 뭐 애니메이션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토이 스토리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정말 그냥 이렇게 누워서 보면서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근데 어떤 되게 집중해서 봐야 하는 영화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0: 그렇죠. 각 잡고.
1: 네, 각 잡고. 네.
0: 허리 세우고 봐야 되는 것들.
1: 뭔가 떡밥 같은 것도 다 내가 사수해 보고 싶고 이 감독의 너무 팬이라든지 어떤 그 출연하는 배우의 너무 팬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허리 꼿꼿이 세우고 이제 보고 싶은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누워서 보는 것보다는 저는 좀 앉아서 보는 걸 선호하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누워서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0: 저도 처음에 리클라이너 갔을 때는 우와 이거지 그렇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0: 예, 은근히 뭐랄까 A급 리클라이너가 아닌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1: 어, 예를
0: 자리에
1: 들면요?
0: 따라서 약간 쿠션 일부가 주저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자꾸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 누웠다 다시 일어났다 일하고 싶은데 소리가 자꾸 나요. 삐익 이런 소리 나서
1: 자동으로 올라올
0: 예,
1: 때.
0: 약간 오래된 리클라이너 같은 느낌이 나는 거에 당첨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좀또
1: 그렇죠.
0: 그렇고.
1: 애매하죠.
0: 예. 형이 고장난 거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뭐 먹기 되게 좋던데 누워 있을 때는 뭔가 공간이 넓직하니까
0: 예.
1: 뭔가 이것저것 뭔가 먹으면서 보기 좀 좋은 느낌?
0: 그건 또 다른 건 아니에요.
1: 그런 건가?
0: 예. 그거는 또 그 음식 먹을 수 있는 데나 아니면 그 주문 받는 데도 있어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한 번인가 몇 번 한 두 번 가본 것 같은데. 근데 음식을 주문해 먹었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보통 커플이 가죠 그런 데는.
1: 그냥 술을 줬어요 거기서.
0: 술을 마셨어요?
1: 네 술을 마셨는데 술을 주문할 수 있었어요. 맥주 같은 걸.
0: 맥주는 많이들 팔죠.
1: 응. 예. 파는 거 말고 거기서 주문할 수 있는 맥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맥주 마셨어요.
0: 그래요. 아무튼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어쨌든 앞이든 뒤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너무 맨 앞으로 가서 고개가 꺾이는 건 싫어하고
1: 아 너무 힘들죠.
0: 차라리 화면이 좀 작더라도 맨 뒤에 앉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무조건 그 복도석으로 갑니다.
1: 이유는 끝나고 빠른 퇴장을 위해?
0: 아 그것도 있고 그 양옆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1: 싫었어요.
0: 싫었어요.
1: 아우 예민해.
0: 네. 예민하죠. 예민합니다.
1: 하나도 안 예민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예민하다.
0: 영화는 예민해. 왜냐면 그 영화는 지금 이거 놓치면은 다시는 안 돌아오는 첫 관람이잖아요.
1: 아 어, 그렇죠 그렇죠. 네.
0: 완벽한 그 환경 네. 속에서 보고 싶은데 아주 어렸을 때 영화를 왜요?
1: 방귀 끼려고 끝에 하는 거라고. 아무튼 저런 생각을
0: 그건,
1: 하죠.
0: 그건 끝에 앉아도 사실 네. 안 되죠. 한쪽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너무 재밌네요. 네. 네.
0: 그 요즘은 사실 좌석이 많이 넓어져가지고 크게 네. 상관없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많이 좁았어요. 좌석이. 제가 커서가 아니라 좌석 자체가 좁았던 시절.
1: 아
0: 그런데
1: 네, 정말?
0: 옆에 이제 쩍벌남 같은 사람이 앉으면 그게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영화 보는데 내내 무릎끼리 부딪히고 이러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짜증이 나서 어렸을 때는 계단에 앉아서 본 적도 있어요. 에잇! 이러고
1: 네. 아, 너무 극단적이다. 네.
0: 아 영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영화 얘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되니까
1: 돈 주고 계단에서 봤네.
0: 네, 네. 돈 주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바로 옆에 계단에 이렇게 앉아서 봤어요.
1: 진짜? 네.
0: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90년대였으니까
1: 아, 너무 재밌네요. 네.
0: 요즘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죠. 자리가 어지간하면
1: 넓죠.
0: 네, 넓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사이드로 한쪽만 상황 발생하도록 한쪽만.
1: 좀 그거 궁금해요. 배디는 영화 끝나고 좀 오래도록 영화관에 남아서 그 이거 뭐라고 하냐.
0: 엔딩 크레딧.
1: 네, 크레딧을 좀 보고 되게 즐기고 나오신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뚝 끝나면 쿠키 없어 그냥 바로 가차 없이 나오는 편이세요?
0: 일단 음악을 좀 듣고요. 네, 근데 음악이 그렇게 막 신경 쓴 것 같지 않은 느낌일 때는 쓱 앉아 있다가
1: 나와요.
0: 네, 옆 사람의 어떤 의사를 물어보고 어떻게. 일어날까? 이러면 이제 일어난다 그러면 가는 거죠.
1: 어허.
0: 그렇습니다. 자, 그 혼자 영화도 많이 보나요?
1: 네. 네, 그 영화관이 가까워서 그 혼자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은데요.
0: IMAX를 막 선호하거나. 반드시 그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1: 반드시 IMAX로 봐야 하는 영화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헤일 메리를 IMAX에서 안 봤거든요. 그냥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화관에서 봤는데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영화 보는 내내 이건 IMAX에서 봤어야 했다 IMAX에서 봤어야 했다 하면서
0: 저는 IMAX 무조건 IMAX로만 봐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1: 모든 영화를?
0: 아니 그 IMAX로 만든 영화.
1: 네.
0: 근데 요즘은 그게 조금 사라졌습니다.
1: 왜요?
0: 네? 나이도 먹고 또 이제
1: 막상 작은 데 가잖아요, 배디.
0: 네.
1: 진짜 못 견딜 걸요. 네.
0: 그리고 또 그 아내가 그렇게 막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어쨌든 오늘 이걸 보고 싶은데 IMAX 예약이 안 됐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1: 그럴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한번 그렇게 하니까 제 기억으로. 제 기억으로 제가 오펜하이머도 IMAX관에서 못 봤어요. 오펜하이머 할 때 제가 그 위 윌럭키 뮤지컬 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진짜 마지막에 가서 봤거든요, 오펜하이머를. 그때도 후회했어요. 이걸 내가 그냥 좀 어떻게든 IMAX관에서 볼 거야. 그때 첫 번째 후회하고, 두 번째가 헤이 메리 보면서 이렇게 두 번째 후회하고 나니까.

0: 항상 성공해서 봤거든요. 근데 헤일메리는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만 먹고 돌아왔어요.
1: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못하고 돌아온 거죠.
0: 예, 기다리다가 그 밥을 먹으면서 딱 취소표 나오면 15분 전에 탁 낚아채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관에서 봤어요.
1: 저는 이렇게 예매를 하는 사람은 또 살다 처음 보네.
0: 아, 왜냐면 예매가 안 되니까. 이 아이맥스관 같은 경우는 여기 그 핵심 자리들은 그냥 싹 없고
1: 싹 없어지죠.
0: 예,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1: 그게 영화 15분 전에 취소표가 난다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
0: 그거는 오래된 법칙이에요. 15분 전에 이제 취소를 안 하면
1: 진짜?
0: 그 수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예, 티켓값이 날리는 거기 때문에
1: 15분 아닐걸요? 30분이에요.
0: 15분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30분이에요?
1: 30분 전에 보셨어야죠. 그래서 놓쳤네.
0: 아니에요. 저 거의 1시간 전부터 그것만 누르고 있었어요.
1: 진짜? 예. 요즘에 30분이에요. 30분.
0: 그래요?
1: 네.
0: 20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관마다 조금씩 다른가 보다.
0: 20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손들이 너무 빨라. 피지컬 게임이다 보니까 네. 저는 딱 두 자리 뜨면 딱 누르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선택 중인 좌석입니다. 뜨면은 좌석. 그걸 2연속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에이 일반관에서 보자.
1: 아쉽지 않으셨어요 보면서?
0: 헤일메리는 그렇게까지 아쉽진 않았고 오히려 스토리가 좀 아름다우니까.
1: 그쵸.
0: 근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F1이었습니다.
1: 아~
0: 그거는 무조건 IMAX로 봤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1: 아, F1도 그냥 봤네 내가.
0: 네, 그렇고요. 네. 뭔 얘기하고 있었지?
1: 이번 호프는 좋은 데 가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0: 호프는 큰 관에서 봐야 돼요?
1: 아니 그냥 그렇게 해보려고요. 왠지. 왜냐면 막 외계인도 나오고 액션이 엄청 주가 다 액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저 좀 크게 한번 봐보고 싶어서. 그래도 얼마나 그
0: 호프는
1: 스포예요? 스포는 아니잖아요.
0: 그 왜 스포예요?
1: 외계인 나오는 거가 왜 스포예요 여러분? 이러고 막 그냥 아무것도 라디오도 듣지 마.
0: 아무튼 그 IMAX로 찍은 거예요?
1: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0: 호불호 평가가 좀 나와가지고
1: 아 그러니까
0: 그건 IMAX는 모르겠지만 오디세이는 무조건 IMAX로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어서 아마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좋은 자리 예매 성공하시고요.
1: 네.
0: 영화관 최적의 자리는
1: 아무래도 뭐 좀 앞부분 외 중간 이후부터는 어디든 좋지 않나.
0: 목 아프지 않은 곳.
1: 네, 목 아프지 않은 네. 곳.
0: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Sleepy the Sensation 내가 너만 잘 들어.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3: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그저 덥다는 말로는 부족한 요즘 폭염.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국제공동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으로 줄어든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0: 1억 시간, 경제적 손실은 28조 원에 이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폭염으로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연구진은 이런 피해 대부분이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이어질 경우 서울의 여름은 현재 127일에서 2080년대에는 188일까지 길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이제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0: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1: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쓸데없고 소소한 티끌 같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티끌 논쟁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다음 다뤄볼 논쟁은 어떤 논쟁인가요?
2: 네, 한정판 굿즈는 실사용해도 된다 대 보관해야 한다. 홍성진님, 저는 좋아하는 아이돌 밴드 크리에이터 굿즈를 사면 실사용하는 편인데요. 주변에선 때 타거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합니다. 그치만 보관용으로 두 세트씩 살 형편도 아니고 때가 타는 과정도 제 물건이 되는 느낌이라 좋거든요. 한정 판매가 대부분인 굿즈 실사용해도 된다? 아까우니 보관해야 한다. 토론해주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인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세탁을 해야 되는 의류 이런 거 빼면은 웬만하면 실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2: 그렇죠. 베디는 굿즈 그 뭐 하키 옷이라든지 뭐 그런 저지 같은 거를 항상 베텐을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입고 오시잖아요.
1: 심지어 사인 저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정도는 입어주고 예, 안전한 날에 한 번 정도 입어주고 그 다음에 보관하는 편.
2: 안 빠일 수 있게.
1: 예.
2: 그런 티셔츠는 그럼 얼마나 중요한 날에 입으시는 거예요?
1: 그냥 일단 사인 받았을 때
2: 자랑
1: 자랑 삼아서 한 번 정도 입고 오고.
2: 자랑으로.
1: 예. 근데 이제 굿즈 이런 아이돌 밴드 이런 거는 비닐도 안 뜯고 보관하는 분들도 많죠.
2: 그렇죠. 와 근데 이게 막 예를 들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이클 조던 굿즈 카드에 사인되어 있는 막 이런 거는 가격대가 미쳤잖아요.
1: 그런 경우들 있죠.
2: 이런 거는 근데 뭐 몸에 지니고 다니진 못할 것 같아요.
1: 네.
2: 너무 고가의 어떤 굿즈들은
1: 코팅해가지고 이제 들고
2: 집에...
1: 다니면서
2: 그거 못할 것 같아요.
1: 그것도 못해요?
2: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잃어버리죠.
1: 아
2: 그래서 그냥 잘 코팅해서 액자에 담아서 집에 이제 잘 보이는 곳에 전시.
1: 근데 자랑을 해야 되는데
2: 땡스타에다가 사진으로 자랑하는 거죠.
1: 그러시고.
2: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면은 이제 정말 큰일 나니까
1: 핸드폰 뒤에다가 넣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저는 핸드폰도 여기저기 막 두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너무 고가의 굿즈가 아닌 저도 그 굿즈 중에 저는 특히 의류 굿즈를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인소맨 굿즈랑 그 귀멸의 칼날 굿즈 티셔츠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완전 잘 입고 다녀요.
1: 그거는 근데 뭐 사인 굿즈는 아니죠?
2: 아니죠. 걔네가 어떻게 사인을 해줘요?
1: 그러니까 뭐 작가라든가?
2: 아니요. 그냥 제가 돈 주고 샀어요.
1: 아 그런 거는 사실 당연히 캐릭터 티셔츠나 뭐 의류잖아요.
2: 의류.
1: 그런 건 입고 다니는 게 낫죠.
2: 그 저는 굿즈를 어쨌든 간 좀 이렇게 내가 실제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굿즈들을 좋아해요. 의미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굿즈라고 다 사진 않는 것 같아요.
1: 저 예전에 그 베텐 MT 일본으로 갔을 때 그 놀이동산에서
2: 네.
1: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2: 알죠, 알죠.
1: 거기에서 사도라는 캐릭터의 네. 그 후드티를 사가지고 여기 얼굴까지 올리고 몇 번 다닌 적도 있습니다.
2: 좋네요.
1: 네.
2: 아 우리 베텐도 베텐 티 굿즈가 있잖아요.
1: 그럼요.
2: 저거 찾았어요.
1: 원래 어디 있었는데요?
2: 없어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찾았어요.
1: 그래요?
2: 네. 그래서 계속 입고 와야지 하는데 입고 오는 거를 계속 까먹네요.
1: 예.
2: 네.
1: 자, 어디 창 고양이 똥 있나 봐라고 하신 분 있는데
2: 서랍에 잘 개어놨더라고요.
1: 치치가 거기 뭐 한 거 아니에요?
2: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최근 그 티셔츠라 잘 개어져서 잘 있습니다.
1: 머그컵 같은 경우에?
2: 머그컵 네.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꽤 구하기 힘든 머그컵을 얻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뭐 보이밴드라든가
2: 네.
1: 이쪽에 머그잔을 네. 구해서 이거는 수집가들의 표적이 되는 수준입니다.
2: 네.
1: 쓸 거예요?
2: 쓸 것 같은데?
1: 물 마시고?
2: 그건 써야죠.
1: 네.
2: 머그컵이야말로 진짜 자랑하기도 애매하고 진짜 자주 써야지 좋은 거 아닌가?
1: 깨지면 어떡해요?
2: 안 깨지게 조심해야죠. 이거는
1: 그렇군요.
2: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건 아니니까.
1: 자, 사용이 된다는 의견은 굿즈는 쓰라고 만든 물건이다. 아껴두면 방치만 되고 나중엔 애물단지가 된다. 그리고 쓰는 추억이 또 있다. 저도 이쪽입니다. 오히려 약간 흠집이 나거나 사용감이 생기더라도 그거 자체가 나와 이 굿즈의 어떤 시간의 흐름이다. 근데 이제 보관해야 된다는 입장은 한정판은 가치 보존이 핵심이다. 이건 나중에 팔려는 건가요?
2: 그러게요.
1: 뭐 집에 위기가 왔다. 그러면 이런 거 싹 내다 팔고.
2: 재테크인가요? 네, 굿즈
1: 재테크용으로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물건을 샀어요. 가방을 샀다거나 네. 옷을 샀는데 이게 나름 가격이 꽤 유지되는 거예요.
2: 네.
1: 케이스 보관합니까?
2: 신발은 한번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가격에 판매한 적 있어요.
1: 아, 신발 신지 않고?
2: 아, 신었어요. 근데 아, 정말 깨끗하게 신고 그 박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근 땡땡에 팔 때 그 몇 번 신었고 근데 박스랑 요렇게랑 다 있다 해가지고 괜찮은 가격에.
1: 어, 그 채소마켓에 올린 거예요?
2: 네.
1: 어, 러블리즈 정리인 실착 신발 팝니다.
2: 아니죠, 아니죠.
1: 그건 아니고.
2: 제가 신었던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발 자체가 저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신발. 사람보다 좀 더 가치가 높은 신발이어가지고.
1: 신발 쪽은 그게 그
2: 박스 입고
1: 리셀 시장이
2: 없고가,
1: 크죠.
2: 네, 박스 입고 없고가 완전 커요.
1: 그러니까 막 박스를 보관해도 특히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도 1년 쓰고 새 제품이 나오면 또 바꾸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박스를 무조건 보관한다 그러더라고요.
2: 그렇죠, 그렇죠.
1: 팔 생각을 해가지고.
2: 네.
1: 근데 저는 진짜 전자제품은 박스부터 갖다 버리거든요.
2: 팔 생각이 없으니까.
1: 그러니까 팔 생각 없기도 하지만 이걸 나중에 판다 그래도 박스 꼭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2: 근데 팔 때 필요해요.
1: 박스가 있어야 돼요.
2: 네, 그 입고 없고가 좀 커요.
1: 그분도 박스를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 예를 들면 그분이 제 거를 만약에 1년 전에 샀어요.
2: 네.
1: 그럼 그분도 또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스가 있어야 된다는 건?
2: 아, 그렇게 채소마켓에서 산 걸 또 되팔진 않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종착지가 되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근데 꼭 박스가 필요한가요?
2: 그러니까 되팔 생각이 없으면 박스 보관을 저도 안 하는데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꼬꾸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사과 관련된 그 전자기기 박스는 다 가지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1: 그거 박스를 일일이 집에다 보관하는 것부터가 되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2: 자리 차지 많이 해요. 근데 인생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 보관합니다. 신발도.
1: 신발 박스 너무 거추장스럽더라고요.
2: 진짜 거추장스러운데 네. 전 보관합니다.
1: 봉지에다 담아서 주면 안 되나요?
2: 아, 너무.
1: 아니, 안에 게 중요한 거잖아.
2: 아니 그리고 일단 정품인지 아닌지도 박스가 있어야 없어야 그것도 크고.
1: 에이 박스 만약에 그리고 그 가품 만들려면 박스도 가품 충분히 만들죠.
2: 그리고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신발 케이스 다 모아요 진짜. 안 모은 사람 없을걸요.
1: 와... 아무튼 저는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게 박스 보관이 너무 힘들고.
2: 아니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집 와서 그 사과 박스들이 너무 쌓여 있으니까 얘나 이거 버리자 그래가지고 아 그냥 버릴까 싶다가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1: 박스를
2: 네.
1: 신발 그 리셀 시장에서
2: 네.
1: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까지 가져봤어요?
2: 아 그냥 한 번
1: 좀
2: 희귀템을 어떻게 안게 돼가지고
1: 구두예요 운동화예요?
2: 운동화요.
1: 얼마예요? 그 정도는?
2: 그때 몇십만 원에
1: 몇십만 원?
2: 네.
1: 원래 사는 정가는?
2: 정가는 그렇지 않았겠죠. 정가는 뭐 10 얼마였겠죠. 뭐 여느 그거와 같이
1: 10 얼마인데 그게 수십만 원으로.
2: 네. 전 좀 득을 보고 팔았어요.
1: 내가 신었는데도?
2: 네.
1: 신을 때는 어디 갔어요?
2: 그냥 신고 그냥 연습실이나 갔던 것 같은데.
1: 그날 화장실 갔을 거 아니에요?
2: 뭐 갔겠죠?
1: 근데도 팔려요?
2: 팔려요. 몇 번 신었다 이렇게 실착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1: 그럼 사는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밑창 이렇게 뒤집어 까봐요. 이거 약간 한
2: 제가 안 나갔어요.
1: 더 신은 신고 대리인에게 대행업체 있어요?
2: 다른 사람 시켰어요.
1: 유지해.
2: 하여튼 근데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발 이렇게 한 건데 그 이후 신발들은 그냥
1: 효인 씨 동생
2: 제 값보다 그
1: 가까이 오세요.
2: 그 신발 빼고는 다른 신발들은 자주 안 신는 신발들은 다 제 값보다 낮게 해서 팔았어요. 그럼 희귀템 아니면은 제 값보다 높아지긴 쉽지 않아요 신발이.
1: 여자분들은 사실 그 박스류 중에서 제일 큰 박스는 아마 가방 박스일 것 같거든요.
2: 아 그쵸.
1: 가방이 여러 개 있는 분들은 그 가방을 네. 나중에 이제 이게 사실 가치가 신발보다 네. 훨씬 높잖아요.
2: 네.
1: 그럼 그 큰 박스들을 다 집에 보관해요?
2: 저 명품은 보관해요.
1: 언젠가는 내가 이거
2: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이 고꾸라졌을 때 이 뭐부터 팔아야지가 머릿속에 대충 있어요. 이 가방부터 팔아야지 이렇게.
1: 아, 그럼 가방을 아예 집에 가면 박스에 넣어놓나요?
2: 아 그렇진 않아요. 제가 또 막 그렇지는 않아요.
1: 그건 아니고.
2: 그냥 가방 거리에 그냥 뭐 명품이 많지도 않지만 있는 그 가방들을 전 솔직히 막 명품을 막 이고지며 들 거면 안 들고 싶거든요.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가방을 다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는 편이고 그 시사 가방도 그냥 저는 막 바닥에 막 차 바닥에도 그냥 막 내려놓는 편이에요. 저는
1: 그러면서 가방 케이스만 지금 집에 거의 보관해 놓고 있는 거예요?
2: 맞아요.
1: 그게 뭐 하는 짓이야?
2: 근데 그래도 언젠가 팔 때 그 명품을 그냥 저기 비닐봉다리에 그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박스에 잘 해가지고 주는 게 네. 서로 기분도 좋고 그리고 그 박스를 보관하는 이유는 그 박스 안에 뭐 보증서며 이런 거 저런 거를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보관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1: 그렇군요. 네. 예. 굿즈는 쓰는 게 맞다, 보관하는 게 맞다?
2: 아 저는 너무 고가의 굿즈가 아니라면 좀 실착할 수 있는 것들은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실착은 쓴다.
2: 네. 네
1: 파, 나중에 파는 한이 있더라도
2: 네.
1: 결국은 팔린 건 팔린다.
2: 네, 네. 네.
1: 하지만 꿀팁은 웬만한 고가의 물품은 박스, 케이스까지 보관해라.
2: 맞습니다.
1: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공간 많이 차지하는데. 러블리너스 3기 때 받은 손풍기 지금도 잘 씁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2: 우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1: 예.
2: 그 저런 게 좋은 거죠 사실.
1: 그렇죠.
2: 근데 저 선풍기는 뭐 한정판인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죠. 근데
1: 3기
2: 사실.
1: 3기 때 거니까 그쵸. 다시 찍어내기는 어렵겠죠. 네.
2: 그렇죠. 내구성이 진짜 좋네.
1: 고물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2: 그러니까 이거가 손선풍기 진짜 아껴 쓰셨나 보다 이게.
1: 5핀 충전 아니냐. 옛날 방식.
2: 그러니까요. 어제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1: 선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2: 네, 그러니까요.
1: 유물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손풍기는 안 고꾸라졌네라고 하시면
2: 사람이 더 고꾸라졌네요.
1: 예.
2: 네.
1: 자 다음 주제.
2: 네, 원피스 루피, 도라에몽 진구, 검정공신 기영이 셋 중에 최악의 패션 테러리스트는 누구?
1: 천천히 읽으세요.
2: 네. 1523님. 제가 어느 날 노란 카라 티셔츠에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나갔는데 친구가 도라에몽 진구 패션이라고 패테라면서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는 루피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더 최악이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곳에 물어봅니다. 검정 고무신의 기영이까지 추가해서 누가 제일 패션 테러리스트인가요?
1: 패션 테러리스트를 고른다. 일단 그 원피스 루피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밀짚 모자.
2: 네.
1: 그리고 이제 빨간색 조끼를 그
2: 프라이 쳤죠?
1: 맨몸에.
2: 네. 네.
1: 받쳐 입지 않고 빨간 조끼만 네. 입은 거.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청바지, 긴 바지를 말아
2: 롤업,
1: 올렸어요.
2: 롤업, 롤업.
1: 무릎까지.
2: 네, 네. 네.
1: 롤업이 이제 발목이 아니라 무릎까지 말아 올렸고.
2: 네.
1: 그다음에 쪼리.
2: 네.
1: 예. 그리고 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카라, 예, 흰색 카라가 있는 노란색 티셔츠.
2: 네.
1: 예. 그리고 파란 반바지에 하늘색 운동화에 이제 거의 종아리를 다 덮는 흰 양말. 그리고 동그란 양말. 아니, 동그란 안경.
2: 네.
1: 네. 아닌데? 진구가 지금 신은 게 뮬 아니에요, 뮬? 나름 편한 신발 같은데?
2: 그러니까 약간 네. 뭐.
1: 발볼도 넓고.
2: 그러니까요. 예. 네.
1: 그다음에 검정 고무신 기영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발은 당연히 니값 그대로 검정 고무신.
2: 네.
1: 그리고 주황색 반팔 티에 파란색 반바지.
2: 네.
1: 예. 그 정도입니다.
2: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영이 패션은 되게 좋아요.
1: 저도 개인적으로 기영이 패션이 네. 여기에 낄급은 아니다.
2: 네, 기영이는 이게 머리 스타일이 너무 폭력적인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핑킹가이로 잘렸잖아요, 지금.
1: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머리 그 자체 아니에요, 이거. 머리털이 없잖아요, 지금.
2: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영이한테.
1: 머리가 톱니 모양인 거지, 머리카락이 톱니 모양인 건 아닌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배추가 돼 가지고 이게 배추도사가 예. 돼서.
1: 예.
2: 이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이 얼굴을 빼놓고 이 패션만 봤을 때는 이 색감의 사용이 저는 이런 식으로 원색 좀 부딪히는 색을 빡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1: 아 아무튼 약간 네. 연예인 패션이다.
2: 네.
1: 근데 이 검정 고무신이 문제잖아. 지금 양말 없이.
2: 근데 이때는 고무신밖에 없었는데 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이게.
1: 고무신밖에 없지는 않았겠죠.
2: 고무신 아니면은 찢어진 집신 아니면 나막신 이때 아니에요?
1: 아니야. 아니 티셔츠가 나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으면 이 사람이 그 기영이가 삼베 옷을 입고 있어야죠.
2: 네. 근데 왜 제목이 검정 고무신이에요?
1: 네?
2: 얘네 왜 검정 고무신 신었어요? 그러면 이거 애니메이션 이름이 왜 검정 고무신이에요?
1: 저도 사실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네. 아무튼 검정 고무신을 좋아하나 보죠.
2: 여기 나온 사람 다 검정 고무신 신고 있잖아요.
1: 이거는 형편이나 시대 배경 이걸 떠나서 네. 그냥 어쨌든 현재 착장만 비교하자고.
2: 아 현대 그 시대 그거 하지 마요.
1: 예.
2: 그러면 저는 일단 1등은 루피.
1: 루피?
2: 네. 얘 루피 아니에요 이름?
1: 맞아요.
2: 어 루피. 얼마나
1: 맨살에 쫓기?
2: 얼마나 보기 좋아? 몸이
1: 좋으니까.
2: 몸이 좋잖아.
1: 아 패션의 완성은 몸이죠.
2: 응 그럼요. 이 왕자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얘는.
1: 아, 지금 뭐 복근 쫙쫙 갈라져 있고.
2: 완전. 예. 이거 아무나 이 복근 만드나? 조금 너무 마르긴 했어요. 근데 루피가 좀 너무 마르긴 했지만.
1: 몸 보는구나.
2: 이런
1: 정이.
2: 몸이면은 빨간 조끼 정도 풀어헤쳐서 당연히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
1: 어.
2: 이거는 잠궈 입는 것이 불법이다.
1: 어. 그러면 만약에 남자라 그래요?
2: 네.
1: 어. 정년기의 남자라 그러면 이 그 루피 패션이 좋아요? 기영이 패션이 좋아요?
2: 배가 나왔어요.
1: 배요?
2: 정년기라뇨?
1: 아 그러니까 나이가 맞는 남자.
2: 어떤 정년기요? 나한테 정년기요?
1: 이모부 나이. 이모부 나이 때.
2: 네.
1: 예.
2: 평소에.
1: 예.
2: 평소에는.
1: 그러니까 루피 정도 몸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적당한 몸의 기형이냐, 아니면 몸이 이렇게 좋은데 옷을 이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는 루피냐.
2: 저는 그럼 기형이로 하겠습니다.
1: 뭐요?
2: 이건 루피한 정도. 왜냐면 얘네는 바다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빠지에 놀러 가서 빠지란 표현 써도 되는 건가?
1: 빠지 괜찮아요.
2: 네. 빠지에 놀러 가서 기영이처럼 입을래, 루피처럼 입을래 하면 당연히 남성분들 루피처럼 입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는 바다에 사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은 거고.
1: 아 무슨 인어는 아니에요. 바다에 사는 게 아니라 아니, 바다... 주로 이제 배를 타고 육지에도 많이 내리죠.
2: 근데
1: 야 이거 가평룩이다.
2: 어 가평룩이죠. 양평룩, 양평룩, 청평룩.
1: 어 네, 양양룩, 네. 가평룩.
2: 네.
1: 예.
2: 이 물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좀 바지도 봐봐 젖을까봐 이렇게 롤업하고 또 이 신발도 운동화가 아닌 너무나 사실 이 TPO가 굉장히 중요한데 옷을 잘 입는 것 중에 하나의 어떤 조건이 루피는 TPO가 정말 잘 맞췄죠. 얘 직업과 함께 그 얘는 고무고무 늘어나야 돼가지고 일단 이 바지도 이렇게 롤업한 거예요. 늘어나야 되니까.
1: 그렇죠. 아무튼 진구는 그럼 어떻습니까?
2: 진구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노란색 옷에 청바지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진구는 좀 비율이 좀 이상해요.
1: 비율이? 다리 말을, 길지 않나요? 그러니까 팔다리 진구의 길고.
2: 진구의 몸이 지금 보니까 누구 같냐면은 이재율 씨. 약간 그런 몸이에요. 그 이재율
1: 초딩 때
2: 씨가 네. 그 이제 그 맥코클에서 이제 그 아가 캐릭터 할 때. 아. 저는 아가입니다. 아, 저는 아기입니다.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걸을 때 그 기저귀 룩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팔다리가 되게 기세요. 재율님이. 예, 예. 키도 되게 크시고. 네. 근데 몸이 묘하게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약간 그래요.
1: 아, 기저귀. 기행종 느낌이죠? 기행종.
2: 좀 징그럽다 그랬나요? 몸이 몸만 봤을 때?
1: 그렇군요.
2: 너무 손도 크고.

0: 좀 몸이 아니, 다리가 너무 길고 팔이 너무 길어서 좀 이상해.
1: 죄송한데 만화예요. 너무 지금 실사처럼 평가를 하니까.
0: 아, 실사에도 그런 분이 계시긴 하니까.
1: 그러니까 옷만 평가하자고요.
0: 재율님이 만약에 이렇게 입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안 되죠.
1: 안 돼요. 네. 저는 그 일단 기영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표정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옷을 편안하게 입었어요.
0: 그렇죠.
1: 편하게 내가 좋아하는 검정 고무 신 신고 편하게 헐렁한 반바지.
0: 근데 이건 소주병인가요?
1: 편안한 예? 이건 양쪽에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공병을 주워다가 많이 팔았거든요.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냥
0: 살아.
1: 심부름 하는 거 아니면 뭐 사이다 병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근데 진구는 옷이 너무 딱 붙었어.
0: 그래,
1: 패션도
0: 맞아,
1: 패션이지만 맞아. 몸이 불편해 보여요.
0: 그러니까요. 예. 너무 지금 너무 맞아요. 옷이 좀 작아.
1: 그래서 진구는 지금 너무 사회 규율, 엄마가 네. 입혀준 그 규율에 네. 딱 지금 네. 안경도 딱 맞춰주고
0: 맞아요.
1: 눈도 안 좋은 것 같고 예. 카라도 좀 반추 한 두 개 정도 열고 입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카라가 제일 문제예요. 이 흰 카라가.
1: 목에 그냥 꽉 껴 있어요.
0: 숨이 막히겠어.
1: 그렇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정예인 선호하는 건 어쨌든 루피 1순위.
0: 네.
1: 그다음 기영이, 그다음이 네. 진구다.
0: 네.
1: 여자 입장에서 절대 용서 안 되는 남자들의 패션 뭐가 있습니까?
0: 저는 뭐 사실 딱히 그런 거 없는데
1: 민소매.
0: 민소매를 평소에 너무 민소매만 입고 다니면은 조금 부담스럽죠.
1: 몸이 좋아요.
0: 몸이 좋으면 뭐 좋죠.
1: 민소매. 네. 민소매 오케이.
0: 네.
1: 파인옷
0: 남자가
1: 브이넥인데 거의 유넥이에요.
0: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건가면 TPO인 것 같아요. TPO 맞죠? TPO 왜냐면 그 시간과 장소와 어떤 상황인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건데 그거에 맞춰서만 입으면 뭐 사실 뭐 민소매를 입던 뭐 유넥을 입던 브이넥을 입던 벗고 다니던 뭐든 간에 다 괜찮다.
1: 그러면 스키니 바지 남자들.
0: 근데 스키니를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몸에 안 좋지 않나?
1: 그렇겠죠.
0: 여자든 남자든 스키니가 몸에 안 좋을걸요?
1: 그렇겠죠.
0: 네. 네.
1: 어쨌든 보이기에도 별로다.
0: 뭐 선호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1: 자, 아무튼 그렇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셉네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5: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7: 리셉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페르디.
8: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9: 발효 식초 광고.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서울에서 왔습니다.
3: 경남서 왔어요.
2: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4: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 오.
5: 대구 잡고 쓰리고.
2: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6: 번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 운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번호.
7: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8: 배성재의 텐, 오늘도 정예인 씨와 티끌 논쟁을 해봤습니다. 자, 건강관리 좀 잘하시길 바라고요.
3: 네.
8: 예, 항상 제때 챙겨 드시고 제때 주무시고 술을 줄이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예, 빨리빨리 넘겨버리시고.
3: 네.
8: 예, 결국은 또 다음날 태양이 뜹니다.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요. 꼬꾸라지지 마시고.
3: 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8: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네.
8: 자,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주제는요. 급여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인 씨가 끝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네. 끝곡은 없고요. 소중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지금 즉시 이불 밖으로 나온다. 변명은 허용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주파수 107.7MHz에 맞춘다. 실시!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와 함께한다. 지체 없이 청취하도록. 이상!
1: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샷을 건지는 의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빵 터져서 웃거나 이리저리 몸을 흔들 때, 아니면 무표정한 얼굴로 멍때리고 있을 때,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사진에선 오히려 예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너무 완벽한 하루를 만들려고 애쓸 때보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때 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밤, 여기는 뮤직하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오아영입니다.

세븐틴의 예쁘다로 7월 24일 금요일 뮤지컬이 시작했고요. 전 스페셜 DJ 에이핑크의 오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진을 찍을 때 인생샷을 건지는 의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망가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빵 터져서 웃거나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더 예쁘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그런 모습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본인이 되게 어색하죠. 웃고 있을 때 막 턱이 접힌다거나 어금니가 보인다거나 그럼 되게 어색한데 사실은 그런 사진을 요즘은 조금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인위적인 모습보다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은 몇 장이나 찍어서 건지는 건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최소 100장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그것들을 건지기 위해서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걸로 저의 근황을 알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팬들은 그 사진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장 한 장을 되게 허투루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도 너무 완벽해지려고 이 말과 좀 안 맞네 생각해보니까 난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100장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오프닝 원고랑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소의 모습을 사랑해주세요.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밤의 라디오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하면 하하잉.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모처럼 쉬는 날이라 큰맘 먹고 대청소를 했다. 이불도 다 빨고 바닥에 깔려있던 러그도 바꾸고 설거지며 화장실 청소까지 싹 하고 나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 개운한 거다. 근데 그 순간 거실 구석에서 발견한 그것. 아, 맞다. 트리.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였고요. 0325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대청소로 싹 하셨는데 작년 겨울에 꺼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견하신 그런 사연인데요. 와, 이거 보통 귀차니즘 아니시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미 7월이에요. 최소 7개월은 이 상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7개월 동안 욕을 발견을 못하신 것도 대단하다. 이거 진짜 대단하신 시야예요. 그리고 이거 구석에 있어가지고 까먹으신 건가? 얼마나 구석에 있어요? 집이 많이 넓으신가 보다. 이거는 최소 70평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이거 계속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약간 먼지가 쌓여서 자연스러운 눈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런 연출 저는 굉장히 빈티지하고 좋게 봐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사실 청소를 그렇게까지 좀 잘하지 않는 편이고 솔직히 말하면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 저는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손톱깎이 맞다 어디 있더라 하면 다 어디 있는지 기억하고 또 모기 그거 뿌리는 거 어디 있는지 지금 딱 떠올려도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하는 순간 그 규율이 없어져요. 나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일 하기 싫은 집안일이 있다면 이거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 치우는 게 왜 이렇게 싫을까요?

특히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데 머리카락 고여 있으면 내 머리카락인데도 집기가 싫어. 분명히 내 머리잖아요. 남이 내 집에 올 사람도 없고 그 머리카락으로 비위가 상할 일이 없는데 거기 있는 게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어. 아무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좋게 봐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되게 건강을 오히려 저는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저의 이 생존력을 높게 삽니다. 아, 그 정도도 더럽진 않아요. 나 딘미와 일주일로 이미지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사연 보내주신 0325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내가 유일하게 말 예쁘게 하는 순간인 것 같아.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즈나의 배불러 그리고 브라운 아이스의 언제나 그랬죠 듣고 올게요.

이진아의 배불러, 브라운 아이즈의 언제나 그랬죠 듣고 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전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자 김빛나님께서 라디오 들으면서 한잔하고 싶어서 채칼로 열심히 감자 썰어놨어요. 인별그램 릴스에서 본 감자 피자 레시피 따라해보려고요. 하영씨는 직접 할 수 있는 요리 메뉴 뭐가 있나요? 아, 저는 사실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근데 앞에 집 잘 안 치운다는 얘기 뒤에 이거 나와가지고 내 요리 다 안 드시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만들어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들어 와볼게요. 저는 요리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안 드시고 싶어 하죠. 왜 웃으세요? 피디님과 작가님, 매니저님도 다 웃고 계셔. 아니, 제가 청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아, 언제가 될까 해서 그러셨다고? 아직 우리 남아있어요, 며칠. 아무튼 요리 메뉴 저는 다, 근데 좀 한식 위주로 잘하고요. 자신 있는 거 닭볶음탕 이런 류, 찌개류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2부는 밤의 라디오에서로 함께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걸, 그리고 트레인의 헤이 소울 시스터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늦은 밤 갑자기 생각나는 그 노래, 어두워진 밤에 잘 어울리는 그 노래, 라디오에서 흘렀으면 하는 그 노래가 지금 나올지도 모릅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뮤지카의 청취자의 신청곡으로만 채워집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웨이나님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하영님, 고정 게스트였을 때부터 듣던 딘뮤아에서 이렇게 다시 목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계셨군요. 아직 떠나지 않고 여기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딘딘 DJ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떠나주지 말아주세요. 네, 뮤지카이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듣고 싶은 음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하고 싶은 얘기와 함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뮤지카이 홈페이지 밤의 라디오에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1464님, 오늘도 야간 근무하며 듣고 있어요. 하영씨 목소리 들으니 잠이 다 깨네요. 전영호의 버터플라이 신청합니다. 야간 근무는 늘 쉽지 않지만 월급날이 되면 나비처럼 기분이 날아오르겠죠? 야간 근무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구나. 그럼 좀 텐션을 크게 올려야 되나? 되게 쉽지 않네요. 약간 잔잔한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딘딘 DJ는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나 되게 궁금하네. 아무튼 저의 목소리로 힘을 얻으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힘나게 버터플라이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464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그래.

전영우의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네, 3467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학교를 거의 매일 지각해요. 이제 내년이면 중학생인데 그 학교도 걸어서 5분이 채 안 되거든요. 본인은 중학교 가면 변할 거라는데 믿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습관 어떻게 고쳐주죠? 아, 이거 제가 알아요.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애들이 원래 지각했거든요. 이거 고치려면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멀리 이사 가야 돼요. 그래야지 부지런해져요. 이게 되게 조그만 걸 얻으려고 큰 거를 잃으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냥 이 지각하게 두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둘 중 하나. 왜냐면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멀리 사는 애들이 제일 빨리 왔거든요, 학교. 근데 가까운 애들이 제일 늦게 왔어요. 왜냐면 그 마음가짐 자체가 그냥 뭐 바로 앞이니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좀 학교가 먼 편이었어가지고 좀 빨리 갔어요.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버스가 있거든요. 근데도 꾸역꾸역 걸어 다녔어요. 그 약간의 자존심이 그땐 있었나 봐요. 난 절대 기필코 버스를 타지 않겠어라는 생각. 그때 좀 그거를 굽히고 살았다면 제 다리가 조금 더 멀쩡했을 텐데. 아무튼 이사 가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어떻게 학교에 그 등교 시간을 조금 다르게 고지를 해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 방법을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추천드립니다. 박지은 씨, 남편과 얼굴에 팩 붙이고 누워있어요. 제가 먼저 팩 붙였는데 그걸 남편이 보더니 자기도 해달라고 해서요. 허연 얼굴로 둘이서 나란히 있으니 아들이 보고 웃네요. 차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신청합니다. 이거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되게 꿈꾸는 모습이다. 자기도 해달라고 하는 남편 너무 귀여운데요? 저 또 너무 로망 가득한가? 그럼 이쯤에서 박지은 님이 보내주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듣고 오겠습니다.

하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왔습니다. 2427님,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늘 이 시간까지 일하면서 라디오만 듣다가 오늘은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얼마 전 둘째 아이에게 첫 자전거를 사줬는데요. 너무 행복해하며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그걸 보니 괜히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둘째로 자라서 우리 둘째만큼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더 많이 챙겨줘야지 늘 다짐했는데 막상 엄마가 되어보니 그렇게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둘째도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떠오르는 노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신청합니다. 전 사실 외동이라서 이 둘째의 서러움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둘째들은 늘 물려받던 거 그리고 뭐 맨날 형이 먼저 이런 걸로 되게 서운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내라서 이쁨을 받는 막내가 있으면 그래서 전 그걸 들었어요. 삼형제 삼남매가 있으면 둘째가 가장 도끼 가득하게 큰다. 그리고 둘째가 가장 그 한이 맺혀서 큰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첫째 나름, 셋째는 셋째 나름 이렇게 우리 둘째도 좀 많이 챙겨줍시다. 이걸 듣는 분들은 오늘의 하루만큼은 둘째 사랑을 좀 같이 해드리자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박규리님의 신청곡 SS의 달리기 그리고 2427님의 신청곡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SS의 달리기 그리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정원님,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하루에 거의 15시간째 운전하는데요. 드디어 1시간 뒤면 차고지 도착합니다. 신나요? 프라이머리 오혁의 벌링 노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잠깐만. 대본, 종이 대본에는 영어로 써있었는데 왜 여기 한글로 벌링이라고 써주셨어요? 저 이 정도는 읽을 줄 압니다. 아, 저희 할아버지도 저 어릴 때 고속버스를 운전하셨어가지고 그 운전하는 분들의 노고, 노력, 고충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김정원님께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위로도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그럼 김정원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오혁의 벌링.

프라이머리 오혁의 벌링 듣고 왔습니다. 2081님, 아파트에 살다가 이천에 단독주택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당에 있는 풀을 뽑는데요. 이거 잠깐 하는데도 힘들어서 부모님이 농사를 얼마나 힘들게 지으셨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시골의 예쁜 꽃과 새해 저녁에 노을을 보면 힘든 게 싹 가시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데요. 다들 시골 라이프 한번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빅뱅의 붉은 노을 신청해요. 아, 단독주택 처음 가셨을 때 이 잔디와 풀 뽑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또 좋은 공기 맞는 게 저희 로망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는 대리만족을 하면서 2081님의 신청곡 빅뱅의 붉은 노을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Let's go.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뮤지컬 3부 시작했습니다. 전 스페셜 DJ 에이핑크 오하영이고요. 오늘은 밤의 라디오에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양현지님, 사이다에 멘토땡 사탕 넣어서 수박화채 만들어 먹었어요. 단 거에 단 거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영 씨는 화채 좋아하시나요? 노래는 폴 블랑코의 썸머 듣고 싶어요. 아, 멘토땡 넣어서 수박화채 먹는 방법도 있구나. 저는 어릴 때 우유 넣어서 먹었었거든요. 멘토땡도 넣어요? 베레벨 방법이 다 있네요. 아주 맛있겠네요. 아,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참고해서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 영상 보여주셨는데, 이야, 이거 되게 약간 폭포 같고 과학실험 같다. 요즘 진짜 많이 변했다. 저 어릴 때는 수박 긁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우유 부어서 그 나오는 과즙 새어나오는 거에 그냥 단맛을 추가해서 먹는 게 전부였는데 아이디어가 이렇게 좋네요. 그럼 이쯤에서 양현지님이 보내주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폴 블랑코의 썸머.

폴 블랑코의 썸머 듣고 왔습니다. 9355님, 자두의 고어헤드 뮤비를 봤는데 가사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내가 어떻게 너란 사람을 만난 걸까? 당신이 나를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죠? 라는 가사를 우리 뮤지카의 청취자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노래 틀어주세요. 이런 가사가 있구나. 이거 제가 되게 늘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노래서도 꼭 들어보겠습니다. 7203님, 남편이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돌아 차고지에 들어왔어요. 버스에 타보니 도로에 무개념 차들 때문에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꼭 참고 늘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참 고맙습니다. 이현의 내꺼 중에 최고 신청해요. 아, 진짜 이렇게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공감돼요. 저 운전을 사실 하고 했었는데 없앴어요. 제가 사실 조금 겁이 많아서 100 이상 밟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게 이렇게 시내 운전할 땐 좋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면 여기에 나오는 무개념 차들이 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저는, 지금은 안 그래요. 1차선이 그 추월 그 할 수 있게 추월 차로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되게 저는 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람이어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이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약간 속도를 늦췄다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맨 처음에 운전한 진짜 초반 일주일에 느꼈을 때 다들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창문 너머로 이 사람 누구야 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아 이거 내가 더 있으면 거리 위에서의 약간 무법자가 되겠다. 그래서 차를 없앴고요.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나중에 제가 운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아무튼 그럼 9355님이 신청해 주신 자두의 고어헤드 그리고 7203님의 신청곡 이현의 내꺼 중에 최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두의 고어헤드 이연의 내꺼 중에 최고 듣고 왔습니다. 5606님 투잡으로 야간 방문 세차 알바 중입니다. 낮에는 본업, 오후 9시부터 새벽까지는 세차 알바를 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요새 너무 습해서 덥고 힘드네요. 아 근데 이분 저 이런 분들 너무 멋있어요. 사실 어릴 때 젊을 때 다들 많이 놀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생은 그때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른분들의 얘기에 어느 쪽이든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젊을 때 혹은 이 뭔가 열정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를 일에 쏘는 거 전 되게 멋있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본업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하신다는 게 저 진짜 되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897님 17개월 손녀가 수족구에 걸려서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대요. 늘 씩씩하고 자르는 아기가 힘이 쏙 빠진 게 너무 가여운 거 있죠? 우리 유담이 빨리 나와서 만난 거 먹게 힘 좀 주세요. 그리고 아이 둘 데리고 씨름하는 딸과 사이도 화이팅! 이승윤의 까만 흔적 신청해요. 수족구가 요즘 되게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고 또 이게 안 옮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4897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윤의 까만 흔적.

이승윤의 까만 흔적 듣고 왔습니다. 0831님, 독서 강사입니다. 요즘 1교시부터 토론 수업으로 시작해 오후 그림책 수업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집에 오면 흐물흐물해지네요. 올 방학 바쁘게 지내게 되어 휴가를 못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일이 바빠서 좋아요. 아, 이럴 때 있어요. 일이 너무 행복할 때. 저도 요즘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집에 오면 흐물흐물해진다는 말이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빨리 씻고 뭐 밥 먹고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널브러져 있고 액체가 되어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 액체화의 시간이 필요해서 고체가 될 때까지는 그 푹신푹신한 침대든 소파든 어디에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 시간이 이제 점점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슬픕니다. 왕미진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하반기가 시작됐다고 놀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도 끝이 보이네요. 육성재의 1000분의 1초 신청합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가요. 벌써 7월달이 마무리가 되어간다는 게 좀

같기도 하고 아 약간 그런 거 저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내 나이에 그 나이에 킬로미터로 시속이 시간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금 한 30에서 31km로 세상이 가고 있는데 얼마나 더 빨리 갈지 감도 안 와요. 하지만 그만큼 더 세상을 잘 즐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7768님의 신청곡 화사의 굿굿바이 그리고 왕미진님의 신청곡 육성재의 1000분의 1초 듣고 올게요.

화사의 굿굿바이, 육성재의 1000분의 1초 듣고 왔습니다. 네, 3535님의 문자인데요. 남자친구와 공원에 갔다가 남친이 주변에 피어있던 토끼풀을 정성스럽게 엮어 제 손가락에 끼워주더라고요. 자기 손가락에도 똑같이 끼우고는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야 하며 웃는데 비싼 반지보다 더 큰 감동이었어요. 저희 토끼풀 반지처럼 풋풋한 사랑 이어가고 싶습니다. 제이레빗의 선점 신청해요. 우와,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시구나. 우와, 나는 이거 반지 생각하면 반지의장, 뭐 스미골, 뭐 골룸 생각나는데 대박. 이런 로망이 아직 남아있다니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이거 소설이 아니겠죠? 너무 로맨틱하다. 이분들 제가 약간 다시 한번 낭만을 배우네요. 너무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네, 하지만 토끼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로 엮으세요. 절대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지금까지 밤의 라디오에서 함께했고요. 오늘 안 나간 노래는 저희가 챙겨놨다가 틈틈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535님의 신청곡인 제이레빗의 선점 듣고 나서 저는 영카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오하영의 아카이브 영카이브. 오늘 제가 영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컬러고요.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컬러였는데요. 이유는 사실 요즘 민트코어, 레몬코어, 핑크코어 이렇게 좀 새롭게 유행하는 컬러들이 많잖아요.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색감들이 유행이어가지고 저도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퍼스널 컬러라는 것들이 요즘 되게 많은데 나랑 조금 안 어울리는 색깔이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좀 쨍한 색 혹은 네온 아니면 파스텔 톤 옷, 그렇게 퍼스널 컬러 상관없이 옷을 입어보는 거를 좀 추천해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옐로우입니다. 노란 색깔 계열을 다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건 레몬색인데 그게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디 가면 먼저 보이는 게 노랑이고 레몬인데 굳이 아 잠시만요. 작가님이 지금 제가 레몬색 옷 입고 있는 걸 띄워주셨는데 보이시죠? 되게 안 어울리는 거. 아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요? 근데 이거랑 또 대비되게 제가 더 잘 어울리는 색깔의 색감의 옷을 보시면 아 레몬이 안 어울리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전 아예 더 진하거나 유니폼 색깔이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은은한 색깔이 저랑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스카이 블루, 베이비 핑크, 약간 레몬 색깔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뭐 육중한 밴드 얘기 생각나네요. 어쩔 건데 그냥 입읍시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선희의 여우비, 이창섭의 꽃이 되어줄게.

이선희의 여우비, 이창섭의 꽃이 되어줄게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5470님, 다이땡 가서 부자놀이하고 왔습니다. 사고 싶은 거 잔뜩 샀거든요. 그런데도 5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행복합니다. 오, 5만원 밖에 치고 5만원이면은 진짜 많이 산 거예요. 그 다이땡만 가면 왜 이렇게 내 평소에 살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노끈이랑 케이블 타이가 내가 왜 필요하겠어. 집에서 투명 박스는 왜 필요하냐고. 휴지통 집에 널리고 널렸는데 휴지통에 딱히 넣지도 않아요. 그냥 봉투대에다가 넣어. 그걸 왜 그렇게 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파우치도 그렇게 귀여운 것들이 많아요. 굿즈랑 또 콜라보를 하시더라고. 아직 안 뜯은 것들만 여러 개인데 그래도 꼭 들르는 것 같아요. 그 소확행하러 거기 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부자놀이 하지 어디서 하겠습니까? 너무 행복해요 거기 가면. 자, 그럼 저는 이쯤에서 제휘의 디어문 그리고 보라미유의 산책까지 듣고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뮤지카의 끝곡으로 토마스 쿡의 청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저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0: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나비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그날엔 비가 많이 왔지. 너의 집에선 눅눅한 여름 냄새와 그 천장의 모양, 하염없이 바라보던 잠든 너의 얼굴. 다 잊으려 노력하면 잊을 수 있을까?
1: 이 사랑은 너의 발 밑에 두고 시작해.

7월 25일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닐의 Falling in Love 첫 곡은 권진아의 Rain on Me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최근에 EP 앨범을 발표하면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권진아 씨 Save Me라는 앨범이었어요. 굉장히 락킹한 사운드로

가득 채워진 앨범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놀래기도 했고 좀 의외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던 앨범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첫 곡으로 골라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에 이 앨범 함께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류진영님께서 허닐님 안녕하세요. 백화점 아르바이트 마치고 SBS 드라마 김부장 보려고 부랴부랴 집에 와서 잼나게 봤습니다. 드라마 본 후엔 닐디의 라디오를 듣죠. 요즘 금토만 기다리는데 25일 마지막 회가 방송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야, 이거 서운하시겠는데요. 예. 그 기다려지는 드라마 한 편이 있다라는 게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처음에는 몰입이 좀 잘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서 캐릭터들에 이렇게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마치 주인공들과 친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내 회사 동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감정이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헤어질 때 굉장히 좀 아쉽죠. 예, 저도 예전에 그런 드라마들이 좀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드라마를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말씀해주신 김부장, 예, 저도 한번 챙겨서 봐야 될 것 같네요. 25일 마지막 회가 방송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많이 또 성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4582님께서 새벽 식자재 배송 중입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잖아요. 비 오는 날엔 어쩔 수 없이 쫄딱 맞으며 해야 하는데 그럴 땐 오히려 좋아. 습한 것보단 시원하고 좋잖아. 해버립니다. 같이 일하는 진원이 형 파이팅이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한번 처음이 힘들죠? 한번 그냥 푹 젖어버리면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하시면서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신청해 주셨어요.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어울리는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곡들을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연은 최미진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야근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평가가 있어서 두 달간 매일 야근했어요. 드디어 오늘로 평가가 끝났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길 화이팅 해주세요. 함께 고생한 모든 선생님들도 고생 많았다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달간 매일 야근이면요. 와,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 때 임재범 선배님 공연을 처음 이제 합류하게 됐었는데 한 달간 매일 밤을 새서 합주를 했었거든요. 정말 거의 매일. 야, 근데 이게 그 20대 초반의 에너지로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두 달이었다니. 와, 정말 놀랍습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정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결과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거겠지만 이 함께 노력한 이 시간만큼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최미진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퇴근길에 들으면 좋은 노래죠. 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선곡은요. 아마 이 노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함께 듣겠습니다.

2주의 플레이리스트 퇴근길에 들으면 좋은 노래들 첫 번째 선곡으로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언제 들어도 예, 참 위로가 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너무 뭐랄까 근심 없는 목소리로 이런 노래를 불러주니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요. 요즘 정말 많은 사랑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죠. 윤마치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퇴근길 자 함께 듣겠습니다.

이주의 플레이리스트, 퇴근길에 들으면 좋은 노래들, 윤마치의 퇴근길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요, 좀 위로를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뻔하지만 가장 직관적인 위로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승재 그리고 육중환 밴드가 함께한 잘 될 거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The Police의 Next to You를 선곡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You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d Hot Chili Peppers의 Under the Bridge 준비했고요. 이어서 E로 시작하는 Post

금요일 밤 한 주를 정리하며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뽑아보는 시간이죠. Bad and Good 시간입니다. 윤성민 님께서, 요즘 회사에서 발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공한 분야가 아니라서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있어서 이번 주 내내 공부했습니다. 서른에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으시겠는데요. 예, 어떤 발표를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전공 분야가 아니라는 게 쉽지 않죠. 예, 나에게 좀 익숙한 거라면,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이라면 뭐 노력을 하면서도 좀 그게 즐거울 수도 있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더 약간 좀 몰입이 쉬울 수 있는데, 낯선 분야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는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또 언제 이렇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늘 익숙한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사실상 성장이라고 해도 비슷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굉장한 영감을 또 얻게 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쓸데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도 때로는 그걸 통해서 또 굉장한 기회들과 또 영감들, 이런 것들을 얻게 되더라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저는 제가 하는 음악 외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예전 같으면 아, 나는 뮤지션인데 뭐 이런 걸 해,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다면 요즘에는 어? 이거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조금 생겼어요. 예전보다는. 아마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그때 이걸 공부해서 진짜 다행이었다, 와 어떻게 그게 우연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해봅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왕 하시는 거 좀 즐기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연 너무 감사드려요. 김성철님께서, 11살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와, 너무 큰 충격이라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아빠 나 남친 생겼어 하는데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야, 진짜 빠르네요. 네, 더 빠른 친구들도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들이 얘기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거 개념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나이대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왜 그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 왜 그런 좋은 것들 모르고 살았을까? 부럽기도 하고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드셨을 것 같아요. 와 이제 나중에 딸이 장가갈 딸이 장가간대 무슨 말이야? 딸이 시집가는 모습까지 이렇게 벌써 생각하면서 막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벌써부터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줄 알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더 일찌감치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일일 테니까요. 예, 격려해주고 잘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좀 잘 반응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게 자칫 잘못해서 혼을 낸다거나 뭐 약간 죄책감을 들게 한다거나 이러면 이런 어떤 이성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축하해주고 예,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무 간섭은 하지 않고 이렇게 잘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게 진짜 잘 해주는 건지 또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고릴라 게시판으로 기억에 남는 일들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그레이시 아담스의 Good Reasons 이어서 백의 In the Night까지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레이시 아담스의 Good Reasons, 백의 In The Night, 이어서요 최재니의 보금자리까지 세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4892님께서 같이 사는 여동생이 휴가 가서 정말 오랜만에 혼자 보내는 밤이에요. 조용하면서 살짝 적적한 것도 나쁘지 않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 참 낭만 있는 밤일 것 같은데요. 예, 약간 좀 쓸쓸하기도 하면서도 오랜만에 혼자 즐기는 어떤 그런 고요함, 적막함, 라디오와 또 함께하면 그 새벽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정 오늘 쭉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채플 로안의 핑크포니 클럽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U2의 Street of Dreams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보 안녕. 오늘은 6년을 산 신혼집을 떠나서 진짜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날이야. 번듯해 보이는 큰 집도 아니고 또 대출받아서 어렵게 장만한 집이지만 잘 꾸미고 살면 멋진 집이 되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과 내가 함께하니까 해피하우스가 될 거라 믿어. 우리 둘 다 그동안도 아끼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아끼고 살아야겠지.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당신은 잘 모를 거야. 우리 같이 힘내자. 고마워, 여보.

오늘 너의 기억 사연은 김혜은님께서 남편에게 남겨주신 사연으로 함께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윤상의 이사 함께 들어봤습니다. 야,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의 이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모두가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집을 마련하고 새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참 험난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아, 이 하나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된 것 같아서 참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새로운 집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하나 또 꾸미고 이렇게 또 인테리어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AI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인테리어 팁 같은 것도 또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너무 또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또 한동안 즐겁게 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집 꾸미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시작하면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참 열심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끼고 또 이렇게 살아야겠지만,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남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져가지고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사연이 있다면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요, 저희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Falling in Love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에 맞춰서 이사에 관련된 곡을 또 준비해봤어요. 권순관의 이사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H로부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레드제플린의 Heartbreaker 준비했고요. 이어서 R로 시작하는 곡입니다. 딥 퍼플의 Red Bad Blue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0: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1: 여러분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토요일 DJ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매주 제가 인상 깊었던 뮤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이에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었던 뮤지션 권진아의 새 앨범 Save Me라는 EP 앨범을 준비해봤습니다. 나를 구해달라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절실해 보이는 타이틀이기도 한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앨범이 발표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는 지인이 이제 이 앨범에 같이 작업을 참여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피드를 올릴 때 음악을 첨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아주 하드한 펑크락 같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진아 씨 음악을 포스팅하면서 굉장히 하드한

음악을 올렸네. 그러면서 이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봤더니 그 곡이 권진아 씨의 새 음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음악을 했다고? 이렇게 하드한 음악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앨범을 찾아 듣는데 와, 참 이분은 락커였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의 방식이라는 곡을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좀 락킹한 편곡을 그때 부탁을 하셨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굉장히 락킹하게 해서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까지 락킹은 아니고 이 정도의 락킹이요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다른 레퍼런스들을 보내주셨었는데 그래서 저는 권진아 씨가 이런 락의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드한 음악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 앨범을 통해서 그 몇 년 사이에 그게 한 2020년 뭐 좀 지나서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이번 앨범은요 어떤 대중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지금의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과 어떤 자신의 세계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 앨범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내면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지 자 첫 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곡이에요. Who Can Change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은 그냥 락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급 정도 되는 밴드들이 할 법한 그런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진아 목소리의 그런 사운드라고 이렇게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 노래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자, Who Can Change 함께 듣겠습니다. Who Can Change

뮤지션 오브 더 위크 권진아의 Save Me 앨범 가운데서 첫 번째 트랙이었습니다. Who Can Change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사운드가요? 예, 그냥 직진이죠. 예, 어떤 그냥 적당히 영감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만든 느낌이 아니라 각을 딱 잡고 난 이제 밴드야, 난 이제 밴드맨이야 하고 밴드적인 어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대로 만든 앨범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운드만 들어보면 무슨 My Chemical Romance나 Wanna Crack 같은 분위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약간 좀 같이 떼창하면서 이렇게 1, 2, 3 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 때 아마 아주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앨범이 전체적으로 이런 락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뮤지션으로서의 방향성이나 실험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몬스터라는 곡이에요. 이번 곡은 본인을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잘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생각이나 자신이 하는 생각이나 외모나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좀 싫어했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좀 그런 시간들이 오래 있었어가지고 뭔지 좀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도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예쁘고 너무 목소리도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왜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을까? 그러면서 왜 있는 그대로 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너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어떤 열등감이나 자기 혐오 같은 그런 것들을 괴물이라는 존재로 표현해서 이야기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가장 좀 불완전한 모습, 좀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에 대한 긴 이야기를 담아낸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이번 앨범의 핵심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몬스터 함께 듣겠습니다.

미션 오브 더 위크, 권진아의 Save Me 앨범 가운데서 몬스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냥 락 앨범이에요. 예, 그게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가는,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진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연구했을 것이고 또 주변에 도움을 받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당히 어느 정도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흠뻑 한번 젖어보는, 아, 그런 게 진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저는 진짜 성장하고 발전하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강력한 음악에 어떻게 보면 좀 여리고 좀 부드러운 이 목소리가 굉장히 언밸런스할 것 같으면서도 그 나름의 굉장히 묘한 밸런스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또 좋아하는 밴드들 중에서 굉장히 하드하고 더티한 막 파괴적인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드는데 여성 보컬인데 약간 좀 빌리 아일리시나 이런 되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고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언밸런스한 듯 뭔가 색다른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참 매력적인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끝으로 준비한 곡은 Don't Save Me라는 곡입니다. 오늘 앨범 타이틀은 나를 구해줘 라는 타이틀이었는데 끝곡은 나를 구원하지 마 라는 약간 좀 일종의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내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몬스터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지만 그 어떤 망가져 있는 부서져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고 내 방식으로 끝까지 경험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여지는 곡이었거든요. 마지막 곡 Don't Save Me 이 노래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마냥 기다린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거를 끝까지 경험하고 이 안에서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길을 찾겠다, 그런 태도가 좀 느껴졌달까요? 그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우리의 방식도 약간 그런 의미로 저는 느껴졌었는데 권진아 씨가 아마도 좀 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셨겠죠. 예, 그 안에서 어렵지만 누군가가 정해주는 답이 아닌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주 멋진 앨범이니까요. 한 번쯤은 시간을 내셔서 쭉 한번 앨범 단위로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뮤지션 권진아 씨의 또 어떤 성장과 또 깊어지는 그런 내면 세계를 응원하면서 오늘 끝곡 Don't Save Me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잭 화이트의 Neighbors Blues 준비했고요. 이어서 이승윤의 그림자 위로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never have nothing good.

자, 어느덧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두 곡 준비했는데요. 펜타토닉스의 Sacrifice 준비했고요. 이어서 8014님께서 신청해 주신 정우의 철의 삶 두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0: 일이 풀리지 않을 땐 관악산에 가보세요. 좋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올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느 역술인이 한 말인데요. 방송이 나간 뒤로 관악산이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주말엔 줄을 서서 등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남녀노소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등산로가 활기를 띈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타까운 풍경도 볼 수 있었는데요. 산길 곳곳에 버린 쓰레기, 아무렇게나 쏟아버린 라면 국물, 바위에 새겨둔 낙서로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쓰레기를 주우며 산행하는 클린 하이킹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연 속에서 힘을 얻고자 한다면 자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TMI. 편의점에서 보양식을 즐겨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더블비의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다. 지난 초복 7월 15일에 보양식 못 챙겨 먹어서 괜히 속상하고 아쉬웠던 친구분들 오늘이라도 챙겨 먹어봅시다. 저는 삼계탕까지는 못 먹었고요. 그때 치킨 시켜서 먹었던 것 같아요. 닭은 먹어야죠. 오늘은 삼복 중 두 번째 복날인 중복입니다. 근데 막상 보양식 챙겨 먹으려고 해도 일하느라 바빠서도 배달이나 외식도 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가 보세요. 간편하게 편의점 도시락을 통해서 보양식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양식들이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보양 삼계 버거뿐만 아니라 인삼을 활용한 삼계 삼각김밥, 장어 도시락, 훈제오리 샌드위치, 전복 내장 볶음밥 등등 엄청 다양한 보양 간편식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는 전복 내장 볶음밥이 제일 끌리는데요. 사실 혼자 살면은 전복 먹을 일이 없어요. 뭐 손질하는 것도 좀 어려워 보이고 내장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복 내장 볶음밥 확 구미가 당기네요. 사실 뭐 삼계탕 같은 것도 1인분이 요즘 뭐 15,000원, 2만원 이 정도 하면 비싸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편의점에서 해결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거죠. 요즘 따라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가 있고 또 비 안 오면은 너무 뜨거운 햇빛으로 밖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겁이 나는데요. 항상 든든히 챙겨 드시고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에선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쉿 이거 비밀인데 준비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스톱.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5287님, 찡디, 오늘은 저희 커플 웨딩 촬영 가는 날이에요. 일주일 전부터 표정 연습도 많이 하고 소품들도 많이 준비했는데 실제로 촬영할 땐 어색한 표정이나 동작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사진 예쁘게 잘 찍는 찡디만의 꿀팁 있나요? 야, 이게 저도 참 어색하거든요. 이런 가끔씩 사진 찍어야 될 때. 좀 뭔가 좀 힘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되는 것 같고, 그것마저도 자신 없으면은 카메라 응시만 안 해도 살짝 시선만 다른 데를 보고 있어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인위적이면은 약간 좀 그 사진의 맛이 떨어지잖아요. 박주미님, 찡디, 저는 이제야 퇴근합니다. 사실 4시에 퇴근해야 했는데 급하게 추가 근무를 1시간 더 하게 됐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더 일했다고 배가 고픈 거 있죠? 집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 포장해서 갑니다. 먹고 씻고 자야겠어요.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이 1시간 차이가 엄청나요. 특히 출근을 1시간 일찍 해라, 혹은 퇴근을 1시간 늦게 해라, 이때 1시간은 우리가 집에서 누워서 있는 1시간과는 비할 바가 안 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이. 김밥 든든하게 드시고, 아이고 국물이 없네.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서 같이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5659님이 신청한 최용준의 갈채, 필 콜린스의 You'll Be In My Heart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최용준의 갈채, 필 콜린스의 You Will Be In My Heart 듣고 왔습니다. 9010님, 오늘 저는 집안 대청소를 결심했습니다. 옷장에서 안 입는 옷들을 다 꺼내서 처리하려고요. 한 2, 3년 안 입은 것들은 앞으로도 안 입겠죠? 아까워서 못 버리느라 옷장이 꽉 차서 오늘은 꼭 버릴 거예요. 진짜예요. 찡디는 옷장 정리 언제 했어요? 정리라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이동 정도죠. 예. 겨울옷들을 하나도 못 버리고 그대로 싸서 이제 침대 아래에 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이거 언제 날 좀 선선할 때 이게 또 딜레마인 게 요즘 더우니까 창문 닫고 에어컨 켜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옛날 옷들 꺼내면 그 먼지 날리는 게 싫어서 환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데 문 열면 너무 덥고 습해요. 그런 핑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 이제 추워지기 전에는 한번 싹 뒤집어서 정리를 해야죠. 네, 진짜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7691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부모님이 여행 가셔서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드리고 왔어요. 정류장에서 친구분들 만나서 함께 떠나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전한 여행 다녀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님도 얼마나 설레실까요? 예. 두 분이서만 가면 좀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친구분들이랑 다 같이 단체로 가는 거잖아요. 아이, 그러면은 뭐 겁낼 것도 없고요. 또 다들 준비 잘 해오셨을 겁니다. 예. 이세준님, 오늘이 중복인 거 다들 아시죠? 저는 초복에 깜빡하고 닭을 못 먹어서 오늘 점심으로 삼계탕 먹으러 갑니다. 찡디도 보양식 챙겨 드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삼계탕 같은 걸 좋아해야 되는데 저는 물에 빠진 닭보다는 튀긴 닭이 아직은 훨씬 좋아서 오늘도 완벽한 보양식은 아니겠지만 치킨 한 마리는 시켜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보양식 꼭 챙겨 드시고요. 일기예보에 떠나려는 그대를, 서태지의 이 밤이 깊어가지만 두 곡 띄워드릴게요.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영진님, 토요일마다 저만의 영화 데이로 정해서 두 편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구한테 추천받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 한 편이랑 애니메이션 한 편 보려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꾸며보려고 팝콘에 탄산음료까지 준비했는데 영화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찡디는 영화 취향이 어떻게 돼요? 저는 로맨틱 코미디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액션, 스릴러, 스포츠 요 세 개 들어가는 것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애니메이션 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도 두 편 보면은 최소한 한 편 정도는 재밌지 않을까요? 7036님, 어제 친구 생일이라 퇴근하고 서프라이즈 축하를 해줬어요. 친구의 회사 앞에 찾아가서 선물이랑 케이크를 줬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는지 정말 감동받은 얼굴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몰래 준비한 보람이 느껴지네요. 징디도 서프라이즈 축하 받아본 적 있나요? 있죠. 예, 있는데 뭔가 되게 고맙다는 감정이 가장 먼저 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물론 눈치를 아예 못 채고 아예 서프라이즈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 낌새나 이런 걸 눈치를 챘었고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뭔가 반응을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될 텐데 그들의 마음에 부응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은 했지만은 다시 생각을 해도 그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진짜 복받은 거죠. 나중에 7036님도 똑같이 이런 서프라이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권혜선님이 신청한 이승철의 손톱이 빠져서 청하 피처링 넉살의 Why Don't You Know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승철의 손톱이 빠져서 청아 피처링 넉설의 Why Don't You Know 듣고 왔습니다. 6344님,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 꿀 같다는데 빵쟁이들은 주말에 쉴 수가 없어서 행복한 주말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이 안 나요. 보나드박에 솔직히 말해서 틀어주세요. 아, 이게 또 빵집 하시는 분들이나 제빵사분들은 주말에가 더 바쁘기 마련이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이 주말이 꿀 같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출출한 배를 끌어안고 빵집 가서 내가 좋아하는 먹고

싶었던 빵 하나 사와서 맛있게 먹는 거. 이 모든 게 꿀일 수 있거든요. 그 꿀을 선사하는 분이 6344님 같이 제빵사분들이나 빵집 하는 분들이 아닌가. 주말에 행복을 만들어주는 분들인 거죠. 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버나드박의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권혁우님이 신청한 여자친구의 해야까지 같이 듣고 올게요.

버나드박의 솔직히 말해서 여자친구의 해야 듣고 왔습니다. 황은지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날 잡고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4명 모두 시간이 잘 맞아서 이렇게 약속도 잡았네요.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서울까지 2시간 걸리는데 잘 다녀오라고 찡디가 응원해 주세요.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친구들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귀해져요. 이게 또 쉽지가 않고요. 그런 만큼 야, 가는 데만 2시간, 왕복 4시간이겠지만은 그 이상의 즐거움과 반가움을 친구분들이랑 만끽하고 오실 겁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황은지님. 혼내 프리 러브 솔의 해피니스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선 꼭꼭 선곡해 만나볼 건데요. 슈가가 떠오르는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끝곡으로 9404님이 신청한 카라의 프리티걸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선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될 수 있는 시간 꼭꼭 선곡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곡들을 선곡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어느새 7월의 끝자락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맘때쯤 휴가 많이 떠나시죠? 다들 휴가 계획 어떻게 세우셨을지 궁금한데요. 해외로 여행 가는 분들도 있을 테고 국내로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휴가철 여러분이 경험했던 최고의 여행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휴가 때 경험했던 여행지가 떠오르는 추억의 노래입니다. 휴가의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와 함께 여러분의 자세한 계획을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노래 중 방송에서 선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꼭꼭 선곡해주신 노래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바이올렛님, 저는 티맥스의 파라다이스가 떠오르네요. 저는 오래전에 멕시코 칸쿤에 다녀왔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에 하얀 모래사장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해변에서 신나게 놀다가 모래사장 위에 누워서 햇빛을 막던 그때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먹에 대롱대롱 누워서 하늘만 바라봐도 행복했던 그때, 여기가 파라다이스가 아닐까 생각했었네요. 다시 가보고 싶은 칸쿤 오랜만에 떠올리며 노래도 선곡해봅니다.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데요, 칸쿤. 이 해변가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0421님, 주제를 보고 떠오른 노래는 유피의 바다입니다. 찡디는 강원도의 장호항을 아시나요?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여행 명소인데요.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한 번쯤 선택할 여행지입니다. 여기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기에도 참 좋거든요. 그리고 스노클링을 할 수 있고 투명 카약까지 체험할 수 있어서 아주 알차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번 여름에 장호항 가서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 오면 좋겠네요. 찡디는 스노클링 좋아해요? 스노클링을 무슨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 계곡에서 그렇게 유리로 돼 있는 걸로 아래를 딱 하면은 바닥이 새하얗게 깔끔하게 잘 보였거든요. 그거를 항상 계곡 가면 그것만 해서 목이랑 등만 새까맣게 탔었거든요. 앞판은 하얗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놀았길래 등만 탔냐고 했던 게, 그냥 물속 구경하는 게 참 뭔가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도 잘 가고. 네. 장호항에서 그걸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바이올렛 0421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티맥스의 파라다이스, 유피의 바다 두 곡 들어볼게요.

팀엑스의 파라다이스, 유피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앤송님, 제가 고른 노래는 넬의 희망고문입니다. 친구랑 밤 10시에 차에서

얘기하다가 급하게 떠난 강릉 바다, 새벽 바다를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왔는데요. 그때 넬의 희망 고문을 듣고 있다가 이 노래 가사에서 우리 지금 이대로 떠나버릴까? 이런 말이 나와서 강릉으로 출발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 노래 때문에 벅찬 마음 안고 신나게 운전해서 강릉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도착해서 봤던 새벽의 바다가 어찌나 예뻤던지 오랜만에 강릉으로 또 여행 가고 싶네요. 아, 낭만 있네요.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어. 야, 그냥 갑자기 한번 가볼래? 다들 열이 불태우다가도 누가 운전할 거냐 얘기 나오면은 야, 그냥 뭐 PC방이나 가자. 그냥 맥주나 한잔 마시자. 이러고 접기 마련인데 이럴 때 꼭 한번 진짜 그만 먹고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0418님, 저는 이석훈의 여행 신청합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어요. 베트남 다낭으로 다녀왔는데 관광지도 너무 좋았고 음식도 잘 맞았고요. 평소에 매일 투닥거리던 우리 아이들도 싸우지 않고 말도 잘 들어서 정말 편안한 5박 6일 여행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제일 즐거웠던 여행이 언제냐고 물으면 베트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 중에 해피 뉴 데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에겐 첫 해외여행이라는 새로운 경험 덕분에 가장 해피했던 날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야, 애들도 안 싸우고 행복하게 보냈으면은 정말 최고의 5박 6일 여행이었겠네요. 다낭 다녀오셨으면은 다음에는 하노이 한번 가시고 뭐 푸꾸옥도 있고 좋은데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또 가시면 되죠. 김앤송 0428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내래 희망고문 이석훈의 여행 들어보겠습니다.

내래의 희망고문 이석훈의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꿈꾸자님. 저는 인어공주 OST 언더더씨 선곡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다녀왔던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묵은 림박집이 바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수영복만 입고 나가서 그냥 물속으로 풍덩 빠졌거든요. 바다에선 작은 날짓들이 살짝씩 점프하면서 날아다녔고 해는 서서히 뜨고 있어서 풍경도 정말 예뻤답니다. 민박집의 아늑함과 친절한 주인분들 덕분에 더 즐거웠네요. 양양 인어공주셨나 보다.

야, 낭만 있네요, 진짜. 야,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이제 근교 바다에도 이렇게 날씨들이 보이는구나. 전 TV로만 봐서 더 행복했던 바다 수영이었겠네요. 꿈꾸자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2부에서도 오늘과 같은 주제로 함께하니까요. 펀펀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회 게시판으로 오셔서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노래가 뽑힌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인어공주 OST Under the Sea 듣고 3부 쉿 이거 비밀인데 로 함께하겠습니다.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장마철 집중호우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내비게이션 홍수위험 알림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서 홍수경보와 같은 위험 상황을 운전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똑똑한 기술, 내비게이션 홍수 위험 알림 서비스. 우리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과 함께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0: 카페24.
1: 해외 판매는 카페24가 딱이니까.
2: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어나 표기법에 어긋난 외래어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바꾼 다듬은 말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당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주방장에게 메뉴를 온전히 맡기는 오마카세는 주방 특선이라는 친숙한 우리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를 뜻하는 파인 다이닝은 고급 식사로, 남들보다 일찍 예약해서 혜택을 받는 얼리버드는 조기 예약자로 부르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다듬은 우리말로 바꿔 쓴다면 그 의미가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세상은 넓고 비밀은 많다. 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쉿, 이거 비밀인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친밀해지는 코너, 비밀을 나누는 쉿, 이거 비밀인데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저한테는 살짝 알려주세요. 나만 알던 비밀을 공개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익명 신청도 가능하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방송에서 소개된 분들께는 비밀 선물을 드립니다. 친구들이 그동안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 하나씩 파헤쳐볼게요. 커피가 커피지님. 저는 원래 드립커피 내려 마시는 걸 참 좋아했는데요. 최근에 너무 바쁘고 지쳐서 그냥 시중에 파는 커피를 사와서 컵만 예쁜 컵에 옮겨 담아 마시고 있었어요. 가끔 SNS에도 드립커피 세트랑 커피가 담긴 컵까지 예쁘게 찍어서 올리기도 했죠. 근데 최근에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 야, 너 요즘에도 커피 내려 마시더라? 우리도 한 잔씩 줘! 하는데 엄청 당황했습니다. 저희 집에 원두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들키기 싫어서 스틱커피 있죠? 스틱커피를 마치 원두인 것처럼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서 친구들에게 드립커피라고 하고 줬네요. 애들이 맛있다고 했으니 그냥 잘 넘어간 거겠죠? 그래도 퍼포먼스가 들어갔네요. 이게 그라인더까지 갈아서 줬으면은 하실 만큼 하신 거다. 네, 그쵸. 커피가 커피죠. 뭐 똑같지 뭐. 괜찮아요. 그거 나야님. 최근에 장인어른께서 손목 안마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거금을 들여서 후기도 좋고 실용적인 걸로 하나 사드렸는데요. 며칠 전 저희 아버지가 사돈이 요즘 손목 안마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하던데 누가 선물했나 본데 나도 하나 살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차마 제가 드린 거라고는 말 못하고 머쓱하게 웃기만 했네요. 얼른 돈 모아서 아버지께도 하나 사드려야겠습니다. 예,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예, 이거 타이밍 늦으면은 이거 아버님들 많이 상처받으세요. 둘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부모가 이제 양쪽으로 생기니까 형제의 느낌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큰형한테만 뭐 옷 사주고 나 안 사주면은 그 엄청난 상처잖아요. 이게 두 분들도 똑같대요. 부모님들도. 그래서 앞으로는 해드릴 거면은 양쪽 다 공평하게 해드려야 이게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안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른 빨리 하세요. 아시겠죠? 사연 남겨주시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듣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숨겨도 저한텐 못 숨겨요. 여러분의 비밀 다 알려주세요. 제발 그만 님이에요. 증디, 저는 부장님 집 근처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장님 차가 고장나거나 출근 전날 과음하셔서 운전을 못하실 때 항상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집도 멀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며 픽업을 해드렸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군요. 심할 땐 한 달에 10번 넘게 모시고 간 적도 있고 기름값도 내준다고 말씀만 하시고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면서 제 차에서 뭘 먹다가 흘린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장님께 저 이사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사는 안 갔죠. 근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이사 가지 않았다는 건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부장님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찡디. 야, 참 부장님도 너무하네요. 이게 거짓말한 사람의 잘못이라기에는 부장님의 죄목이 너무 커서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저 펀펀투데이 일동은 우리 이사 간 거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약속 실억님, 제 친구들한테는 비밀인데요.

저는 정말 가기 싫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모임을 갈 때 일부러 버스 하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는 친구들한테 아쉽게 버스를 놓친 척해요. 제가 경기도에 살아서 버스 배차 간격이 보통 3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약속 시간에 한 30분 정도씩 늦으니 조금은 편합니다. 대신 약속 장소에 가서는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는 행동을 보여야 해요. 일부러 늦은 걸 티내면 안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진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셔도 되는 거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괴로우면은. 비밀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원모어 찬스의 럭셔리 버스 듣고 와서 다른 비밀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원모어 찬스의 럭셔리 버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밀을 품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한테만 말해주세요. 아파요님. 최근에 기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싶었는데 학생 때 못 배운 기타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큰 소리까지 떵떵 쳤는데요. 일주일 치고 나니까 손가락에 물집도 잡히고 너무 아파서 숙제로 주신 연주곡 5번 연습하기를 못했는데 그냥 했다고 뻥쳤습니다. 지금도 학원 선생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무 꽉 닫고 열심히 연습하는 척 하고 있으니까 쌤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선생님 아실걸요? 그거 이 피아노만 있나? 그 포도 알송이 연습하는 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거짓말하면은 다 잡아내시던데. 네. 우선 비밀을 해드릴 테니까요. 물집부터 잡고 나서는 안 한 것까지 몰아서 연습하셔야 돼요. 비밀 공유해준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번호.
14: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우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13: 르노.
1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6: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9: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사소한 비밀 나눠주세요. 사연은 익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펌펀 홈페이지 이거 비밀인데 코너 게시판을 통해 사연을 올리면 철저하게 비밀 보장 가능하니 편하게 올려주세요. 그럼 우효의 산호라면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로보스 맛징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당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내로남불. 살면서 몇 번쯤 들어봤던 줄임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만 관대한 사람을 비꼬는 말인데요. 이렇게 살면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주변에 남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사회생활하면서 딱 피하고 싶은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혹시 내가 요즘 잔뜩 꼬여서 내로남불의 자세로 살았던 것 같다 싶으면요, 오늘부터는 내로남불 말고 내로남로가 돼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해도 로맨스. 스스로와 타인에게 모두 관대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수명까지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오, 넓고 깊은 마음을 나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모두 베풀어보기. 김영철의 파워FM 우리 철가루들 장수 프로젝트. 우리 오래 살아야죠. 전 김영철입니다.

오프닝에서 내로남불 얘기했죠.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오늘 철밤 첫 곡 터보의 검은 고양이 네로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타인에게 엄격하고 본인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 있죠. 이제 사회적으로는 욕을 먹을 확률이 크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본인에게 엄격한 사람은 스스로의 정신건강

0: 또 해로울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정답은 내로남로 맞죠. 나에게도 관대하고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럼 남한테는 더 아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너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관대하게 두루뭉술하게 사는 게 아까 장수한다잖아요. 수명이 길어진다잖아요. 그죠?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오늘 토요일 예고 빠질 수 없죠. 토요일 2부는 토요남 토요일에 요긴한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남자. 아, 진짜 요긴하죠. 자, 우리 이성호 기자님과 스포츠 뒷담화 쓰담쓰담 함께 할 텐데 이번 주에는 빠져 빠져 스포츠에 빠져버려 제2탄 우리나라 대통령도 푹 빠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운동을 사랑한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류의 운동들 어떤 스포츠였는지 자 궁금하고요.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 있겠죠. 잠시 후 2부에서 이성문 기자님께 들어보고요. 3, 4부는 내 맘이야 넘버 넘버 7 내 맘이야 넘버 7 교회 부흥에도 잘 이끌 것 같은 슬기슬기 박슬기 씨 함께 할게요. 광고 듣고 와서 인요레터 쭉쭉쭉 달려볼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한 가지만 해주세요. 그냥 스테이 툰.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6: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7: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8: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7: 콜콜! 완전 콜!
6: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7: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6: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7: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6: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7: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6: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7: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6: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7: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6: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7: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6: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7: 캐나다 건강 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6: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7: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6: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디니에서 바디 선물 세트,

0: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1: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0: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In your letter 사연과 신청곡 놓치지 않을 거야. In your letter 철가래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토요일 아침에 만나보는 코너죠. 문자로 보내시라면 오늘도 그럼요 그럼요 샵 1077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홈페이지 사신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이 삼복중 중복이네 벌써. 요즘 꼭 삼계탕이 아니더라도 치킨 장어 등 각자 좋아하는 음식으로 보양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뭘 먹느냐 보다는 먹고 힘이 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오히려 삼계탕이 아니라 저는 그냥 치킨 먹었어요. 오히려 그냥 치맥 먹었더니 기분도 좋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먹고 나서. 전 그래서 중복 전전 화요일날 제가 촬영했군요. 이번 주 화요일날 이제 너튜브 촬영하면서 다행히도 한방 오리 먹는 거를 오리를 먹고 왔는데 오리 백숙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매니저랑 같이 촬영도 슬쩍 하면서 계곡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계곡 근처에 있는 식당 가서 계곡 사진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좀 힘이 나네요 그죠? 확실히 이런 보양식들이 또 힘을 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복복복 복날 왔어요.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

권지형님이 이열치열 말고 인행치열로 시원한 콩국수요. 고소한 콩물에 그렇지 얼음 동동 띄워서 먹으면 더위가 야 오다가도 도망가잖아요. 마침 어제 콩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동네 단골집에 들렸는데 사장님이 아 오늘도 고생 많았죠 하시면서 삶은 달걀을 하나 더 이렇게 얹어주시더라고요. 어 별거 아닌데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더위도 피로도 함께 풀렸어요. 노래는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합니다. 우리 권지영님 우선 수고 많으셨고 진짜 오늘도 고생 많았죠. 우리 지금 얼마나 다들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 날씨에. 아 그런데 식당 같은데 이제 뭐 단골이면 더 자연스럽고 어쨌든 식당 주인분들이 아유 종종 와주셔서 요거 좀 드셔보실래요? 요거 우리 집에서 뭐 무친 건데 이렇게 주면 그게 뭐라고 참 그게 기분이 싹 좋아지죠. 내가 뭔가 이 주인으로부터 뭔가 약간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겠다는 생각도 들고. 콩국수 감사합니다 지영이. 나도 까먹을 뻔했는데 나도 아까 뭐 오리백숙만 얘기했지 콩국수 여름에 꼭 먹어줘야 되는데 작년 여름이 먹었나 안 먹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세네 번은 먹어야 먹은 건데 한 번이 먹었겠죠. 한 번 갖고는 안 돼 그치. 콩물을 딱 하나 사놔야 돼. 콩물 사놓고 면 같은 거 삶아가지고 그제 툭 빠뜨려가지고 먹으면 이게 보양식이죠 뭐. 김은성님 실버캐슬 비가 오던 지난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메밀묵밥을 먹었는데요. 어릴 때 심심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담백한 맛이 참 좋더라고요. 다 먹고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이런 게 오래가는 힘이지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왠지 복날인 오늘도 먹으면 힘이 불끈 생길 것 같아서 이따 점심에 먹으려고요. 노래는 조지의 오래오래 들어주세요. 메밀묵밥도 맛있고 아 그죠 지금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콩국수랑 메밀묵밥 지금 다 은근히 담백한 것들이에요 그죠. 간 슴슴하고 진하지 않고 어릴 때 10대 때 미각의 세계에 대해서 다 안다면 뭐 그것도 일찍 눈뜰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 우리가 이 모든 맛을 구분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의 맛 엄마가 해주는 거 뭐 이걸로 이제 가는데 그래 어릴 때 우리 콩국수도 그랬고 그냥 뭐 좀 그저 미숫가루는 맛있었는데 이 메밀묵밥이 나 묵이 사실 어릴 때는 그 약간 양념장 찍어 먹어도 그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 드니까 그 아까 제가 먹었던 오리백숙집에 묵이 없는 거예요. 이모님 왜 없냐고 했더니 아니 우린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오리 로스 있고 오리랑 뭐 삼계탕 백숙은 있는데

사이드가 좀 없더라고. 하, 이런 사이드로 메밀묵도 한번 먹어주고 묵밥까지 먹어주면 더 좋네. 금상첨화. 1492번님은 여름이면 어머니가 직접 농사지은 감자로 강자 옹심이를 만들어주시는데요. 한 그릇 다 먹고 나면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감자 한 상자를 챙겨주셔서 한동안 감자 요리를 찾아서 만들어 먹으려고요. 감자 옹심이가 특별한 음식은 아니지만 부모님 집밥은 언제 먹어도 최고의 보양식인 것 같아요. 노래는 엠플라잉의 뜨거운 감자 신청합니다. 솔직히 이 말이 또 어떤 때문에 맞죠. 감자 옹심이가 뭐 사실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이런 게 이제 특별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엄마가 해줬던 어릴 때 음식을 연결시켜서. 저 요즘 엄마 이제 애숙이 누나가 삼계 삶았는데 엄마 그래도 전화는 오거든요. 옥수수 왔더나 하는데 옥수수랑 고구마 줄기 무침 보냈거든요. 이제 이게 스페셜이야. 이게 특별한 음식이고 주말에 나 고구마 줄기에 이제 멸치 액젓을 한 거니까 고추장 조금 풀고 된장 같은 거 이제 청국장 있으니까 지져가지고 끓여가지고 비벼 먹으면 난 이게 오늘 중복에 오늘 음식일 것 같아. 오리백숙은 이미 하나 먹었으니까 말복을 또 하나 노래든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콩국수랑 그리고 우리 메밀묵밥이랑 강정 옹심이 드니까 다 셋 중 다 먹고 싶죠, 그죠? 한번 잘 챙겨서 오늘 또 토요일 드시길 바라겠고요. 세 분 선물도 챙겨드리고 노래는 권지형님이 신청해주신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올게요.

수고했어 오늘도 듣고 왔습니다. 옥상 달빛이었고요. 지영님 들으셨죠? 자 이제 롱레터 만나볼게요. 김편지 사심판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두신 강땡땡씨 사연입니다.

0: 주말에 9살 조카가 집에 놀러 왔는데요. 저희 아빠가 해외로 한 달간 출장을 가셔서 안 계셨는데 평소 할아버지 바라기인 조카가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기에 이따 통화를 시켜주기로 했죠. 그렇게 밥을 먹고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엄마 휴대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엄마는 통화를 하러 방으로 들어가셨지만 평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시는 엄마 덕에 통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1: 누니, 내가 누니 엄청 사랑하는 거 몰라주면 아니 돼요.
2: 알지. 그것을 내가 왜 몰라.
1: 누님 사랑합니다.
0: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막내 외삼촌이셨어요. 저희 막내 외삼촌이 막내째서 그런지 평소에도 워낙 애교도 많으니 부리시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시거든요. 전 자주 듣는 소리라 별 신경 안 쓰고 이제 TV를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서 조카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동안 안 나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조용히 방문을 열었는데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길래 가만히 엿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외국에서 그러고 있으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할머니가 다른 할아버지랑 통화 중이신데 그 할아버지가 자꾸 할머니한테 누님 하면서 뭐 사랑해요 한다고 해요. 할아버지 지금 당장 집으로 오세요. 통화 내용이 너무 어이없으면서도 웃겨가지고 혼자 진짜 웃음을 참느라 나 혼났네. 아, 월요일마다 같이 노노랜드 듣는다고 하더니 조카는 저희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할아버지가 생긴 줄 알았나 봐요. 이것도 철파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까요? 철없디 저희 조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수경의 용서 못해 들어주세요. 아, 9살 여러분, 10살이 채 되지 않은 조카는 그럴 수 있죠. 진짜 그럴 수 있어. 야, 오히려 더 재빠르게 할아버지가 외국에 가신 거 보니까 할머니가 대놓고 혼자 이렇게 그 생각했나 노노랜드를 들었다고. 아, 맞아. 이게 한때 드라마 같은 게 빠지면 자꾸 이렇게 드라마로 세계가 볼 때가 있잖아요. 뭐 이게 커플 얘기하고 있으면 커플 맞겠지? 아닌가? 약간 좀 너무 그지 좀 부자연스럽지. 야.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러는데 아이들도 더 순수해서 그럴 수 있지. 아유, 우리 왜 할머니의 남동생인 걸 또 몰랐구나. 자꾸 누님 이러니까. 우리 외삼촌도 누님이 이제 누님은 약간 표준어식이고 우리는 누부 누나를 왜 뭐 이렇게 누부여 그래 누나요 이제 누부여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도 누부여 이렇게 하니까. 우리 외삼촌이 세 분인데 진짜 우리 엄마랑 다 잘 지내가지고 아유 8, 9살들을 보면 저 할아버지는 뭘까? 아, 이제 전화로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카 너무 귀엽다. 자, 선물 챙겨드리고 우리 강땡땡님 그러면 차수경의 용서 못해 오랜만에 시원하게 한번 들으면서 2부 가있을게요. 2부 타임슬립 스포츠 뒷담화 스탐스담 우리 이성모 기자님과 같이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스테이 튠.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일사병과 열사병 둘 다 온열 질환이지만 다르죠. 어지럼증을 보이는 일사병은 쉬면 회복되지만 쉬지 못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일 누가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체온을 낮추는 거니까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또 의식이 흐리다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더운 날 핀 도는 어지러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4: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

생명이다. 극한 호우가 반복되면서 이젠 물 관리 방식도 선제적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해를

0: 김영철의 파워 FM.
1: 타임 슬립 스포츠 뒷담화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스담 해볼까요? 7901번님 냉면의 계절이에요. 기자님은 물냉 비냉 어느 쪽이세요? 뜨거운 여름 토요일에 핫가이 토 핫남 토 핫남 앞서 토 핫남 이성무 기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물냉, 물냉. 크, 이것도 맞네 또 물냉.
2: 제가 사는 곳이 을지로 사가거든요.
1: 이거 TMI 너무 재밌다. 네. 바로
2: 거기가 정말 교통도 좋고 시내 한가운데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냉면 세권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딱 아는 뭐 필땡 뭐 우땡
1: 다
2: 뭐
1: 걸어갈 수 있어요?
2: 네 다 거리 100m 안에 거리에 다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래도 비냉을 드실 때는 있나요?
2: 네 가끔씩 이제 그 함땡이 비냉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가고요. 근데 물냉을 여름에는 특히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점점 저는 예전에 이제 비냉의 어떤 그 새콤하고 달콤하고 양념 맛을 좋아했는데 좀 나이를 들다 보니까 그 물냉의 그 좀 밍밍한
1: 슴슴한
2: 네, 슴슴한 그 감칠맛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1: 그 아무 맛 없이 느껴지는 그 육수와 어떨 땐 그게 너무 또 맛 그게 맛있잖아요.
2: 그러니까
1: 이제.
2: 처음에 갔을 때는 아 이게 걸레밥물이지 이게 무슨 뭐 음식이야 그랬는데 아 그 걸레밥물에 아 막 매력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1: 그 이제 메밀 삶은 게 이제 약간 느낌 그렇다는 거죠, 그죠?
2: 네. 죄송합니다.
1: 아니 우리 엄마도 처음에 그래서 엄마도 서울 처음 와서 그 드시니까 약간 행주 냄새처럼 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소하게 드셨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쨌든 또 물냉 비냉 시원하게 한여름 보내시고 오늘 스담스담 주제가 빠져 빠져 스포츠에 빠져버려 대통령도 푹 빠진 운동 오늘 2탄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랑했던 스포츠 편인데요. 김땡땡땡님의 사연 먼저 듣고 올게요.

0: 어린 시절 성남 FC 경기를 보러 아빠와 탄천 종합 운동장을 갔었는데 그날 구단주였던 이재명 시장이 경기장에 오셨어요. 관중 속에서 시장님 왔다 시장님 왔다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고 사장님은 선수들 격려도 해주시고 시민들과 사진도 찍어주셨죠. 저도 아빠한테 아빠 사진 찍어 찍어 하면서 찰칵 한 장 찍었는데 지금도 추억의 사진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땐 좋아하던 팀의 구단주를 만났다는 게 신기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신 거 보니까 참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네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스포츠를 사랑했던 분들이 많았죠. 특히 한국 스포츠가 발전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이 컸다고요?
1: 네. 박정희 정부 시절은 우리나라 스포츠가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우리나라 스포츠는 한마디로 열정은 국가대표인데 시설은 동네 운동장 이렇게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고요. 훈련은 장소도 부족했고 해외대회에 나가는 이 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스포츠야 뭐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법으로 정한 거예요. 스포츠를 그러니까 선수의 개인의 노력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로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운동장을 만들고 선수를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한 거죠.
0: 자, 그러면서 태릉 선수촌도 처음 생기게 된 거죠?
1: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릉 선수촌이 1966년 서울에

0: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시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수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태능 선수촌이 생기면서 식사와 뭐 체력 훈련, 기술 훈련, 선수 관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좋은 선수들이 막 탄생을 하면서 훗날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 수많은 메달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른바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메달 공장이 바로 이 태능 선수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셨다고요?
0: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오래 즐긴 운동은요, 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 기록에도 취미가 검도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또 군인이 된 뒤에도 꾸준히 검도를 연마했다고 하고요. 또 뭐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승마도 좋아했는데요. 군사학교 시절에 승마를 배웠고 이후에도 말을 탈 기회가 생기면은 종종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자동차처럼 운전대를 돌린다 그래가지고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이니까.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래서 뭐 말이 알 게 뭐예요.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더 어르고 달래야 말을 잘 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승마를 잘하려면은 말과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매력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1: 뭐 골프, 축구 다방면에 다 열정이 남달랐다고요.
0: 골프는 좀 늦게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 이거 골프 이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거 뭐 이거 스포츠야 이렇게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 정상들이나 또는 국내의 고위 인사들과 또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뒤늦게 골프를 배우게 됐고 굉장히 또 열심히 연습을 했다 그래요. 골프공도 말처럼 이 생각처럼 잘 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명령도 잘 듣지 않았는지 골프가 좀 쉽진 않았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국제축구대회 이른바 박스컵이라는 대회를 열어서 한국 축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요. 또 국군체육부대와 같은 운동선수로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이 한국 체육 발전에 이바지라는 체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대통령이었습니다.
1: 그리고 또 스포츠 마니아 대통령들이 많았죠?
0: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손꼽히는 스포츠 마니아였는데요. 육군사관학교 시절에 축구부 골키퍼로 활동을 했고요. 또 테니스와 골프도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에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 민속씨름,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이렇게 본격적인 프로스포츠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예전에는 체육부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체육부 장관이라는 직책도 있었는데 이 체육부가 처음 만들어진 것도 전두환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경기장에 가서 돈을 내고 스포츠를 관람하고 선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직업으로 삼는 그런 프로스포츠 시대가 이때부터 활짝 열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1: 스포츠 분야를 확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얘기도 많았었죠.
0: 그렇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민주화 요구와 정치 문제에서 이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스포츠나 영화와 같은 오락을 적극 활용했다. 이른바 3S 정책 이렇게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날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스포츠를 발전시켰다는 공은 있지만은 그것을 추진한 정치적 목전까지 이 아름다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포츠 역사도 경기 결과만 보면 안 되고 경기장 밖 뒷얘기 그 과정도 좀 살펴봐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1: 이렇게 또 쭉 들어보고 있는데 노태우 정부 때는 어땠어요?
0: 이 노태우 전 대통령도 스포츠를 아주 좋아했는데요. 육군사관학교에서 럭비부로 활동을 했고요. 특히 테니스를 아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1990년 미국 방문을 했을 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테니스 복식 경기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끝나고 같이 라켓까지 잡았으니까 정말 이거는 보통 테니스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스포츠 행정을 직접 챙기기도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1982년 이 체육부가 처음 생겼을 때 초대 체육부 장관을 맡기도 했었고요. 또 서울올림픽, 서울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또 대한체육회장, 대한올림픽위원장 등을 지내면서 이 한국 체육 발전에 또 굉장히 기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를 선언했었고요. 미국, 소련을 비롯한 159개 나라가 참가한 이 서울올림픽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또 결정적인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1: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외로 요트를 즐겼다고 알려져 있죠.
0: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1980년대에

0: 지인들과 함께 작은 요트를 마련해서 바다를 누볐다 그래요. 그 사진도 굉장히 좀 유명한데 나중에 이제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됐을 때 일부에서는 야, 저 노무현 저 사람 저 서민인 척 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호화 금수저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요트가 굉장히 뭐 호화로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용을 나눠 마련한 어떻게 보면 작은 배였다고 하죠. 어쨌든 이 스포츠도 사람의 인생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트라는 종목이 바람을 억지로 이길 수 없는 운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맞바람을 뚫고 돛을 잘 조절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도 순풍보다는 맞바람이 훨씬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요트 사랑이 우연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 대통령이 빠진 스포츠 편 이어갈게요. 자, 토니 베즐이 부르는 미키 듣고 올게요.

0: 토니 베즐의 노래 듣고 왔고요. 스포츠 뒷담화 스탐 스탐. 오늘 주제가 빠져 빠져 스포츠에 빠져버려. 대통령도 푹 빠진 운동 제2탄.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랑했던 스포츠편. 사연 하나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한유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러닝붐의 시초는 조깅매니아 김영삼 전 대통령 아닐까요? 1993년 7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청와대에서 새벽 조깅을 했던 게 화제였었죠. 당시 청와대 참모진들은 양국 대통령이 인왕산을 바라보며 청와대 녹지원 트랙에서 새벽 조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문제는 속도 조절이었죠. 키가 큰 클린턴은 평균 시속 12km, 김영삼 대통령은 시속 8km여서 속도차가 컸던 거죠. 김영삼 전 대통령 목소리입니다. 내는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니 걱정 마라. 내가 좀에 더 빨리 뛰면 문제없다. 큰 소리를 치셨고 나중에도 내가 그때 클린턴한테 앉으려고 죽기 살기로 뛰었다 이거 라고 하셨다는 일화가 재미있었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0: 정말 재미있네요.
1: 정말 정체불명의 사투리인데 죄송합니다. 이 지역 사시는 분들에게 정말 석고되지 않겠습니다.
0: 아닙니다. 아니 사실 경상도 분이 아닌 사람한테 경상 사투리 왜 이렇게 못 써 이러면 안 태어난데 어떻게. 아 근데 이제 야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저도 러닝하다 보면 이렇게 좀 빠른 사람이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늘 습관처럼 하죠. 먼저 가.
0: 제발 뭐 그러니까 내 눈치 보지 말고 네. 먼저 가 따라갈 테니까.
1: 네 그렇게
0: 못 따라가는데.
1: 제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0: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프로 스포츠 구단주 출신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죠.
1: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프로 축구단 구단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단주라는 거는 이제 자기 돈으로 축구단을 사서 운영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에 시민구단인 성남FC의 구단주를 맡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구단은 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이고요. 그 지역의 시장이 구단주를 역할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0: 구단주 된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요?
1: 그러니까 성남을 대표하던 프로축구팀은 성남일화라는 팀인데 2013년 이 팀이 어려워지면서 팀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거의 해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데 구단을 해체하지 말고 시민구단으로 전환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요. 결국에는 2014년 성남일화는 시민구단인 성남FC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고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단이 사라질 위기에서 이 팀을 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은 선수가 은퇴할 위기에서 팀 유니폼을 바꿔 입고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된 거죠.
0: 와, 구단주로 있을 때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고요?
1: 그러니까 보통 이 시장님이나 뭐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구단주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용히 결재만 하고 그냥 뭐 손만 흔들고 뭐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재명 당시 구단주는 이 경기와 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경기 도중에 판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남FC가 심판 판정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가 직접 나가가지고 막 심판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이 프로축구 연맹에 강하게 따진 거고 심지어 직접 연맹 사무실 상벌위원회에 찾아가가지고 따지고 나선 겁니다. 니네 이거 잘못됐어. 이거 똑바로 제대로 해. 결국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실무진들이 가거든요. 뭐 구단 단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런데 구단주가 그것도 이름이 알려진 정치인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축구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단주는 감독보다 먼저 심판에게 달려가서 따지고 항의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또 이미지를 남기게 된 거죠.
0: 네.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1: 맞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잘못된 것은 직접 따지고 행동한다. 그런 거침없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재명 시장이 나중에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스포츠라는 수단을 잘 이용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인데 프로축구단을 직접 경험한 대통령인 만큼 스포츠계의 기대도 아주 큰 상황입니다. 선수 인권 문제나 뭐 학교 체육 정상화라든지 지방 스포츠 발전 이런 뭐 경기장 개선 이런 현장의 문제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퀴즈 내주실까요?
1: 네 올해 이곳이 만들어진 지 60년 됐는데

0: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 이곳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스포츠가 큰 발전을 이루게 되죠. 어디일까요? 1번 태릉선수촌, 2번 따르릉 따르릉 선수촌.
1: 따르릉 선수촌 이렇게 해줘.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입니다. 이선무 기자님 오늘도 즐겁고 우리는 따르릉 따르릉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자, 퀴즈. 올해 이곳이 만들어진 지 60년이 됐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 이곳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스포츠가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됐죠. 어디일까요? 1번 태릉 선수촌이 정답이었습니다. 따르릉 선수촌은 아니었어요.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꼭 확인하시고요. 2부 마치고 3부 하시죠. 내 마음의 넘버 7 주말에 투머치 흥 파트너 박슬기 씨랑 같이 돌아올게요.

0: 수많은 자격증 가운데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나요? 고용시장과 산업계가 주목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먼저 실무로 연결되는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희소성이 높은지 이 두 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 국가기술 자격으로 신설돼 10월에 첫 시험을 치르는 공공조달관리사도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데요.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가공인 전문가로 첫발을 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공공조달관리사를 검색해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새로운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안녕하세요.
2: 이세영,
3: 정용화,
4: 도겸,
5: 최애나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평범한 연애를 포기해야 했던 청춘들.
3: 다시 주어진 오늘, 청춘들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을까요?
4: 삶의 끝을 마주했던 청춘들의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연애 기록.
6: SBS 내 남은 연애는 8월 3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8: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9: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0: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1: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2: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3: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1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14: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었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터리.

0: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1: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이 혜민님이 지금 맨발 산책하며 철파엠 듣고 있어요. 땀이 줄줄이지만 철파엠과 함께하니 힘들지 않네요. 오늘도 하이텐션 철업디 슬기씨 미리 땡큐.

알겠습니다. 자, 이럴 때또 땀은 줄줄이지만, 또 산책하고 나서 샤워 또 하고 나서 라디오 듣고 아침 조식 먹으면 또 기분 좋겠네요. 자,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기분 끌어올려야죠.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마음이야 넘버 7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스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7: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레노.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반납하셔도 좋습니다.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으로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만나보세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 후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반납 가능. 차량 반납 기본 조건 및 자격은행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르노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7: 레노.

0: 박수! 자, 슬기슬기 박슬기 씨 이렇게 노래로 환영해주네요.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버젓이 찬양 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0: 네.
1: 기쁘다 구조현드 이렇게 가야지.
0: 과하다는 생각해본 적이 없나요?
1: 아, 이거 과하게 가야

0: 돼요. 과하게 가야지 돼요. 그게 맛입니다.
1: 제가 왜 안 한 줄 아세요?
0: 왜요?
1: 슬기 하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양보하고 싶었어요.
0: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또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니까 늘 오늘 발걸음이 제가 가벼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노래로까지 또 환영을 해 주시니까.
1: 그러니까. 아, 이분이 또 환영만 했지 또 두 팔을 안 벌렸을 수도 있고요.
0: 아니야 벌렸을
1: 벌렸어,
0: 거야.
1: 벌렸어 벌렸어.
0: 분명히 벌렸어. 두 팔 벌려 환영했어.
1: 아니 그래서 슬기 씨 그나저나
0: 네.
1: 지금 또 찬양터 노래 들으셨는데 노래 강사 자격증은 획득을 하셨나요?
0: 아 지금 ING고 지금 1학기 끝나고 이제 2학기가 9월부터 개강이에요.
1: 아 2학기를 마쳐야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2학기까지 마쳐야지 1년 과정이라서 그 1년 과정을 꼭 채워야지 수료증이 나와.
1: 그러니까 출석률, 자격증이. 출석률은 어때요?
0: 출석률은 저 거의 지금
1: 90%?
0: 오? 네, 거의 저 출석 열심히 했고.
1: 왜냐면 노래하러 갈 때 행복하거든요.
0: 그럼요. 네.
1: 수영하러 갈 때 행복해요? 노래할 때 행복해요?
0: 근데 다른 것 같아요. 수영하러 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졸려가지고 막.
1: 아, 나 근데 이거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수영장 가는 거는 귀찮고 힘든데 물에 또 들어가면 또 해.
0: 맞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왔을 때의 그 쾌감과 그 만족감은 어떤 걸로도 표현이 안 돼요.
1: 그러니까.
0: 맛있는 걸 먹었을 때의 그 느낌도 아니에요. 진짜 최고. 나 오늘 하루 벌써 잘 산 느낌.
1: 어쨌든 수영도 열심히 하시고 2학기 때 여러분 이제 올해가 지나고 다시 그때 강사 선생님 자격증 얘기하고
0: 그렇죠.
1: 당분간은 조금 이제 노래 강사 얘기는 안 해도 되죠.
0: 조금은 쉬어주세요.
1: 조금은 좀 우리가 아껴둡시다.
0: 그래요.
1: 선수 목소리 보호 차원에서도.
0: 네네.
1: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노래를 불러야죠. 내 마음의 넘버치 노래 부르면서 출발해보죠. 참여 방법 1, 2, 3
0: 하야
1: 사야 사야 사야 사야 꼬물 꼬물 꼬물 꼬물 돌아따따 헤이 돌아따따 안 되나요 사파가모 오 가리가리 헤이 오 가리가리 너에게 막가리
0: 막가 헤 말하면 어떨
1: 볼륨을 낮춰요. 여러분 볼륨을 조금 낮춰주고요.
0: 김현자 선생님 창법으로 좀 해봤어요.
1: 네네네.
0: 에, 마이크를 좀 멀리 가는 왕급으로. 자 김영철의 파워 FM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토요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와 노래 7곡 이유까지 정해서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 자 오늘은 권기해
0: 그게 뭐죠?
1: 사연입니다. 그냥 안개비를.
0: 안개비야.
1: 그냥 저는 모든 청취자에게 음을 붙여주고 싶어요.
0: 맞아요. 그럼 얼마나 신나요. 살다 보면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헷갈리는 말들 두 분도 들어보셨죠?
1: 있죠.
0: 칭찬을 할 거면 시원하게 칭찬을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솔직하게 한 소리 하면 될 것을 꼭 긴가민가한 게 만드는 사람들 너무해 너무해. 그래서 그런 애매한 상황들을 모아 차트로 만들어봤어요. 이번 주 주제
2: 누구인가? 칭찬인가? 욕인가?
0: 내 맘이야 넘버 7 라.
1: 참 개인기도 잘해요.
0: 그럼요. 이게 써있는 거 전 최선을 다해 살립니다. 처음에 살다 보면 이걸로 시작을 못한 게 제가
1: 놓쳤더라고. 저도 딱 보는데 살다 보면 이게 칭찬인가 딱 가는데 저 아이가 저걸 놓쳤구나. 네네. 아 왜냐면
0: 맞아요.
1: 내가 권기해 때문에
0: 맞아요. 좀 기가 많이 빨렸어요.
1: 그래요?
0: 네.
1: 저한테 기가 그렇게 많이 빨렸다고요?
0: 빨려요.
1: 본인은 남한테 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요? 아 저도 어디 가서는 기 쪽쪽 빠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빨려요.
1: 웃기고 앉아 있네요. 우리 지금 둘 다 앉아 있어요.
0: 예. 예예.
1: 야 이거 칭찬인지 욕인지 애매할 때 이거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0: 전 이런 거 되게 많이 제가 좀 다른 상대방한테 하는 편이에요.
1: 오히려 하는 편. 어떻게?
0: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적막이 흐르거나 서로 이렇게 좀 뭔가 분위기가 어색한 상황이 생기면 항상 그 상황을 리액션이나 칭찬이나 아니면은 좀 약간 비아냥 톤으로 재밌게 제가 좀 이렇게 하려는 편이거든요.
1: 그 조롱도 하고 재밌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다 스타일 있잖아요.
1: 그렇죠, 뭐 예능이니까 예능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아우 나 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자기 자랑을 좀 해요. 완전 축하할 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다른 얘기 더 이상 못하게. 축하 축하. 진짜 축하하는 건지
1: 그렇지, 애매하게.
0: 뭔지 애매하게. 그래서 뭐야 그거 뭐 칭찬이야? 그러니까 축하라는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1: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어떨까요? 저는 이제 구황구장하면 나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영철이 입 너무 부러워. 제가 수박 먹을 때 너 너무 좋지 않아?
0: 안 흘려.
1: 이게 아니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입 넌 입이 나와 있으니까 수박이 많이 들어가잖아.
0: 그렇죠.

0: 안까지 이게 아닌가? 이게 너무 왜 기분 나빠? 뭐 이러는데 이게 뭐 칭찬이야.
1: 야 이거 진짜
0: 그런 것들
1: 애둘러서 그죠?
0: 그럼 오늘 권기애님이 만든 차트가 누구인가? 칭찬인가? 욕인가? 4달러? 는 없어요. 내 마음이야 뭐지? 첫 곡은요?

0: 자, 예? 이 노래는요 아이유의 좋은 날이죠. 오랜만에 큰맘 먹고 불고기와 정성 가득한 밑반찬들로 푸짐하게 밥상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가 간만에 요리도 해주고 좋은 날이라고 엄청 좋아하다가 한입 먹어보더니, 근데 엄마 너무너무 잘했는데 아 힘들게 요리하지 마.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엄마 힘들잖아. 시켜 먹자. 나 엄마 힘든 거 싫단 말이야. 이러는데 이게 뭐 칭찬인지 욕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1: 아 근데
0: 뭐야, 맛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1: 어, 아 이제 알 것 같아. 오늘 주제가 확실히 그죠? 칭찬인가 욕인가인데 사실은 거의 욕인 것 같아.
0: 이거는 욕이에요.
1: 아, 아니 그러니까 어 이거 뭐 엄마 우리 엄마를 위해서 시켜 먹자. 배려해주는 것 같아서 그건데 그 맛에 대한 평가 아닐까요?
0: 그렇죠. 이게 사실 한 입 먹어보더니 바로 나올 수 있는 말로 이거는 100% 내가 더 이상은 못 먹겠다 이 소리죠.
1: 그래.
0: 네. 이거는 진짜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아들을 수 있어요.
1: 네. 내 사랑이 네. 승기 이제 집에서 음식하지 마요. 뭐 이런 적 있어요? 내 사랑.
0: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신랑은 그래도 리액션 최선을 다해요. 뭐야 이거 먹어본 중 최고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어 나 내 사랑 한번 만나보고 싶어.
0: 한번 진짜 시간 될 때 한번 모시고 올게요.
1: 그래요 그래요. 에이. 진짜 저는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내 사랑 화내면서 불러봐요.
0: 내 사랑!
1: 왜 불러요?
0: 진짜 이거
1: 이렇게 하는지 난 진짜 궁금해.
0: 그러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예, 있는지 없는지.
1: 미리 연습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아니요 전혀. 저는 라디오에서 했던 얘기 많이 안 해요. 가끔 이제 제보가 들어오거나 본인이 이렇게 듣거나.
1: 그렇지.
0: 예, 그렇게 되니까.
1: 주제 이제 감 잡았죠.
0: 네네.
1: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는 뭘까요?
0: 멍청해. I don't like it. Nobody likes it.
1: 멍청해.
0: 멍청해. 자 화사의 노래 멍청입니다. 퇴근길에 단골 반찬집에 반찬을 사러 갔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세댁은 참 순수하고 깨끗한 면이 있어서 참 좋아 하시길래 순수하단 말 처음 듣는다며 웃으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은 신용카드를 두고 가고 또 어느 날은 반찬 산 거 그대로 두고 가고 순수하고 허당기 있고 조금 멍청한 것도 매력이지 뭐 하시는데 기분이 이게 묘하던데요.
1: 주제가 그냥 예.
0: 매기는 건데요 이거는요.
1: 오늘 칭찬 약간 그지.
0: 그죠 그죠.
1: 칭찬으로 이제 순수하다.
0: 칭찬을 뭔가 칭찬이라는 탈을 쓴.
1: 그렇지.
0: 예, 그 촌철살인 멘트 같아요. 뼈 때리는 말. 그죠.
1: 근데 또 이런 거를 또 막 고깝게 안 받아들인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뭐 돌려서 지금 저한테 멍청하다고 하시는 거 이렇게 안 하고 아 왜 그러세요.
0: 맞아 그때 당시에는 또 아 그러니까요 아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 매력이 너무 많아서 힘드시죠 막 이러면서 저도 이렇게 받아치고 약간 그러긴 하는데.
1: 맞아 나도 신용카드 좀 놔두고 간 집이 많아가지고
0: 너무 많죠. 네. 저희 신랑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아이스크림 가게 할 때 카드를 진짜 꽂고 안 가져가시는
1: 되게
0: 상황이
1: 많더라고요.
0: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전화 오죠. 혹시 제가 카드를 두고 갔나요? 물어보시면은 네,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도로 찾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1: 저도 이 코너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던 기억나는데 예. 여의도 오랜만에 놀러 갔다가 TV 왔는데 없는 거예요.
0: 아이고.
1: 다음 날 매니저랑 갔죠.
0: 예.
1: 갔더니 그 직원도 아니야. 난 이제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제가 어제 영수증 있는 거예요. 2시 40몇 분에 샀던 건데 카드통 갖고 와.
0: 아유.
1: 여기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카드가 배가 60개가 있어.
0: 와.
1: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0: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몇 분들은 그럴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조차
1: 그래.
0: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1: 맞아 맞아. 에이, 어쨌든.
0: 그래도 철없지는 생각을 했네.
1: 했네 했네. 오늘 내 마음에 넘버질 차트 주제가 누구인가 칭찬인가 욕인가 호호 마구니가 꼈어.

0: 또 자꾸 늘어나 시간은 4부에.
1: 너무 길어져. 이거 노래 못 들어요. 4달러보다 더 길어지네.
0: 슬기씨 사실 칭찬이 욕인지 이거 애매하게 하는 거 이게 충청도 분들이 최고 아닐까요?
1: 아
0: 우리 영자 누나 딱 개그 생각하면
1: 맞아
0: 돼요.
1: 맞아.
0: 수박 얼마예요? 만 원이요? 아유 만 원이면 뭐 내가 농사를 왜 그 지었겠어요?
1: 어.
0: 만 원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1: 그리고 운전할 때 중요하잖아요.
0: 빵빵.
1: 아이 그럴 거면은 어디 오지 그랬어.
0: 그러니까.
1: 예, 이런 것도 많죠.
0: 이런 거 약간 애둘러서 하는 얘기에 네. 충청도 짱인데. 그럼 오늘 문자 주제는 이걸로 받아볼게요.
1: 아, 돌리고.
0: 돌려 말하는 충청도식 화법. 내가 들어봤던 평생 잊지 못할 충청도식 화법.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 소개되신 분 중 몇 분 선정해서 뷰티 상품을 쏘고요. 노래는 아이유입니다. 좋은 날.

0: 아유 좋은 날 듣고 왔고요. 아유 아유 아유 우리 어떤 코너죠?
1: 내 맘이야 넘버 7 잡아 차트 한번 잡아
0: 오늘 내 맘이야 넘버

0: 며칠 권기해 님이 보내신 주제입니다. 누구인가? 칭찬인가? 욕인가? 허허! 세 번째 차트 음악은요?
1: 내게 전해줘
0: 이 노래 너무 좋아
1: 그대의 사랑을 마음속에
2: 피워
1: 몰라
2: 마음속에 자 느낄 수 있도록 갈게요
1: 몰라 몰라 연재야 연재야 저기 노래 불러봐 연재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2: 아 선홍현 선생님 따님이시구나
0: 네 최연재 씨
2: 맞아 맞아 세 번째 노래는요 최연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란 노래입니다 간만에 백화점에서 쇼핑한 신상 원피스를 입고요 거울 앞에 서서 포즈를 잡았어요 근데 우리 딸이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연예인 같다며 엄지를 축혀 세우더라고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엄마가 연예인 누구 닮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패션 센스 좋은 연예인 선우영녀 쌤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40대 초반이거든요 이거 칭찬 맞나요?
0: 아 이제 주제가 확 딱 맞네. 이게 이제 딱 두 가지 갈림길에서
2: 그죠.
0: 칭찬이 아니 또 선우영 쌤 예쁘시잖아요.
2: 아니 그리고 패션 센스 좋은 연예인이 선우영 쌤도 물론 좋으시지만 그러니까 뭐 공효진 뭐 있고
0: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 또래랑 또는 자기보다 더 젊은
2: 에.
0: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칭찬을 받고 싶어 할 텐데.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선우영녀 쌤 어머 진짜 그렇게 우아하고 예뻐하다가 약간 응? 이게 맞나 싶으신 거죠. 그죠 사연자님도.
0: 주제 잘 잡았어. 잘 잡았어.
2: 권기예님도 그죠
0: 아 재밌다 재밌다.
2: 그래도 칭찬은 맞아 이거.
0: 칭찬이야. 칭찬은 칭찬인데.
2: 그죠.
0: 좋아. 그럼 네 번째 차트 음악은 또 뭘까요?

0: 자, 첩부수 작까지 나왔어요. 독수리 오형제 주제가입니다. 비 오는 날 남편과 김치전에 술 한잔하며 오붓하게 있는데 남편이 제 잔을 채워주며 그러더라고요. 나 당신이랑 있으니까 진짜 너무 편하고 좋다. 당신은 이제 거의 형제 같아. 브라더 말이야. 진짜 제일 편해. 알지 알지. 거의 형제가 아니고 진짜 형제같이 편하고 너무 좋아. 아니 아내를 여동생도 아니고 남동생 취급하는 거 이거 칭찬이야 욕이야 싶지 않나요?
1: 아 그래도 정말 브라더 이런 거 좀 애드립 좀 치지 마세요.
0: 아 왜 형제가 브라더잖아요.
1: 아 그래도 좀
0: 아니 본인은 사딸 본인은 사딸로 해 마구니까지 하면서 뭐 오케이. 나는 못하게 해.
1: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네. 봐줄게
0: 브라더까지 봐줘요.
1: 시스터까지도 봐줄게.
0: 그래요.
1: 아 근데 이거 어때 이제 여동생도 아니고 지금 내 사랑이 형제처럼 대하진 않죠.
0: 아 저희는 진짜 선을 깔끔하게 지키고
1: 남녀지.
0: 저는 진짜 방귀 낄 때도 화장실 가서 물 틀어놓고 하거든요.
1: 그래, 그래.
0: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저희 신랑이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방귀를 꼈어요.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1: 아
0: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닌데 저 아닌데 제가 이랬죠. 예, 그때 애들이랑 저 같이 있으니까.
1: 나는 근데 아내분들하고 남편 예. 아내분들이 뭐 트림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근데 예. 여보 뭐라고? 좀만 더 크게 얘기 좀 할 때 나는 아니 사실 너무 그 아내 부부끼리 하시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 저희는 항상 그런 거 하면은 예? 왜 뭐요? 막 이렇게 항상 리액션을 하거든요 서로.
1: 근데 좋다. 어쨌든 형제 뭐 브라더 이런 느낌 절대 아니고 계속 에,
0: 저희는
1: 남녀로.
0: 저희는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은 내 사랑, 내 합니다. 에, 쉽진 않지만.
1: 아니 잠깐만 이렇게 남편 얘기를 에. 하는데 아까 그 진짜 그 나 물어보고 싶어.
0: 뭐요?
1: 진짜 붕 했는데 예? 진짜 뭐 어디서 누가 부르는 걸로 들었는지.
0: 진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1: 아니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스튜디오 모셔가지고 약간
0: 아, 그래요?
1: 증인으로 모시는 건 아니고
0: 아 그러면은 잠깐만 달력을 한번 볼게요.
1: 네.
0: 아
1: 한번 다음 주쯤에 한번 시간 내면
0: 다음 주에 괜찮네요 시간이.
1: 여러분 우리 그냥 오! 우리 내 사랑 한번 같이 모셔서
0: 알겠습니다.
1: 생 얘기가 맞는지
0: 제가 같이 가자고 트라이 할게요.
1: 그리고 에. 의외로 또 내 사랑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사실 여동생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어쨌든 패밀리로 패밀리로
1: 좋습니다. 우리 내 사랑 만나보기를 하면서 그러면 철가루 곤기애님이 보내주신 누구인가 칭찬인가 욕인가 넘버 7 우리도 철가루들에게 선물 팍팍 나눠드리는 내 마음 퀴즈 가야죠. 첫 번째 퀴즈는요 슬기씨.
0: 네 오늘 차트 두 번째 노래는요 화사의 멍청해였습니다. 작년 청룡 영화상에서 단연코 최고의 화제는 배우 박정민 씨와 화사 씨의 콜라보 무대였죠. 화사 씨가 이 곡을 부르는 무대를 박정민 씨가 그윽하게 바라보다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진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0: 아저씨가.
1: 아 진짜 이 노래 들으면은 박정민 씨, 화사 씨가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이제는 아. 어떤 상상도 안 되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딱 이 노래는 그냥 두 분이에요. 지난 2025년 화사 씨가 부른 이 노래 제목 뭘까요? 1번 굿 굿바이, 2번 굿 굿 아주 굿이에요. 굿 굿 굿.
0: 자 아주 굿 좋았습니다. 굿. 네.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구급함 쏠게요. 샵 1077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려는 무료. 3부 마치고요. 4부 가있을게요 여러분. Stay tuned. Don't go.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화합물인 페롤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 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해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줬다니까요.

0: 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세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 승기 씨, 저는 사무실 갈 때
1: 예.
0: 각자만의 행복한 구간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슬기랑 두 번째 내 마음이야.
1: 너무 신나죠.
0: 이거 할 때가
1: 그 추임새는 없으면 안 돼.
0: 그리고 차트 한번 차방
1: 이야 이야 이야.
0: 이게 원래 처음에 안 이랬어.
1: 비브라토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0: 이게 하다 하다 늘어가지고 여기까지 네. 됐는데 아이, 각자 아마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텐데
1: 너무 신나.
0: 이 그, 토요일 이 시간도 네. 너무 재밌고
1: 뭔가 채찍질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 하면은 네.
0: 아니 4771번님은 슬기 씨 혈액형이 궁금해요. 어. 활발한 거 보니까 에, O형?
1: 오.
0: 야, 요즘 혈액형 얘기 잘 안 묻대. MBTI 묻다가
1: 그렇죠. 4771님은 아직 혈액형에 좀 갇혀 계신 것 같은데 MBTI
0: 빠져나오세요.
1: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무슨 형일 것 같아요?
0: 슬기는 A형이지.
1: A형?
0: 어.
1: 아, 저 B형이에요. 저 B, 완전 B. 근데 엄마가 A형이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A 쪽도 있는 거 아닐까 생각 가끔 해요.
0: 야, 근데 오랜만에 혈액형 얘기하니까 되게 신선하다.
1: 그쵸.
0: 한때 우리 20년 전에
1: 어.
0: 아 됐어. 너 B였어? 영철이 A형이구나. 아 왜 혈액형 얘기해? 아유 A형이구나. 아 왜 A형이라고 하냐고. 그래, 아유 A형이네.
1: 트리플 A. 막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0: 맞죠. 그럼 A형 아니야? 맞아요. 그럼 너 딱 보니까 A형이네. 예전에 이렇게
1: 아, 맞추고 오빠 A형이에요?
0: A형이지.
1: 어, A형 안 같아.
0: O형으로 가끔
1: O형 같아요.
0: 있어. O형 그런 사람이
1: 어,
0: 있어.
1: 어, 어, 어.
0: 근데 어쨌든 진짜 옛날에 그러고 막 얘기 킬러들의 수다 영화에서 혈액형
1: 맞아요.
0: 얘기하고 나서
1: 그때는 그냥 혈액형이 MBTI였으니까
0: 그랬지.
1: 네 맞아요.
0: 아유 4771번님 덕분에 또 혈액형 얘기도 해봤고 슬기 B형인가 알게 됐고요.
1: 네네.
0: 우리 슬기 박슬기 아까 3부 문제 주제 돌리고 돌려 말하는 이 충청도시 화법이요? 하나씩 소개를 좀 해볼까요? 슬기씨
1: 네.
0: 잘 살릴 수 있는 거요?
1: 아유 해볼게요.
0: 그래요.
1: 레인코트님이에요. 카페에서 일하는 철가루입니다. 가게에서 어떤 손님들이 너무 큰 소리를 내면서 고래고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계셨던 손님께 슬쩍 다가가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우시죠? 여기 이거 서비스라고 드렸는데 그 손님께서 조용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저 작은 공중도덕을 도각했나벼. 그 말이 너무 웃겨서 계속 생각이 난답니다.
0: 와 이거 충청도식 화법이 있어.
1: 귀여워. 공중도덕이란 말도 잘 안 쓰는데 사실.
0: 매너 뭐 매너 이런 건데.
1: 그죠.
0: 매너를.
1: 공중도덕을 도각까지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0: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여기 좀 다른 비슷한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날 때 해야 되는 게
1: 네.
0: 이영자 선배님이 저도 이제 정선이 누나한테 들었는데 경찰에 영전 이런 쪽으로는 탑으로 웃기거든요.
1: 그래요.
0: 그 찜질방 있잖아요. 거기서 아유 이영자 씨 팬이에요 하고 영전을 붙잡고 5분간 뭐 영전을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하고 막 했대요.
1: 어.
0: 근데 보통 듣다가 이제 가야 돼요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영자 선배님의 특유의 방식으로 아유 저기요 살면서 재미없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듣고 사셨죠. 뭐예요 5분간 웃음 포인트 하나 없이. 그렇게 혼자 우와. 얘기할 거요. 티키타카 하나 없이 하는데 선희 누나가 정말 진짜 오열했대잖아요.
1: 아니 이게 상처도 안 받고 지금 상황에 상황에 대한 진단을 확실하게 내려준다.
0: 그분도 그냥 계속 얘기하더래. 예, 재미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하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1: 아 재밌네요.
0: 아유 공중도덕을 독하겠나벼.
1: 네.
0: 자,
1: 달달콤님
0: 하나 볼까요?
1: 네.
0: 회사에서 한 시간을 줄 서서 갈비탕을 먹으러 갔어요.
1: 아, 맛있겠다.
0: 드디어 자리에 앉아 한 입을 먹어봤는데 고기가 너무 질긴 거예요. 다들 속으로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나 하며 짜증이 올라오던 찰나 충청도 출신 부장님이 이거 오늘부터 씹으면 이 추석쯤엔 삼키겠네 라고 그 말에 다 같이 웃음이 터져 진짜 짜증이 날아가네요. 어, 봐. 짜증이 날아가. 유머가.
1: 짜증이 날아가. 그러니까 진짜 분위기를 밝히는 거야. 이 충청도식 화법이 여유가 특유의 여유가 있잖아요.
0: 이쯤 되면 소화는 내일쯤 되겠지.

0: 거 아니야.
1: 너무 재밌다.
0: 나도 충전 도시 뭐 좋아.
1: 아니 근데 이거 오늘부터 씹으면 이거 원래 영자 언니만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분들도 해요?
0: 근데 약간 충청도 분들이 하는
1: 다
0: 게
1: 해요?
0: 영자 누나가 오히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그쵸? 그게 진짜
0: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그 왕급 있더라고요. 당황할 때는 이렇게 하고.
1: 아 버전이 있구나.
0: 막 쓰는 건 아니고.
1: 그래 그래.
0: 그렇지.
1: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들어가되 그게 그러니까 약간 멜로디 라인이 좀 달라요. 그렇구나. 크라님도 한번 볼게요. 예. 자. 친척 어르신이 아프셔서 병문안을 다녀온 뒤에 공주에서 논산 친척 집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여름이라 창문을 다 닫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아 파리 한 마리가 차 안을 빙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발견한 제가 하우 똥파리! 하면서 손뼉을 치자 택시기사님께서 잡지 마요. 고놈 내가 키우는 거예요. 하시는데 병문안 이후 진짜 처져있던 친척들 분위기가 단숨에 환기가 됐어요. 크크크. 몇 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파리만 보면 애완파리가 생각이 납니다. 애완파리, 애착파리. 너무 좋다.
0: 야, 지금 유머 하나가 아픈 사람 살렸지.
1: 병문안 이후 지쳐있던 다 간병인들도 이렇게 기분 좋게 했지.
0: 식당 음식 맛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빵 사줬지. 와. 야, 이거 유머 하나가 이렇게 바꿉니다.
1: 그놈 파리 내가 키우는 거예요.
0: 애완이요. 이. 저기 샵 1077은 아닌 것이 문자 번호가 1077번님인데 제가 하나 볼까요?
1: 예예예. 예, 예.
0: 텃밭에 심은 깻잎으로 장아찌를 담그려고 수확 시기를 보고 있었어요. 요즘 비가 자주 와서 나를 재고 있었는데 엄마가 계속 따자고 하셨죠. 근데 전 안 된다고 우리 깻잎들 햇빛 조금 더 보라고 미루다가 결국 또 소나기를 맞아버렸는데 그 모습을 본 엄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1: 뭐라고요?
0: 참말로? 예? 수라상이라도 차리는겨? 아, 뭐요? 조금 보탰어.
1: 네, 아나. 그렇죠.
0: 수라상, 뭐 진수성찬이요?
1: 그 깻잎을 그러니까 거의 뭐 내 얼굴만하게 키우려 그러나 봐, 진짜.
0: 그치.
1: 야, 진짜 아니 이게 마지막 이거 살리려고 앞에 막 대충 있는 느낌 났어요.
0: 뭔 소리요? 아니요.
1: 아나까지 넣으려고 아주.
0: 아나. 예. 손영님 가나 보셔요.
1: 갈게요. 저희 어머니가 논산 출신이세요. 얼마 전 같이 미용실에 갔다가 빵 터지는 일 있었거든요. 미용실에 첫 출근하신 보조 스태프분께서 엄마 머리를 감겨드리는데 온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틀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침착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이 닭 잡는겨? 저는 커피 마시면서 옆에 있다가 뿜을 했습니다.
0: 나 충청도 유머 거의 다 알거든요. 영전에서 들은 거 많아서 닭 잡는겨는 와
1: 독보적이다.
0: 야 이거는 나 지금 감탄하고 있었어. 아 뜨거잖아요. 닭 잡는겨?
1: 아, 이제 물 끓이고 이제 넣으려고
0: 이제 털 뽑을게요. 뜨거운 나 이거 다음에 써 먹어야 되겠다.
1: 야 디테일하다 진짜.
0: 미용실 갔을 때 아 뜨거워 같아요. 너무 뜨겁죠. 닭 잡는겨. 아나 진짜 이거 아유 나 진짜 어떤 느낌이 나면 나 아영 독하다가
1: 네. 아 눈물이
0: 이수근,
1: 났네.
0: 이수근 개그에 빵 틀 때인데 나 수근이 개그 안 웃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이렇게 감탄할 때.
1: 그죠, 약간.
0: 나 닭 잡는 게 지금 그 수준이야.
1: 맞아. 약간 리스펙하는 느낌으로 쳐다볼 때가 있죠.
0: 이거 지금 약간.
1: 아니, 이거 네 글자인데. 네 글자에 이렇게 재밌게.
0: 아까 사실 저 책은 공중도덕을 독하겠나며 오늘부터 이거 씹으면 추석쯤에 삼키겠네.
1: 길잖아.
0: 참말로 뭐 수라살이나 차리는 겨. 그런데 이거는 닭 잡는 겨? 아이씨. 아, 이거 진짜 오늘 장원. 선영 장원.
1: 야, 진짜.
0: 아, 쓰기가 그래 길잖아.
1: 그래 맞아요.
0: 근데 짧잖아.
1: 근데 원래 충청도식 화법은 좀 길고 설명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네요. 예, 아유 손형님 그래도 이렇게 유머러스하시고 또 재치 많은 엄마랑 같이 하니 얼마나 행복해요.
0: 그래. 에. 오늘 장원이라고 했더니 손형님 그럴 것 같아. 남겨.
1: 그렇죠.
0: 아 소개되신 분들께 뷰티 상품권 드리고 아쉽게 소개가 안 됐어도 문자 참여해주신 여러분 중에서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 확인하시고 차트 만나보기 전에 3부에서 내드렸던 첫 번째 내맘 퀴즈 정답 발표해주세요. 슬기 씨.
1: 네. 지난 2025년 화사가 부른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1번

0: 이었습니다.
1: 선물 받을 철가루들 역시 선곡별로 두팅 확인해 주시고, 자 오늘 철가루 권기해 님이 보내신 주제 누구인가? 칭찬인가? 욕인가? 내 맘에 넘어지. 슬기 씨 그러면 다섯 번째 곡은 어떤 노래죠? 아무 노래나 일단 쳐!
2: 최! 아무렇지 나는 걸로
0: 페페!
2: 아무렇게나 쳐!
0: 최! 최!
2: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0: 자, 지코의 노래입니다. 아무 노래. 회식당 2차로 간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우려고 최신 아이돌 댄스곡부터 예전 추억의 댄스곡까지 정말 신나게 불러제꼈어요. 그런 절 보고 부장님이 야야야야 슬기 씨 진짜 아무 노래나 다 하네 다 알아 하시기에 기분 좋게 또 노래를 예약하니 잠시 뒤에 또 야야야 음정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도 개의치 않고 진짜 아무 노래나 계속 선곡하는 게 진짜 멋있고 당차다 멋있어 최고야 최고 이러는데 이거 기분이 좀 나쁜데 이거 욕 아닌가요?
1: 아, 기분이 나쁘면 욕이고
0: 욕이지
1: 야.
0: 기분이 살짝 나빴다 약간 스크래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칭찬보다는
1: 그 팀의 욕인데
0: 가깝죠 요게
1: 그죠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는데 개의치하고 아무 노래나 하네 이러면은 그러게
0: 그죠 아무 노래나 다 하네 다 알아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2절까지 가니까 아,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이 생각 들 것 같아
1: 그래
0: 에이, 그쵸
1: 아, 근데 아무라는 단어를 잘 못 쓰며 오늘 아무거나 잘 먹네 이것도 약간
0: 그쵸
1: 뭐 쟤 다 잘 먹는 것처럼 들리지만
0: 근데 같은 말이라도 골고루 정말 잘 먹는다
1: 그리고 이제 너 진짜 골고루 막 저기 뭐지 아무거나 빼고 어떻게 하지
0: 정말 여러 가지로 잘 먹는다 아, 모르겠네요 예 쉽지 않네요
1: 어쨌든
0: 예
1: 아 진짜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리죠
0: 네
1: 그렇다면 누구인가 칭찬인가 욕인가 내 마음에 넣어보질 다음 거군요
0: 정말 멜로드라마 같다 디바의 노래 12월의 드라마라는 노래입니다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해 동네 민원 사항에 대해 제 의견을 아주 조리 있게 말했어요 반상회가 끝나니 부녀 회장님이 자기는 드라마처럼 몰입력 있게 말을 참 잘하더라 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근데 드라마긴 드라마인데 대하드라마더라.
1: 응?
0: 중간에 하품도 나오고 그래도 참 잘하더라. 이렇게 덧붙인 말이 저를 헛갈리게 만들어요. 헛갈리실 일이 있나요?
1: 그러니까
0: 말이 길었단 얘기죠.
1: 대하드라마더라. 야 네. 이걸 약간 이거 충정도식인데.
0: 그러니까요.
1: 아까 그거네.
0: 닭 잡는겨?
1: 살면서 재미없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듣고 가셨나
0: 봐요. 맞아 그거다. 아니 근데 진짜 대하 드라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이거는 이제 말을 좀 애껴 이 소리지 뭐.
1: 제가 또 많이 들어봤던 얘기라.
0: 그래요?
1: 장편 드라마.
0: 아니 그리고 저기 요즘에 저는 또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우리 또 김부장이에요.
1: 김부장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0: 김부장 또 우리 윤경호 씨가 거기 그 안에 그 안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걸로 나와요.
1: 진짜?
0: 말을 진짜 많이 해서 심지어 드라마 안에 자막이 있어요. 드라마 안에 그냥 자체 자막이.
1: 대박이다.
0: 예, 너무 많으니까 와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근데 이제 윤경호 씨는 대하 드라마 느낌은 아니죠.
1: 그렇죠.
0: 재미있어요.
1: 재밌어. 시트콤 같은
0: 네네네.
1: 시트콤 드라마.
0: 맞아요.
1: 자 그러면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요. 차트 마지막 곡도 만나보고 두 번째 내 마음 퀴즈도 풀어봐야죠.

0: 짓고 아무 노래 듣고 왔고요.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이 직접 짠 노래 차트죠. 내 맘에 넘버 쥐. 여기서 내 맘 퀴즈 두 번째 퀴즈도 풀어볼까요? 두 번째 퀴즈는 보기 전쟁이 있어요. 엄격한 3초 시간 제한이 있고요. 3초 안에 다음 보기를 말하지 못하면 아웃이에요. 준비되셨나요?
1: 그럼요.
0: 쇼 끝이 남는 거야. 보기 전쟁이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내볼게요. 차트 여섯 번째 노래 디바의 12월의 드라마였죠. 그 시절 디바는 특유의 걸크러시한 매력으로 수많은 여성 팬들을 이끌었고 성공적인 음반 판매는 물론 걸그룹도 보이그룹 못지않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줬는데 그래서 지금 디바 히트곡 조이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그중 가사 한 단어가 꼴꼴로 가려져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맞으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0: 와 지금 가사가 없는데 막 쭉쭉 하고 있어.
1: 강한 나 정말 이상해도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할 수. 다 같이요. My darling, starting for you. 슈슈야. 함께 있다는 걸.
0: 자, 함께 퀴즈를 내야 돼 이제.
1: 그렇죠. 이제 하세요.
0: 꿀꿀에 들어갈 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놓쳤을 거예요 지금. 뭔 말하지 할 거예요.
1: 그렇죠.
0: 1번 묘한. 난 이렇게 묘한 느낌을.
1: 아 묘한 느낌.
0: 2번 북한. 아. 난 이렇게 북한 느낌을.
1: 오늘의 고소.
0: 오늘은 한으로 끝나는 두 글자 땡 한입니다.
1: 자 3번 갈게요. 자 북한 나왔으니까 남한 가야죠.
0: 자 그러면 저는 대한 갈게요. 대한.
1: 아 대한이 있구나. 자 기한 임박입니다. 기한.
0: 오. 자 그리고 저는 아 곧 방한한다는 소식 있죠. 배우들이.
1: 아 방한.
0: 방한 있죠.
1: 와 잘했다.
0: 자 9번.
1: 잠깐만요. 괴한 아니에요? 괴한?
0: 자 그리고.
1: 아 이거 이제 없어. 3, 2,
0: 미안.
1: 1. 미안 아니에요?
0: 미안.
2: 미안.
1: 리아 창법. 예.
0: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 다섯 번 뽑아서 집 와이어 이용권 드리고요. 오늘 내 맘에 넘버 7 누구인가 칭찬인가
1: 욕인가
0: 마귀가 꼈어. 마귀가 낀 사람에겐 4달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
1: 예스.
0: 내 맘에 넘버 7. 자 그럼 차트 마지막으로 뽑으신 노래는 뭘지 음악 주세요.

0: like, yeah.
1: 아하, 정말. 노래 강사는 딸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에어로빅 강사도 같이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아유, 네. 숨차...

0: 잘해요. 자, 이지의 달라달랍니다.
1: 수영을 하는데도 그렇네요.
0: 예, 방송 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 나름대로 힙한 필을 살려서 골반을 튕기며 춤을 추는데 강사님께서
1: 자, 제가 가르친 것과 뭔가 다르게 추시는데 자신감이 있으셔서 멋있어요
0: 하시길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1: 자, 여러분 이분처럼 엉성하게 쳐도 자신감 있게 추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세요.
0: 예?
1: 자세 조금 달라도 상관없어요. 자신감이 최고예요.
0: 하시는데 진짜 칭찬이야 욕이야 싶었어요.
1: 엉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욕이에요. 네. 그죠.
0: 그죠, 그죠. 아, 이게 애도 흘러서 이렇게 말하면은 나를 위해 칭찬 같은데 라고 오해하기 일쑤죠.
1: 그렇죠.
0: 예.
1: 근데 저도 수영해봤고 그 다음에 요가 단체 요가를 해봤는데
0: 네.
1: 이런 분들은 맨 앞줄에 가시면 안 돼요.
0: 아, 그럼요. 왜냐면 앞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 보조세요.
1: 앞줄은 내가 봐도 요가 이런 거 보면 거의 중고급이야, 최소.
0: 맞아.
1: 앞줄은 초급, 중급이 오면 안 되고.
0: 그분들을 따라해야 돼요, 뒤에서 또.
1: 앞줄은 그 뭐지, 약간 뭐 물건 하면서 하기 직전의 사람들이야.
0: 맞아요. 수련자 거의.
1: 그리고 수영할 때도 보면 약간 모든 스포츠는 앞줄에서 이렇게 좀 해야 우리가 뒤에서 좀 따라하거든요.
0: 맞아요. 저는 수영 무조건 뒤에서요. 힘들어. 쫓아가기 진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져요.
1: 진짜로. 근데 이거는 또 약간 우리가 스포츠는 이게 처음에 잘할 수가 없거든요.
0: 그죠.
1: 엉성하게 해야 돼.
0: 맞아.
1: 엉성하게 하다 보면 또 냈게 돼.
0: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맞는 거구나 감이 오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1: 그렇죠.
0: 네네.
1: 아니 오늘 사연 소개는 우리 권기현이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 자 슬기 씨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아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1: 그래요.
0: 늘 그렇지만
1: 그렇다면 슬기 씨 우리는 언제나
2: 그랬던 것처럼 웃으면서 또 만나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9: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2: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봉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앞에서 내드린 애완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디바의 조이 노래 가사 중 한 단어를 맞춰주시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1번 묘환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김영철의 파워 FM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오늘도 끝인사 함께 할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지대는 샷업 영철은 아쉽지만 이젠 샷업.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내가 아무리 했어도 꿈쩍도 안 하던 병뚜껑이 배우자가 슬쩍 힘 한번 주면 시원하게 열리고요, 이것저것 눌러봐도 절대 안 켜지던 컴퓨터 역시 친구가 무슨 일인데? 하고 오면 멀쩡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야말로 뭐야? 지금 누가 CCTV로 보면서 나 약 올리려고 이러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상황들이죠.